0: long or just practice speaking constantly because you do have this big event coming up and you have to make a presentation in front of a lot of people. So, you know, if you're not that confident, do everything you can. Speak to the wall. Look, speak to yourself in the mirror.
1: You know what I find that helps with if you have to give a speech or things like that? What's good is read your script and record it.
0: Well, this person says they're kind of confident about the speech itself, but they're going to have to mingle with other people at the conference. And so they're worried about the other stuff. People might ask questions, for example. And so, I mean, I guess, you know, they've had months to memorize a script, which they probably have done, but it's the other stuff. You know, what if someone goes, oh, by the way, you know, or whatever. You know?
1: Yeah, so at that moment, yeah, you have to...
0: There's going to be a Q&A time. Yeah, so this person's really worried about that. But, I mean, I can't give you any tips on the actual subject itself. You're the expert when it comes to that. But I think just be a bit more confident in yourself.
1: Absolutely.
0: Believe in yourself. Because there's probably no one else that knows your presentation better than you. 그런 마인드셋으로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화이팅이에요. 저희가 좋은 기운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실 거예요. 또 질문이 있네요. 김준식 님이 The Hair by a Woman 이 무슨 뜻이에요? 하셨는데 오늘 헤드라인에 이제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다섯 번째 헤드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기네스 기록, 네, 이거였죠. A Mexican circus performer has set a Guinness World Record. 자, 여기서 끊어서 보면은 한 멕시코의 서커스 공연자가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떤 기록을 세웠느냐? For로 이어져요. 그래서 for the heaviest weight lifted with the hair 까지 끊으시면 돼요.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이 항목의 이름. The heaviest weight, 가장 무거운 무게, lifted with the hair. 이게 원래 그냥 표현을 그대로 저희가 차용한 건데 머리카락으로 든 웨이트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남자 부문이 있고 여자 부문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by a woman은 여성으로서 여성 부문에서 이제 이 기록을 깼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따로 언급은 안 드렸지만 예, 남성이 머리카락으로 무게를 든 것은 더 높은 기록이 있겠죠. 정확한 숫자는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in the women's category or the female category, this lady now has the Guinness World Record.
1: Yeah. You know what I was thinking? I wonder if shampoo companies are lining up to sponsor her now.
0: Maybe. Because, yeah, her shampoo is making her hair really strong, I guess. I don't know.
1: That's the difference. It's my shampoo.
0: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 잘해주셨습니다. 끊어서...

0: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article 살펴보겠습니다. Jason, what's the title?
1: A Mistaken Guy: The 20-Year Legacy of a Live TV Blunder.
0: 다른 사람으로 오인된 남자, 생방송 중 발생한 실수가 남긴 20년의 유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blunder라는 게 mistake라는
1: Mistake, yeah.
0: 뜻이죠. blunder. 어떤 mistake가 있었는지, 자,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사건을, 방송 사건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국 BBC 방송국이었어요. 취업 면접을 보러 간 Guy Goma라는 남성이,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BBC 스튜디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라이브 방송으로 또 다른 guy죠. I think it was guy Q Kuma Kua. 어쨌든 앞 이름은 똑같고 성은 다른 이런 전문가를 바로 이제 곧몇분 후에 생방송으로 TV에 모셔서 여러 가지 Q&A를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TV 방송국에서 면접을 보러 들어간 가이가 그만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그 전문가 가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뭐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름을 이제 소개했을 때 성까지 말하는 그 순간 본인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지금 내가 왔구나. 그러면서 약간 당황한 표정을, 이런 표정을 지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들은 당황하지 않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뮤직 인더스트리, 온라인 뭐그 뮤직에 대한 얘기 그런 게 이제 언급이 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대답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BBC에 취직을 하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인터넷 센세이션이 됐습니다. 책도 출간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부터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1: Guy Goma realized that he was in the wrong interview when it became clear that he was about to be on live television. Goma, who was at BBC headquarters in London to apply for an IT position, had just been ushered into a room and told to sit at a table. A news anchor he recognized came in and sat across from him. Several screens in the room flickered to life with Goma's face on them when he suddenly thought, "Oh dear, I'm in the wrong place." The anchor then turned to him and asked if he was surprised by the verdict in a legal case. "Okay," Goma thought to himself, "let me put myself together."
0: 자, 가이 고마는 어쩌다 보니 잠시 후 생방송에 자신이 출연하게 될 것임이 분명해지자 지금 뭔가 아주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런던 BBC 본사의 IT 직군에 지원하고 면접을 보러 갔던 고마는 어떤 방으로 안내가 되고 테이블에 앉으라는 지시를 막 받았어요. 그후 그도 얼굴을 아는 이제 뉴스 앵커가 들어와서 맞은편에 앉더니 방 안에 여러 화면이 깜빡거리고 켜지면서 갑자기 그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자신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 어쩌지? 나 지금 여기 잘못 온것 같아. 하지만 직후 생방송으로 앵커가 물어봅니다. 아, 최근에 있었던 이 법정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1: Something that I don't know if was mentioned is in English, okay, so a job interview and a TV interview is the same word, right? Whereas in Korean, like interview, like and 면접 is like a job interview is a different word, right?
0: No,
1: No, it's
0: I
1: just
0: think
1: it, did they say?
0: 면접 is interview is the same.
1: But they say 면접, whereas you like, do you say if I'm going to be interviewed on TV, do I say 면접하러 간다?
0: 면접 보러 간다.
1: Like it's just a TV interview, right? 텔레비에서 인터뷰할 거다. It's still an interview?
0: You mean like TV에서 면접, 아, 면접은 job interview죠.
1: Yeah.
0: 아, 그래요, 그래요.
1: Yeah,
0: 아,
1: so like,
0: 그러네요.
1: because he, I think they were confused. He's probably thinking, I'm here for a job interview, but I was interviewed on TV,
0: 아,
1: which is the
0: 그러네요.
1: same word, interview, right? So like, there might have been confusion. And, I mean, also same name, right? Guy and guy, and then interview, interview. Whereas in Korean, like, you know, it'd be like 면접 and interview, right?
0: 그렇죠.
1: Yeah.
0: 맞아요. 네. TV 방송에 내보내는 그런 형식의 인터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대담의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영어로는 똑같은 인터뷰지만, 이 원래 고우마 씨가 BBC에 갔던 이유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라요. 정말 취직을 위한 면접을 보러 갔던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자리에 가서 본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원래 출연을 할 예정이었던

0: gentle critique of the high-pressure churn of modern TV journalism. 20 years later, the recollections are fonder. In the run-up to the May 8 anniversary, people are reposting clips of the moment. A book about it is out, and Goma is being celebrated as a folk hero of sorts for anyone who has ever found themselves ill-equipped for a challenge in the workplace.
1: 2006년 5월 그날 아침에 그 순간 이후 방송 역사상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전문가로 오인된 엉뚱한 인물이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혼동 해프닝은 당시 인터넷 초창기 미임으로 화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게 현대 TV 저널리즘의 고강도 업무 환경을 비판하는 계기로도 작용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20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추억은 그때보다 더 호의적이 돼서 그때 그날인 5월 8일을 앞두고 다들 당시의 영상 클립을 다시 올리고 있고 이 사건을 다룬 책도 출간됐습니다. 그리고 고우마는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일종의 민간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Alright, mistaken identity. 그러면은 신원 오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실수죠. What's a mix-up?
0: A mix-up is when something is wrong or something went wrong. It could be just an error of some sorts.
1: 그래요. 실수예요. 혼동. 그런 뜻이 되겠고. What's a run-up to something?
0: The run-up to something would be the time period leading up to an event or something just before something happened.
1: 그래요. 그러니까 주요 행사의 준비 기간이나 준비, main thing 이전에 있는 거, the run-up to something. Mm-hmm. 자, 그다음에 ill-equipped.
0: If you are ill-equipped for something, then you don't have everything that you need to do or accomplish something. And it could be physical things. It could be, oh, I'm ill-equipped because I don't have the right tool. I don't have what I need for this. But it could also be a skill. Like, I'm not trained in this, so I'm not equipped. I don't have what I need in order to get this done.
1: 준비가 부족하다. Ill-equipped. 자. 가이 고우만은 BBC의 데이터 전문가로 지원해서 면접을 보러 가서 로비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BBC의 24시간 뉴스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인 엘리엇 거킨이 그때 다가오면서 Are you Guy?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맞죠? 본인의 first name Guy니까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촉박하게 이제 생방 진행이 곧 될 그런 상황이었고 한 5분밖에 남겨두지 않는 그런 시점이었대요. 아무튼 그렇게 프로듀서 손에 끌려가서 뉴스룸까지 간 가이 고우만은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0: For Goma, there were early signs that something was amiss. The rush to the interview room, an offer to do his makeup. The moment he recognized his interviewer, anchor Karen Bowerman, I know that lady, Goma told The Times recently, but she started talking already. Bowerman introduced him as Guy Cuny, and Goma's face contorted. I was fighting to say something, he recalled, but then it's like something came down to me and said, just relax. The voice in his head, he recalled, was that of his mother. When he was growing up in the Republic of Congo, she taught him to respect others by not making a big deal of their mistakes.
1: 고마는 뭔가 이상하다는 조짐들이 일찍부터 감지됐습니다. 인터뷰실로 서둘러 이동한 것도 이상했고 화장을 해줄까요? 라고 제안하는 것도 이상했고 또 인터뷰어가 유명 앵커 캐런 보아마님을 알아본 순간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고마에 따르면은 자신이 나 저 앵커 아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잘못된 것은 알았지만 이미 생방송이 시작된 상황이어서 당황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보아만 앵커는 가이 고우마를 가이 큐니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순간 고우마의 얼굴이 일그러졌고요. 당시에 자신은 뭔가 말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저 위 어디서 누군가 내게 일단 침착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바로 20년 전에 BBC에서 있었던 생방송 방송 사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지금 딱 2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때 당시에 최소한 겉보기로는 큰 소동이라든가 당황스러운 법석 없이

0: 인터뷰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인터뷰를 굉장히 짧게 하고 끝내는 모습이 아마도 인이어로 프로듀서가 마무리해, 마무리해. 이거 그 사람 아니야. 이런 거 했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 안쪽에서.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원래 좀 길게 했어야 되는 인터뷰 같은데 굉장히 짧게 한 1분 30초 정도만 하고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어진 상황들 한번 들어볼까요?
1: After the interview, Goma said he informed the BBC staff that they had the wrong man. He then interviewed for the job he had applied for, but didn't get it. The mix-up was covered in newspapers across the country. For weeks, paparazzi hounded Goma, he said, and he moved for a time to his brother's house to avoid them. Gottkeen, now 50, left his job at the company a few months after the interview aired and now works as a freelance journalist and conference moderator. Goma, 58, has a job working with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The two lost touch for years, but reconnected in 2024 when they decided to produce their version of the story as co-authors of a book called The Wrong Guy.
0: TV 인터뷰가 끝나고 거우마는 BBC 직원들에게 자신이 그 사람이 아니라고 알렸고요. 그후 그는 원래 지원했던 그 IT 업에 대한 면접을 봤는데 결국은 합격하진 못했습니다. 이후 이 혼동 사건은 영국 전역의 신문들의 보도가 됐고, 그는 몇주 동안 파파라치들이 자신을 쫓아다녀서 피하려고 한동안은 형의 집에서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프로그램 프로듀서였던 곽키는 이 인터뷰 소동이 방송에 나간 지몇달뒤 회사를 퇴사했고, 현재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자 각종 회담 사회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우마는 현재 58세가 됐고, 학습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24년에 다시 연락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The Wrong Guy라는 책을 공동 집필해서 출간했습니다. Alright, to hound someone.
1: If you're hounding someone, then you're sort of bothering them, and probably for more than one time, like over and over again, you're chasing them down and probably just, yeah, getting in their way or bothering them, annoying them.
0: That's what paparazzi do.
1: Yeah,
0: They don't
1: exactly.
0: just say, "Can we follow you? Can we take some pictures?" No, they hound you.
1: Yeah. And if you think of a dog, right? Like a bloodhound, if you're trying to chase down a fugitive or someone that's escaped from jail, then you have dogs that sniff, that use their nose to find the person. I think they're bloodhounds. So they're kind of using these dogs to chase these people that you're trying to catch. So if you're hounding someone in the same sort of way as an actual hound dog, you're sort of chasing after somebody.
0: 네, 하운드도그는 이제 사냥개예요. 그래서 마치 사냥개처럼 굉장히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추적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을 하운딩 썸머님이라고 하는데 파파라치가 그렇게 쫓아다녔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살다가 어쩌다 한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착각 해프닝인데도 이 실수담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 기억에 남는 이유는 뭘까요? 들어보겠습니다.
1: The enduring relevance of Goma's interview may have to do with how it cracked the glossy, ultra-polished veneer of television news and the way it reflected how much televised enterprise depends on plausibility of performance and composure, Zborowski said. Or perhaps he added, it's how Goma coped with a high-pressure pop quiz, the fact that he's so clearly caught off guard and so clearly steadies himself, it's beautiful, he said. With this grace and this composure, he emerges as an absolute winner from this.
0: 네. 킹스 컬리지 런던의 디지털 문화학과 선임 강사인 Zborowski 박사는 가이 고마의 인터뷰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그것이 텔레비전 뉴스에 화려하고 완벽하게 다듬어진 외관에 균열을 냈다는 점. 두 번째, 그의 말

0: want to seem very calm and collected and composed on air. You don't want to go, oh.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방송할 땐 굉장히 침착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Composure.
1: Yeah, you appearing like nothing's wrong.
0: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마의 사례로 인해서, 아, 뉴스 방송도 결국은 쇼 같은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의문들도 나왔대요. 왜냐면은 쇼라는 게 이런 침착함을 내보이는 것이고, 고마가 그걸 잘 했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그냥, 뭐, 이 사람이 원래 그 전문가가 맞나 싶기도 하고, 또 이제 혓바닥 내밀고 이런 거 봤을 때는 또 아니라는 게 보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다양한 해석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 방송사고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왜 유독 이 사건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보고 있고요. Gomer was clearly caught off guard.
1: If you are caught off guard, it means that you weren't ready or prepared for something. So you were probably surprised in the situation that you found yourself in.
0: 당황하는 거예요. To be caught off guard. 아까 그 composure랑 완전히 대비되는 느낌인 거죠.
1: Yeah, it's basically the opposite of that. And we do also say, that you were caught with your guards down is another way. If you think of boxing, when boxers fight, they have their hands up to protect their face. So that means that you have your guard up. But if you have your guards down, then now your face is not protected and you can get hit or attacked and you can't defend yourself. So in the same sort of way of your guard down or opposite of guard up, you're caught off guard. It's you weren't protecting yourself and all of a sudden now you got blindsided or you got hit when you weren't ready.
0: 그러니까 이 가드가 경계의 의미도 있는데요. 내가 제대로 경계를 하고 있지 않을 때 펀치를 당한 느낌처럼 전혀 준비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당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So Goma was clearly caught off guard. 이런 말할 때 당황한 게 보여요. But then immediately he becomes very composed. 그래서 당황은 했지만 그 다음에 한 1분 30초 동안 또 침착하게 아는 한도 내에서 대답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 이런 품위, 이런 침착함,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Al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news coverage.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요 표현 복습해 볼게요. The first one is a mix-up.
1: A mix-up is when something happens that wasn't supposed to happen, so like a mistake of some sort or confusion.
0: 혼동, 실수. 원래 있지 않아야 되는 곳에 무언가를 실수로 놨을 때, Oh, that was a mix-up.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There was a mix-up at the airport leading to five flights being canceled.
0: 네. 공항에서, 혼동된 일이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다섯 편의 항공편이, 결항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A run-up to or the run-up to something.
1: The run-up is the time period before something or that leads to something, usually a big event of some sort.
0: 그래요. 자, 그러니까 run-up to는 준비, 준비 기간. 예문 볼까요?
1: The run-up to the election was hectic as usual.
0: 늘 그렇듯이 선거 이전에 있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분주했습니다. 자, 다음 표현, ill-equipped.
1: If you are ill-equipped for something, then you are not prepared for something. It might be because you don't have proper equipment, where it says ill-equipped, but it could also mean that you don't have the proper skills to do something.
0: 그래요.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반대말은 well-equipped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They were ill-equipped to handle so many customers on their first day of business.
0: 네. 사업 첫날, 이렇게나 많은 손님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make a big deal out of something.
1: Making a big deal out of something is to blow something out of proportion or to let something small become or

0: make it out to be something bigger.
1: 그렇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유난을 떨거나 호들갑을 떠는 건데요. 예문 속에서 볼게요.
0: As usual, he made a big deal of the food taking too long to be served.
1: 음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번에도 또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마 이제 크게 문제를 삼았을 거예요, 이 상황상.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저 주문한 지 벌써 몇분 됐는데요.
0: Catch someone off guard, then you are surprising them because they're not ready for what just happened, or they were, kind of surprised or ill-equipped. They weren't ready.
1: 그렇죠. 전혀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뭐 질문이 주어졌다든지 그랬을 때 당황하는 거. Be caught off guard. 예문 보겠습니다.
0: She caught me off guard when she asked about my ex-wife.
1: 갑자기 전처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내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Now on to the quiz. What's the answer?
0: The answer is one, hit or miss.
1: 네. 실수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거는 이게 잘 되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망하거나 이런 뜻이죠. It's either a hit or miss situation. It can do really well or terribly. 나머지는 다 혼동이 되는 상황. A mix up or a case of mistaken identity. 다 기사 속에 나왔던 표현이죠.
0: I think it's usually it's hit or miss rather than a hit or a miss or a hit or miss.
1: Hit or miss something. 이제 형용사로 많이 씁니다. 오케이, 정답 1번이었고요. 7985님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 거고 강민기님은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now for Bobby McFerrin. Don't worry, be happ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now.

0: happy. Look at me, I'm happy. Don't worry. Be happy. I give you my phone number. When you worry, call me. I make you happy.
1: Well, Jason, what's today's idiom?
2: Today's idiom is bury the lead.
1: 이번 idiom은 bury the lead. 본론을 빼고 뜸들이다인데요. 오늘 다이얼로그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이슨 쌤은 제 코치고 저는 고등학교 엘리트 육상 선수 유망주예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 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 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전성기는 50대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30년간 지속되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지금이 전성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70대가 돼도 계속 연주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얘기한 건데요. 이번엔 70대를 바라보는 음악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실증도 잘 내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하는 것도 좋아해요. 익숙한 길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겁니다. 올해 세계무대 데뷔 40주년을 맞은 소프라노 조수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이미 지났을까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걸까요? 무언가를 시작하고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전성기입니다.

클라라 주미강의 바이올린으로 들어본 나탄 리스타인의 파가니니 하나로 오늘 청클크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은 뭔가에 빠져 열중하고 있을 때나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했을 때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전성기라면 저는 요즘 열심히 방송하는 거, 노래하는 거, 강의하는 거다 전성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전성기를 누리고 계신가요? 지금 한창 빠져있는 것, 새롭게 또 최근에 도전하고 시작한 것 궁금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생각나는 곡, 흥얼거리는 곡 혹시 있으신가요? 신청곡이라고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미셀님, 오늘도 음악에 빠져듭니다. 아, 선율이 소름 보내주셨습니다. 네, 나탄 밀스타인의 곡 정말 멋졌습니다. 김미래님, 와, 바이올린의 매력이란 50대 전성기에 30년 지속이라니.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분명히 김민혜님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이은희님, 저도 백건우쌤 연주 보고 힘을 받았어요. 우리 꽃밭의 꽃들이 한창 전성기라 물주고 있습니다. 와, 꽃이 많이 폈군요. 이은희님, 백건우쌤님 공연 보고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석희님, 오늘은 서울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감기, 3일간 약 먹으면서 많이 호전됐습니다. 네, 일교차가 심합니다. 저도 몸이 으슬해서 지지난주에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더워진다고 하니까 미리 알고 계시고요. 일교차에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거시인의 OK 사곡입니다. 마이클 트윈슨 토마스가 지휘하는 버팔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마이클 틸슨 토마스가 지휘하는 버펄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고슈인의 오케이 서곡 감상했습니다. 8737님, 클래식과 함께 집으로 출발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얼른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더갑니다. 여러분 혹시 외출하실 전에 날씨 궁금하시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용래님, 저는 오늘 예술의 전당으로 공연을 보러 갑니다. 너무 신나네요. 올해 한양도성 길라잡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낙산 구간 공부하는데 어렵네요. 그래도 정글클이 있어서 힘납니다. 올해 한양도성이 세계문화유산에 꼭 등재되길 기대합니다. 아, 우리나라 유산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많이 되고 있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박영래님,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니러브 뮤직...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은 민영도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5월 17일은 아내를 만난 지 46년 되는 날입니다. 45년 되는 작년에는 술을 끊는 금주를 선물했는데 올해는 셀린 디옹의 사랑의 창가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항상 남편을 걱정하는 사랑하는 아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더불어 정클클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와, 정말 로맨틱합니다. 만난 지 46년. 그 세월도 놀랍지만 46년이나 됐는데도 변함없이 처음 만난 날을 잊지 않고 챙기셨다는 게 대단히 놀랍습니다. 작년에 금주를 선물하셨군요. 와, 올해 사랑의 창가 그에 못지않은 선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들어볼까요? 사랑의 창가, 셀링 디옹 대신 호세 까르레스의 노래로 전해드릴게요. 폴 베이트먼이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테너 호세 카레라스가 노래한 사랑의 찬가였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시고요. 2부 첫곡 신청곡 주문 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말머리에 신청곡 적으셔서 공명과 함께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보내주세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그리그 소이베이지의 노래, 2번 슈베르트 백조의 노래. 문자 샵 1045 EBS 라디오 앞에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김태현님, 익숙한 멜로디가 듣기 좋습니다. 사랑의 창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창가 좋아하시는군요, 김태현님. 저도 푹 빠져서 감상했습니다. 박용래님,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이 17개고요. 한양도성이 등재되면 18번째입니다. 와, 한양도성 꼭 등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도 있고요. 또 인류무형문화유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정말 최고입니다. 아이다 7723님, 꽉 찬 40대에 아이들과 놀아주기가 힘들어요. 아이들이 한꺼번에 달려오면 슬쩍 한 박자씩 늦추게 하고 안아줘요. 달려오는 걸 그대로 껴안았다가 뒤로 주저앉은 적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로 잘못 주저앉으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아이다 7723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한 박자 슬쩍 늦춰서 안아주시는 것. 꿀팁인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죠. 이어서님, 오늘 딸과 오페라 세비아이발사를 보러 갑니다. 초등학생이고 아직 오페라 경험이 적은 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오페라 경험과 지식이 많지 않아 살짝 긴장이 됩니다. 네, 세비야 이발사의 이 시대적 배경은 그때 당시 이발사의 이 위치를 좀 알면 또 재미있는데요. 지금은 직업이 귀천이었고 신분이 없지만 그때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이발사가 어떻게 보면 그 마을 세비야 이발사, 세비야 지역의 모든 사람의 한마디로 이 헤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단순히 이발사뿐만 아니라 머리를 커트해주면서 연애사를 전달해주는 러브레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시니가 이 이발사의 직업의 매력을 갖고 이 세비야 이발사를 작곡한 건데요. 특히 이발사 그 주인공 이름이 피가로입니다. 피가로, 피가로, 피가로, 피가로, 피가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초등학생 하기 우리 아이에게 이발사 이름이 피가로고 피가로의 아리아가 바리톤 아리아 중에 꽤 어려운 아리아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피가로의 재치를 설명해주시면 오페라 보기 전에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님 잘 다녀오세요. 정성 담긴 사연으로 이 시간 풍성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음악 전해드립니다. 크라이슬러의 푸냐니풍의 서주 알렉으로 야노슈카 항상불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야노 슈카 앙상블의 연주로 들어본 크라이슬러의 푸냐니풍의 서조와 알레그로였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김미애님, 잘 모르겠지만 백조를 노래하기엔 무거운 느낌이라 정답 1번 찍어봅니다. 와, 기가 막히게 찍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그리고 소이비에즈의 노래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 당첨 선물방에 올려놓겠습니다. 당첨자 주소방에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소이비에즈의 노래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의 음성으로 들어본 그리그의 소이비지 노래였습니다. 엠마누엘 비엄이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7906님, 크라이슬러 서주 즐겨 듣습니다. 선율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곡들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바이올린 현들의 높낮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는 격정적인 곡들이 더 와닿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도 자세하게 감상평을 주시니 공감도 되고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 생각돼 봅니다. 7906님 고맙습니다. 이호선님 와 감사합니다. CBI 발사 더 집중해서 듣게 될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오페라를 보여준다라는 건 정말 큰 교육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이호선님 잘 다녀오세요. 오수미님 미용실처럼 예전에 이발소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방이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정보를 드리면 그때 당시 이발사는 외과 의사도 겸직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었는데요. 그때에는 흑사병이 돌때 이발사들이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직접 수술됐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오는 25일 정클클의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피아니스트 정해찬, 플루티스트 윤서영, 비올리스트 강현빈.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어린 예술가 코너의 출연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어린 예술가들의 그후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연주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리 연습해도 안될 때는 어떻게 하는지, 가끔 악기를 던져버리고 놀러 나간 적은 없는지, K-POP 가수는 누굴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것, 해주고 싶은 이야기, 정클클 홈페이지에 미리 남겨주세요. 오는 25일, 다시 만나는 어린 예술가에서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은 차이콥스키 회향곡 6번 비단조 작품으로 74 비창중 4악장입니다. 베르나르트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로얄 콘서르테어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 목요일에 클래식 살롱에서 만나요.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2부는 2254님의 즉석 신청곡 에릭 사트의 짐 로페디 1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피아니스트이자 영어음악 작곡가인 미셸 르그랑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강민기님, 에릭 사티 너무 좋아요. 김대국님, 이제 봄은 갔나 봐요. 다가오는 여름에 아 한 잔과 클래식 들어봅니다. 아하,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감상하고 계시는군요. 2801님, 울산의 박주영입니다. 여기는 꽃 양귀비와 작약이 한창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꽃을 보면서 정크크를 들어요. 보내주셨습니다. 풍경이 상상됩니다. 얼마나 좋으실까요? 2801님. 이렇게 전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과 함께 목요일 2부 순서 클래식 살롱 시작합니다.

0: 음악의 다채로운 시선으로 다가가면서 클래식의 세계에 한 걸음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가 봅니다. 책으로 만나는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함께할 5월의 클래식 살롱, 바이올리니스트, 비올리스트, 그리고 클래식 음악 작가인 박소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클래식계 엔잠러 박소현입니다.
0: 네, 어제 독주회는 잘 마치셨습니까?
1: 아, 네. 감사하게도 네, 즐겁게 잘 끝냈습니다.
0: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클래식 문턱을 낮추는 해설 있는 연주에도 오랫동안 해오고 계신데요. 컨텐츠 제목이 알쓸신클이네요. 무슨 뜻일까요?
1: 굉장히 유명한 TV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약간 패러디를 해서 네. 알고 나면 쓸 때만은 신나는 클래식이라는 제목으로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해설과 함께 진행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좀 더 쉽게 클래식을 전달하고자 만든 독주회입니다.
0: 그렇군요. 어제도 그럼 그런 컨텐츠로 가는 거예요?
1: 네. 해설과 함께.
0: 알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연주도 병행하시고 또 글쓰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둘 중에 뭐가 더 힘들까요?
1: 예전에는 글쓰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점점 나이가 이렇게 차가면서 음악의 깊이에 대한 거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연주가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0: 어허.
1: 그래서 마치 코난 도일의 추리 소설 속의 명탐정인 셜록 홈즈가 추리가 막히면 항상 바이올린 연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쓰기가 막히면 연습을 좀 하고 연주를 하다가 막 갑갑한 게 생기면 좀 글을 쓰는 듯 하면서 제 속에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두 개의 장르가 서로 보완을 해주는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 이상적입니다. 자, 그 결과물로 나온 책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책과 음악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두 분께 리듬북스에서 나온 박수연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책으로 만나는 클래식, 지난주엔 베스트셀러였고요. 오늘은 어떤 책일까요?
1: 오늘은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대문어의 작품들로 준비를 했어요.
0: 네.
1: 우리가 대문어라고 하면 뭐 영국의 셰익스피어나 독일의 괴테, 러시아의 톨스토이,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 뭐 이탈리아면 단테와 같은 작가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문학들을 소재로 탄생한 클래식 명곡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0: 그렇군요. 셰익스피어로 말하자면 화요일 클래식 인사이트에서도 군노의 오페라 로미오 줄리엣을 다루고 있거든요. 셰익스피어가 없었으면 어떻게 작곡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1: 네, 셰익스피어에 연관된 클래식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다른 작가들의 책 속에 스며들어 있는 클래식 음악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0: 네.
1: 첫 번째 만나

0: 볼 작가는 바로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게테입니다. 게테의 책들과 연결되는 클래식에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비롯해서 파우스트, 마왕, 마법사의 제자와 같은 작품들이 있죠. 그중에서 오늘 고른 작품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1: 그렇군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네, 1774년에 출간됐고요. 편지 형식의 서간체 소설입니다. 괴테의 자전적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전적이라면 괴테도 베르테르처럼 혹시 짝사랑을 했나요?
0: 20대 청년의 괴테는 샤를로테 부프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짝사랑을 했어요.
1: 예.
0: 근데 안타깝게도 샤를로테에게는 정혼자가 이미 있었습니다.
1: 아하.
0: 하필 그 시기에 괴테의 친구였던 변호사 카를 예루살렘도 서기관의 약혼녀를 짝사랑을 했어요. 결국 카를은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해버렸고요. 이뤄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친구까지 잃은 슬픔을 더해진 괴테가 비극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완성하였고, 이 작품은 괴테를 사실 스타덤에 오르게 만든 작품이 되었습니다.
1: 이미 짝이 있는 사랑에선 안될 사람을 지독히 짝사랑했다. 단번에 떠오르는 작곡가가 있는데요.
0: 절망에 빠진 젊은 영혼 하면 딱 베르테르와 어울리는 작곡가가 바로 브람스라고 생각이 돼요.
1: 네.
0: 브람스가 젊은 날의 자신을 베르테르에게 이입해서 완성한 곡이 바로 피아노 4중주 3번 베르테르입니다. 스승이었던 슈만이 세상을 떠난 1856년에 1악장만을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슈만의 부인이었던 클라라는 여덟 번째 아이를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브람스는 클라라의 버팀목이 되기로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극도로 억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음악에 고스란히 표현이 되었어요. 결국 브람스는 작곡을 중단을 했고 20년 뒤에야 이네 개의 악장을 모두 완성을 하였어요.
1: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곡일지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좀 으스스하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0: 네, 그래서 좀덜 겁이 나는 작품을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베르테르를 소재로 한 음악인데요. 소설이 발표되고 100년 뒤에 쥘 마스네라는 프랑스 작곡가가 오페라로 재탄생시킨 베르테르입니다. 지난달에 국립오페라단이 우리나라에서 무대에 올렸던 작품이기도 하죠.
1: 네.
0: 이 작품은 베르테르에 집중한 원작과 달리 샤를로테 여자 주인공에 좀더 비중 있게 포커스를 줬어요. 그래서 제목을 베르테르와 샤를로테로 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아주 다분한 작품이죠.
1: 그렇군요. 베르테르만큼이나 샤를로테에도 얼마나 내적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샤를로테의 내면을 깊이 있게 다뤘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샤를로테 배역이 소프라노가 아니라 메조소프라노가 맡았네요.
0: 네. 자신이 궁극적인 목표로 삼은 현모양처, 그리고 집안의 기둥과 같았던 첫째로서의 역할, 그리고 사랑의 열정을 담은 다양한 샤를로테의 모습을 폭넓게 표현해주기 때문에 메조소프라노가 그 역할을 맡은 게 아닐까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샤를로테는 메조소프라노를 위한 최고의 배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산막에서 베르테르가 보낸 편지를 읽으며 부르는 편지의 아리아는 꼭 들어보셔야 될 거라 생각돼요.
1: 그렇군요. 자, 그 장면을 직접 감상해 보겠습니다. 마스네 오페라 베르테르 중 샤를로테가 부르는 편지의 아리아. 베르테르, 베르테르, 기모레 디 라플라세. 베르테르, 내 마음을 이토록 차지할 줄이야.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랑차의 음성이고요.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트카펠레의 연주입니다.

0: 괴테의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을 음악으로 옮긴 마스네 오페라. 베르트르 중에서 편지 아리아, 메조소프라노 헬리나 그랑차,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트카펠레의 연주였습니다. 옹이류키님, 롯데 회사명이 베르트르의 슬픔에서 영감을 얻어 샤를롯데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어디서 들었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옹이류키님, 좋은 정보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일님, 애잔한 선율을 담은 아름다운 아리아가 마음을 스멀스멀 적시네요.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없나요? 보내주셨습니다. 있답니다. 3434님, 요즘 브레인이 건조하고 뭔가 갈구하고 있었는데 지적인 갈증의 충족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은 그래도 읽어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우스트는 제목은 많이들 아는데 또 고전의 대명사이기도 한데 이 읽기가 좀 버겁습니다. 아무래도 양이 좀 방대하죠. 자, 이 철학적 내용을 음악에 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 아, 정말 많은 작곡가들이 도전을 했어요.
0: 네.
1: 근데 대부분 실패를 하였고요.
0: 포기했죠.
1: 네. 성공해서 곡을 완성한 음악가들의 작품들도 대부분 1부에 들어있는 파우스트와 그레첸의 사랑 이야기나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를 주제로 하여서 작곡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에요.
0: 네.
1: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슈베르트의 가곡인 실 찾는 그레첸을 비롯해서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겉벌과 같은 작품들이 있죠.
0: 그중에서는 어떤 곡 들어봅니까?
1: 파우스트의 한 장면을 같은 소재로 작곡한 전혀 다른 두 개의 가곡을 비교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장면은 선술집을 찾은 파우스트와 메피스토 펠레스의 장면이고요.
0: 네.
1: 메피스토 펠레스가 간신의 모습을 벼룩에 빗대어서 풍자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벼룩의 노래입니다.
0: 네.
1: 그리고 베토벤과 무소르그스키가 각각의 벼룩의 노래를 작곡을 하였어요.
0: 그렇군요. 비교 감상할 수 있겠군요.
1: 네.
0: 이 베토벤의 가곡은 이클레베디시나 아델라이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벼룩의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1: 베토벤의 진중하고 엄숙한 이미지와는 달리 아주 위트가 넘치는 곡이 바로 이 벼룩의 노래입니다.
0: 네.
1: 피아노의 짧게 끊어지는 스타카토로 벼룩이 톡톡 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아주 성악가의 능청스러운 표현력, 그리고 슈티크트 찔러 찔러 찔러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그
0: 네.
1: 부분이 매우 중요한 곡이죠. 베토벤의 가곡과 달리 무솔룩스키의 가곡은 가수가 메피스토펠레스가 되어서 악마로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가곡입니다.
0: 오.
1: 노래 중간과 끝에 나오는 악마의 웃음소리 하하하하 하는 이 악마의 웃음소리가 압권이고요. 웃음소리를 얼마나 기괴하고 소름끼치게 악마적으로 표현하느냐가 관건이죠. 대표적인 가수가 바로 러시아의 전설적인 베이스인 표도르 샬라핀입니다.
0: 네, 같은 소재의 다른 곡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베토벤의 벼룩의 노래,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코의 노래고요. 이어서 무소록스키의 벼룩의 노래는 베이스 표도르 샬리아핀의 음성입니다.

0: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벼룩의 노래를 소재로 한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모스타록스키의 벼룩의 노래, 베이스 페드로 샬리아핀의 음성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벼룩의 노래,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였습니다. 박지영님, 파우스트와 지와 벌은 읽다가 포기어 보내주셨습니다. 아, 양이 좀
1: 네,
0: 방대하죠,
1: 어렵죠.
0: 박지영님. 옹이리키님, 저는 베르테르를 줄인 버전으로 읽었어요. 파우스트는 읽고도 이해도 못했고요. 읽다가 졸려서 끝도 못 내고 엄청 어렵더라고요. 예, 모두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동일님, 정말 악마 메피스토 펠레스 얘기를 듣다 보면 영어를 팔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달콤해요. 달콤한 목소리를 듣는 설명 좋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이동일님,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목요일의 클래식 살롱,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클래식 음악 작가인 박소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만나는 클래식 이야기를 더 알고 싶은 분들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박소연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받으실 분은 선물 당첨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러시아로 건너온 김에 톨스토이를 만나봐야겠죠? 톨스토이, 대문호이자 사상가로 추앙받는 인물 아닙니까?
1: 네, 우리에게는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 장편 소설 이것도 좀 어려운 네, 책들이죠.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부활과 같은 작품을 쓴 사실 러시아를 넘어서 세계 문학사의 아주 중요한 작가가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소크라테스, 모차르트와 함께 3대 악처를 둔 예술가라는 점. 이죠. 3대 악처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톨스토이 부인인 소피아는 사실 매우 순종적이고요. 심지어 톨스토이 친구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와의 사이에서 13명의 자녀를 뒀었거든요. 매우 권위적이고 위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는데 결혼하기 직전에 아내가 될 소피아에게 이렇게 자신의 일기를 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아는 게 있어서는 안 돼, 숨기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주어서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아, 걔가 천선을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앞으로도 이렇게 살 테니까 나를 다 받아주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0: 선전포고였나요?
1: 아,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그 톨스토이가 발표하는 책들에서는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가족의 모습을 그렸다 보니까 소피아는 점점 이제 톨스토이를 인간으로서 경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톨스토이가 홀로 아주 작은 역의 벤치에서 외롭게 사망하도록 방치해버립니다. 그래서 악처가 되었어요. 사실 그의 작품 중에 이제 중편 소설인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작품이 있는데 점차 위태로워지던 이 톨스토이와 소피아 부부의 모습을 비추는 작품이기도 했죠.
0: 그렇군요. 자,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을 듣고 나니까 내용이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1: 이것은 이제 기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0: 네.
1: 그래서 기차에서 주인공인 나에게 기차에서 마주친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남자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요. 아내가 피아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인데 아주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죠.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자와 함께 크로이처 소나타,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를 연주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연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남자가. 그래서 질투와 증오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의심이 거듭나다. 결국 아내가 외도를 한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결국 아내를 칼로 찌르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의처증으로 아내를 살해했는데 이 모든 게다 음악 때문이다.
1: 때문이다.
0: 아니, 베토벤의 음악이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1: 톨스토이는 소설 속에서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에 대해서
0: 예.
1: 사람의 영혼을 자극해서 흥분시키고 도덕적인 타락을 가속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음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도입부에 나오는 프레스토를 아세요? 정말 끔찍한 소나타입니다라는 대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1악장은 쾌락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2악장은 뻔한 변주와 같은 불륜을 모여서 하고 있고, 3악장은 뭐 맥없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연인들의 불같은 사랑이라고
0: 알겠습니다. 그런데 크로이처 소나타 직접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선생님?
1: 표현을 했습니다. 네, 연주도 해봤죠.
0: 예, 연주도 하셨을 거니까 어떻습니까? 이 악보를 보면서 연습도 오래 하셨을 거고 연주도 하셨고 또 직접 다른 연주에 감상도 해보셨을 텐데 정말 뭐 이게 살인으로 몰아갈 만한 그런 느낌의 뭔가 있나요?
1: 듣는 사람은 아니고 연습하는 사람은 가끔 베토벤 묘지에 찾아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좀 난이도가
0: 어렵군요.
1: 있기는 하지만
0: 네네.
1: 그렇지만 의처증까지 발휘돼서 그렇게 살인까지 할 작품은 아닐 정도로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톨스토이가 베토벤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멀쩡한 음악을 난데없이 사람을 흥분시키고 불륜을 부추기는 유험한 음악으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1: 네, 사실 톨스토이는 백작 가문의 아들이었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아주 상당한 수준의 피아노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이든이나 바흐나 모차르트, 뭐 쇼팽과 같은 음악들을 연주를 하고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지만 뭐 사실 베토벤의 음악 자체가 열정을 표현하고도 있지만 사람의 영혼과 사상까지 뒤흔들어 놓는 음악이기도 하다고 그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매우 자극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기를 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의견이 딱두 가지로 많이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 소설 속의 제목처럼 이 베토벤의 크로이츠 소나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아니다. 이것은 그냥 중요한 것처럼 위장한 일종의 맥거핀이다라는 의견이 분분하죠.
0: 그렇군요. 예. 판단하려면 책부터 먼저 읽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음악은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 작모노 47 크로이처 1악장 기던 크라머의 바이올린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음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 초종 1악장, 기던 크레머의 바이올린과 마르타 하레리치의 피아노로 감상했습니다. 오수미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살아보니 진리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일님, 베토벤 크로이처 소나타를 자녀들과 함께 듣지 않는 이유가 있었네요. 보내주셨고요. 옹윤유키님, 예술 작품이 인간을 극한으로 밀고 가는 힘이 있군요. 저는 격하게 공감합니다.
1: 네.
0: 권정숙님, 방송 듣는 내내 역시 음악을 기피하는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는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설명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깊이와 품격 있고 선곡은 정말 좋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해주는 멋진 방송이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템을 잘 선정한 것
1: 아, 네, 그런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0: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를 만나봐야겠죠. 파리의 노트르담, 레미제라블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파도바의 포크난젤로, 이거는 좀 생소하고요. 근데 이게 오페라 라 조콘다의 원작이라고 합니다. 마리아 칼라스가 부른 유명한 아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마리아 칼라스는 그리스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0: 네.
1: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나중에 어머니를 따라서 그리스에 있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다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이제 성악가의 꿈을 꾸다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이탈리아로 향하게 된 되죠. 그래서 베로나 페스티벌에 올릴 오페라의 오디션을 보고 주역을 따내면서 화려하게 세계 무대에 데뷔하게 되었고요. 그 오페라가 바로 라 조콘다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1835년에 쓴 역사극인 희곡이 바로 파도바의 폭군 안젤로이거든요. 그걸 토대로 40년 뒤에 이탈리아 작곡가 폰키엘리가 완성한 오페라가 바로 이라 조콘다이죠.
0: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아밀카레 폰켈리 오페라인데요. 이 이름 좀 생소하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 많으실 것 같아요. 스트라디바리우스, 뭐 가르넬리와 같은 바이올린이나 이런 현악기 장인들로 유명한 이탈리아 북부 지방이 바로 크레모나 지방이잖아요.
0: 네.
1: 거기에 또 파데르노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어요. 폰키엘리는 그 작은 마을 출신이고요. 이 지역은 지금도 폰키엘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파데르노 폰키엘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9살에 밀라노 음악원을 입학한 영재였는데 사실 모차르트 옆에 살리에리가 있었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베르디와 동시대에 살았었던 폰키엘리는 그런 좀 약간의 유명해지지 못한 불운을 가졌던 음악가이죠. 10편의 오페라를 작곡을 했지만 지금도 공연되는 작품은 바로 이라 조콘다뿐입니다. 하지만 밀라노 음악원의 교수로서 푸치니, 마스카니와 같은 음악가를 길러낸 아주 존경받는 교육자이기도 했죠.
0: 네.
1: 그리고 또라 조콘다를 프랑스에서 성공을 시키며 이탈리아 오페라를 이제 프랑스에 소개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0: 이 프랑스에 그때 당시에 수출하는 게 쉽지 않았을
1: 네,
0: 텐데,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인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저는
1: 네.
0: 그 문화적인 것도 알려주면 좋을 것
1: 네.
0: 같습니다. 가수 부분에 있어서도
1: 네,
0: 또 쉽게
1: 그렇죠.
0: 인정하지 않잖아요.
1: 네, 그렇지만 요즘 K-팝도 그리고 K-클래식이 워낙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0: 자, 오페라 라 조콘다. 어떤 내용의 오페라입니까?
1: 주인공인 조콘다의 이름은 아주 유쾌한 여인, 또 노래하는 여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0: 네.
1: 사실 슬퍼도 웃으며 노래를 불러야 하는 가수인 조콘다 또는 우리 예술인들의 운명을 좀 암시하고는 있죠. 조콘다는 몰락한 귀족의 인 엔초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엔초는 종교 재판관인 알비세의 아내가 되었던 옛 연인 라우라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삼각관계죠.
0: 예.
1: 거기에 조콘다를 또 사랑하는 비밀 경찰이 있어요.
0: 아하.
1: 바르나바라는 인물까지 엮이며 사각관계의 갈등을 그리고 있죠.
0: 피곤합니다.

0: 네.
1: 그래서 빅토르 위고의 원작에서 안젤로가 알비세가 되고요. 티스베가 조콘다로 바뀌면서 인물들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 희곡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파리의 노트르담에선 콰지모도가 에스메랄다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1: 네,
0: 않습니까? 이
1: 그렇죠.
0: 작품도 좀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요.
1: 네, 파리의 노트르담도 그렇고 레미제라블도 그렇고
0: 예.
1: 주인공의 남성들이 여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빅토르 위고의 작품 대부분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남녀의 희생이 바뀝니다. 여성이 희생하는 작품인 거죠. 앤초를 가운데 두고 라우라와 조콘다는 연적 관계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조콘다의 어머니가 눈이 먼 신분이셨는데 그 어머니를 라우라가 헌신적으로 도왔다는 걸 나중에 조콘다가 알게 돼요.
0: 네.
1: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포기를 하고 앤초와 라우라의 탈출을 돕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그러니 마리아 칼라스가 오디션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죽음의 아리아인 겁니까?
1: 사실 라조콘다의 최고 히트곡은 이 앤초와 라우라의 탈출을 돕고 난 다음에 마지막의 슬픈 결말을 선택하는 조콘다의 아리아, 이 죽음의 아리아이긴 한데
0: 네네.
1: 그 곡보다 더 유명한 곡이 바로 딱 들으면 알수 있는 시간의 춤이라는 작품이에요. 발레곡이거든요.
0: 예.
1: 산막 마지막에 알비세가 자신의 저택에서 연회를 열어요.
0: 예.
1: 그래서 극중의 극의 형태의 오페라 속의 발레 공연에 등장하는 곡이 바로 시간의 춤이거든요. 근데 들으시면 아, 이 음악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실 거예요. 바로 애니메이션 판타지어나 아니면 CF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음악이거든요.
0: 네. 알겠습니다. 벌써 음악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칼라스 노래 듣는 줄 기다렸다가 아, 또
1: 아쉽네요.
0: 예, 이 시간에 또이 춤을 들려드릴 텐데 자, 또 마리아 칼라스 노래는 다음 기회에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기대도 될까요?
1: 아, 다음 주는 더 멋있는 음악으로 준비를 해서 또 즐거운 얘기들과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박수 선생님 인사드리면서 폰켈리의 오페라 라조콘다 산막의 발레곡 시간의 춤 리카르도 샤이가 주의하는 라스칼라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려드리면서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어제 수요 초대석에 나왔던 백승록 악장이 이끄는 콜레기움 뮤지컴 서울의 창단 10주년 정기연주회가 5월 30일 예술의 전당 IBK 기어모닝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역시 수요 초대석 출연자였던 피아니스트 김다솔이 비올리스트 김한나와 함께하는 유한에스 공연은 6월 4일 목요일 금호아톨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의 끝곡은 영화 쉰들러 리스트 OST 중 메인 테마입니다. 요요 마이 첼로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우리 집에 카레가 있어요. 아주 많이 만들었어요. 당근이 들어있어요? 그럼요, 토끼님, 어서 오세요. 고기도 들어있어요? 그럼요, 호랑이님, 아주 맛있겠죠? 감자는요? 그럼요, 고라니님, 감자도 있어요. 정인하 작가의 그림책 우리 집에 카레가 있어요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곡으로 조현우가 부른 카레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정인하 작가의 그림책입니다. 우리 집에 카레가 있어요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우리 집에 카레가 있어요. 아주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그림과 함께 있는 그림책인데요. 이 토끼가 묻습니다. 당근이 들어 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럼요. 어서 오세요 하고요. 예, 호랑이는 고기를 좋아하나 봐요. 고기도 들어 있어요? 하니까 그럼요. 오세요. 고라니는 감자를 선호했습니다. 계속 이어져요. 뒤에 손님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카페인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집에 카레가 있어요. 아주 많이 만들었어요. 라고 북카페에서 얘기를 하면 거기 이것도 들어있어요? 라고 어떤 질문 넣고 싶으실지 궁금합니다. 각자의 카레 취향을 좀 알아볼까요? 우리 바게트 PD님은 토마토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토마토를 굉장히 좋아하는 카레에 들어간. 그리고 우리 케이크 감독님은, 기술 감독님은 감자와 당근. 아, 둘이나. 감자도 있어요? 당근도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아, 지금 토끼와 고라니와 취향이 같으신 거네요. 그리고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은 감자가 있어요? 감자가 인기가 많네요. 우리 북카페 수뇌부 사이에서는 아, 그렇게 물으신다고 했고요. 우리 참현정 작가님은 그냥 요건 없죠?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이런 것도 있죠. 그 재료는 안 들어가죠? 하고 싶은 사람. 지금 토끼는 당근이 들어있냐고 물었는데 우리 참현정 작가님은 당근은 없어요? 없죠? 이렇게 당근 불호. 아, 카레에 들어간 당근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카페인님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실까요? 카레에 들어가면 특히 좋아하는 그런 재료들이 있죠. 브로콜리도 있고, 뭔가 이런 고로케 같은 거딱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양파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저는 반만 있으면 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그림책 귀엽게 시작하다가, 뭔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 있는데 밥이 없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나 또 왁자지껄 웃으면서 그 위기 아닌 위기를 극복합니다. 너무나 귀여운 그림책이어서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보셔도 좋고, 그냥 어른이 봐도 이 동심에 그냥 훅 빠져드는 느낌. 함께 둘러앉아서 원형 식탁에서 카레, 한술 뜨는 느낌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박준용님. 맛있는 카레 이야기로 시작하는 고은 작가님의 북카페 향기롭죠? 좋네요. 오늘 점심은 카레로 덕분에 정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또 영향을 끼치는 거군요. 카레. 박진경님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햄, 고기 중엔 어떤 거 들어갔어요?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모두 들어갔어요. 라고 하시면, 이런 답을 받으시면 오실까요? 특정 것을 좋아하실까요? 김성길님. 단호박도 들어있나요? 하셨는데요. 그럼요, 선경님. 단호박도 들어있어요. 라고 아마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화, 이 그림책 안에서 라면요. 어떤 질문하실지 궁금합니다. 계속 열어두고 있을게요. 최준호님,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에 사연을 길게 정성스럽게 남겨주셨는데, 우리 수뇌부 모두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금요일 코너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금요일 1부 코너, 칭찬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올려주셨는데, 금요일 1부에 이, 우리 또더 클래식 코너가 개편 이후에 생겼죠. 그 코너에 또그 느낌이 있어서, 그 코너에 대한 그 사연들이,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 많이 오는데, 사연을 또 소개할 수가 없었어요. 소개할 만한 틈도 없고, 좀 결도 다르고, 막 이렇게 묵직한 그 고전을 전달하다가 갑자기, 와, 사연이 왔어요!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흐뭇하게 사연을 읽고만 있었는데, 오늘 또 준호님 사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다시 듣기 목록을 보다가 이언 맥큐언의 속죄를 보게 됐어요. 이 책을 사놓고 지겨워서 덮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더 클래식 코너로 스포일러를 당하기는 싫어서 다시 듣기는 미루고 몇 번에 걸쳐서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책을 덮은 후 다시 듣기로 한번 또 들어봤어요.
저 혼자 작품을 읽을 때는 속으로 브라이어니에 대한 짜증을 품고 읽었는데, 예, 소설 속 주인공이죠. 그런데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해석과 감상은 다른 결의 맛이 있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해석도 들을 기회가 생기니 혼자서 하는 섀도우 독서 모임, 혼자서 하는 독서 모임을 즐길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네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와, 이게 한 작품 한 작품, 한 주에 우리가 이제 그 고전을 하나씩 새롭게 규정하는 고전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또 카페인들이 사연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준호님 사연처럼 이렇게 나 혼자 읽었을 때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었는데, 혹은 뭐 그냥 그랬는데, 요즘 다른 느낌으로 또 북카페를 통해서 접하니까 새롭게 보이더라 하는 사연들도 꽤 많이 이렇게 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 더 많은 고전들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이 책도 고전이라고 할 만하지 않나요? 세상이 멸망하고 책한 권만 남는다면 이거여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거 있다면 우리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도 많이 이 후보작도 올려주세요. 우리 함께 나눠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집에 카레가 있어요? 한다면 양파 달달 볶아서 넣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볶은 양파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커피 소년, 제이레빗 혜선이 함께한 곡, I Hate Onion. 네, 그래서 이 곡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미카 콜렉티브의 사르 파파테야까지 두곡 이어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에 카레가 있어요. 오늘 문장 카펫으로 깔면서 시작했는데요. 1867 쓰시는 카페이님, 지금 우리 집엔 모기가 있습니다. 모기. 카레랑 바꿀까요? 하셨습니다. 어제 여름에 신호탄 같아서 벌써 걱정입니다. 껄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여름에 신호탄 그러네요. 모기가 등장했고, 진짜 요즘 뭐 테라스 있는 카페 이런 데 가면 이거 모기야? 모기가 보이더라고요. 아마 곧 지하철에도 등장할 것 같고요. 제가 지하철에서 자리를 기꺼이 양보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모기이기도 하거든요. 아, 여름이 이렇게 오나 봅니다. 오늘 날씨 확실히 여름 같기도 하고요. 우리 카레에 대해서는 카레 재료 정말 다양합니다. 902 쓰시는 카페이님. 저는 고명으로 파랑 마늘칩이요. 파와 마늘칩. 초등 아들은 소시지가 있어야 카레 먹어요. 전 저녁으로 카레요. 하셨습니다. 아, 메뉴 선택 고민되시면 북카페에 오시면 됩니다. 네. 매일매일 음식 얘기를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또 이렇게 가끔 영감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재상님, 우리 이재상 작가님, 이길상 작가님이시죠? 지금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이재상 카페이님. 예전에 어머니가 카레에 고구마를 넣어주셨는데 달달하니 맛있었어요. 하셨습니다. 고구마. 아, 그러네요. 저도, 양파보다 고구마? 여기 한 표? 지금 갑자기 옮겨갑니다. 고구마 들어가면 사실 맛있죠. 카레에 그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지는 느낌도 있고, 지금 보니까 사과, 새우, 어제의 영향으로 토란 들어간 카레? 네, 어떨까요? 마늘, 브로콜리, 그리고 닭가슴살, 수제비, 옹심이, 완두콩, 병아리콩, 양배추, 어묵, 반숙 계란 후라이. 아, 그리고 또 신민호님은 베지테리언이어서 고기 빼주세요 하기도 했고요. 정말 다양한 취향이 있습니다. 여지영님 사연도 돋보였어요. 김치도 주나요? 네, 김태윤님도 김치에 한표 하셨고요. 다 있습니다. 네. 고기 뺀거 채식 버전 따로 할게요. 아무튼 다 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1310 쓰시는 카페이님, 같이 먹을 사람도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건 확실히 있습니다. 북카페에 지금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2시까지 함께 충분히 취향껏 준비한 이 풍성한 양의 카레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껏 드세요. 네. 지금 앞에 있습니다. 예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다정한 참견이죠. 오늘은 다정한 말 한마디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살면서 누구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이 되는 건 거창한 조언이나 어려운 격언이 아닌 소중한 이가 건네는 다정한 한마디의 말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한국인이었기 때문인지 늦은 나이까지 대학에 자리 잡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수입에 기대 살며 이대로 영영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했고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도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했죠. 그 즈음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울적감까지 찾아들던 시절. 그를 잡아주었던 건 그가 믿고 의지하던 목사님이 건네준 구약 성서 속 한 구절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니 라는 문장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혀 초조해하던 강상준 교수는 이 말을 듣고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모든 일에는 저만의 때가 있는 거구나 하고요. 이 한 구절 덕에 강상준 교수는 불안의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책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에 그 마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가 기다려준다는 안심. 그것이 있기에 사람은 지금 여기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서두르지 않으면 늦는다거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같은 초조함에 휩싸여 행동에 나선다면 마음이 깃들지 않은 어중간한 상태로 일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불우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올 시간을 믿고 기다릴 것. 그저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열심히 살면서 그때를 기다릴 것.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띄워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니라고 하는 이 구절에 큰 감동을 얻게 된 이야기,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는 저를 슬프게 만드는 어떤 감정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나에게 왔던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아, 내가 그걸 놓쳤어. 라는 생각. 여기에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뭔가 그게 저를 갉아먹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또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지금 이런 말. 때가 기다려준다는 안심. 여기에 이르게 되면 정말 얼마나 기운이 날까 싶습니다. 막 서둘러 숙성되지도 않은 것으로 막 초조함과 이런 채로 뛰어들지 않아도, 아, 아직 때가 오지 않았던 거구나. 내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고 나는 천천히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질 것만 같더라고요. 오늘 일카 우리 카페인 분들께도 아주 다정한 참견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45 쓰시는 카페인님, 다정한 참견. 저에게 친구가 해준 말입니다. 대충 살아.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버거워질 때 말해주니 살갑게 들렸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럼요. 이게, 내가 힘들 때 친구가 나에게 대충 살아라고 얘기를 해준 것은, 이건 진짜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말고 너 지금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여기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네 몫을 다하고 있어. 라는 아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위로의 말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덕분에 더그 살가움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카레 음식 무엇을 넣느냐로 이 사연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거기서 이어가서 지금 필라님은 카레 같은 사람은 뭘 품어도 만난 분위기를 만들겠어요. 여기에 이르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에 카레가 있어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든 거 놀라오세요. 그 초대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카레라고 하는 것이 뭐 누가 이 재료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다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을 다그 집이 다 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른 품을 가진 사람, 어떤 그런 세계, 사회에 대한 상징 아닐까?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도 이 그림 책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 음식 재료에 대한 얘기로도 충분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그긴 사연 보내주셔서 우리 수뇌부 어깨가 으쓱 올라가게 해주셨던 이 최준호님이 또 이제 사연을 주셨네요. 저도 긴 터널 속에서 지내고 있어요. 터널 속에서도 잘 지낼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터널이 또 바깥보다는 많이 좁은 세상이라 조금만 밝혀도 쉽게 환히 밝아져요. 너무 큰 야망을 기준으로

보면 터널 속 어둠이지만 일상 스케일로 보면 또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하셨습니다. 와, 이거 놀라운 발견인데요. 터널은 좁잖아요. 그래서 빨리 터널을 이렇게 지나갈 때는 아, 답답하다. 빨리 이 어두운 터널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좁기 때문에 조금만 밝혀도 쉽게 환히 밝아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진짜 놀라운 발견.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진짜.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터널이, 진짜 즐겁게 쉽게 더 밝아질 수 있는 세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도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삶과 터널을 통과해서 벗어난 적이 있는 삶은 분명히 결이 다를 테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 오늘도 일카 통해서 많이 떠올리게 됐습니다. 성장한 기분입니다. 퀸의 Somewhere Only We Know 그리고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플루엔셜에서 펴낸 한은형 소설가의 산문집 먹는 기쁨에 대하여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카페인분들 소울푸드 뭔가요? 질문 받으시면 어떤 대답 하실까요? 카레인가요? 모두가 다? 지금 점심 메뉴 카레 얘기 너무 많은데 아, 카레가 소울푸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힘들 때 내 영혼을 위로할 정도로 내가 의지했던 음식은 이겁니다 하는 거 아마 다른 메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한은형 작가의 소울푸드는 계란밥이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내게 익숙한 계란밥은 따로 있다. 날달걀을 넣고 간장을 살짝 뿌려 불균질하게 비벼 먹는 밥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의 상태다. 갓 지은 밥이어야 하고 아주 잘 된 밥이어야 한다. 이상하게도 나의 집은 다른 음식은 맛있는 편이었지만 밥은 그저 그랬다. 늘 물이 지나치게 많아 상당히 질척한 상태가 되기 일쑤였고 밥을 좋아하는 나는 계량컵을 써보라고 탄원하기도 했지만 주방의 책임자는 계량컵을 쓰는 걸 수치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러니 밥이 잘 된 날은 운이 좋은 날이었다. 이 운수 좋은 날

아빠는 날계란을 숟가락으로 톡톡 깨뜨려 밥에 올렸다. 여기에 밥 숟가락으로 진간장 하나. 아빠의 질척한 계란밥을 한 숟갈 맛보고는 나도 달걀을 깨뜨리곤 했다. 숟가락으로 깨뜨리는 건 자신이 없어서 식탁 모서리에 깨뜨렸다. 그러고는 눈을 꼭 감고 먹었다. 그러면 비린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다. 비린내를 감수하면서도 먹고 싶을 정도로 유혹적인 음식이었던 것이다. 계란밥은 자주 먹고 싶었지만 자주 먹을 수가 없어서 더 먹고 싶었다. 밥이 잘 되는 날은 그리 자주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소울푸드 하면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계란밥이다. 나의 날계란밥 사례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지극히 소박한데 엄청나게 입맛을 당기는 그런 계란 이야기. Q의 아빠는 아침마다 날계란을 드셨다고 한다. 유리컵에 담긴 간장과 참기름 뿌린 날계란 두 개를 아침마다 먹고 출근하는 아빠를 보고 나도 저거랑 똑같은 걸로 아침을 먹겠다고 그의 엄마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나였어도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계란 프라이를 올린 계란밥보다는 날계란을 얹은 계란밥이 더 당긴다. 그러니까 날계란 바다. 어린 시절 먹었던 정통의 계란밥은 아니고 지라시 스시에 날계란을 얹는다든가 날계란을 찍어 먹는다는 이유로 샤브샤브보다 스키야끼를 좋아한다든가. 어린 시절 먹던 날계란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노른자만 먹는다. 스키야키를 먹을 때야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휘젓지만 평소에는 분리한다. 분리한 노른자를 여유가 있을 때는 알끈까지 제거한 노른자를 밥에 올려 먹는다. 연어나 연어알을 올리고 노른자를 가운데 두는 것이다. 연어와 어울리는 허브인 딜이나 처비를 듬뿍 넣고 간장을 약간. 우메보시가 있으면 그것도 넣는다. 연어를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허브를 넣고 꼭 드셔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사실 계란보다는 달걀을 좋아한다. 왜 계란밥이라고 하지 달걀밥이라고는 하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해왔다. 계란밥 이야기로 시작해서 달걀을 쓰지 못했다는 슬픈 사연. 날계란보다 날달걀이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또 저는 날계란파보다는 날달걀파를 하고 싶습니다.

소설가 한은형 에세이 먹는 기쁨에 대하여 읽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치와 이길이가 부른 계란이 왔어요. 띄워드렸어요. 8916 쓰시는 카페이님, 오, 날계란밥, 쉰이 넘어서까지도 너무 좋아해요. 저도 어릴 적 아버지 뜨거운 흰밥 속에 묻어 놓은 그 날달걀이 저의 최애 음식 중 하나였죠. 흰밥 속에다 묻어둔 거예요. 날달걀이 살짝 이렇게 그 열기로 익도록 아버지께서 슥슥 비벼서 한 숟갈씩 떠주셨었죠. 기분 좋은 추억입니다 하셨습니다. 와, 진짜 추억의 음식이겠네요. 797179 쓰시는 카페인님은 저는 물 듬뿍 진 밥을 좋아합니다. 밥 취향도 다르죠. 다 이렇게 고슬고슬한 거, 고두밥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밥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7179 쓰신 카페인님께는 진밥이 소울푸드라고 합니다. 밥이 질게 된 날은 밥이 너무 맛있어서 반찬 없이 밥만 먹기도 합니다. 하셨습니다. 소울푸드 얘기들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날계란보다 날달걀이라고 발음하고 싶어 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이 작가의 섬세한 그 취향 고백도 재미나고요. 이번에는 깨어있는 인생이라는 글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깨가 있는 인생입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이 음식에 관한 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지만 이 한은형 작가도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겁니다. 어떤 것일지 바로 만나러 가시죠. 들깨는 빼주세요. 식당에 갈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었다. 들깨에는 원한이 없다. 단지 어떤 음식이든 잊지 않고 들깨를 토핑하는 한국 음식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게 들깨로 뒤덮어버리면 들깨의 맛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특히 선지해장국이나 곱창전골, 감자탕에는 들깨를 뿌려나올 확률이 거의 85%쯤이라서 들깨 유탄을 맞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정신을 차린다 함은 이런 것이다. 들깨는 빼주세요라고 말하기. 그래서 나처럼 들깨 비호인을 만나면 반갑기 그지없다. 내가 입맛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양식집을 하는 아저씨도 그랬다. 우리는 문자로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시시콜콜한 걸 문자로 할 만한 사이는 아닌데. 아저씨, 들깨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나, 그러니까요. 치즈 토핑 하는 것도 아니고. 아저씨, 들깨 수제비 같은 거왜 먹는지 모르겠어. 나, 그런 거 파는데도 싫음. 그랬었는데, 들깨 순두부를 좋아하게 되고야 말았다. 들깨 수제비 같은 거왜 먹는지 모르겠다고 한 사람의 말에 한술 더 떠서 그런 거 파는데도 싫다고 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하고 조롱받아도 어쩔 수 없다. 사실이 그러하니까. 꽤나 당황스럽다. 내 인생에 들깨가 들어올 줄이야. 발단은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두부집에서였다. 문제의 그날 동행이는 들깨 순두부를 시켰고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렇게 말했다. 들깨 순두부? 그랬었는데. 순전히 들깨 순두부 같은 건 무슨 맛이지? 싶어서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 덜어 먹다가 인생이 바뀌고 말았다. 모든 게 바뀐 건 한순간이었다. 미처 한 입을 다 먹기도 전에, 이러면서 들깨 순두부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하고 말았다. 내 거보다 맛있는 것 같아, 라고. 들깨 순두부를 시켰다고 시비조로 말하던 20분 전에 나는, 들깨 순두부를 파는 식당도 싫다고 했던 나는 이미 사라지고

적고 없었다. 안창피해? 라고 그는 나를 보며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안창피하다고 말했다. 들깨 순두부가 맛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면 창피했다. 웃지 않으려고, 얼굴 빨개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지. 그러고는 이렇게 들깨 순두부를 그리워하고 있다. 들깨 순두부 맛집을 검색해보기도 하고 두부집에 가기 위해 예술의 전당에 갈 일을 만들기도 하면서 말이다. 소극적인 자세다. 레시피는 찾아보지 않고 있다.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들깨 국물로 된 음식을 먹어본 게 다 해봤자 10번도 안 되기 때문이다. 들깨를 부러워했던 만큼이나 들깨 경험치가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어떤 들깨 국물이 맛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서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나 할까? 지금은 그저 경험할 때라고 생각한다.

윤현상, 에이핑크 윤보미가 함께한 곡밥한끼 해요 띄워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한은영 소설가 에세이 먹는 기쁨에 대하여 나눠봤습니다. 지금 카레에서 들깨순두부로 훅 이동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우리 지금 카페인 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수뇌부도 지금 술렁술렁술렁 점심 메뉴 항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4798 쓰시는 카페인님, 들깨순두부 담백하고 고소하고 정말 맛있죠? 아, 먹은 지꽤 오래됐는데 조만간 먹으러 갈 거예요 하고 사연 주셨고요. 아, 우리 카페인 분들도 아마 이렇게 나의 소울푸드도 있고 그리고 왜 싫어했지 싶을 정도로 충격적으로 내 인생에 들어와 버린 그리고 나가지 않을 그런 음식도 아마 기억을 이렇게 뒤져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이책 통해서 굉장히 동기부여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지는 책이기도 하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용성님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된 어떤 경험 때문에

날계란이나 반숙을 못 드신대요. 김영하님은 군대에서 비빔밥 나올 때 날계란 나왔는데 그 맛이 괴로웠다고 하시고요. 이렇게 나에겐 어려운 식재료야 하시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이상하게 그집 반숙은 내 안에 들어왔어 하는 경험들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너무 좋아했는데 멀어진 음식도 생겨날 수 있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이제 뒤로 하고 우리 음악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또 새로운 얘기로 빠져드시게 될 겁니다. 미미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라랜드 캐스트의 Another Day of Sun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경기도 고양시에 자리한 행신역은 경기 북부의 유일한 KTX역으로 경기도와 전국을 연결하는 곳이죠. 오늘도 행신역의 아침 출근 풍경은 분주한데요. 그런데 유난히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설마 아빠 엄마랑 같이 열차를 타고 출근하는 걸까요? 아, 아이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었군요. 행신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어린이집. 국가철도공단에서 만든 키즈레일 어린이집입니다. 알록달록 귀여운 벽화가 그려진 이 어린이집엔 4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7시 30분부터 늦은 밤 9시 30분까지 일반 어린이집보다 보육시간도 깁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부모들에겐 참 고마운 어린이집이죠. 행신역을 이용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출근길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더 많아진다면 좋겠죠.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사진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프랑스 화가 폴 델라로슈는 이제 회화는 죽었다 라며 탄식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로부터 2세기 만에 인공지능이 마치 사진 같은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똑똑 인문학, 오늘은 AI 시대 사진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미미님. 저는 일부 요 안에 있느라고 밖에 분위기를 몰랐는데 네. 미미님 북카페 오셨을 때 이제 일부 밖에서 조금 기다리셨잖아요.
1: 네네.
0: 이 수뇌부 음식 얘기 되게 많이 하죠.
1: 아.
0: 지금 잠깐 문 열고 나갔는데 뭐 제주 갈치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네.
1: 음식 얘기만큼 즐거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리고 우리 오늘 거의 점심 메뉴, 저녁 메뉴가 우리 카페인분들도 막 술렁술렁 바뀔 정도로 수많은 그 텍스트로서 우리 그 음식 욕구를 막 자극하는 그런 얘기를 통과해 왔거든요. 수뇌부도 예외가 아닌 거죠. 네. 아마 계신 동안 배고프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1: 저는 이 시간에 늘 배가 고프긴 합니다.
0: 그러니까 어떡하죠? 네. 책으로서 우리 허기를 달랠 수 있을까?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책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가져온 책은 김경훈 저자의 책이고요. 제목이 AI 시대의 사진입니다. 제목만 듣고도 많은 분들께서 아, 그래, 이거 생각해 볼 만한 문제지라고 그렇죠. 공감하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뭐, AI를 직접 활용하시든 안 하시든 AI로 제로에서부터 사진을 만들지 않더라도
0: 네.
1: 요즘 어떤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리터칭 한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졌는데 지금은 그냥 AI에다가 넣고 이런 방식으로 바꿔줘.
0: 알아서.
1: 그렇게 하는 식이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많이 AI 시대의 사진을 경험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네.
0: 딱 지금 우리가 만나볼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이 저자는 이전 시대의 사진부터 최근의 사진까지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에요. 1999년에 스포츠 전문지 사진 기자로 경력을 시작했어요.
0: 네.
1: 그리고 2002년부터 로이터 통신에서 활약을 하면서
0: 네.
1: 퓰리처 상까지 수상한 손꼽히는 기자인데
0: 네.
1: 뭐 이 정도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또 전문가니까 요즘 누굴 만나도 사람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0: 그쵸.
1: 당신은 AI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뭐 이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시대의 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네.
1: 뭐 AI 시대 사진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이런 숱한 물음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쭉 해봐서 답을 달아나온 책이 이번 책입니다.
0: 그렇군요. 이 김경훈 기자님 예전에 이 전작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1: 네.
0: 요거 가지고 북카페 오신 적 있어요.
1: 그러시군요.
0: 네, 그때는 우리가 AI 시대에 이런 얘기를 이 정도로 할 만한 상황이 몇 년 전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1: 그렇죠.
0: 그 사이에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 책이 어떤 얘기들을 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진짜 요즘은 이거 AI로 찍은 건지 아닌지 구분 명확히 하기 어렵잖아요.
1: 그렇죠. 이 책도 펼치자마자 바로 그 물음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0: 네.
1: 앞쪽에 서문과 차례도 들어가기 전에 이 책 읽기 전에 이 이미지들을 한번 보고
0: 네.
1: 이거 인간이 찍은 건지 AI가 생성한 이미지인지 한번 짐작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0: 네.
1: 20컷 정도가 있거든요.
0: 네.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있어요. 사진이.
1: 맞아요. 그리고 다

0: 읽고 나면 책 뒤에 정답이 있는데
1: 네.
0: 혹시 해보셨어요?
1: 저 했잖아요. 했는데 약간 얻어걸린다는 느낌으로 저 맞췄어요. 왜냐면 이게 전 굉장히 뭐랄까 좀이숨몇 개가 AI가 만든 거고 이걸 알려주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는 이건 확실히 이건 AI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한 것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 답이더라고요.
0: 와,
1: 네.
0: 근데 20개 중에
1: 네.
0: 딱두 개잖아요.
1: 그렇죠.
0: 이거 정답을 맞출 확률이 그러면 380분의 1인데.
1: 저도 그래서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안전하게 간 거죠. 이거 두 개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나머지는 긴가민가 하니까 그러면 긴가민가 한 것들은 좀 이렇게 그냥 안 뭐라고 AI가 했다라고 명확히 이제 내리기가 좀 그랬던 거죠.
0: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어떤 정보를 어느 만큼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1: 네.
0: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있다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1: 네.
0: 되게 많이 있겠다.
1: 아,
0: 왜냐하면 그런 시대가 지금 왔고,
1: 그렇죠.
0: 이걸 뭐 굳이 우리를 속이려고 한건 아니지만, 그만큼 헷갈린다라는 걸 알려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1: 맞아요.
0: 싶어서 약간 과하게 현실적인 거. 이런 건 AI를 생성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1: 네.
0: 한 3분의 1 정도를 골랐거든요.
1: 그러니까 설마 두 장일이라고는 생각도 못 하신 거죠.
0: 그렇죠.
1: 그쵸.
0: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아날로그 사진, 뭐
1: 네.
0: 인간이 찍은 사진에 대한 기대와 이런
1: 아,
0: 것들이 많으신 분들은
1: 네.
0: 아마 이 정도까지도 다 인간이 찍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1: 맞아요.
0: 제가 확신한 건딱 하나였어요. 트럼프 사진.
1: 아,
0: 이거는 이제 배경 지식 때문인데,
1: 네.
0: 트럼프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사진들을 많이 자기 홍보에 활용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 알고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아, 요거는 그렇겠다라고 생각했어요.
1: 저도 그 트럼프 사진과 이제 너무 답을 말해버리는 것 같은데 다른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두 장은 확신한 것은 정보 때문이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럴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미미님이 굉장히 막그 모퉁이 돌아가지고 한참 줄서 있는 맛집에 한 일원이 돼서 그 대기열에 이렇게 미미님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실제라고 전 믿지 않을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아마 제가 지나가는 장면을
1: 네.
0: 줄에 선 것처럼 찍지 않았다면.
1: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서가지고 막 번호표 들고, 예를 들면 카레를 먹겠다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실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는 AI 생성물일 것 같은데? 이런 차원인 거죠.
0: 그렇죠.
1: 접근.
0: 이게 AI가 바꿔놓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1: 네.
0: 또 저자가 얘기하는 게 사진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어떤 게 좋은 사진이냐,
1: 네.
0: 어떤 게 멋진 사진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판단의
1: 네.
0: 방법들이.
1: 그렇죠.
0: 요즘에 그 판단이 뭐냐? 얼마나 좋아요가 많이 있느냐.
1: 아, 좋은 사진이 아니라 이제는 좋아요 붙은 사진,
0: 그렇죠.
1: 많이 붙은
0: 그것이
1: 사진.
0: 마치 좋은 사진인 것처럼 이해되고 인정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1: 근데 사실 둘은 구분해야 되지 않아요?
0: 그래서 작가가
1: 네.
0: 사진의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기술적인 거,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사진에 대한 판단의 근거 같은 거,
1: 네.
0: 이런 것들은 21세기로 바뀌었는데 사진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들이 여전히 20세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서 왜곡과 오해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고 있다.
1: 네.
0: 그래서 요것들을 잘 풀어가면서 접점을 만들어 가려면 어떤 질문들이 필요할까? 뭐 이런 거죠.
1: 네.
0: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사진 찍기를 계속 즐길까? AI가 다 만들어주는데.
1: 근데 이 찍는 본능을 이제 더 이상 그만두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0: 그렇죠. 그 만약에
1: 네.
0: 그 본능을 우리가 버릴 수 없어서 계속 무언가 찍는다면
1: 네.
0: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사진을 우리는 좋은 사진이라고 얘기하게 될까? 이런 물음을 던지는 거죠.
1: 진짜 필요한 질문이네요.
0: 저도 찍는 행위는 남을 것 같아요. 이게
1: 네.
0: 곧 우리가 사진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1: 맞아요.
0: 일부러 셔터 같은 걸 내가 듣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포착한다라는 행위가 주는 만족감이 분명히 있어서.
1: 뭔가 내 안에 담아두는 느낌이 있어요. 내 폰에 담는 거긴 한데.
0: 그렇죠.
1: 네.
0: 예. 근데 그
1: 맞아요.
0: 다음에 그 프레임 바깥에 있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고 기록해 나갈까?
1: 아, 진짜 우리 카페인 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는지, 특히 폰으로 내가 스마트폰으로 딱 찍는 사진들,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음식이 나오자마자 자연스럽게 폰을 꺼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단은 뭐 어떻게 난 찍고 본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냥 어떤 그 행위 자체로서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것들도 있을 텐데.
0: 어딜 가도, 일단 눈으로 즐기기 전에
1: 네. 일단
0: 찍고 나서
1: 폰으로.
0: 보죠.
1: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0: 뭐 우리 집 반려동물 사진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늘 구름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정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보를 이제 사진으로 메모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진의 미래는 또 어떨 것 같은지 사연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승현님은 책 소개를 보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제 DSLR을 떠올렸어요. 오늘은 어렵지만 주말엔 예쁜 장미를 사람 냄새 나도록 많이 좀 찍어줘야겠어요.
1: 여기에서 벌써 우리가 사진에 대해 기대하는, 갖고 있는 감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 냄새. 그러니까
0: 맞아요.
1: 똑같은 장미 사진을 AI가 훨씬 멋들어지게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그 사진은 AI가 생성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장미를 만나러 내가 걸어가는 시간, 과정, 이런 것들은 거기 포함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바로 이승현이 말씀해주신 사람 냄새 같은 거 아닐까.
0: 맞아요. 누가 본인이 찍은 만약에 풀꽃 사진을 저에게 보냈다라고 하면 카페인분들도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찍기까지 이렇게 그 사람이 멈춰서서 폰을 이렇게 그 뭐죠 피사체를 향해서 이렇게 겨냥해가지고 하는 그 과정들이 다 떠오르니까 감동적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계속 어떤 찍는 것과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작가도 사진을 뭐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뭐 보도 사진도 있고, 뭐 어떤 건 접사도 있고, 뭐
0: 그쵸.
1: 많을 텐데, 본인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을 채택한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사진을 찍는 사람 관점에서.
0: 찍는 사람 관점.
1: 즉, 사진과 자신을 만족시키는 사진. 예. 둘째는 사진을 보는 사람. 즉, 관람자를 만족시키는 사진. 그리고 셋째는 사진에 찍히는 사람. 피사체를 만족시키는 사진인데, 이게 사진 역사의 초기에는 완전히 분리돼 있었죠.
0: 그렇죠.
1: 왜냐하면 찍는 사람은 전문 기술자고,
0: 맞아요.
1: 피사체도 예를 들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초상화를 대체하는 기술이었으니까. 그리고 관람자가 이제 있는 것일 거잖아요.
0: 그쵸.
1: 그것도 대부분 초상화라고 하면 가족들일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찍는 사람이 대체로 나와 관련된 걸 많이 찍잖아요. 셀카도 찍고, 내가 먹는 음식 찍고, 내가 활동하고 보는 거를 찍고,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사람을 거의 안 찍거든요. 제가 경험하는 것들을 기록하게 많이 찍게 되더라고요.
0: 그렇죠.
1: 근데 그걸 보는 사람도 대부분 접니다.
0: 이제 달라졌네요.
1: 그렇죠.
0: 정말 이제 구분이 명확히 되기 어려운데요?
1: 이런 흐름 속에서 사진 기술이 계속 대중화되면서 이제 나라는 것으로 집중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진과 관련된 행위들이. 그러다 보면 내가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나의 경험을 사진으로 남기게 되는 거잖아요.
0: 그쵸.
1: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 기록하고 싶은 것들,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인데,
0: 맞아요.
1: 여기에 이제 AI가 더해지는 순간부터가 다른 국면이 펼쳐지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0: 와, 어떤 국면이 펼쳐질까? 우리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책을 통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인 분들 폰에는 어떤 사진이 많을까요? 그리고 사진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연 활발히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1045, 50원 번호 유료 문자도 있고요. 반디 앱도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음악 어떤 거부터 들을까요?
1: 네, 오늘 노래도 사진의 어떤 추억, 뭐 옛날 사진 느낌, 요런 노래에서부터 요즘 사진 느낌으로 차례대로 가볼까 하는데, 첫째는 클래식한 사진 느낌입니다. 로이킴의 할아버지와 카메라.
0: 와, 제목부터. 듣고 가시죠.

0: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진기자 김경훈의 책 AI 시대의 사진, 북다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1867 스승 카페이님 휴대폰 갤러리 탭에는 반려견 괌순이 사진만 있다고 합니다. 백장미 같은 우리 괌순이, 다른 이름은 마리. 아, 요즘은 사진 한 장으로 영상도 만들어주던데 얼굴이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아요. 역시 날것은 아무리 잘난 기계라도 못 따라가나 봅니다. 아, 날것은 영원하다. 아, 기계는 아무래도 흉내낼 수 없다. 이거 지켜지나요? 저도 약간 불안한데. 네. 아무튼 심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1: 네.
0: 실제 결과는 어떨지
1: 이
0: 몰라도.
1: 반려묘나 반려견 사진 찍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1971님처럼 아이들 사진. 아기가 태어나면 대부분 카메라를 사더라고요.
0: 아, 카메라를.
1: 네, 더
0: 예.
1: 잘 찍어주고 싶어서
0: 그렇죠.
1: 그몇년 동안이 평생 가장 많은 사진을 찍는 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0: 아, 진짜요?
1: 네.
0: 와. 그리고,
1: 1971님은 그렇게 많이
0: 네.
1: 찍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자랐는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찍는 것 같아요.
0: 네.
1: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0: 아무튼 나에게 소중한 것을 찍는 거가 된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사진을 보통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0: 네.
1: 클라우드에 전체를 보관해 두잖아요.
0: 네.
1: 예전처럼 사진을 골라서 삭제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찍어서 그냥 뭉텅이로 넣어두고 언젠가 필요할 때 내가 넘겨보거나 또는
0: 네.
1: 그것도 귀찮아도 스마트폰이 알아서 뭐 봄이 되면 봄날에 갔던 여행지. 예,
0: 맞아요.
1: 뭐 특별한 날이 되면 그날
0: 맞아요.
1: 내가 했던 일들 이런 걸 모아서 또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많이 찍어두면 어떻게든 추억으로 소환시켜준다.
0: 그렇죠.
1: 이런 경험이 쌓이는 것 같아요.
0: 이게 확실히 필름 카메라 시대만 있었던 그 시대에 비해서 디지털 카메라 넘어오면서 사진 더 많이 찍게 됐고, 스마트폰 시대 되면 더 많이 찍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중한 것이 더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많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1: 그쵸. 그건
0: 예. 네.
1: 기술이 우리에게 준 풍요라고 할수
0: 맞아요. 더
1: 있겠죠.
0: 발견하게 된 거니까. 아, 박윤정님, 요즘에는 야구장 직관 사진이 많네요. 직관 가기 좋은 계절이니까요.
1: 아, 야구장도 가면 정말 사진 끝없이 찍거든요.
0: 아, 미미님 폰에도 많겠어요.
1: 꽤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아, 1545 쓰신 카페님, 어?

0: 맞나 볼 텐데 작가가 소개해 주는 이 에피소드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1: 네.
0: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사진 콘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AI를 활용했는데
1: 네.
0: 그냥 몰래 냈어요.
1: 아.
0: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나중에 밝혀져서 취소가 돼요.
1: 네.
0: 이런 일들은 요즘 모든 많죠? 영역에서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일스라는 사진가가요. 카리브해 북부에서 그 플라밍고 사진을 찍었는데
1: 네.
0: 이 사진을 인공지능 사진전에 출품한 거예요.
1: 오.
0: 그런데 마침 이 사진이 플라밍고가 이게 자기 배를 긁으면서 고개를 네. 숙이고 있는 사진이라서
1: 네.
0: 좀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누가 딱 보면 아, 인공지능이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아서
1: 네.
0: 출품을 했고 상을 받습니다.
1: 그 여기 지금 앞에 실려 있잖아요.
0: 네.
1: 그렇죠? 이게 굉장히 초현실적이긴 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정말.
0: 이 반대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는데
1: 네.
0: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의도를 갖고 출품한 걸 거잖아요. 뭐 속이려고 상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1: 네.
0: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이걸 알리기 위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 직후에 작가가 네. 주최 측에다가 이 사진 사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게 아니고 인간이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1: 와,
0: 이걸 알려줘요.
1: 뭔가 통쾌해요.
0: 그렇죠?
1: 네.
0: 왠지 네. 우리가 AI를 좀 한 방 먹인 것 같은 느낌이
1: 우리가
0: 들죠.
1: 우리가 침투했어 그 세계로. 맨날 당하기만 하다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0: 그래서 그 심사위원과 주최 측이
1: 네.
0: 이 작가의 메시지에 공감하면서 되게 감사를 표했대요. 왜냐하면 우리도 인공지능 사진전을 하면서도
1: 네.
0: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거죠.
1: 와.
0: 그런데 이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1: 그렇죠.
0: 이후에 AI로 생성된 이미지만 출품 가능이라는 규정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1: 규정 추가가 됐군요.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가 된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재밌습니다. 근데 진짜 어느 쪽이든 이제 구분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게 되면 사진이 뭐냐? 그럼 어디까지 사진이라고 부를 것이냐?
1: 아.
0: 이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작가는 용어 얘기를 꺼내요.
1: 용어?
0: 네. 사진이라는 말 자체가 사진술이라는 기술이 발전하기 전부터 있던 말이래요.
1: 네.
0: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실물과 똑같이 정교하게 그려낸다. 이런 의미였대요. 그리고 영어 단어 포토그래피도 마찬가지로 실제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일단 실물이라는 게 없죠.
1: 그렇죠.
0: 그렇죠. 실물 없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물론 이제 비슷한 이미지의 자료는 확보해서 활용하겠지만
1: 네.
0: 거기 결과물에 나온 대상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요즘에 나오는데 그래서 나온 용어가
1: 네.
0: 포토그래피랑 구분해서요. 프롬프트 그래피. 이전에는 그냥 AI 포토그래피라는 용어를 썼대요.
1: 네.
0: 그런데 저자는 AI 포토그래피라는 용어는 이 본질적인 차이를 담아내지는 못하니까
1: 그렇죠.
0: 그냥 포토그래피에는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1: 네.
0: 그래서 요즘 쓰이고 있는 프롬프트 그래피가 좀 더 적절한 용어 같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1: 와, 프롬프트 그래피. 이거 왠지 사진의 영역 말고도 뭐 이 다른 출간물부터 시작해서 다 이게 왠지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0: 그렇죠.
1: 용어 규정 자체가.
0: 요즘에 그 책 표지에 쓰이는 이미지들도
1: 네.
0: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책 표지 디자인을 AI에게 맡기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쓰이는 특정한 이미지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하지만 내가 그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AI를 활용해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1: 네.
0: 물론 그런 경우에는 책 안에 일러두기나 판권면에 표지의 이미지 일부는 AI를 통해서 생성했습니다.
1: 네.
0: 이런 표기를 해두긴 하는데 근데 얼핏 봐서는 뭐 AI가 했는지 사람이 그렸는지
1: 그렇죠.
0: 사실 구분하거나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1: 그렇죠. 참 고민할 것이 많습니다. 아, 이용성님, 사진은 뭐랄까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만드는 감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사진이 등장하는데 기술의 발달로 어떤 가사들은 그 느낌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김성호의 회상에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지 않았네. 이걸 이제 디지털 이미지 시대엔 어떻게 바꿔야 저 감정 느낄 수 있을까요?
0: 와.
1: 일단 사진이 찢어진다는 것 자체도.
0: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는
1: 네.
0: 어떤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화를 사실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도.
1: 맞아요.
0: 사진이 찢어진다?
1: 그렇죠.

0: 그걸 찢어진 걸 다시 또 붙이고 막 이러는 거.
1: 네. 물론 뭐 이제 김성호 가수가 부른 회상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
0: 네.
1: 그녀의 모습은 요즘 같으면 소셜 미디어를 찾아가서 보긴 할 텐데.
0: 그렇죠. 하나 한줄한줄다 따지면 사실은 너무 멀어지는
1: 네, 근데
0: 감성이긴 하지만.
1: 이용성님이 얘기해 주신 게
0: 네.
1: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랑 사진의 결정적 차이라고 작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 없는 게 뭐냐? 시간과 감정이라는 거예요.
0: 시간과 감정.
1: 네, 사진이라고 하면 찍은 사람이 있고
0: 네.
1: 찍힌 사람이 있고
0: 그쵸.
1: 그거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볼때 프레임 안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0: 그렇죠.
1: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 먹은 음식을 기록하고 싶어서 찍어뒀어요.
0: 네.
1: 그걸 나중에 보면 내가 그걸 먹으려고 그 식당에 갔던 걸음.
0: 그쵸.
1: 그러니까 이걸 막 내가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게 총체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진에 다른 의미가 나에게 생기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게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딸깍하는 순간 만들어주니까.
0: 그렇죠. 결과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진이라는 게. 그렇죠?
1: 그렇죠. 그리고 이 작가 같은 경우는 보도사진 작가잖아요.
0: 네.
1: 예전부터 현장에 가는 것에 대한 경험과 이제 그런 원칙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로 보도하는 기자는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 가지 않고도 정보를 취합해서 기사를 쓸수 있잖아요.
0: 네.
1: 그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사진으로 보도하는 사진 기자는 현장에 가지 않고는 일을 완결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도사진을 찍었던 이 저자의 사진이야말로
0: 네.
1: 인공지능과 구분되는 결정적 차이를 갖고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6363 쓰시는 카페이님은, 제 폰에는, 건강해지는 운동 방법,
1: 아,
0: 레시피, 이런 거 캡처한 게 많네요.
1: 이건 정말 큰 차이죠. 옛날에 사진 찍을 때는 이런 정보성 얘기들을 사진 찍지 않았죠. 메모를 했죠.
0: 그렇죠.
1: 근데
0: 맞아요.
1: 지금은 이걸 다 사진 찍어서 바로바로 공유하고 올리잖아요.
0: 맞아요. 메모장처럼 쓰는
1: 이건
0: 거죠.
1: 정말 큰 차이가 맞는 것 같아요.
0: 그 다음 또 볼까요?
1: 네, 7609님께서 16년 전 아이 임신하고 DSLR을 샀어요. 만삭이 되고 본격적으로 진통이 오고 병원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남편은 소풍 가는 사람처럼 들뜬 마음으로 카메라를 챙기더라고요. 저도 물론 아이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 남편이 얼마나 얄밉던지요. 흐흐.
0: 소풍 가는 마음으로.
1: 철없는 모습.
0: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카메라 챙기셨으니까. 그것도 보면
1: 야,
0: 추억이지 않을까
1: 근데 이
0: 싶기도 하고.
1: 7609님 사연
0: 네.
1: 보고 나니까 카메라 산업이 발전되고 유지되려면 저출산 문제가
0: 다
1: 해결돼야 될것
0: 연결되어 있는
1: 같아요.
0: 거군요. 네. 진짜. 인간이 그렇게 가장 많은 사진을 찍는 시기가 그때라고 하니까. 이 사진, 인간의 삶에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영역인데, 지금 우리 오늘 해볼 법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이어갈게요.
1: 네, 이번 노래는 조금은 요즘 사진 얘기입니다.
0: 네.
1: AI까지는 아니지만 21학번이 부른 스티커 사진입니다.
0: 스티커 사진, 이 1학번의 스티커 사진은 정말.
1: 좀 다르죠. 저는 이제 00학번이니까
0: 네.
1: 옛날에 이렇게 한 컷씩 스티커 뜯어서 하는 거였잖아요.
0: 그렇죠.
1: 요즘에는 그네 컷짜리.
0: 그래요. 그, 네컷 사진 여기저기 있잖아요.
1: 네.
0: 여기 밑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로비에도,
1: 아,
0: EBS
1: 그래요?
0: 로비에도. 네, 언젠가 한번 같이 찍어요. 내려가는 길에.
1: 알겠습니다.
0: 네. 스티커 사진 듣고 오시죠.

0: 보이스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가 오늘 들고 온 책은 김경훈 기자의 책 AI 시대의 사진입니다. 아, 8916 쓰시는 카페인님, 저는 길 풍경 사진이 많아요. 평소에 걷기를 좋아해서인가? 구불구불한 흙길, 돌길, 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길 옆으로 하늘로 쭉쭉 뻗은 나무들, 꽃, 이파리들까지요.
1: 사연을 그냥 읽는데 네. 사진의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0: 그렇죠. 맞아요. 무슨 모네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막 들고 아, 여지영님은 미미님 덕분에 생각해봐야 하는데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너무 좋네요.
1: 감사합니다. 뭐 제 덕분은 아니고 이제 김경훈 작가님 덕분에. 네.
0: 또 이렇게 골라서 소개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또 더 공감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 이 책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죠.
1: 그렇죠. 근데 그게 뭔지는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떠올랐거든요.
0: 어딘가 있을 것이더라고.
1: 작가님이 답을 주더라고요.
0: 진짜요? 네.
1: 본인이 생각을 해봤대요. 요즘 네. 특히 상업 사진들 있잖아요. 뭐 물건을 모델링해서 찍는 그런 뭐 쇼핑몰에 올리는 사진.
0: 네.
1: 요즘에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면 배경 다 지워주고 뭐 각도도 맞춰주고 뭐 하이라이트도 넣어주고 다 해주잖아요. 네. 되게 많이 AI가 진출하고 있는데 그런 상업사진 분야에서 AI가 진출하기 제일 어려운 분야가 뭘까? 본인이 생각해봤더니 웨딩사진이라는 거예요.
0: 웨딩사진?
1: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내가 실제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내 일생일대 이벤트고 내 진짜 경험과 감정이 기록되기를 원하지. 그걸 뭐 AI를 활용해가지고
0: 네. 그러니까
1: 보정이 아니라
0: 완전히
1: 네 없는 걸 만들어주고
0: 그렇죠.
1: 뭐 이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0: 그렇죠.
1: 예.
0: 아무리 이게 훨씬 더 싸다. 비용이 절감된다 하더라도 시간도 그렇죠. 짧게 걸린다.
1: 그렇죠.
0: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사람은 없겠죠.
1: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인간의 경험
0: 네.
1: 또 특별한 추억 이런 게 결국 담겨 있는 사진이 AI 생성 이미지와 인간이 찍는 사진의 차이일 텐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0: 네.
1: 우리가 그 경험조차도 속을 수 있다라는 사례를 또 보여줍니다.
0: 저는 지금 인간의 그래 의례와 관련된 것들 뭐 웨딩 사진, 뭐 생일 파티 아니면 뭐 졸업.

0: 졸업식, 입학식 이런 것들은 대체 불가능하겠다 싶었는데 속을 수 있다고요.
1: 네. 2002년 뉴질랜드에서 사진을 이용한 기억 조작 실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모으냐면 열기구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일단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가자들의 가족한테 그 사람들 어린 시절 사진을 받아서 몇 장에다가는 그 참가자가 열기구 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합성해서 진짜 사진도 보여주고 조작한 사진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 속 장면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열기구 되게 재밌게 타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0: 그러면요?
1: 사람들이 참 못됐죠.
0: 아니, 별 실험을 다 한다 싶긴 한데, 또 재밌네요. 이 결과가 어떨지.
1: 처음에는 아, 나 기억 안 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니, 한번 기억 안날 수도 있지만 눈을 감고 한번 잘 상상을 해보세요. 시간을 줄 테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에 한 참가자 가운데 절반은 아, 맞다. 나 그때 탔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진에 없는 장면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사진엔 타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 이따 나 타고 나서 막 울었는데.
0: 뭐야, 메소드 주역이에요? 뭐야, 갑자기 이렇게까지 몰입해서,
1: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뢰감?
0: 시각적인 거에도 우리
1: 믿음?
0: 약하잖아요.
1: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0: 미미님 이럴 것 같으세요? 근데?
1: 아니, 저는 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례를 보고 나니까 자신 없다.
0: 확신할 수 없다.
1: 예. 그러니까 내 사진인데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냐? 작가는 우리가 요즘 리터러시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문해력 얘기할
0: 그쵸.
1: 때 비주얼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술적으로 구분하거나 밝혀낼 재간은 없다. 그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0: 그렇죠.
1: 우리가 봤을 때좀 맥락이 궁금한 거, 의심스러운 거 이러면 찾아볼 수는 있잖아요. 아,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인가? 정말 이 배경이 이게 맞나? 이런 것들 내가 더 검색해 보려고 하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이상한 사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어떤 필터는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사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을수록 오히려 쉽게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0: 그렇죠. 와, 이제는 정말 그 사진 찍는 그 행위, 그것을 또그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1: 그래서 그걸 기술에게 그냥 맡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 사진 인화하면 거기 사진 오른쪽 아래 같은데 노란색, 주황색으로 사진 찍은 날짜 같은 것들이
0: 맞아요.
1: 적혀 있었습니다.
0: 그쵸.
1: 이것처럼 지금도 그냥 디지털 서명이라고 해서 아예 카메라에다가 그 기능을 원칙적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은 어디에 가도 어느 장소에서 언제 찍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0: 근데 아예 진짜 누군가 그것을 아예 이렇게 딱 공략해서 그 디지털 서명을 흉내낸다거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에게 맡기기 시작하면 결국 우린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게 저자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비주얼 리터러시라는 거죠.
0: 어렵습니다. 이게 참 사진 도둑맛, 기억을 추억을 도둑맛는 느낌도 들고, 그쵸? 자, 7609 쓰시는 카페인님, 사진이란 결과보다 과정이 있기에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따라오지 못하는 건 바로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찍는 상황과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면서 그 영혼의 울림을 느끼는 것 같아요. 모든 예술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쇼팽의 곡을 AI가 완벽히 연주할 수는 있지만 그 연주 듣고 눈물을 흘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연주하는 이와 듣는 이의 영혼의 연결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1: 이글한 편이 나와 있는데요.
0: 맞아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쇼팽의 곡을 AI가 완벽, 그러니까 이게 AI가 지금 연주하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아니냐에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1: 그렇죠. 모르고 들었을 땐
0: 그쵸.
1: 뭐 느낄
0: 구분해낼
1: 수도
0: 수
1: 있죠. 우리
0: 있는가.
1: 뭐 히든싱어란 프로그램
0: 아,
1: 보면
0: 맞아요.
1: 본인도 구분을 하지 못하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 지금 AI 시대의 사진에도 앞에 20장 있었던 것처럼. 그쵸?
1: 3637님, 저는 요양원에 계신 아빠 사진을 많이 찍어요. 꽃 사진도 찍긴 하지만 지금은 간직할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기술이 전해준 풍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카메라도 고가였고, 필름도 비쌌고, 많이 찍을 수도 없었고, 아껴 찍어야 됐고.
0: 그렇죠.
1: 그런데 요즘에는 뭐 사진뿐만 아니라 부모님 영상 많이 남겨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진과는 정말 다르다고 친구들이 저에게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더라고요. 꼭
0: 영상의
1: 영상을
0: 감동이라는 것이 또
1: 많이
0: 있죠.
1: 찍어두라고.
0: 맞아요. 음성까지 들리고, 표정이 다 움직이는 게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박진경님, 90년대에 친구가 처음 사진을 배울 때 인물 사진,

0: 사진을 많이 찍어줬어요.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친구가 오케이 할 때까지 얼굴 떨리게 웃으며 반사판용 화이트보드 들고 부들부들 팔 떨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1: 아, 정말
0: 하셨습니다.
1: 추억이네요. 이때 이 사진 갖고 계시면 너무 궁금하네요.
0: 그러네요, 진짜.
1: 이게 그 보통 사람들이 최대한 웃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는
0: 네.
1: 모델들이 웃는 이 입꼬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0: 더 진짜 건다 느낌으로
1: 그렇죠.
0: 귀에다가
1: 경련이 날 정도라고 생각해야 모델들이 하는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0: 네. 아, 이렇게 지금 너무 이론으로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우리가 이제 좋은 사진, 나쁜 사진 구분이 필요한 시대가 올것 같은데, 그런 시대에 맞는 노래 골라왔습니다. 세인트 에티엔의 노래고요. 더 배드 포토그래퍼입니다.
0: 듣고 가시죠.

0: 네, 똑똑 이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경훈 작가의 AI 시대의 사진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614 쓰시는 카페이님, 맞아요. 세월이 지나면 내가 그때를 기억하는 건지, 그때 찍은 사진의 이미지를 기억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진 프레임, 그것이 이제 기억의 어떤 단위처럼 되기도
1: 그렇죠.
0: 하고.
1: 그리고 그 사진의 장면이 난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0: 네.
1: 사진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죠.
0: 그렇죠. 믿어보고 싶기도 하고, 열기고, 그거 뭐먼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0: 네.
1: 6998님께서 저는 93학번인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친구랑 둘이 핀란드 산타 마을에 갔었어요. 관광객이 우리 둘뿐이었어서 그곳에서 찍은 사진은 저 혼자 있는 것뿐이에요. 아, 둘밖에 없으니까 서로 찍어준 것밖에 없는 거군요. 둘이 함께 찍은 게한 장도 없어요.
0: 네.
1: 사진에는 그 친구가 없지만 그 사진은 다 친구가 찍어준 사진.
0: 아, 그쵸.
1: 그래서 제 기억에는 친구가 남아 있어요.
0: 맞아요. 아, 진짜 그 사진
1: 아.
0: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찍어주는 사람까지
1: 맞아요.
0: 포함인 거잖아요. 우리의 기억으로는.
1: 그렇죠.
0: 아, 너무 멋있는 사연이네요.
1: 그래도 때로는 같이 들어간 사진을 남겨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동생하고
0: 네.
1: 해외 트레킹을 자주 다녔었는데, 둘이 같이 사진 잘안 찍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같이 온그 일행 가운데 어떤 분들이
0: 네.
1: 몰래 한두 컷 찍어주시기도 해요.
0: 아.
1: 그래서 킬리만자로에서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는데,
0: 네.
1: 어떤 그 동료 한 분이 찍어주신 그 저희들이 같이 걷는 뒷모습.
0: 그건 진짜 우리가 찍을 수 없는 사진인 거잖아요.
1: 그렇죠. 근데 그 사진을 저는 제가 킬리만자로에 갔다 왔던 모든 사진 중에 가장 자주 보게 되고, 뒷모습이지만 앞에 저와 동생의 표정이 그려져요.
0: 와, 너무 좋은데요? 예, 네, 많이 사진, 이게 함께 하는 사람들과 사진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그
0: 진짜.
1: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말이
0: 이 시대에도
1: 아니더라고요.
0: 더 유효해진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자,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사진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책 통해서 좀 읽을 수가 있죠?
1: 네, 본인 경험이 담겨 있는 건데, 본인이 사진 기자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0: 네.
1: 자동 초점 기능이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반 셔터를 누르면 초점을
0: 네.
1: 딱 잡아주는데,
0: 네.
1: 그게 거의 즉각적이잖아요.
0: 아, 그쵸.
1: 그런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고, 또그 전에는 그걸 본인이 다 맞췄어야 되죠. 노출과, 뭐,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와, 이런 걸
0: 네.
1: 다 맞췄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걸 기계가 해주니까 사진가는, 사진 찍는 사람은 프레이밍이라든지, 어떤 뭐 각도를 잡을 것이라든지,
0: 네.
1: 이런 것에 더 신경 쓸수 있게 된 것이고,
0: 그쵸.
1: 또 한편으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셔터 스피드 같은 게 엄청 빨라지니까
0: 네.
1: 화살이 날아가는 장면 같은 거.
0: 아,
1: 이런 거 이제 드라마틱하게
0: 와,
1: 보여줄 수 있고,
0: 네.
1: 또 반대로 저속 셔터를 활용해서 노출을 뭐 길게 하면서,
0: 네.
1: 왜 우리 뭐 도로 막 찍을 때 도시에 차들이 막 불빛 나면 이동하는 것 같은 사진들 볼수
0: 그쵸.
1: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길게 찍었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0: 선을 이루잖아요, 막 이런 거.
1: 그렇죠.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한다면 새롭고 멋진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0: 네. 좋은데요? 지금 들려주시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사진 찍고 싶은 막그 욕구가 들어요.
1: 맞아요. 저도
0: 내가 찍고
1: 오랜만에
0: 싶은,
1: 카메라 옛날 거 한번 찾아봐야 되나 싶었는데,
0: 네.
1: 근데 이분 이제 직업이잖아요. 아, 이 직업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느꼈던 장면이
0: 네.
1: 있는데, 작년 11월에 국제 피겨 스케이팅 대회를 취재를 갔는데 하루 동안 찍은 사진이 12,000장이라는 거예요.
0: 와.
1: 이게 필름의 시대였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건데
0: 에, 그렇죠.
1: 디지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만큼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요즘엔 그런 기능도 있대요. 미러리스 카메라로 이제 찍을 때 사전 촬영 기능이 있대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생각해 보면 셔터를 누르기 전에 일단 내가 눈으로 대상을 보잖아요.
0: 네.
1: 그리고 내가 이걸 찍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손가락이 셔터를 눌러서 촬영하는 과정인데,
0: 그렇죠.
1: 이 과정을 짐작해서 셔터를 완전히 누르기 전에 장면들도 카메라가 찍어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술이죠.
0: 어떤 게 좋은 거죠, 근데? 그러면?
1: 내가 혹시 놓칠 수 있잖아요. 내 뇌로
0: 아.
1: 생각이 가서 동작에 오기까지
0: 네.
1: 그 찰나에 내가 원하던 장면이 지나갈 수 있죠.
0: 네.
1: 근데 그것까지도 기록해준다는 거예요.
0: 아. 이 기술 좋은 것인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요, 약간?
1: 저자는 기본적으로는 기술의 진보를 최대한 이용하자는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네.
0: 뭐 놀라운 기술인 것 같긴 합니다. 중요한 건 진짜 본질이다라고 하는 태도, 사진.

0: 어떤 좋은 사진을 찍을 것인가, 어떻게 찍을 것인가 하는 그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1: 맞아요. 저자가 전하는 태도 중에 인상적이었던
0: 네.
1: 게 사진에는 정답도 승패도 존재하지 않다. 네. 근데 우리는 아까도 좋은 사진의 이제 기준이
0: 네.
1: 좋아요를 받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내가 어떤 정말 내한테 중요한 기억과 감정을 담아놓은
0: 네.
1: 사진이지만 올렸는데 좋아요가 적어. 이러면 왠지 이 사진 별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 정답도 승패도 없다라는 얘기가 너무 와닿았고,
0: 와.
1: 결국 기준은 뭐냐? 내가 찍고 싶은 대상을 나의 시각으로 담으면 충분한 것이다. 그게 사진가로서 자신이 수십
0: 네.
1: 년 활동해 오면서 내린 정답이자 자신의 성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0: 와, 성취라는 표현까지. 정말 굉장히 이제 기술의 그 진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파르게 다가오고 있는 그 시대를 지금 온몸으로 관통하고 있는 저자잖아요.
1: 그렇죠.
0: 기자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 하실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우리가 이 기술을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사진을 아무 때나 정말 원하는 만큼 다 찍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구잡이로 사진을 찍는 스냅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세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매몰되기보다는 스스로를 비주얼 스토리텔러. 그러니까 나는 막
0: 네.
1: 찍어서 그냥 누가 봐도 좋을 만한 사진 하나를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흡족한 사진.
0: 그쵸.
1: 그런데,
0: 기준은 나로 일단.
1: 네. 근데 그 사진이 흡족한 이유는 뭘까? 그 이야기는 뭘까? 이런 걸 함께 생각하는 사람?
0: 네.
1: 이런 사진가가 각자가 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우리가 글쓸 때도
0: 네.
1: 다독, 다상량, 다작 이 얘기를 하잖아요.
0: 그쵸.
1: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독, 여러 사진들을 충분히 많이 봐라. 그리고 다상량. 내가 어떤 사진을 언제 어떻게 찍을지, 그 상황에 가면 일단 카메라 먼저 찍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아, 요거 내가 카메라로 찍으면 어떤 게 담길까? 어떤 각도로 찍는 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진이 나올까? 이런
0: 네.
1: 걸 일단 생각하라는 거예요.
0: 그쵸.
1: 그리고 나서 다작, 많이 찍으라는 거죠. 이 비율을 4대 4대 2로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0: 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율까지 알려주시는 거네요.
1: 네, 근데 전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가 사진 찍을 때는 거의 1대 1대 8 아닐까?
0: 아,
1: 찍고 나서 거꾸로죠. 찍고 나서
0: 그쵸.
1: 생각하죠.
0: 그렇죠.
1: 네.
0: 찍고 나서 결과물 보고서 이제 고르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아, 약간 달라져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1: 그래야 AI 시대든 어떤 시대든 새로운 기술이 오든 말든 나만의 사진, 그리고 내가 사진이라고 믿는 것,
0: 네.
1: 사진에 남기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저는 최근에 여행지에서 그 사진 찍으시는 그네 분의 할머니를 봤던 게 있는데 너무 인상적이에요. 저 누가 사진 찍는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 멀리서. 가끔은 몰래 제 폰으로 전체 전경을 막 담아두기도 하고. 근데 왜 봤냐면,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분의 할머니가 다 알록달록한 어떤 뭐 페도라 같은 그런 모자를 다 쓰고 계시고, 여행지지만 다 뭔가 이렇게 운동화가 아니라 그 약간 힐 같은 걸 신으신 거예요. 조금 두툼한 이제 굽이 있는 힐을 신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빼 입으셨어요. 네 분이 한 조가 돼가지고 똑같은 자세를 하나씩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면 이제 나머지 세 사람이 여기서 뭐 이모님 역할도 해주고 막그 조명은 아니지만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표정 잡아주고 찍고 그리고 나오면은 또그 다음 사람이 가고 그러고서 잠시 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쉬다가 또 하고 진짜 한 시간을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시간이 아마 그분들이 담아준 사진 안에 공기처럼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남이 볼 때도 이 정도인데.
1: 그
0: 그치?
1: 말씀 들으니까 저는 부모님 생각이 나네요.
0: 그런 사진의
1: 네,
0: 과정을.
1: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0: 네.
1: 가장 많이 찍고 하는 피사체는 여러분일 겁니다.
0: 아.
1: 근데 여러분들이 뭘 이런 거 사진 찍어 이러니까 잘안 찍어주잖아요, 사실 자식들이.
0: 그쵸.
1: 그러니까 꽃사진을 찍으시는
0: 아.
1: 거겠죠.
0: 우리 많이 반성합니다. 네. 열심히 사진 찍어주고,
1: 네, 그리고 그렇게
0: 찍히고.
1: 찍혀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 오늘 또 좋은 책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끝곡 이지형의 찰칵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케냐 서부 지역의 장례식에서 그들을 볼 수 있답니다. 고인을 기리며 통곡하고 전통 장송가를 부르는 그들. 장례가 끝나면 사례를 받고 돌아가는 그들은 케냐 장례 문화의 새로운 현실을 반영한 직업군인 전문 조문객입니다. 케냐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부족 공동체는요, 이 장례식의 규모와 조문객 숫자로 고인의 사회적 위상을 판단해 왔다는데요. 그래서 고인의 가족 친지는 장례식 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한다죠. 하지만 도시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요, 과거처럼 이 대가족이 장례를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구조는 약해졌고, 결국 조문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전문 조문객 중에는 청년들이 많은데 돈벌이를 위해 곡을 하고 이 노래를 하다 보면은 어느덧 진심이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시작은 돈이었는데 어느 순간 진정이 되는 것. 누군가를 위해 울고 겸허히 노래하는 행위 자체에서 이 진심이 우러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은 케냐의 아티스트 소티 솔 그의 노래 Brighter Days.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스웨토 가스펠 콰이어의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웨딩싱어 뭐 피로연, 회갑연, 각종 연회,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뮤지션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고용돼서 흥을 돋구는 그런 일은 흔한데 이런 거는 흔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케냐에는 이게 사업적으로 이렇게 좀 활발히 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받고 보통 2, 3일 있다가 장지로 가는 그래서 발인을 하잖아요. 요 케냐에서도 이 전문 조문객단은 발인 날 장례식장을 떠나면서부터 그 일이 시작된답니다. 쭉 계속되는 뭐 행렬이 될 수도 있고 뭐 차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인이 이제 발인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곡을 하고 울고 예 이게 사업적으로 케이터링도 준비가 된다는데요. 케냐 장례식에도 이렇게 음식 대접을 하는 문화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뭐 발인지에서 필요한 뭐 이런 텐트라든지 기물도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앞서서 그 고인의 사회적 위상을 이렇게 조문객이 많구나 또 이렇게 화환이 많이 왔구나. 저 좀 대단하신 분도 이렇게 문상을 오셨네. 뭐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하는 거는 케냐와 예, 한국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세계 어디나 그렇겠죠. 간소화된 뭐 풍습을 가진 나라에서는 뭐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문화적으로 이 또 이런 걱정도 있답니다. 그 망자의 영을 혹시나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제대로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에서 이런 전문 조문객을 고용해서라도 망자의 영을 기쁘게 보내드려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사업이 번성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예. 그 실제로 전문적으로 조문하는 이 한 청년이 그럽니다. 이게 뭐 범죄를 하거나 저지르거나 요행을 바라는 것보단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인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죠.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돌아가신 분이 내 친지나 가족이었다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 곡을 하고 슬픔을 표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4230님께서 오래전 할머니 장례식이 생각나네요.

하고 쓰시면서 입관 후 덮은 흙을 두 발로 다지면서 일꾼들이 부르던 노래 별 감정 없이 의무적으로 부르는데 오히려 가식 없게 들렸던 기억이 그러고 보면 케냐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요 라고 쓰셨습니다. 저승재물풍습이라고 뉴스에 가끔 그 동남아나 그쪽 소식 보면 종이돈도 태우고 뭐 고급차, 아파트, 명품 이 모형들을 이렇게 망자를 위해서 태우던데 그 생각도 나네요. 매일 오후 2시 한번, 밤 12시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1045고요. EBS 반디앱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은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는 5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 초대 이벤트 오늘도 시작합니다. 민요 재즈그룹 휴명상각 싱어송라이터 민수 포크듀오 여유와 설빈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무대까지 이렇게 네 팀의 무대 펼쳐지고요. 관람 원하시면 새음행 홈페이지 공개방송 신청방 게시판에요. 나에게 새음행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사연 적어 보내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예, 당첨되실 수 있고요. 좋은 사연은 또 공개방송 때 소개하도록 하고요. 이 실황은 6월 22일 월요일에 방송으로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음악 두 곡입니다. 콜롬비아의 밴드 모라트의 두 카르텔, 너의 감옥. 그리고 스페인의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 라비엔 게리다의 라 베르다드, 진실. 두 곡 듣고 오죠.

진실을 말해줄게요 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내용이었네요. La verdad, 진실.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La bien querida 노래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콜롬비아의 밴드 모라트의 두 카르텔, 너의 감옥이었습니다. 물질을 쫓아 떠난 여자에게 그게 너의 감옥이 될 거야 라고 노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경입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유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비평가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입니다. 여성 음악가로서도 최초였죠. 그 이름은 지오지아입니다.

조르지아의 산레모 기록과 함께 그녀의 가창력과 해석력은 제3 정평이 났습니다. 일례로 생전에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그녀와 협업하며 이탈리아에서 내 손가락 안에 두는 목소리라고 극찬했답니다. 1994년 산레모 가요제 신인 부문에서 그녀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 또한 매 순간 기민하게 선율을 타는 보컬리티라고 평가했고요. 이후 함께 듀엣곡을 발표하기도 했네요. 이 영광에는 두 가지의 다른 배경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먼저 조르지아는 어려서부터 유명 성악가 밑에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으며 엘리트의 코스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레사 프랭클린, 엘라 피츠제랄드, 스티비 원더를 들으며 클래식 음악이 아닌 소울 팝 디바로 궤도를 수정합니다. 급작스러운 변절은 아니었고요. 조르지아의 아버지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소울 블루스 장르의 아티스트 줄리오 도드라니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 아버지의 무대를 어릴 적부터 가까이서 지켜보며 자란 환경과 더불어 직접 제작한 라이브 음반이 휘트니 휴스턴에 비견될 정도로 고음역대의 R&B 스타일을 선보였던 그녀는 중반기에 접어들며 어쿠스틱 팝 발라드,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소울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탈리아에선 조르지아의 독창적인 소울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지중해성 소울, 메디테라니안 소울이라고도 부르더군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이탈리아의 휘트니 휴스턴, 미국 소울 재즈 팝을 R&B를 이탈리아 팝으로 안착시킨 주역 보컬리스트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 조지아였습니다. 첫 곡은 대상과 비평가상 동시에 산레모 가요제에서 수상한 그런 기록을 세운 전설적인 곡 Come Sapere,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였습니다. 1995년도 그가 발표한 음반 Come Thelma and Louise 수록곡인데요. 이 앨범 제목도 재밌네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올해 칸 영화제 대표 포스터의 주인공이 바로 이 텔마와 루이스였는데, 칸에 초연된 지 35년 주년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칸 영화제 측에서 선정해서 포스터로 만들어 걸은 거랍니다. 이 곡은 에로스 라마조티가 작곡자로, 공동 작곡자로 참여를 했네요. 물론 판매도 엄청났고, 뭐 데뷔 2년 남짓된 조지아를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곡이 되었고요. 뭐 휘트니 휴스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곡의 분위기, 곡의 형식, 무엇보다도 조지아의 보컬 그 역량을 느낄 수 있는 곡이죠. 특유의 그 R&B를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그 떨림, 그 멜리스마,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타고난 그런 역량이 또 그런 것들이 돋보이네요. 혹시나 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건 뭐 표절 시비 뭐 이런 건 없었나? 초반에라도 전혀 없다네요. 그러니까 곡도 잘 썼다는 얘기겠죠. 그 뉘앙스를, 예, 아메리칸 R&B, 특히 휘트니 휴스턴 같은 풍의 그 R&B성을, 그런 소울을 에로스 라마조티 등과 함께 잘 곡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 곡, 이것은 최근의 곡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12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G, 자신의 이름의 머리 글자를 딴 데뷔 31년 차의 그 시점에서

까마득한 후배인 블랑코와 함께 작업한 결과물이었습니다. La cura per me, 내 마음의 치유제였고요. 블랑코 이 아티스트는 2022년 산레모에서 브리비디 오한이란 제목의 곡을 동료 아티스트 마무드와 함께 불러서 우승을 차지했던 이력이 있죠. 그 후배와 작업하는 뭐 젊은 작곡가 프로듀서들과 작업하는 목적으로 만든 앨범이 바로 이 G 음반의 주된 고려였답니다. 그러면서 조지아가 이렇게 말했다네요. 현재와 동시대적으로 소통하되 젊음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 했다. 신중한 말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제 팻 메테니의 사이드 아이 프로젝트도 우리 김밥의 영혁 씨가 소개하셨었는데 조지아도 이렇게 후배 제네레이션과 함께하는 행보를 보이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탈리아의 1990년대 지형은 그러니까 뭐 전통 발라드와 깐손의 중심이었다는데요. 이 씬의 R&B 소울의 요소를 자연스럽게 정착시켰다. 조지아가 한국에도 그런 아티스트가 떠오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박정현 가수님이 있죠. 그리고 이 곡들이 두 곡만 들어봤지만 와 정말 난이도 극상의 곡이잖아요. 보컬리스트의 이 기준을 높였다.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아 그리고 라우라 바우지니 엘리사와 함께 현재 진행형으로 이탈리아 팝의 3대 여성 아티스트로 아직도 건재한 조지아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뒷풀이 음감회가 있죠. 세아라. 음악 두곡 듣고 오죠. 1991년 알랑 바숑의 마담 랩. 마담 뚜가 아니라 마담 꿈이네요. 꿈의 의인화. 꿈이 인간을 유혹하고 현실에서 납치한다. 그런 여성적 존재로 묘사한 곡입니다. 이어서 이전에도 소개했던 곡이죠. 파스칼 오비스포와 크리스토프가 함께하는 Le Tourne Coeur, 매혹자, 현혹하는 자. 세 음행이 전한 노래로 가사도 소개한 적이 있는 곡이네요. 아무튼 두 곡에 이어서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분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엘리스 헤지나가 부르는 브리가스 눈까 마이스, 싸움은 이제 그만입니다.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 작곡,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 작사, 이 조합이 만든 수많은 명곡 가운데 하나죠. 1974년 음반 앨리스 앤 톰에 수록된 이 노래에 앨리스 헤지나가 노래를 불렀고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이 피아노 연주, 건반 연주를 맡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연인이 있는데 갈등과 이별을 반복한 후에 이제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안정기로 접어든다는 그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이야기입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그는 다가왔고 미소 지었고 내 사랑을 쟁취했어. 그러더니 울음을 터뜨리는 거야. 그 슬픔을 달래준 건 나였지. 사랑은 우리의 시간을 아프게 만들지. 결국 우리를 화해로 이끄는 것도 사랑이지만 얼마 후 이번엔 내가 그로 인해 절박해졌어. 그는 기꺼이 날 건져주었지. 우리 사랑은 오래 계속되리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더군. 또 한 번, 그리고 평생토록 가장 좋은 건 평화롭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이제 그만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3명이 전하는 노래 브라질의 두 거장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의 작품 브리가스 눈가 마이스 싸움은 이제 그만 앨리스 헤지나의 노래로 잘 들었고요. 노랫말도 잘 음미해 보았습니다. 평화기가 왔다 그러는데 음악은 그 뒷부분이 긴장감이 더 생기는데요. 평화가 가짜 평화인가? 아무튼 자,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아립의 음악 정찬 이어집니다. 브라질의 아티스트 파울라 모렐렌바움의 노래로 조빔의 곡 한 곡 더 듣죠. 인센사테즈 어리석음.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5:20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1: 만나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1: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 프랑스의 작곡가 르네 오브리의 1989년 음반에서요. Les Voyageurs, 여행자들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시간 문자로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3482 감사드리고요. 계절 바뀔 때마다 듣곤 하던 율디의 음악이 있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봄에 벚꽃 떨어질 때 그리고 가을 낙엽 떨어질 때 되새기곤 하는 떨어져 버린 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것이 삶의 애달픔이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래서 3482님에게는 최고의 계절송이다 라고 저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의 세 번째 음반에 수록된 돌아오지 않아 들어볼 텐데요. 떨어지는 것 중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떨어지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요즘은 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은 될 수 있으면은 안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아무튼 3482님 고맙습니다. 함께 듣죠. 돌아오지 않아 듣고 이어서 이하립의 음악정찬 시작합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요.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정찬 이제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네. 짧게 시간 잠깐.

0: 써가지고
1: 네.
0: 그정 떨어진다는 얘기를 좀 정리를 처리를 해야 될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네.
0: 이게
1: 저한테만
0: 생각보다
1: 떨어지신 거잖아요, 정이.
0: 맞아요.
1: 그렇죠. 다른 분들은 아닙니다. 네.
0: 생각보다 무서운 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1: 맞아요.
0: 드는데 저는 아닙니다. 그뭐 삶에 이렇게 살다가 아우 그런 쓰기 겁나네 이제는
1: 네.
0: 정이 떨어졌다는 말을
1: 가볍게
0: 하면
1: 이제 정을 생각하신 거죠.
0: 예. 근데 이제
1: 네.
0: 이건 정말 핵폭탄급의 그런 감정일 수도 있겠구나
1: 네네.
0: 누구에게는. 근데 그걸 느끼고 싶지 않다 그런 거니까
1: 맞아요.
0: 예, 그런 거를 저도 은연중에는 아 그건 정말 마지막으로 봐서 어느 정도 지켜내야 되는
1: 맞아요.
0: 그런 거구나.
1: 마지막 선.
0: 예,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구나. 그 얘기였어요. 예. 뭐 집값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섭나?
1: 너무 무섭죠. 네. 아우,
0: 아무튼
1: 살 떨린다.
0: 네, 거기까지만 쓰고요. 그
1: 네.
0: 얘기는 월요일쯤 저희가 그 이해 아립씨 생각하면서 뉴스를 전했거든요.
1: 네.
0: 아, 아립씨가 귀가 많이 이렇게 간지럽겠다라는
1: 네.
0: 생각했는데 그 뉴스
1: 깜짝
0: 아이슬란드에
1: 놀랐습니다.
0: 가면요.
1: 네.
0: 그 무형문화재 유네스코 지정
1: 네.
0: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것을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있대요.
1: 네.
0: 이건 뭔지 아시나요?
1: 아, 몰랐는데 느낌이 옵니다. 네. 저랑 밀접한 관계라면 뭐 저는 수영선수니까.
0: 수영선수가 많이 돌아다니나요? 아이슬란드에?
1: 아무래도 물에 관련된 네, 수영장이 아닐까.
0: 그
1: 네.
0: 뭐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그렇겠죠.
1: 네.
0: 수영장이 그렇게 많대요.
1: 진짜 제일
0: 뭐
1: 부러운 일입니다.
0: 야외 수영장 같은 경우는 날 추워지면 뭐 온천수 끌어다가도 뭐 채워넣고 그렇게
1: 네.
0: 해서 국민들이 다 물개처럼 수영을 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1: 정말 해가 너무 짧게 뜨고, 저 항상 그 날씨에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게 있거든요. 항상 체크하는데, 너무 춥거든요.
0: 왜 체크하세요? 혹시라도
1: 아직은 해가 떠 있나? 약간 해가 너무 짧으니까, 언제든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드는 곳이라서, 그래서 항상 꿈꾸고 있는데, 뭐 이렇게 또 이번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다음에는 아이슬란드에서 뵙겠습니다.
0: 더 활발히 많이 만드는 거 아니야? 막 바로 옆에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런.
1: 물구덩이만 있으면 그냥 바로 뛰어들 수 있게. 네.
0: 아무튼 핀란드에 가면 사우나가 많고 영국에는 펍이 많고 뭐 이렇듯이 아이슬란드는 이제 수영장입니다.
1: 그래서 같이 이제 들어간 사람들끼리 물 담그고 이야기 나누고
0: 거의
1: 어디서 왔어? 뭐몇 살? 뭐
0: 예전에는
1: 이러면서.
0: 총리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뭐그 국민들하고 뭐 이렇게
1: 소통.
0: 타운홀 미팅 이런 거 했다 그러는데 수영복 입고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거 힘들었을 텐데 아무튼 수영장이었습니다. 그간 오늘 갑자기 더워졌는데 수영장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오늘 특히
1: 오늘도 열심히 음파음파
0: 움파움파 하고
1: 푸파푸파하고
0: 오셨나요?
1: 네, 푸파푸파하고
0: 근데 오늘 복장은 움파 복장이 아니라 약간 좀그 누구죠? 그 만화에 나오는
1: 달려라 하니
0: 잘 뛰는 애. 하니군요,
1: 네,
0: 하니.
1: 오늘 머리도 약간 이렇게 양쪽으로 양갈래를 따가지고 방금 달리고 온 사람 얼굴도 약간 그을린 듯이 그러고 왔습니다.
0: 정찬 메뉴가 또 약간 또 그런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소개해 주세요.
1: 네, 오늘은 달리기를 위한 음악, 달리기를 할때 듣는 음악. 그래서 일명 러너스 플레이리스트입니다.
0: 러너스 플레이리스트. 좋네요.
1: 네.
0: 스위머스 플레이리스트가 먼저 나올 줄 알았더니 러너스
1: 네,
0: 플레이리스트가
1: 아무래도 좀 매니아층이니까 스위머스는 그래서 약간 러너스가 요즘에
0: 요즘
1: 러너 인구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0: 한 2천만 되나요? 어린잡아.
1: 그럴 것 같아요. 경복궁에 한 3천만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주변에 정말 걸으시는 분이 없어요.
0: 다
1: 네.
0: 뛰어다녀요.
1: 다 뛰어다니시고 제 친구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늘어가면서 애들이 얼굴이 반쪽이 되어가는 얼굴 뭐야? 너 누구야? 약간 이런 느낌.
0: 뭐 먹으면서 좀 뛰셔야 될 텐데.
1: 그리고 북페어에 전에 한번 했었는데 다 아웃도어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었더니 집에서 여기까지 뛰어왔어요. 약간 이렇게 해서 정말 정말 대단하구나 하면서 오늘은 러닝하시는 분들 또 인구도
0: 한
1: 많으니까.
0: 십수년 전에 그런 러닝 붐처럼 그거 있었는데 예, 사이클링 붐.
1: 아, 그렇죠. 예,
0: 자전거에서 막
1: 맞아요.

0: 이 스판덱스 입고
1: 맞아요.
0: 이 안전모 쓰고
1: 맞아요.
0: 그때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막저 경기도에서 강남 쪽으로 스튜디오에 자전거 타고
1: 맞아요,
0: 와가지고 연주를 막
1: 맞아요.
0: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힘이 없어가지고.
1: 지금 러너스들에게 좀그 사이클 하시는 분들 밀린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또 이럴 때 흐름을 바로 타야 되니까
0: 흐름을 타야죠.
1: 흐름에 바로 타서 오늘은 또
0: 러너스 플레이리스트
1: 네,
0: 기대하겠습니다.
1: 골라봤습니다.
0: 보통 귀에 이어폰들 다들 꽂고 러닝 하시죠?
1: 그렇죠. 저는 사실 저도 한때 러너의 시절이 있었는데 러너를 할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 음악이었어요.
0: 아,
1: 네.
0: 버티게 하는
1: 네. 그래서 1시간, 1시간 반짜리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하게 뛰는 거죠. 이 노래가 끝나면 같이 러닝도 끝나게.
0: 그렇구나.
1: 네.
0: 하긴 걸으면서 저는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1: 네.
0: 걸으면서 뛰면서는 안 해봤는데 노래에 집중이 잘 되던가요?
1: 완전 그냥 노래에 따라서 제 마음도 함께 날아갑니다.
0: 그러면 그 중점적으로 러너스 플레이리스트는 어떤 식으로 어떤 템포에 어떤 리듬에 뭐 이런
1: 그게 이제
0: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
1: 러닝마다 다른데 오늘 뭐 이렇게 약간 뭐 어필 구간도 있고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싹 몸을 데우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짜가지고
0: 자세한.
1: 네 한번 가도록 하고요. 뭔가 비트, 베이스, 드럼 앤 베이스가 되게 중요한 그런 음악들이 항상 주로 선곡이 됐고 플레이리스트에 오르더라고요.
0: 쿵, 빡,
1: 네.
0: 이거에 맞춰야 되니까.
1: 네, 순대 대 순대 대 이런 건좀 어렵고.
0: 스텝이 꼬일 수가
1: 네,
0: 있겠네요.
1: 스텝이 안 좋아. 그리고 도파민이 너무 터지면 바로 또 주저앉는 그런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0: 참고로 순대대는 약간 디스코풍이죠.
1: 네, 디스코는 그래서 오늘 조금
0: 자제하고
1: 자제하면서 준비해봤습니다.
0: 스트레이트한 리듬으로
1: 네.
0: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곡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진짜 컬렉티브 소울 기억하십니까?
0: 저 오늘 아리피
1: 네.
0: 덕분에
1: 네네.
0: 이런 밴드가 있었지 다시 리마인드가 되면서 한 20년 만에 듣는 것 같아요.
1: 우리의 기억 속에서 까맣게 지워진,
0: 정말 까맣게.
1: 네네네. 그런 그 팀인데, 저도 이 러닝 하면서 이 노래를 듣고, 다시 그때 추억이 막 스멀스멀 피어오르면서, 그치. 이렇게 달려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이 10세기 말에 이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2000년도 초반에도 꽤나 인기가 많았었죠?
1: 맞아요. 지금 이 앨범이 1999년 독사지라는 그런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지금 2024년에도 활발하게 앨범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네.
0: 그리고 그 싱어분이 특히나,
1: 맞아요.
0: 정말, 정말 더 멋있게 나이가 드신 거더라고요.
1: 네, 안 그래도 우리 에드 롤랜드 형님께서 너무
0: 롤랜드 형이죠.
1: 멋있었는데, 네. 이 노래도 직접 작사, 작곡하시고, 근데 멋있게 늙는 거는 이분들도 많이 러닝을 하시지 않았을까.
0: 그렇군요. 건강한 삶을 살아야 그렇게 되는 거겠죠?
1: 그렇겠죠.
0: 러닝도 하고, 규칙적으로 잠도 잘 자고, 음식도 잘 챙겨 먹고. 근데 곡 제목이 런이네요, 런.
1: 런입니다.
0: 이건 약간 도망의 의미일 텐데.
1: 뭔가 약간 그 상업주의나 어떤 현실에 대한 회의, 비판에서부터 출발한 노래인 것 같고, 뭔가 이거를 그냥 벗어나기 위해서 달리자. 약간 요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기타 비트에 맞춰가지고 약간 어쿠스틱한 기타 소리 나거든요. 그거에서 이제 달리다가 중간에 이제 현이 쫙 나오고 그러면 또 갑자기 풍경이 확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러닝에 일단 달려.
0: 달려.
1: 네, 일단 뭐, 아예 생각하지 마. 달려. 이런
0: 혹시
1: 시작의 노래로.
0: 내리막이 와도 달리나요?
1: 아, 내리막에서, 진짜 내리막에서는 거의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 네.
0: 큰일 나잖아요.
1: 피켜! 이러면서 달리는.
0: 이거는 오늘은 그냥 평지에서 첫
1: 평지에서,
0: 곡은
1: 네, 달려봅니다.
0: 1999년 미국의 얼터너티브 록 밴드 컬렉티브 소울의 발표곡입니다. Run.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첫 곡으로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과 함께하는 이하립의 음악정찬 음악으로 차린 이 코스 요리 오늘의 첫 메뉴는 콜렉티브 소울의 런이었습니다. 27년 전 음반에서 들어봤고요. 그들의 대표곡이고 당시는 차트 뭐 1, 2위를 다투는 그런 싱글들을 많이 발표했던 그런 밴드였죠. 지금도 뭐 현재 진행형이고요. 오늘의 테마 달리기를 위한 음악 러너스 플레이리스트 첫 곡으로 차분한데요.
1: 네, 맞아요.
0: 당시에 이런 곡들 많았죠. 내추럴 드럼 위에 약간 룹이 겹쳐진 듯막 이렇게 들리는 그런 드럼 사운드
1: 네.
0: 스타일.
1: 그리고 약간 투기타 양 왼쪽 오른쪽에
0: 맞아요.
1: 녹음해
0: 네,
1: 가지고
0: 레프트
1: 많이 했죠.
0: 라이트로 나눠진
1: 네.
0: 기타의 조합 이런 것들.

0: 오늘도 오랜만에 참 반갑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전 러닝은 안 하지만 정기적으로 꾸준히 듣는 곡이에요. 이거 들으면서 걸으면 안 뛰어도 뛰는 느낌 들어요.
1: 맞습니다.
0: 아, 진짜요?
1: 네.
0: 김아리님께서 이걸 꾸준히 정기적으로 들으신다고요?
1: 오예요, 진짜
0: 와.
1: 대단하십니다. 근데 안 뛰어도 뛰는 느낌 너무 괜찮지 않아요?
0: 네.
1: 그냥 덤으로 얻는 것 같잖아.
0: 그러면 살도 그냥
1: 그냥 알아서 칼로리 제로.
0: 안 빠지는데 빠진 느낌? 뭐 이런
1: 네,
0: 건가요?
1: 칼로리 태우는 느낌. 노래만 들어도. 어? 그거 너무 좋은데요?
0: 와, 그런 음악을 내가 쓰면
1: 제로 콜라처럼.
0: 나는 대박 나는 거잖아.
1: 제로 음악. 약간
0: 듣기만 해도
1: 살 빠지는.
0: 살 빠지는 음악.
1: 그거 나오지 않을까요?
0: 누군가가 지금 연구실에서 개발 중인가요?
1: 개발하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 분명. 네.
0: 워커스 플레이리스트도 좀 러닝은 힘들어요. 김정아님께서
1: 맞습니다.
0: 써주셨어요.
1: 네, 제가 꼭 한번 산책을 위한 플레이리스트도 만들어 오겠습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이하리의 음악장차는 오늘 러너스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네, 두 번째 곡은 그 중먼마. 중요한 건 멈추지 않. 중요한 건 멈추지 않은 마음.
0: 멈마.
1: 중먼마.
0: 발음도 어렵네.
1: 발음 너무 어렵죠.
0: 중멈마.
1: 네.
0: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저 건너방에. 중엄마. 중엄마.
1: 네. 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그책 에세이 중에서도 적어도 나는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뛸 때는 정말 걷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걷는 것처럼 천천히 뛰어도 좋은데
0: 네.
1: 이제 걸으면 다시 회복으로 돌아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살살 진짜 걷는 것 처럼 느리게 해도 뛰는 그 몸가짐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0: 그러네요.
1: 예, 그래서 두 번째 노래 레드 칠리 페퍼스의 Can't Stop으로
0: 이 노래 들으면서 좀 발동을 걸어야 돼요.
1: 네네.
0: 이거 좀제 기준으로는 좀 이거 맞춰서 어떻게 뛰지? 막 이런 느낌인데.
1: 두 박자에 한 박, 두 박자에 한 번씩 뛰어야 될것 같은
0: 아, 두
1: 노래.
0: 박자에.
1: 처음에 엄청나게 막또 달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드럼 비트 막 이거 듣다 보면 약간 꼬일 수 있는데,
0: 네.
1: 중간에 또 조용해지는 또 약간 이렇게 이게 있거든요.
0: 예.
1: 업다운이 있어서. 그거를 바라면서 기타 솔로 나올 때까지 또
0: 쉴
1: 이렇게.
0: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와요?
1: 네, 나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일단 심장 박동을 이 드럼 비트에 맞춰가지고,
0: 네.
1: Can't Stop. 가자.
0: 알겠습니다. 이게, 모방하는 삶을 선택하지 마라. 뭐 이런
1: 맞아요.
0: 교훈이 있다 그러는데,
1: 네.
0: 모방하는 삶을 선택하지 말라고.
1: 네.
0: 알겠습니다. 뛰는 것도 혹시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누구 방법, 누구 메소드, 뭐 이런 게 있어요?
1: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람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달린다는 거는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 스스로와의
0: 그러네요.
1: 경쟁이고, 과거의 나를 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요행이나 어떤 팁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꾸준함, 성실함?
0: 꾸준함.
1: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2002년 여덟 번째 음반 By the Way 수록곡입니다. Can't Stop. 멈출 수 없어. 듣고 오죠.

0: Can't stop the spirit when I need you. This life is more than just a read through.
1: 랩, 펑크, 펑크 락, 예, 독보적인 그런 음악 세계의 밴드이죠. 레드 핫 칠리 펜퍼스의 Can't Stop 이었습니다. 2002년 8집 수록곡이었고요.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달리기를 위한 음악, 러너스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플리의 베이스에 맞춰서 달리면은 캘리포니아 바닷가 달리는 기분이 들까요? 언제 들어도 좋네요. 조이선님께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2: 맞아요. 그런 느낌 있죠.
1: 네.
2: 네, 그 캘리포니아 가보지 않았지만 그 따가운 햇살의 느낌. 근데 막 땀이 막 끈적이지 않는 아주 상쾌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노래에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1: 플리도 그렇고 앤서니도 그렇고 항상 우통을 벗고 다니잖아요.
2: 네.
1: 거기서 보면서 야 따뜻하긴 따뜻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 이 악동들의 음악으로 진짜 뮤비에도 막 뛰어오고 이런 거 보니까 아주 오늘의 러닝과 맞을 것 같습니다.
1: 자 스피디하게 다음 러너스 플레이리스트 곡
2: 오늘
1: 소개해 주시죠.
2: 듣기만 해도 칼로리 제로의 음악들. 오늘 이번 곡은 어필에 약간 올라섰을 때 이제 숨을 고르면서
1: 오르막이에요.
2: 네, 속도를 낼 수가 없죠 일단. 그러니까 뭐 일명 욕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1: 소리 난 애들에도 입모양이라도
2: 이러면서 그래서 무려 레드핫 칠리 페퍼스 이 악동들도

0: 씻지 않았던 욕을
1: 예.
0: 또이 노래 약간 섞여 있는데 이제 클린 버전으로
1: 저희가 청소를 했어요.
0: 듣게 될 거고요. 네. 롤라 영의 메시라는 곡을 골라왔는데요.
1: 네.
0: 굉장한 또 어마어마한 친구죠. 이게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인데
1: 네.
0: 그 중국계 아버지와 영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1: 그래요.
0: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기타 노래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네네.
0: 그래서 2024년 2집에 수록된 메시라는 이 노래가
1: 아, 그래미도 받았네요?
0: 네, 그래미에서
1: 팝 솔로 퍼포먼스
0: 맞아요. 심지어 네. 신인상에 노미네이트가 됐었는데
1: 네네네.
0: 신인상은 올리비아 딘이 받고 최우수 팝 솔로 퍼포먼스로 이 메시라는 노래가
1: 네네.
0: 수많은 경쟁자들을
1: 네,
0: 제치고 수상하는 이변을 일으켰는데요. 이 노래는 침실에서 기타를 들고 두 개의 코드로 만든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1: 단 두 개의 코드로 진행이 되나요?
0: 네, 진행도 두 개의 코드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 롤라 영이 한 말은 메시는 ADHD의 찬가 같은 곡이다.
1: 아.
0: 네, 그래서 뭐 연애나 뭐 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1: 네.
0: 이런 감정들을 담아냈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날은 너무 지저분하고 어떤 날은 너무 깔끔해가지고 제 안에서 어떤 균형을 찾기 위해서 만든 노래다라고 하는데
1: 네.
0: 저는 오늘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유머를 위해서
1: 네.
0: 메시
1: 네.
0: 메시의 신이
1: 왜? 메시의 신?
0: 아 이게
1: 축구 선수 메시?
0: 네네. 저 축구 선수 메시를 떠올리면서
1: 엄청난 발놀림으로 그 네네네. 발재간으로.
0: 축구가 사실은 네. 정말 쉼없는 뛴박질이잖아요.
1: 거의 뭐 단내 날 때까지
0: 네,
1: 뛰고 더 뛰어야 되잖아요.
0: 심장이 한 두세 개 있을 네. 것 같은. 그래서 메시의 신이 이 나의 러너스 플레이리스트에 강림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1: 네.
0: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 함께 듣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1: 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롤라 영이 부르는 메시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낸 코스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이고요. 오늘 선곡 테마 달리기를 위한 음악 러너스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방금 세 번째 메뉴 듣고 왔죠. 롤라 영, 메시 저희의 배려로 클린 버전을 전해드렸습니다. 뭐 음악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보는 순간 크게 될 상이군. 뭐 이런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데.
1: 네, 그 파워가 노래할 때 느낌이랑 이런 게확 다가와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너튜브 댓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노소가 다 좋아해서 저는 60살입니다. 이 노래 듣고 펑펑 울었어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0: 그 정도로.
1: 어른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큰 에너지를 많은 분들이 느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0: 오늘 롤라 영의 음악도 요즘 음악 같지 않게 4분 후반대로 끊었는데요. 이거 뭐 보통 한 2분 후반대, 3분대 이렇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이거 두개 코드로 만든 음악이에요 했는데 전혀 그렇게 단조롭게 느껴지지 않는
1: 네.
0: 퍼포먼스였습니다.
1: 너무 훌륭한 노래입니다. 발음이 꼬이네. 메시의 신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네.
0: 발재간을 부리고 계시죠?
1: 네.
0: 자, 이제 내리막인가요?
1: 이제 일단 오리막 날았으니까 내리막을 싹 내려오면서 풍경을 좀 감상하려고 합니다.
0: 이건 뛰는 것도 달리는 것,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느 정도의 그런
1: 네.
0: 모습으로 가는 건가요?
1: 그리고 뭔가 이제 중력과 나의 다리와 힘이 알아서 이제,
0: 아, 콜라보.
1: 예,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가면서 이 노래가 이제 롤러코스터의, 브로우라 바라마라는 곡인데요. 제가 한창 한강에서 달리기 할때이 노래가 딱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너무 이제 신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는 곡이고 가사도 약간 그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가사를 의미하면서 여기에 어마어마 이제 그 카온이라고 하죠. 베이스랑 카온이 막
0: 아, 가온
1: 네, 카온이
0: 타악기.
1: 네, 그 카온의 이제 심장박동을 딱 맞춰서 함께 뛰어 내려가시면 시원한 바람을 덤으로 맞을 수 있지 않을까?
0: 알겠습니다. 뭐 안타까운 거는 롤러코스터가 이게 이제 마지막 음반이었다는 거
1: 네.
0: 정도겠네요.
1: 네, 그게 제일 아쉽죠.
0: 신나는 음악 롤러코스터의 브로우라 바라마 듣고 오죠.

0: 한국 애시드 재즈 음악의 선구자 격인 3인조 롤러코스터의 5집 마지막 앨범에서요. 오늘 이하리베 왕창찬 달리기를 위한 음악 러너스 플레이리스트 네 번째 곡으로 불어오라 바람아 듣고 왔습니다. 아 좋다 좋다라는 생각이 또 든 그런
1: 심장박동이 멈추질 않네요.
0: 오늘 선곡 좋은데요? 지난 시간 좋았는데
1: 아유.
0: 요즘 선곡이 약간 물이 올랐다? 뭐 이런 느낌인데. 안정숙님께서, 목요일의 음유시인, 목요일의 제철 가수, 목요일의 여신 이하립.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
1: 제가
0: 주셨습니다.
1: 사과 먹고, 네, 음유시인이 됐습니다.
0: 진짜 제가,
1: 감사합니다.
0: 문소라 님도,
1: 네.
0: 제가 무지하게 좋아했던 그런 좋아하는 곡들이 좌라락 나와서 너무 즐거워요라고 깨오 이렇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아리 님께서도 그, 주기적으로 듣는 음악이라고,
1: 네,
0: 예.
1: 그러니까요.
0: 그,
1: 진짜
0: 뭐였죠?
1: 약간
0: Collective
1: 콜렉티브
0: Soul의
1: 소울의
0: Run,
1: 런에
0: 예.
1: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느낌이 너무 네, 행복합니다.
0: 오늘 마무리도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어떤
1: 오늘
0: 곡인가요?
1: 마지막 곡을 되게 고민을 많이
0: 네.
1: 했어요. 2분을 할까, 2분을 할까. 그러니까 런닝의 마지막 우리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 좀
0: 네.
1: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처음에는 이제 닥터 펑크의 하더, 베러, 페스터,
0: 아,
1: 스트롱 이거를 이제 할까?
0: 네.

0: 그러다가 그냥 너바나의
1: 예.
0: Smells Like Teen Spirit로
1: 어.
0: 아무래도 10대 영 10대 어떤 그걸로 가자.
1: 예.
0: 10대 향기로 가자.
1: 예.
0: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골랐고요. 이 노래 혹시 그
1: 이 사연이 있던데,
0: 네,
1: 기가
0: 이거
1: 막힌 이게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구나 싶은 게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런 사실이에요?
0: 심지어
1: 예.
0: 틴 스프릿 스틱이라고
1: 예.
0: 이게 데오드란트의 이름이고요.
1: 틴 스피릿이라는 게 데오드란트 상품명이었다고요?
0: 네, 상품명이고
1: 그렇다면 이 곡의 제목은 그거와 밀접한
0: 밀접한
1: 연관?
0: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썰이 있는데
1: 예.
0: 그 커트 코베인 당시 여자친구가
1: 네.
0: 이틴 스프릿이라는 데오드란트를 썼대요.
1: 예. 예.
0: 근데 이거를 전에 들은 데이브 그롤의 여자친구가
1: 예.
0: 커트 너한테 틴 스프릿 향이 나.
1: 아, 그래서
0: 약간
1: cut smells like teen spirit 이렇게 표현한 거군요.
0: 네, 그래서 그걸 낙서한 걸 보고
1: 예.
0: 이제 이 노래를 썼다라는 설도
1: 아,
0: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그동안 알던
1: 예.
0: 뭔가의 반항적이고
1: 청년
0: 어떤
1: 세대의 뭐 이런
0: 네, 막 부르짖음
1: 응집된, 예.
0: 그런
1: 응축된 뭐 이런 거 아니고.
0: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다라는
1: 예.
0: 얘기가 돌더라고요.
1: 아, 그리고 땀나는 게 러닝이니까 데오도란트 좀 바르고 뛰는
0: 완전
1: 것도
0: 여러분께 틴 스프릿
1: 네,
0: 대단한
1: 추천인가요?
0: 추천드립니다. 좋은 향기와 함께 뛰는 것도
1: Smells like
0: 에이,
1: 이
0: 달리기
1: 아리치는 Smells like 뭔가요? 그러면
0: 핸드크림 같은 거 그냥
1: 핸드크림?
0: 네네
1: 네, 다이알비누 뭐 이런
0: 다이알비누죠. 저 노랑비누 아직도 씁니다. 네.
1: 자, 오늘도 정말 흥미로웠고 잘 들었습니다. 좋은 곡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0: 네, 좋은 기운으로 보내십시오.
1: 고맙습니다. 널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아이돌 한국어의 앵커 진진입니다. 오늘도 화제의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일산에서 1억 송이의 꽃과 각종 포토존이 가득한 고양국제 꽃박람회가 열려 화제를 모았는데요. 알록달록한 꽃들과 살랑이는 봄바람 덕분에 시민들의 마음에도 봄이 활짝 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단순히 꽃만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나만의 정원을 꾸미는 프로젝트가 더해졌다고 하고요. EBS의 인기 캐릭터죠. 펭수의 팬미팅까지 열려 현장은 팽하의 함성으로 뜨거웠다고 합니다. 저의 고향 일산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니 내년에는 꼭 방문을 해볼 것을 다짐해 봅니다. 아, 근데 제가 여기에 가면 누가 꽃인지 이게 좀 알아보기 구분하기 힘들 텐데 말이죠.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오늘 저와 함께 봄 바람 타고 꽃 구경 갈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Hello, I'm DJ Jin Jin, and I hope to be the one and only flower for our 한국인들.

0: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겸없이 돌아온 나두란의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첫 곡으로는 지수의 꽃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꽃방람에 가곤 했었었는데 다시 한다고 하니까 뭔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오늘 출석한 항공이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아리아 0315님, 좋은 오후에요 진디. 저는 오늘 휴일이라서 커피와 함께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감성 충만한 그런 메시지네요. 커피와 함께, 저 역시도 커피와 함께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모나카 0227님께서 핑크보이 솜사탕 같아요. 뿌이뿌이뿌이.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솜사탕. 네, 제가 아이돌 한국어를 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샥티 1503님께서 올라 진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올라. 메시지 보내주신 한국인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이쯤에서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특별 게스트 한번 소개해드려야 하는데요. 스페인에서 온 글로벌 감성의 방송인이죠. 햇살처럼 밝은 에너지로 아이돌 한국어를 접수한 라라입니다. 웰컴.
1: 올라.
0: 롱 타임 노 씨.
1: 진짜 오랜만이네요.
0: 진짜 오랜만이죠.
1: 와, 진짜 거의 한 1년 넘었어요.
0: 1년 반도 넘었을 거예요, 아마.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제가 졸업한 지가 거의 1년 반 가까이 되니까 네. 거의 2년 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 근데 네. 그동안 아로하 팬들이 네. 저한테 막 메시지도 보내고 라라 언제 다시 진진이랑 라디오 하느냐 막 그 우리 메시지 전달해달라 이렇게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0: 진짜요? 네네네.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리웠습니다. 여전히 밝은 에너지 갖고 계시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1: 저는 조금 바쁘게 지냈어요. 그 어학당도 졸업을 했고 그리고 책도 쓰고 그 꾸준히 커버 노래를 하는 거예요.
0: 네. 그렇군요.
1: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0: 그러니까요. 정말 바쁘게 사셨군요. 저도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네. 보내다가 지금은 백수입니다. 스페셜 DJ 하고 있죠.
1: 백수는 아니고 self-employed 그리고 뭐 그런 그쵸. 개발 중?
0: 맞아요. 자기 개발 중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K-뉴스는 어떤 이야기였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1: Recently, the 고양 꽃의 꽃 박람회, so International Horticulture 고양 Korea, took place in 경기도 일산, where visitors could enjoy 100 million flowers and many beautiful photo spots.
0: 와, 사실 1억 송이라고 하면 진짜 상상도 안 돼요.
1: 그러니까요.
0: 네, 우리가 백송이, 꽃다발 이런 걸로 해서 그게 몇 배나 되는 건데 1억 송이.
1: 그러네요.
0: 어마어마한 축제입니다.
1: 그 꽃은 네. 스페인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0: 뭐예요?
1: 플로르.
0: 플로르.
1: 네. 플로르. 그래서 플로르. 당신이 꽃입니다. 에레스 우나 플로르.
0: 에레스 우나 플로르.
1: 네.
0: 맞아요?
1: 맞아요.
0: 에레스 우나 플로르.
1: 와, 여전히 발음 엄청 좋아요. 스페인어를 거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0: 플로르, 꽃, 플라워, 뭐... 일본어로는 뭐라 하지? 까먹었습니다.
1: I don't know.
0: 예. 자, 일단 일산호수공원 그리고 꽃박람회 굉장히 유명합니다.
1: 네.
0: 모르겠어요. 제가 일산 사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꽃박람회라고 하면 항상 이 근처에서 호수공원에서
1: 혹시 네. 가보셨어요?
0: 저는 어릴 때 많이 갔죠. 친구들이랑 뭐 그냥 왜냐면 이 호수공원이라는 게 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냥 약간 동네 산책 갈래 하면 호수공원이었어요.
1: 아, 그래요? 네,
0: 저희는 뭐 배부르면 한 바퀴 돌고
1: 우와.
0: 물론 4km 가까이 돼요. 한 바퀴 도는데
1: 네네네.
0: 그래서 저희는 반바퀴 이렇게 도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진짜 다리 하나 건너면 네. 호수공원이었었어가지고 네네네. 친구들이랑 많이 놀러 왔다가 야, 뭐 박람회인데 한번 가보자 하면서 들락날락 했던 게 꽃박람회입니다.
1: 아, 진짜 좋겠어요. 네. 그런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가깝게 있어가지고.
0: 근데 약간 그때는 소중함을 몰랐어요. 막 이렇게 그렇죠. 거대한 막 꽃방람회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야 뭐 한다는데? 야 우리 동네에서 뭐 한다는데? 가볼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1: 근데 뭐 어릴 때는 다 그렇죠.
0: 그렇죠. 다 그렇죠.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자, 꽃 보러 자연으로 가서 힐링을 하시는 편이신지 아니면 도시에서 그냥 나는 뭐 호캉스나 뭐 이런 걸로 힐링을 하시는 편이신지.
1: 아, 저는 도시에서 쉴 수가 없어요. 아. 뭔가 맨날 스트레스를 받고 소음도 네. 많으니까 막 엄청 막 over stimulation 그런 느낌이라서 무조건 힐링하고 싶으면 자연에 그쵸. 가서 막 산책 이렇게 살랑살랑 아. 하면서
0: 맞아요. 네,
1: 그렇게 힐링되는 거예요. 네,
0: 그 오버스팀을 시키러 가야 되는
1: 네. 네,
0: 도시에서는 그걸 시킬 수가 없겠죠.
1: 네.
0: 저 역시도 좀 그런 편인데 그러면 스페인에서는 좀 어떻게 했는지.
1: 저는 진지님한테 엄청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0: 어디죠?
1: 마드리드 중간에 네. 레티로 공원이라고 하는데
0: 잠시만요. 진도가 너무 빨라요. 마드리드의
1: 레티로
0: 네. 레티로
1: 오! 발음 잘하시네요.
0: 드레띠로.
1: 오, 네. 그거는 옛날에 어떤 왕이 그 네. 열리는 공원인데 거기서는 프라이버시 하다가 갑자기 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0: 오픈했구나.
1: 가운데에서도 호수도 있고 거기서 뭐 보트 같은 것도
0: 네,
1: 렌트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는데 뭔가 도시 안에다가 있는 그런 자연 창소이기 때문에 힐링할 수 있어요.

0: 약간 왕실 체험
1: 네.
0: 느낌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1: 네네네네.
0: 뭔가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눈으로 볼수 있는 드라마 현장 약간
1: 네.
0: 이런 느낌으로 좀 저는 다가오는데
1: 맞아요.
0: 한번 가게 되면 꼭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꽃 구경을 간다. 보통 많이 가세요?
1: 그냥 차에서
0: 차
1: 지나가면서.
0: 지나가면서 그렇죠.
1: 오,
0: 그렇게
1: 꽃이다,
0: 예쁘다. 야, 여기
1: 예쁘다.
0: 벚꽃 축제한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1: 네.
0: 보통 이제 패션은 어떻게 입고 가세요?
1: 저는 오늘처럼 밝게, 아무래도 저는
0: 아,
1: 핑크핑크
0: 핑크핑크
1: 좋아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꽃으로 보러 갈 거면
0: 네.
1: 그냥 저도 역시 꽃처럼
0: 아,
1: 된
0: 구분이 안
1: 것처럼. 네.
0: 되게 누가 꽃이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1: 네.
0: 오늘 제가 핑크색이 끌렸어요.
1: 그러게요.
0: 네. 그래서 우리 드레스 코드가 맞아진 느낌이 아닐까.
1: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나
0: 에,
1: 봐요.
0: 그니까요. 이 멀리서도 이렇게 딱 연결되는 그런 블루투스 같은
1: 삐립삐립.
0: 삐리삐리뽕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항공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주제는 나만의 힐링 장소입니다. 몸이 지치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달콤한 디저트가 있는 카페를 가면 나는 힐링이 돼요. 또는 엄마와 함께 쇼핑을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또는 초록색이 가득한 식물원이 좋아요. 등등 나만의 힐링 장소는 어디인지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1: Today's message topic is my favorite place to recharge. Please share your own favorite place to relax and how you recharge there, such as enjoying sweet desserts at a cafe or shopping with my mom. 그리고 글로벌 항공인들 위해서 스페인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Yes.
1: Compartid con nosotros vuestro lugar favorito para recargar las energías, para recargar las pilas. Esperamos vuestras historias.
0: 와우.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노래 듣는 동안 메시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엔믹스의 Heavy Serenade 그리고 세븐틴의 Pong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이 코너를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은!
1: 지금은 한국은 Now Korea is a quiz corner where you match standout Korean words or phrases from recent hot news topics. I'm going to try and guess the Korean word by asking 20 question style questions. Listen along and see if you can guess it too.
0: 네, 지금 한국은 코너는 최근 이슈와 관련된 한국어 단어를 맞히는 퀴즈 코너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좀 자신이 있으신가요?
1: 아, 자신 있다라고 할 뻔했는데 뭔가 어려울 것 같아요.
0: 쉽지는 않아요.
1: Oh my god.
0: 아,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네. 쉬울 수 있는데.
1: 네.
0: 근데 라라님 거의 한국 사람이니까.
1: 아니에요, 저는 외국인이에요. 어떡해. I'm a foreigner.
0: 갑자기 외국인 척한다. 거의 근데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오케이.
0: 나 저희가 또 항공인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라라님이 20고개를 또 질문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퀴즈를 맞춰 볼 겁니다. 20고개 뭔지 아시나요?
1: 20 questions. 그러니까 20 질문이 맞아,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0: 맞아,
1: yes
0: 맞아요.
1: and no.
0: 맞아요, 네. 맞아요.
1: Yes and no만 가능한 거예요?
0: 아니요, 제가 대답을 해드릴 거고요.
1: Okay.
0: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게
1: 어머?
0: 제가 일부러 헷갈리게 할 수도 있어요.
1: 안 돼요, 안 돼요.
0: 오케이,
1: 아까
0: 오케이.
1: 작가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건
0: 오케이,
1: 안 된대요.
0: 오케이.
1: 반칙,
0: 제가 한번 슬쩍 힌트를 흘려드릴게요.

0: 번째 질문은 yep. 몇 글자? How many syllables?
1: 세 글자.
0: 세 글자. Three syllables. Okay. Mm-hmm. 그러면은 이거는 혼자서 하는 거예요? Do you do it alone?
1: 혼자 할 수도 있고요. 다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0: Okay. So 준비물 필요해요? Do you need to prepare something?
1: 아 이거. 피들은 필요 없는데 제이한텐 필요해요.
0: 어? 어, okay. This is strange. Okay, so 오늘 오프닝이랑 관련된 건가요? Is it related to the topic of today?
1: 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2: 어, 어떻게 관련된 거 있어요?
0: How is it related?
1: 우리가 꽃박람회에서 꽃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관련이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어떤 계절에 그러면 봄에서 하는 거예요? Do you do it in spring?
1: 보통은 사실 사계절 상관은 없는데 보통 봄에 이 단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0: 근데 이 단어 쓴다고 해서 you use this word 그러면 action인가요? Is it an action or 뭐 먹은 거예요?
1: 액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0: Okay, so it's an action. It's nothing to eat. It's not a 물건도 아니고요.
1: 아니죠.
0: It's not an object. Okay. 그러면은 이거 하려면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건가요? Do you need to go out of your house?
1: 일단 집에서 나가야 가능합니다.
0: 어떡하죠?
1: So 헷갈리기 시작했죠 지금.
0: Okay. 마지막 글자만 알려주세요. What is the last letter? Okay, 글자 말고 그냥 그 뭐지 문자이라고 해야 되나? 네.
1: 이응 초성.
0: 이응? 이응? 이응.
1: 니은으로 시작하고.
0: 니은으로 시작하고 it starts with 니은 and it ends with 이응.
1: 이응.
0: 그러면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해요? People do it a lot, like lately?
1: 지금 많이 하죠.
0: 오케이.
1: 근데 오늘은 좀 피하셔야 합니다.
0: 오늘 피하는 거고? So today cannot. Oh my god.
1: Yeah.
0: Okay.
1: Yeah.
0: I have no idea. Oh no.
1: 굉장히 헷갈리죠.
0: 네, 왜냐하면 헷갈리는 게
1: 네.
0: 막 더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1: 네.
0: 니은으로 시작하지 않고 이응으로 끝나지도 않나.
1: 그러면 오히려 이게 뭔가 딱 생각나서 이건가? 했는데 아니다. 이러면 네. 멘붕에 빠질 수 있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보통 야스민 누나가 이거 코너 많이 하는데 혼자서 막 이건가? 나 알았다. 이러더니 갑자기 막 이럴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항공이들의 답안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항공이들이 어떤 정답을 해주셨을지 김태현님께서 축제? 라고 해주셨어요.
0: 축제? 근데 야. 그것도 역시?
1: 그쵸? 세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근데 굉장히 제가 이야기한 거에 약간 비슷하긴 해요.
0: 그러니까요. 저도 축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 자. 김정헌님께서 나들이. 요즘 나들이 가기 너무 좋은 날씨죠. 누려야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0: 뭐 이거는 니은을 시작하기는 하고 세 그렇죠. 글자이기는 하는데 더 다른 단어가
1: 있을 것 같은 느낌
0: 하고? 모르겠네요.
1: 네, 나들이라고 해주셨고요.
0: 에스토벤더님 says 행사
1: 행사
0: 축제
1: 네. 뭐 페스티벌 뭐 이런 거긴 하지만
0: 근데 이거는 세 글자 아니기 때문에 it's 그쵸. not three syllables 그래서
1: 심지어 여기는 아이돌 한국어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한국어를 알려드리지 페스티벌 뭐 이런 거 알려드리겠습니까? 저희 전통 있는 라디오예요.
0: 와우.
1: 네. 자 전혀 지금 감이 좀 안 잡히세요?
0: 뭐 댓글 보면은 아마 그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저랑 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제 행사. 저는 산책. 네, 아니면 뭐 여행. 이응으로 끝나기는 하는데 어떻게 다 세 글자 아니죠.
1: 그렇죠. 아주 감이
0: 없어요.

0: 거의 없어요.
1: 자, 그러면 제가 결정적인 힌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님, EBS 방송국에 오랜만에 나들이 오셨잖아요.
0: 네.
1: 기분이 어떻습니까?
0: 엄청 좋아요.
1: 엄청 좋으시죠?
0: 네.
1: 자, 그러면 라라님의 행복한 EBS 나들이를 축하드리면서 볼빨간 사춘기에 나들이 갈까? 듣고 올게요.

0: 여러분은 나들이 가고 싶은 DJ 진진과
1: 그리고 라라 한 게스트 어? What? What? What?
0: 나들이 뜻을 잘 모르는
1: Oh my
0: 게스트.
1: God!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What? 갑자기 멘붕이었어요.
0: 아까 나들이 얘기를 저희 둘이서 이제 음악 듣는 동안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볼빨간사춘기에 나들이 갈까 듣고 왔고요. 라라님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외국인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나들이 뜻.
1: 네, 왜냐하면 뭔가 번역한 단한 단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더잘 배우는 단어 아니거든요. 막그 책에서 나오는 단어 아니기
0: 그쵸,
1: 때문에
0: 그쵸.
1: 네, 외국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0: 자, 그렇다면 우리 항공이들 모두 정답을 맞춰주셨겠죠? 그럼 정답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 바로
0: 바로, 나들이입니다!
1: 네, today's Korean answer is 나들이.
0: Yep.
1: So literally, it means going out for a short visit to a nearby place or going in and out of somewhere. And it usually is used to going out or taking a short trip. So similar to the English word like outing, but it's not really an outing.
0: Outing. Outing은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죠?

0: 그냥
1: 그냥 밖에 나갈래? 약간
0: 밖에
1: 이런 느낌.
0: 나가자?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1: 거기에서 조금 더 아름다움이 좀 추가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0: 약간
1: 뷰티풀
0: beautiful outing. It's a good outing.
1: good outing. 좀더 감성적.
0: 예.
1: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나들이 발음 어떻습니까?
0: 나들이 뭔가 나그나할때 me
1: 미.
0: 예, 할
1: 그렇죠.
0: 때니까 뭔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나들이 들이 들어가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1: 그렇죠.
0: 하고 네
1: 나들이로 외우면 사실 어렵지만 또 그냥
0: 예
1: 편하게 하면 나들이라고
0: 나들이
1: 하면 좀 편하기도 하고.
0: 네
1: 자, 그렇다면 라라님이 나들이가 들어간 문장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0: 문장은 오늘 가족들과 나들이 가려고. I'm going on a family outing
1: 네,
0: today.
1: 약간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꽃박람회 요런 거 이제 나들이 간다
0: 네.
1: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또 하나 있을까요?
0: 나들이 갈 테니 도시락 꼭 챙겨. So we're going on an outing, so
1: 네.
0: make sure to pack your lunch.
1: 약간 나들이 하니까 소풍과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0: 네.
1: 소풍.
0: 네,
1: 약간
0: 약간
1: 그냥 도시락 싸들고
0: in the
1: 그냥
0: forest, 뭐
1: 맞아
0: 나무들
1: 맞아
0: 이렇게
1: 맞아.
0: 너무
1: 그늘
0: 좋아요.
1: 안에서 이제 돗자리 이렇게 딱 해놓고 나들이 간다.
0: 그러면 이것도 가능한가요? 꽃 나들이.
1: 그럼요. 꽃나들이 많이
0: 오,
1: 가죠.
0: so it's a flower outing,
1: Flower outing.
0: a flower excursion.
1: 약간 영어로 자꾸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그
0: 감이 막
1: 에,
0: 뭔가
1: 감이 안
0: 아니에요.
1: 잡혀요. 지금 조금 이게 부족한데? 이
0: 그쵸?
1: 감성이 부족한데? 약간
0: 네.
1: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데.
0: 왜냐면 아우팅이나 뭐 엑스커션 하면은 제 생각에는 막 어린 애들이 어린
1: 맞아요.
0: 친구들이 막 학교랑 같이 다들 이렇게 아우팅 해가지고 또
1: 맞아
0: 어디
1: 맞아.
0: 가는 데가 그건데 나들이 그건 아니죠.
1: 그렇죠. 왜냐면 남녀노소 사실 다 즐길 수 있는 느낌이고 제가
0: 네.
1: 느꼈을 때.
0: 네네네.
1: 근데 그런 느낌이 비슷하긴 해요. 그런 걸 모든 걸 아우르는 게 이제 나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0: 신기하네요.
1: 가볍게 뭐 바람 좀쐴겸 나들이 좀 갈까? 뭐 이런.
0: 바람 쐴 겸, 근데 바람 쐴겸 그것도
1: 예. 네.
0: 막 번역하기 너무
1: 그쵸.
0: 힘들어요.
1: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기도 힘들다.
0: Wanna go get some fresh air?
1: 그게 가장 비슷할 것 같은데? Fresh air.
0: Fresh air, 근데.
1: 콧바람 좀 쐬러 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예.
0: 맞아요, 맞아요.
1: 코에 바람 좀 넣고 올까?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0: Get some air in your nostrils.
1: 그런 느낌으로, 사실 한국에는 표현들이 자꾸 발전을 하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들이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나들이 갈때좀꼭 챙겨야 할 필수템 이런 거 있을까요?
0: 뭐 저는 솔직히 집에서 나가자마자 그냥 선크림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1: 선크림.
0: 그래서 나들이 꼭할 거면 그냥 뭐 선크림 꼭 바르고 또 모자?
1: 모자.
0: 그리고 그 선글라스. 제가 눈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받으면 눈이 아프고 막 이까 사진 찍을 거잖아요. 나들이
1: 그쵸, 그쵸,
0: 하면
1: 그쵸.
0: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뭐 선글라스를
1: 그쵸.
0: 챙기고.
1: 눈이 잘 부신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0: 네.
1: 눈이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0: 아, 눈이 조금 초록색이기 때문에 여기 어두운 데가 그렇게 안 느끼시지만 그 초록색이기 때문에 예,
1: 그렇군요.
0: 그래서 눈 색깔이 밝으면서 밝을수록 뭔가 눈 많이 잘 부시는
1: 그렇대요.
0: 스타일이에요.
1: 나 처음 한 사실입니다.
0: 예. 그래서 이거 한국인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되게
1: 네.
0: 막 아, 난 그렇진 않은데 막 그런
1: 저는 약간 그래도 약간 고동색이라고 해야 되나? 검정색은 아니에요. 예,
0: 에.
1: 그런 느낌이라서 저도 약간 눈부신 걸좀못 참았는데 이게 트레이닝을 하면 괜찮아요.
0: 에. 아무래도 방송에서 막
1: 맞아요.
0: 이런 밝은 뭐지? 밝은 라이트?
1: 라이트.
0: 조명이 있기
1: 조명.
0: 때문에 에, 그 예쁘게 보이려면 그냥 무조건
1: 그쵸.
0: 조명 보면서 이렇게

0: 보라님도 좀 앞에 보면 그러시겠지만 우리 라이트가 아주 잘돼 있잖아요.
1: 이게
0: 네, 조명이
1: 온
0: 네, 온
1: 스튜디오에서
0: 스튜디오 360도로 지금 다 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실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는 걸 옛날에 못했는데 저희는 진짜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일부러 해 같은 거 보면서 트레이닝하고 그렇게
1: 진드름이요.
0: 혹사를 시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나들이 가면 음악이 빠질 수가 없어요. 블루투스
1: 블루투스
0: 스피커를 네,
1: 스피커.
0: 저희 옛날에 아이돌 한국어 저희 선물로 많이 나갔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딱 들고 딱 나들이 가면 아주 감성이 두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꼭 해보고 싶은 나들이 로망 같은 거 있을까요?
1: 근데 나들이면은 뭐꼭 낮에 해야 되는 거 아니죠?
0: 어이, 뭐,
1: 뭐 밤에도
0: 그렇죠.
1: 할순 있죠.
0: 예.
1: 그러면 제 나들이 로망은 밤에 한강에 이렇게 산책하는 거.
0: 한강 나들이.
1: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0: 예.
1: 한국에 사랑에 빠지는 이유 하나는 그 한강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빛을 이렇게 비치는 거, 그
0: 아, 한강
1: 물
0: 물
1: 위에서
0: 위에서.
1: 엄청 아름다웠잖아요. 근데 요즘도 뭐그 뭐지? 무슨 강변풍력을 타면서 차그 밤에 이렇게 그런 거볼 때마다 아, 역시 한국은 참 아름답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0: 한국의 야경, 그 특히 서울, 특히 뭐 남산 쪽도 야경 굉장히 유명하고 한강의 야경 보면은 엄청 뭐 그쪽이 저는 진짜 예뻤던 것 같아요. 이 남산 쪽도 너무 예쁘지만 저는 남양주 쪽, 네, 남양주 쪽으로 쭉 이어지는 그 한강에 그 카페 쪽이 있어요.
1: 엄청 많죠.
0: 네, 거기에서 보는 야경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1: 산도 엄청 많으니까
0: 맞아, 맞아.
1: 남양주에서. 예.
0: 거기가 가장 발전이 안된제 기준 좀 가까운 한강이어가지고 거기를 가면은 좀더 물론 벌레도 많고 뭐 하지만 가장 좀 자연의 상태를 보존한 느낌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자연은 뭐 무조건 벌레죠. 그거 벌레 싫어하시면은 자연
0: 맞아요.
1: 가면 안된 거죠.
0: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나들이 토크까지 재밌게 한번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라라 씨.
1: 이제 퀴즈 당첨자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당첨자 발표를 하실 건가요? 오, 오, 준비.
0: 나들이를 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유치원생 버전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어린이 진디를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0: 네.
1: So, today Jinjin will transform into a cute kindergarten kid and announce the winners.
0: 자,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5달 찐드입니다.
1: 열매판 여러분, 준비됐나요?
0: 네. 잠깐만. 어떡해. 할수 있어! 네, 선생님!
1: 선크림 바르고 모자 썼나요?
0: 네, 선생님!
1: 그럼 한국이들에게 선물 주러 나들이 떠나가 볼까요?
0: 찐진이가 줄래요? 찐진이가!

열매반 찐찐이가 당첨자 발표해볼게요. 나들이 봄에 하면 살랑살랑 봄바람 때문에 기분 좋죠. 3440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찐찐이가 미미공주님처럼 예뻐지는 화장품 줄 거예요. 딴댕님이 나들이 갈 때 꼭 바르고 가래요. 어? 화장품 우리 엄마 줘야 되는데. 이 엄마 보고 싶어. 오늘 같은 날씨 찐디랑 라라랑 나들이 가고 싶네요. 정답 나들이 라고 우리 741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찐찐이가 소방차 장난감보다 더 좋아하는 이 돗자리 줄 거예요. 찐찐이랑 나들이 가서 이

0: 돗자리 쭉 피고 김밥 먹을까요? 군대 낼 거 소방차는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대요. 자, 선물 줬으니까 진진이한테 고마워해야지. 7411님. 아, 그러니까 당첨자 여러분 홈페이지에 주소 남겨주세요.
1: 열매반 진진 어린이 이제 집에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빼꼽 인사.
0: 네네,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축하해요.
2: 안 할래요.
3: 뭐요?
2: 이런 거 안 할래요.
3: 아, 뭐 진짜 잘했는데요.
2: 너무 힘들었어요.
3: 아, 너무 잘. 대박.
2: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3: 근데 잘하셨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아, 일단 잘 못 들으셨겠지만 당첨된 우리 항공이 두 분 다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아까 좀 제가 막 혀짧은 소리로 네네 하면서 7411님 막 이래가지고 못 알아들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3440님께 화장품 보내드리고 7411님께서 제 사인이 담긴 여기에 보이는
3: 우와
2: 이렇게 제가 돗자리에다가 사인해놨어요. 그래서 요 스페셜 선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축하드려요.
2: 자, 그리고 저희가 항공이들의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주제는 나만의 힐링 장소입니다.
1: 아, 네. 글로벌 항공이들, share your favorite place to recharge with us. We're looking forward to hearing your stories. And in Spanish, Spain으로, compartid con nosotros vuestro lugar favorito para recargar las energías. Esperamos vuestras historias.
2: 와, 약간 영어 할 때랑 한국어 할 때랑 자신감이 달라요. 다른 막힘없이 속도가 그런 느낌입니다. 달콤한 디저트가 있는 카페에 가면 힐링돼요. 엄마와 함께 쇼핑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등등 나만의 힐링 장소에 대해 알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라님의 추천곡 하나 듣고 갈까요?
1: 네, 저는 방탄소년단 봄날. 네, 추천드립니다.
2: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지금 나들이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쵸?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0: 아니 근데 진짜 항공이들과 함께 나들이 가는 게 기분 너무 좋잖아.
1: It's time to read 항공인's messages and talk about them together. Today's topic is my favorite place to recharge. El tema de hoy es mi lugar favorito para recargar las energías.
0: 네, 그러면 바로 항공이들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667님, 아니 근데 진짜 저의 힐링 플레이스는 도서관이에요. 책을 읽는 건 아니고요. 조용한 환경과 오래된 책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곳이에요. 도서관.
1: 그러게요.
0: 네, 저는 인생에서 몇 개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 감성을 좀 알 것 같습니다.
1: 뭔가 도서관에 가면은 다 조용해져가지고 다 막 이렇게 힐링.
0: 맞아요.
1: 저는 책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긴 들어가면 뭔가 힐링 되는 것 같기는 해요.
0: 저는 그 옛날 책들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책들 뭔지 알죠?
1: 너무
0: 표현이 웃긴데 책 꽃순내처럼 약간 거기에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1: 맞아요. 네. 근데 저도 그 생각만 해도 뭔가 설레는
0: 맞아요.
1: 느낌?
0: 맞아요.
1: 네, 들은 것 같아요.
0: 약간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네. 들고 그렇습니다.
1: 맞아요. 네. Diana Barrera Gu dice, 아니 근데 진짜 mi lugar favorito es la playa porque escucho las maravillosas olas del mar. 이라고 했는데 한국말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해변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멋진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진짜 바다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그 자연에서 주는 그 자연의 소리가 마음을 이렇게 녹여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해외에 많이 다녀보셨는데 뭐 해외에서 해변을 가보셨나요?
0: 아, 저는 그 플로리다 이제 이모가 그쪽에 살아가지고 클리워러 비치라는 곳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는 약간 이제 너무 깊게는 못 가요. 상어가 나와가지고.
1: Oh, really?
0: 네.
1: Oh my god.
0: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깊게는 펜스를 쳐놓고 그 안에만.

0: 살짝 담글 수 있었는데
1: 그러면
0: 거기가 아쉽다.
1: 한국에서 추천할 수 있는 해변.
0: 아, 해변. 저는 거제에 몽돌 해수욕장을 추천을 해드려요.
1: 멍덩 해수연장?
0: 예, 몽돌
1: 멍돌
0: 해수욕장.
1: 해수연장.
0: 예,
1: 아, 저.
0: 거기는 제가 여행을 어릴 때부터 많이 다녔었는데, 제가 그 RC카 있잖아요. 그
1: 아시카?
0: 자동차,
1: 아시카.
0: 예, 그거
1: 네.
0: 가지고 놀 때였는데, 아빠가 보트 하나를 RC카처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걸 사오신 거예요.
1: 우와.
0: 그래서 거제도를 놀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가지고 놀다가, 제가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보트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1: 음메?
0: 음메? 그게 기억에 남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몽돌 해수욕장은 파도의 소리에 따라서 돌이 이렇게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몽돌이라고 해서 되게 동그란? 귀여운 돌들이 이렇게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굴러오는 소리들이 진짜 힐링이에요, 거기.
1: 그러면 해변에서도 힐링 되시는 건가요?
0: 그럼요. 저는.
1: 진진도 tiene así recarga energías en la playa.
0: 야,
1: 오.
0: 나라님 하나 더
1: 아,
0: 읽어주세요.
1: Emma Sap 8 dice, Ani,근데 진짜 me gusta ir al bosque, escuchar el caer del agua en la fuente, el silbido del viento a través de los árboles y el cantar de los pajaritos. Es demasiado relajante. 숲에 가서 분수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그리고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 그리고 새들이 노랫소리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해요. 마음이 엄청 편해지는 것 같아요.
0: 아,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약간 자연의
1: 네.
0: 소리들인 것
1: 그렇게
0: 같습니다.
1: 픽닉하면서, 그러면
0: 네.
1: 숲이에요, 해변이에요.
0: 아, 산과 바다. 보통
1: 네.
0: 이렇게 밸런스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와,
1: 그렇겠지.
0: 저는 진짜 둘다 포기할 수 없는 게, 낚시를 한평생 다녔고,
1: 오.
0: 캠핑을 한 7, 8년을 다녔습니다. 가족 취미로.
1: 스페인어로 한다면
0: 네.
1: te gusta pescar y te gusta caminar.
0: 아, 다, 로 끝났네.
1: 아르르르.
0: 그래서, 정말 어느 한쪽 포기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저는 요즘에는 그래도 바다인 것
1: 바다.
0: 같아요.
1: Últimamente es la playa.
0: 그리고 이제 여름이잖아요.
1: 그쵸.
0: 네, 해변 가가지고 이제 아마 수영 한번 해주고 해야죠.
1: 저는 여수.
0: 여수!
1: 여수
0: 딴따다.
1: 밤바다.
0: 야, 여수 너무 좋죠.
1: 네, 완전 로맨이에요.
0: 맞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724님. 아니, 근데 진짜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내내 자는 것이 저의 힐링이에요. 집이 최고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집 나들이. 집, 뭐, 안방 나들이, 뭐. Buong 나들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들입니다.
1: 저도 그냥 집순이에요, 솔직히.
0: 저
1: 그러니까 나가는 것이 그냥 일만 있으면 나가죠. 근데
0: 맞아.
1: 일이 없으면 그냥 우리 소파에서
0: 그냥
1: 이렇게.
0: 누워 있다가 밥 먹을 때 됐네. 밥뭐해 먹고
1: 네.
0: 그리고 치우고 또 소파 앉아
1: 또
0: 가지고.
1: 소파 낮잠 자고 엄청 좋아요.
0: 맞아요. 소파 나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라라님, 소감,
1: 너무 잘
0: 어떠신가요? 아,
1: 봐요.
0: 그쵸.
1: 여전히 너무 잘 봐요. 아니, 그때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0: 그니까요,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1: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0: 네.
1: 더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많은 시간 보내면서 또 행복한 추억 쌓았으면 좋겠고, 저희 끝곡으로는 에스파의 Whole Different Animal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항공이들아, 이번 주말 나들이 준비 잘 하고,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2: It is what it is, devil like who she's a whole different animal. Got the beast on leash to the net, none tease, she's a whole different animal. Daddy, I'm here to take a jump and all my dough, why you trying to glitch? Scratch, scratch, scratch, false got me. Whole different animal.
3: She a whole different animal. Different animal.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번, 자정에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뭐가 올까요? 네, 복이 옵니다. 자, 근데 걸으면 뭐가 올까요? 네, 건강도 오는데 돈도 옵니다. 서울시는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서울시내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고요. 충북 괴산군은 하루 7,000보를 걷는 주민에게 한 달 최대 10,000원의 지역 화폐를 준다고 하네요. 꼭 돈 때문에 걷는다기보다 뭐 이왕 걷는 거 보상이 주어지면 당연히 더 신나겠죠. So, how many steps have you walked today? 문자로 이브닝 스페셜 들으면서 걷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이제 건강과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영어는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좀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Andy Williams, Happy Heart.

0: 5월 14일 목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입니다. 걷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서울시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목표 걸음수를 꾸준히 채운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뭐 외래 이번 의료비 증가폭이 26만 원이나 적었다라고 실제로 나왔어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운전 점수를 물어보는 건 제가 이해가 갔는데 걷기를 많이 하냐, 걷기 점수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슬프게 아니요 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실화예요. 자, 한 분 모셔야죠. 왠지 하도 많이 걸어서 걷기 포인트로 집도 장만하실 것 같은 그런 분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크리스틴 쌤.
1: Oh, good evening, everyone. Hello.
0: Hello. 지금 사시는 집이 이제 걷기로 사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걷기.
1: I do walk.
0: You do.
1: I do walk. You know, I'm trying to start swimming, but it's been hard to do.
0: Okay.
1: So I walk in the morning a little bit,
0: right.
1: And I try to walk right after the show.
0: 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공중에 hover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1: hover.
0: 했었던.
1: Yes, hover. 네.
0: 이자명님이요. 늘 15,000보쯤 걷습니다. 와. 따릉이로 출퇴근하고요. 건강이 최고라는 걸 느꼈고 실천 중이랍니다. 하셨어요.
1: Oh, good for you.
0: 와, respect입니다. Respect.
1: Absolutely. 이은미님 says, thank you for walking with me on this lifelong journey of English learning. Amazing. That's so poetic.
0: 이렇게 걸을 수는 있습니다. 함께 걸어드릴게요.
1: Yeah.
0: 네, 실제로는
1: hand
0: 아니지만.
1: Hand.
0: 네.
1: Hand in hand. Okay.
0: Okay.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지금처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브닝 스페셜 1부는 영어 헤드라인으로 국내외 뉴스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딥다이브 데일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또 딥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배워보는 하루 한 문장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만나볼까요?

0: President Trump is making his first state visit to China in 9 years, with top officials in diplomacy, security, and trade in tow. The summit is expected to tackle trade, diplomatic, and military issues head-on. Business leaders, including Tesla CEO Elon Musk, are also along for the ride, putting the spotlight on economic and technology cooperation as the two powers look to find common ground.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외교, 안보, 무역 분야 핵심 인사들도 대거 동행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무역뿐 아니라 외교와 군사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주요 재계 인사들도 함께해 미중 간 경제와 기술 협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 Personal vehicle maintenance costs rose roughly 16% in April from a year earlier, adding to drivers' financial burden. Along with higher fuel prices, auto repair and car wash costs also edged up, as well as engine oil change costs for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The increase is believed to reflect a combination of rising global oil prices and higher labor costs.
1: 지난 4월 개인 운송장비 운영 비용이 1년 전보다 약 16% 상승하며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연료비뿐 아니라 자동차 수리비와 세차료, 내연기관차 엔진오일 교체 비용까지 전반적으로 오른 건데요. 이는 국제 유가와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0: In Japan, a wolf-shaped robot known as Monster Wolf is gaining widespread popularity as damage from bears and other wild animals rises. Equipped with infrared sensors, flashing lights, loud sounds, and head movements, the robot is designed to scare off animals. Orders have reportedly more than tripled compared to a typical year, as the device is keeping wildlife at bay.
1: 일본에서 곰 등 야생동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몬스터 울프로 알려진 늑대 모양 로봇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적외선 센서와 강한 조명, 큰 소리, 머리 움직임 등을 이용해 동물을 쫓아내도록 설계됐는데요. 실제로 야생동물 접근을 막는 효과가 알려지면서 주문량은 평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0: About 2.58 million foreign residents in South Korea are emerging as a rising force in the domestic tourism market. Notably, 66% of those surveyed said they would be willing to invite acquaintances from their home countries to Korea, fueling hopes that they could help draw more inbound tourists.
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약 258만 명이 내수 관광 시장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자의 66%는 본국 지인을 한국으로 초청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앞으로 신규 방한객 유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 President Trump is making his first state visit to China in 9 years, with top officials in diplomacy, security, and trade in tow. The summit is expected to tackle trade, diplomatic, and military issues head-on. Business leaders, including Tesla CEO Elon Musk, are also along for the ride, putting the spotlight on economic and technology cooperation as the two powers look to find common ground.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외교, 안보, 무역 분야 핵심 인사들도 대거 동행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무역뿐 아니라 외교와 군사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주요 재계 인사들도 함께 미중 간 경제와 기술 협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전 세계가 지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죠. 이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열렸는데요. 이 방중 일정을 이제 살펴보면 양국 정상이 이틀

0: 6개월간 최소 6번 정도 꽤 자주 만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찾은 또 미국 대표단에게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1: Yeah, so we've got a lot of officials joining the trip. We've got U.S. Secretary of State, National Security Advisor, the Defense Treasury Secretary, and U.S. Trade Representative. So they're all there, but what really stands out is that we've got some business leaders. We've got Elon Musk, Tesla CEO, and NVIDIA CEO Jensen Huang, and some others that also joined in the summit, 그러니까, which is a bit unusual.
0: Yes. 이게 아무래도 그 이런 미국의 국무장관 겸 뭐 국가안보보좌관, 뭐 국방장관 이렇게 뭐랄까 중요한 인물들이 오는 거는 상상이 가는데 이 경제 관련한 리더들도 함께 참여한다는 게 특히나 조금 주목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젠슨 황이라든가 등등 엄청나게 좀 큰 뭐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신 보도에 따르면요. 이 시진핑 주석은 양국 관계 안정이 세계에도 호재인 만큼 좀 싸우지 말고 공존의 길을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도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잘못 관리하면 충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훌륭하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자, 한 문장씩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President Trump is making his first state visit to China in 9 years, with top officials in diplomacy, security, and trade in tow.
0: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외교, 안보, 무역 분야 핵심 인사들도 대거 동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렇죠? So he is making his first state visit to China in 9 years. So 9년 만에 이제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top officials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느 쪽에서 뭐 in diplomacy, 뭐 security and trade. 근데 보면 in tow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1: Yeah.
0: 뭔가를
1: towing truck,
0: tow truck 한 얘기하는 것 같고.
1: Okay, 네. all right. And what does a tow truck do? Well, they basically take a car that has been cannot move,
0: right?
1: And they take it with them.
0: Yes.
1: Okay. So similarly, in tow means that this group of people, they followed along. So this comes from boats.
0: Okay.
1: Like they tow the boats in tow, meaning one boat actually has another boat
0: like
1: behind
0: them. Tugboats 같은 그런 느낌.
1: That's right. Okay. That is in tow.
0: 그러면 in tow를 문장에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딱 붙여버리니까 사실 안 써도 말은 되는데 넣으니까 함께 간다라는 느낌, 동행하여라는 느낌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1: Yes, that's right. So, okay. So all these people, right? They followed President Donald Trump.
0: Okay. 그래서 이런 top officials, 뭐 이런 쪽에 저런 쪽에 사람들이 in tow, 함께 동행하여라는 덩어리 표현이 나오게 됐네요. 자, 이어가 볼게요.
1: The summit is expected to tackle trade, diplomatic, and military issues head on.
0: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무역뿐 아니라 외교와 군사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라는 문장이 완성돼 있습니다. 이번 서밋이 뭔가 기대가 된다, expected 예상이 된다. To tackle trade라고 이제 나오고 trade 말고 뭐 diplomatic and military issues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tackle 한다.
1: Okay.
0: 한국에서도 태클 걸지 태클. 마. 근데 한국에서는 태클 걸지 마가 시비 걸지 마 이렇게 쓰거든요.
1: Oh, interesting. Now, this expression, it's tackle head on. So
0: right.
1: let's talk about the word tackle.
0: Yeah.
1: Well, when I think of tackle, I think of American football.
0: Okay.
1: You know. And then, you know, everybody like goes, right?
0: Okay.
1: They tackle the other opponents.
0: 거의 덮치면서
1: yes,
0: 넘어뜨리는 거죠.
1: It is that feeling. So if you tackle something, these issues head on, and of course head on means very directly, without hesitation.
0: 머리끼리 부딪히는, 그러니까 정면으로라는 뜻 아닌가요?
1: Yeah,
0: okay.
1: It's like just going without even thinking about it or like doubting it, just go right to it.
0: 아, 오케이. 어떤 이슈라든가 문제들이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tackle head on 한다는 건 정면으로 맞서다.
1: That's right.
0: 피해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룬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trade나 diplomatic 하거나 뭐 military issues 같은 거를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그렇게 기대가 된다는 거.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Personal vehicle maintenance costs rose roughly 16% in April from a year earlier, adding to drivers' financial burden. Along with higher fuel prices, auto repair and car wash costs also edged up, as well as engine oil change costs for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The increase is believed to reflect a combination of rising global oil prices and higher labor costs.
0: 지난 4월 개인 운송 장비 운영 비용이 1년 전보다 약 16% 상승하며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연료비뿐 아니라 자동차 수리비와 세차료, 내연기관차 엔진오일 교체 비용까지 전반적으로 오른 건데요. 이는 국제유가와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이건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렇게 연료비도 오른 가운데 또 자동차 수리비, 뭐 세차료, 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엔진오일 교체 비용이 17년 정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전기차 소유 차주분들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내연기관 차주들의 부담이 엄청 커지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을 좀 꺼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글쎄요. 저는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좀 선호하는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서 그나마 이제 연료비는 좀 그나마 그거에 대한 걱정이 100%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요즘 부담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돼요.
1: Well, of course. 네. So, I mean, if you have a hybrid car, I think that helps definitely.
0: Yeah,
1: but
0: help.
1: A lot of people are strictly dependent on gasoline.
0: Yes.
1: So we're looking first. We were like, oh my gosh, gas prices are so high, and they just keep going higher and higher. Then now we think. Wait a second. Uh-oh. You know, I need to get an oil change.
0: Yes.
1: I do, actually, and I'm afraid to go.
0: 맙소사. 이제 엔진오일 가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고, 심지어 세차장. 세차를 해야 되는 것도 이거는 이제 특히나 인건비 상승 얘기인 것 같아요.
1: Sure.
0: 그래서 그냥 그냥 뭐 아 그래 비가 또 내리고 흙탕물도 튀고 하는 거니까 하면서 좀 요즘 세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1: Oh,
0: 네. 자 그래서 많은 분이 요즘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차를 꼭 운행해야만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1: Sure.
0: 그러다 보니까 가격 안정이 좀 얼른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속 표현 살펴볼게요.
1: Personal vehicle maintenance costs rose roughly 16% in April from a year earlier, adding to drivers' financial burden.
0: 지난 4월 개인 운송 장비 운영 비용이 1년 전보다 약 16% 상승하며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돼 있어요. 오케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하는 단어입니다. Vehicle maintenance costs.
1: Yes. Vehicle maintenance. What is that? Well, think about it. 네. If you want to keep your vehicle in good shape, you have to change your oil. You have to service your car.
0: Right.
1: Check the tires. Replace the tires.
0: The brakes.
1: You
0: know, car washes, right?
1: Car washes. I mean, air conditioning, air filters. The list goes on and on, right?
0: 그런 게 다 maintenance.
1: It's all part of maintenance.
0: Yes. 우리가 maintain 한다는 게 유지를 하다라는 뜻인데 maintenance라고 하면 유지 관리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vehicle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Mm. 뭐 trucks like motorcycle. And everything, right?
1: Anything that moves on the road.
0: Okay. Mm-hmm. 그런 것들 다 vehicle. Mm-hmm. Right. So vehicle maintenance, 차량 유지 관리, 뭐 차량 정비. 그런 costs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Roughly 16%가 rose.

0: 올랐다라고 합니다. 눘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자, 이어가 볼게요.
1: Along with higher fuel prices, auto repair and car wash costs also edged up, as well as engine oil change costs for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0: 연료비뿐 아니라 자동차 수리비와 세차료, 내연기관차 엔진오일 교체 비용까지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higher fuel prices는 이제는 거의 당연한 수준이 돼버렸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함께 auto repair 그리고 and car wash costs also edged up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edge up 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1: Well, it's like it's going up. Another word for increases.
0: 다른 거 오르니까 같이 따라오른다 이런 뜻을
1: yes,
0: 가지고 있는 거죠.
1: That's right.
0: Okay,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auto repair.
1: Auto repair. Now we usually in Korea they say 카센터.
0: Oh, yes.
1: Right?
0: 알고 and 계시는군요.
1: That's right. And that's why I wanted to feature this expression. Because in English, we would say auto repair shop or repair shop.
0: Auto repair shop.
1: Yeah.
0: 그리고 보통 겉에 외장 관리하는 데는 body shop.
1: Body shop.
0: Right,
1: that's right.
0: 몸 우리 뭐 피부 관리하는 데 아닙니다.
1: Yes, 네. that's right. That's right.
0: Okay, 그러면 auto repair shop이라고 하는 거가 흔히 말하는 뭐 정비소, 뭐 or 카센터라고 하는 곳을 얘기를 하는데 repair이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fix 한다는 거랑 큰 차이는 없는 거죠.
1: That's right.
0: Okay. So auto repair 자동차 수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fix가 더 포괄적인 표현이 되겠죠. Right?
1: Yeah.
0: 왜냐면 그런 거 뭐라 그럴까요? 자세를 fix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자세를 repair 한다고는 안 하잖아요.
1: Right. And usually we would think of using this word repair with something mechanical, like a machine,
0: okay.
1: or an engine, or yeah,
0: 뭔가 기계적인 걸 고칠 때,
1: or device.
0: Yes, yes, yes. Okay, 연결해 볼까요?
1: The increase is believed to reflect a combination of rising global oil prices and higher labor costs.
0: 이는 국제 유가와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Reflect 하는 게 이제 반영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거는 단순하게 global oil prices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it's a combination of that and higher labor costs 라고 나옵니다.
1: Yeah. So labor has to do with work, right? And so here basically you're having to pay more money to people who do the work.
0: Right.
1: Especially with their hands. Yeah.
0: So 인건비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1: That's right.
0: 이게 당연히 그런 parts들도 비싸긴 하지만은 인건비가 무시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 근데 특히나 미국이 심하잖아요. 그거.
1: Oh, in America, if you call like the plumber,
0: right?
1: It is so expensive, and it's mostly labor costs.
0: 맞아요. Parts도 뭐 싼 건 아니지만. Labor에
1: labor.
0: 비하면,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 higher labor costs라고 한 건 높아진 인건비를 얘기합니다. 그거에다가 지금 rising global oil prices의 combination을 반영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Personal vehicle maintenance costs rose roughly 16% in April from a year earlier, adding to drivers' financial burden. Along with higher fuel prices, auto repair and car wash costs also edged up, as well as engine oil change costs for internal combustion vehicles. The increase is believed to reflect a combination of rising global oil prices and higher labor costs.
0: All right. 자, 다음 뉴스 굉장히 특이한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In Japan, a wolf-shaped robot known as Monster Wolf is gaining widespread popularity as damage from bears and other wild animals rises. Equipped with infrared sensors, flashing lights, loud sounds, and head movements, the robot is designed to scare off animals. Orders have reportedly more than tripled compared to a typical year, as the device is keeping wildlife at bay.
0: 네. 일본에서 곰 등 야생동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몬스터 울프로 알려진 늑대 모양 로봇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적외선 센서와 강한 조명, 큰 소리, 머리 움직임 등을 이용해 동물을 쫓아내도록 설계됐는데요. 실제로 야생동물 접근을 막는 효과가 알려지면서 주문량은 평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뭐 일본에서 뭐 곰 출몰, 뭐 야생돼지 뭐 이런 거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

0: 있었다는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곰을 퇴치하기 위한 무적의 로봇 인기라는 이제 뉴스입니다. 이제 영상 찾아보시면요. 저 사진만 봐도 와 이거는
1: It's scary.
0: 설치하다가 사람이 기절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무서워요. 엄청 It's 무섭습니다.
1: True. 네, It's true.
0: 너무 realistic하고요.
1: It is. It really does look like a wolf, and it's got like red eyes.
0: I know.
1: Yeah. So anyway, this monster wolf can detect these wild animals, and they have their sensors, and it switches on, and then so it like starts moving from side to side, and then the eyes are red, it starts flashing, and then it makes noises like human voices, animal sounds. I mean, this is scary.
0: 아니 사진을 봐야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Yeah.
0: 그러니까 이 어마무시한 이 로봇이 적외선 센서 있잖아요. 그 infrared rays가 작동을 하면서 뭔가 이런 야생 동물이 지나가면 와, 뭐 이러면서 yes. 움직이면서 scare off를 시키는 건데 제가 지나가다가 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Yeah, I really do.
0: Right?
1: I think people who may not know this robot
0: 이거는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1: It would scare off humans.
0: 귀여운 인형 아닙니다.
1: Yeah.
0: 자, 아무튼 태양광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별도 전력 공급이 또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설치 비용이 한 하나로 약 38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설치 문의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네요.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In Japan, a wolf-shaped robot known as Monster Wolf is gaining widespread popularity as damage from bears and other wild animals rises.
0: 일본에서 곰 등 야생 동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몬스터 울프로 알려진 늑대 모양 로봇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gaining widespread popularity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에 한번 다룬 적은 있지만 gain popularity는 그냥 단순하게 becoming popular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어가 볼까요?
1: Equipped with infrared sensors, flashing lights, loud sounds, and head movements, the robot is designed to scare off animals.
0: 네, 적외선 센서와 강한 조명, 큰 소리, 머리 움직임 등을 이용해 동물을 쫓아내도록 설계됐는데요.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지금 보면 뭐 적외선 센서라든가 뭐 번쩍거리는 lights라든가 큰 소리, 무슨 얼굴 움직임 이런 것으로 equipped가 됐다고 나오네요.
1: Yes. Oftentimes we use this expression when we are describing the features of some sort of machine or robot. In this case, robot. So it means it has the certain features or capabilities.
0: Right.
1: So let's talk about cars, because you like cars,
0: yes.
1: right? And so, of course, the dealer is going to explain the features of the car.
0: Of course.
1: So, oh, this car is equipped with leather seats, Italian leather, and high-end speakers.
0: High-end speakers,
1: and,
0: you say.
1: And what else? Oh, we've got...
0: the moonroof.
1: The moon,
0: sunroof. The spoiler, you know, the front chin.
1: There you go.
0: you know?
1: There you go.
0: So 뭔가가 equipped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그런 특성 같은 거, 이런 옵션, 우리 한국에서 옵션이라고 하잖아요.
1: That's
0: 그런
1: right.
0: 것들을 갖춘, 뭐가 장착된 이라는 뜻으로 광고할 때도 엄청 쓰겠네요.
1: Absolutely.
0: Right?
1: Right. Like the phone equipped with the latest. You know?
0: 이것으로 장착이 되었습니다.
1: Yeah,
0: 막 이러면서.
1: That's right.
0: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 Right? 이런 것과 함께 그 로봇은 animals들을 scare off 하려고 설계가 돼 있대요. Scare는 알겠는데
1: sure.
0: off는 뭔가요?
1: Yeah, that off, that preposition makes a difference because you are scaring something so that they will walk away. So it's like to frighten something away.
0: 그러니까 겁주는 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도망가게 만드는 거네요.
1: That's it.
0: 이거 진짜 싫어한데 미국의 어떤 공원에서 그 커플이 있는데 남자분이 계속 거기 강아지인가 무슨 뭐 래빗이었나 공원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갔잖아요.
1: No.
0: 그러니까 옆에 여자친구분이 What are you doing? You are scaring,
1: Why are you scaring him off.
0: off? Yeah.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1: I'll tell you a real story. In California, if you go camping, you have to be careful of bears.
0: Okay.
1: So what they tell you to do at night. And the bear comes. One night, I went camping.
0: Right.
1: And all of a sudden, you bang the pots
0: okay.
1: really loud so that you scare the bear away.
0: Gang, gang, gang, gang.
1: Yeah, yeah, yeah. So one night, everyone started doing that.
0: Oh, my.
1: And then I...

0: I was like, oh my gosh, oh my gosh, there's a bear, there's a bear.
1: 그게 더 무서운데요?
0: That's really
1: 아, 몸이
0: scary.
1: 몸이 나타났다는 거니까.
0: Oh yeah.
1: But isn't it just gonna attract the bears more though?
0: Well,
1: like, by banging the
0: no,
1: the
0: they
1: and
0: will
1: stuff?
0: They will run. They're coming for food, oh. so that's how you scare them
1: okay.
0: away.
1: Okay, so scare off는 겁줘서 쫓아버리다가 yeah. 되겠습니다. 좀 연결해 볼게요.
0: Orders have reportedly more than tripled compared to a typical year as the device is keeping wildlife at bay.
1: 실제로 야생 동물 접근을 막는 효과가 알려지면서 주문량은 평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늘어났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device가 지금 wildlife 야생 동물을 bay에다가 keep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0: So the expression is keep something at bay.
1: Bay, okay.
0: And this simply means to keep something at a distance.
1: Okay.
0: To keep it from coming close to so that it doesn't cause harm.
1: 결국 못 오게
0: yeah.
1: keep away 시키는 거네요.
0: That's right.
1: Oh, okay.
0: Just keep it at bay. You're not completely getting rid of them, but just like keep it away from this certain area.
1: 아, 그 bay, 만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유지를 시켜놓는 거네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Okay, so keep something at bay, 뭔가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가 되겠습니다. 다림님이요. 어우, 늑대 로봇 찾아보고 왔는데 이건 진짜 사람들도 근처에 못 가겠는데요?
0: It's true.
1: 이거 설치할 때 눈 감고 해야 돼요.
0: Yeah, 네. That's right.
1: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In Japan, a wolf-shaped robot known as Monster Wolf is gaining widespread popularity as damage from bears and other wild animals rises. Equipped with infrared sensors, flashing lights, loud sounds, and head movements, the robot is designed to scare off animals. Orders have reportedly more than tripled compared to a typical year, as the device is keeping wildlife at bay.
1: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네 번째 뉴스는 주한 외국인의 여행에 관한 뉴스인데요. 다음 중 당일치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Number one, day trip. Number two, overnight trip. Number three, road trip.
1: 네,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중 당일치기,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Number one, day trip. Number two, overnight trip. Number three, road trip.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Tim Myers with The Lucky Ones.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다음 중에 당일치기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이렇게 했는데요. 답이 뭘까요?
2: The answer would be number one, day trip.
1: Day trip.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해랑맘님께 보내드릴게요. 9133님이요. 답은 daytime이요. 이렇게 하셨고요. 퇴근길에 듣고 있어요. Monster Wolf 한번 보고 싶네요. 아쉽게도 정답은 아니었지만 응원의 의미로 오디오 억당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Yes.
1: Alright. Alright. Okay.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볼까요?
2: About 2.58 million foreign residents in South Korea are emerging as a rising force in the domestic tourism market. Notably, 66% of those surveyed said they would be willing to invite acquaintances from their home countries to Korea, fueling hopes that they could help draw more inbound tourists.
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약 258만 명이 내수 관광 시장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자의 66%는 본국 지인을 한국으로 초청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앞으로 신규 방한객 유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여행 현황을 담은 그런 주한 외국인 관광시장 실체 조사 보고서를 발간을 했대요. 대한민국 인구의 약 5%, 그러니까 258만 명 정도에 달하는 주한 외국인을 새로운 관광 수요층으로 주목해서 기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내 거주 외국인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한 외국인 도대체 얼마나 자주 여행을 갔을까요?
2: Okay, well, over the past year, about 69% of foreign residents said that they had taken day trips, okay, in Korea, and 59% they had gone on overnight trips.
1: Okay.
2: And on average, that means they say they took about 3.4 trips and 2 overnight trips a year.
1: Wow.
2: That's quite significant.
1: 꽤 많죠.
2: Yeah.
1: 왜냐면 이렇게 국내에서 여행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행 경비가 또 들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실질적인 소비 효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2: Sure. Right? And what's nice is that a lot of them will go to if they're in Seoul or in metropolitan areas, they'll probably most likely go outside of the city and help the local economy there.
1: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로컬 이코노미도 도와주겠지만 가만히 혼자 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 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2: That's it.
1: You know what? 여기 오면 must go spots.
2: We gotta
1: 여기
2: go.
1: 가야 돼.
2: That's right. And it's so true that when you've got friends coming or family, even you become a tourist with them.
1: That's right. So 사실은 마케팅 중에서 입소문이나 이런 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국관광공사의 관계자가 주한 외국인은 이제 거대한 국내 여행 수요층이자 전 세계에 한국의 매력을 이렇게 전하는 엠베서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2: Yeah. Right.
1: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2: About 2.58 million foreign residents in South Korea are emerging as a rising force in the domestic tourism market.
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약 258만 명이 내수 관광 시장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foreign residents 한마디로 외국인인 거죠. 지금 rising force로 뜨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rising star는 들어봤지만 rising force는 뭡니까?
2: Okay. So rising star as you just mentioned. It's like they're becoming you know, a real star.
1: Okay.
2: They're getting more spotlight. Here, a rising

0: force here in this case, they're becoming very powerful, very mm-hmm. influential. Mm-hmm. So it's a group of people.
1: 영향력 right? 있는 사람들.
0: That's right. Okay. That are becoming kind of important.
1: 아, 오케이. Mm-hmm. 그 왠지 rising 하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있다가
0: yeah.
1: 이번에는 우리 차례야 하면서 새롭게 뜨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Rising stars 때문에.
0: Well, that's right. So we didn't think of these people this right. way. And then, whoa, wait a second. Mm-hmm. They've got quite a lot of influence.
1: Yeah.
0: Hey, this is a group that we cannot ignore.
1: Okay. So 전에는 별 생각을 안 했는데 아, 이제 새롭게 뜨고 있는 뭔가 떠오르는 세력, yeah. 새로운 강자, a rising force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0: Notably, 66% of those surveyed said they would be willing to invite acquaintances from their home countries to Korea, fueling hopes that they could help draw more inbound tourists.
1: 특히 조사 대상자의 66%는 본국 지인을 한국으로 초청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앞으로 신규 방한객 유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베이를 한 66%의 사람들이 그런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willingness가 있다라고 했는데 to invite, 초대하다는 알겠어요. 근데 acquaintance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 okay. 스펠링도 장난이 아닌데요.
0: Okay, the spelling is A-C-Q-U. A-I-N-T-A-N-C-E. An acquaintance is a person that you know,
1: okay.
0: but that you're not that close to.
1: All right.
0: Okay. But sometimes you could be very friendly with each other, mm-hmm. right? So basically, it could be a co-worker mm-hmm. can actually be an acquaintance, mm-hmm. Maybe your neighbor
1: okay.
0: or your classmate. So it means that they are familiar to you. Mm-hmm. You've spoken to them before,
1: right.
0: but you're not super close.
1: Okay. 뭐 완전 절친이라기보다는 지인 정도가 되는 거네요.
0: Yes.
1: Acquaintance라고 하는 건 지인인데 아는 사람을 그냥 초대한다. Okay. 그런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내가 아는 사람은 뭐 someone I know라고도 표현은 가능하겠지만 이 단어 은근히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그 호흡들을, 기대감들을 막 거기다 막 연료를 넣는 거예요. 막 태우는 거예요. That they could help draw. 그 사람들이 이제 끌어당기는 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를요? More inbound tourists. 라고
0: okay.
1: 얘기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once again, tourists는 알겠는데 inbound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Okay. We have what is called in the travel industry. We do use inbound and outbound
1: okay.
0: quite a bit. So inbound means that these are inbound tourists are people who are coming to Korea.
1: Okay.
0: okay.
1: 들어오는 거네요.
0: Yeah. Now, of course, outbound would be tourists actually people leaving the country
1: okay.
0: and going to another country.
1: 아, 그러면 bound라고 하는 거가 어떤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Yes.
1: 그러니까 뭐 eastbound, westbound 이런
0: yes,
1: 식으로.
0: Yes, that's right. So it's interesting you just mentioned that because in LA, we've got a lot of freeways.
1: Yes, yes. Mm-hmm.
0: So when we hear the traffic report, we've got a lot of congestion on the eastbound.
1: yes.
0: and on the outbound, westbound. Yeah, we hear this all the time.
1: 아, 그래서 외국 가시면 특히 이상하게 LA 에리아에 트래픽이 엄청난 것 같아요.
0: Oh, it's so bad.
1: Right?
0: It's so bad.
1: 그래서 뉴스를 꼭 트래픽 그런
0: update.
1: 그 업데이트를 꼭 들어야 되는데 그 무슨 바운드, 무슨 바운드는 정말 한 10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It's true.
1: 동쪽으로 가시면
0: northbound,
1: southbound. 동쪽 방향으로는 뭐 서쪽 방향으로는. Okay, yeah. so bound가 방향성을 얘기하고 근데 inbound니까 들어오는 그런 tourists. 좀 의역이 되면은 이제 한국을 컨텍스트로 잡았을 때 방한 관광객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bout 2.58 million foreign residents in South Korea are emerging as a rising force in the domestic tourism market. Notably, 66% of those surveyed said they would be willing to invite acquaintances from their home countries to Korea, fueling hopes that they could help draw more inbound tourists.
1: 네. 자,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 안 해볼 수 없죠.
0: Oh, yeah.
1: 네, 어우, 너무 좋은 표현들 많았지만 조금씩 요거 핵심적인 거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ckle head on. Tackle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었군요. 네, 뭔가를 맞선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맞서다, 직접적으로 다루다.
0: Instead of avoiding the conflict, I decided to tackle it head on.
1: 갈등.

0: 전쟁을 피하는 대신 나는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어요. Tackle head on. 오, 이거 암기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자, find common ground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설수 있는 진짜 땅을 찾는 느낌. 그래서 공통점을 찾다, 접점을 찾다.
1: Despite their differences, both sides managed to find common ground.
0: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양측은 공통된 접점을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라는 게 나왔고요. Equipped with 갑자기 자동차 옵션들 뭐 features들이 생각이 나면서 right? 뭔가를 갖춘 무언가가 장착된
1: The new smartphone is equipped with an AI-powered camera.
0: 혹시 salesperson이세요? 네.
1: That was a commercial right
0: 아,
1: there.
0: 그래요? 아, 성대모사 하신 거군요. 그래서 새 스마트폰에는 AI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skier에다가 off를 붙이면 겁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쫓아버리다가 됐죠.
1: The loud alarm was enough to scare off the intruder.
0: 큰 경보음만으로도 침입자를 쫓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Rising Force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떠오르는 세력을 의미를 합니다.
1: Gen Z is emerging as a rising force in the global consumer market.
0: Z 세대가 글로벌 소비 시장에서 떠오르는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so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Let's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Dreamhouse. It's Stay.
0: Stick around.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Stay tuned.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0: 하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공연을 도는 아이돌의 체력 관리 관련한 또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아이돌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형뽑기처럼 이 단어를 뽑아보는 그런 미션인데요. 다음 단어들 중에 3대 영양소가 아닌 것을 뽑아주세요.
1: Protein, collagen, fat, carbohydrates.
0: 네, 다시 퀴즈 드릴게요. 미션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어들 중에 3대 영양소가 아닌 것을 뽑아주세요.
1: Protein, collagen, fat, carbohydrates.
0: 뭔가 하나는 그 피부에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아무튼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 Deep you know, Dive Daily yeah. 너무 중독성 있어요.
1: You know, it's so funny. You laugh every time and I wonder if our listeners, no. why is he laughing all the time?
0: I know why.
1: You it's like
0: just,
1: it.
0: 뭔가, I just love it. Deep Dive Deep Daily.
1: Deep Dive Daily.
0: Yes.
1: Okay.
0: Okay. 자, 오늘 기사 제목 어떻게 되나요?
1: How will BTS endure a grueling world tour? We asked their ex-trainer.
0: BTS는 어떻게 고된 월드 투어를 버텨낼까? 그들의 전 트레이너에게 물었다.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 일부를 네 개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뭐 BTS는 진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대표 아이돌이죠. 그렇죠?
1: Now, there's nothing to say. I mean, they're in the news constantly.
0: 제가 미국에 있는 그 교포 동생이 있는데 yeah. 그 친구는 뭐 그러니까 뭐 한국의 culture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K-pop이라든가 이런 거 미국에서 실제로 요즘 분위기 어떻냐 그러면 뭐

0: 잘 모르겠어. 관심도 없고 뭐 이런 친구였거든요.
1: Really?
0: 근데 BTS 얘기를 했더니 oh, that's a different story. 이렇게 얘기를
1: Oh, that was the
0: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 response.
0: 실제 굉장히 영향력도 굉장히 크고요.
1: Yeah.
0: 이 지난 4월에도 EBS 근처잖아요. 고향 종합 운동장에서 콘서트 열어가지고 일대가 막 들썩들썩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이런 이 BTS가 전 세계를 누비며 이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또 반가운 소식도 들렸죠, 오늘. 그래서 BTS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의 공동 헤드라이너. 이 헤드라이너 공연에서 헤드라이너로 나온다는 거는 이제 간판
1: That's a
0: 출연자죠.
1: big
0: That's a
1: deal.
0: big deal.
1: Yeah.
0: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출연을 한다고 하고요.
1: Wow.
0: 팝스타 마돈나, 샤키라 함께 무대를 꾸민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1: That's amazing. I mean, that really is so incredible. I'm so proud.
0: 상상해 보세요. 나 저기 뭐 마돈나랑 같이 뛰었어.
1: Yeah.
0: 엄청나지 않나요? 엄청납니다.
1: That's like my idol
0: I
1: when I was
0: know.
1: in junior high, when I was a
0: Yes.
1: teen.
0: 그런데 이게 이제 전 세계 그 월드 투어 하는 거는 좋은 거지만 이게 또 체력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뭐랄까 그럴까 퍼포먼스도 보여줘야 되지만은 리허설도 있어야 되죠. 의상 피팅도 해야 되고 막 헤어 메이크업 사진 촬영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또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 Well, you know, and especially our K-pop stars,
0: Yes.
1: they do a lot of dancing
0: I know.
1: and singing. So it's like double.
0: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을 것
1: My
0: 같아요.
1: goodness.
0: 네.
1: Okay.
0: 자, 그래서 이런 뭔가 체력을 기르는 거, 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BTS 전 트레이너 김진우 씨가 단독 인터뷰에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파트부터 들어볼게요.
1: Kim, 42, who was the band's conditioning coach through their first four tours, compared its members to professional athletes. But unlike athletes, he said K-pop stars must train to develop stamina and prevent injuries while also maintaining the specific physique that their industry demands. It's a job that puts much more strain on the body than most people realize, he said, speaking at his fitness club in Seoul, South Korea.
0: 네. BTS의 첫네 차례 투어 동안 컨디셔닝 코치를 맡았던 42세의 김 트레이너는 멤버들을 프로 운동 선수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K-pop 스타들이 운동 선수와 달리 지구력을 키우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하면서도 동시에 이 업계가 요구하는 특정한 체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몸에 부담이 큰 직업입니다. 라고 그는 서울의 자신의 피트니스 클럽에서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지금 듣기만 해도 벌써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유명한 거는 꼭 항상 그런 힘든 일이 따라오게 되네요.
1: Oh,
0: 그렇죠?
1: there's so much work behind the scenes.
0: Yes.
1: Yeah.
0: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갈까요?
1: Kim, 42, who was the band's conditioning coach through their first four tours, compared its members to professional athletes.
0: BTS의 첫네 차례 투어 동안 컨디셔닝 코치를 맡았던 42세의 김 트레이너는 멤버들을 프로 운동선수에 비유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킴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잡의 그 타이틀이 conditioning coach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코치일까요?
1: It's interesting because you would think it is similar to like a fitness
0: Right,
1: coach
0: personal trainer,
1: or
0: right?
1: a personal trainer, right? I mean, isn't that what it is? But it's a slightly little different. A
0: Okay.
1: conditioning coach, basically, what they do is very specific. They prepare, because these idols have very specific physical preparations that
0: Right.
1: they need to do, that this is the coach that makes sure that they're not only in good shape, but also that they can recover, they prevent injuries, and keep the body a certain way,
0: Okay. 와.
1: with a certain look.
0: 이게 엄청난 것이 관련이 돼 있는 트레이너네요. 그러니까 월드 투어를 돌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되니까 지구력이 있어야
1: That's
0: 되는데.
1: right. You need stamina.
0: 그러니까요. 금방 지치면 안될 거잖아요.
1: Right. So it's like You think of an athlete, but it'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an athlete,
0: okay, right?
1: Right? Because it's you got to look at the appearance,
0: mm-hmm.
1: right?
0: Mm-hmm.
1: You got to look at the choreography,
0: right?
1: But then it's also very physically demanding.
0: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코칭을
1: right.
0: 하는 거네요.
1: Mm-hmm.
0: 그래서 운동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런 신체 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 전문 트레이너를 conditioning coach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1: But unlike athletes, he said, K-pop stars must train to develop stamina and prevent injuries while also maintaining the specific physique that their industry demands.
0: 하지만 그는 K-pop 스타들이 운동선수와 달리 지구력을 키우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하면서도 동시에 이 업계가 요구하는 특정한 체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 지금 보면 당연히 트레인을 받아야 되는데 to develop stamina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잠깐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스태미나를 키운다는 건 오래 갈 수 있는 지구력을 기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1: That is right.
0: Right.
1: To have endurance to go for a long time.
0: Okay. 왜냐하면 한두 개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1: That's right.
0: 월드 투어인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서 약간 마음도 아픈 게 하나 있었습니다.
1: What is that?
0: 이걸 하면서 그냥 그럼 운동하면서 몸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while also maintaining the specific physique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 Yeah. So K-pop idols have to look a certain way.
0: Yes.
1: They have a certain look. Mm-hmm. They're not too muscular,
0: mm-hmm.
1: but they're not too like skinny.
0: Right.
1: Right? So the physique is kind of the type of body
0: mm-hmm.
1: that they need
0: the
1: to the shape
0: right.
1: that they need to present themselves in front of the audience.
0: 아, 그러니까 특정한 체형이나 몸매를 얘기할 때 physique이라고 하는데
1: physique.
0: physique.
1: Yeah.
0: 한국에서 저 사람 피지컬이 좋다. 이 사람 피지컬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physical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1: That's right. That is kind of Korean.
0: Okay.
1: That's
0: so
1: right. physique.
0: Physique. 혹은 뭐 figure 이런 것들을 mm-hmm. 쓰는 게 몸매나 몸 모양이죠, 그렇죠? 그런
1: That's
0: 체형을
1: right.
0: 얘기라고 specific이라고 한 거 보니까 방금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벌크업이 된 것도 아니고
1: mm-hmm.
0: 뭔가 딱 정확하게 인더스트리가 원하는 몸매를 유지를 해야 된다.
1: That's hard.
0: 스트레스네요.
1: That is, wow. you know, to keep that nice balance.
0: Right.
1: Yeah, that's why it's a conditioning coach.
0: 그래서 제가 아이돌 가수를 안 한 거 아닙니까?
1: Me too.
0: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 Okay.
0: 사과드리면서요.
1: It's a job that puts much more strain on the body than most people realize, he said, speaking at his fitness club in Seoul, South Korea.
0: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몸에 부담이 큰 직업입니다. 라고 그는 서울의 자신의 피트니스 클럽에서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It's a job, right?
1: Mm-hmm.
0: 근데 그냥 job이 아니라 that puts much more strain on the body 하는 job이래요.
1: Right, and we've talked about this word strain, mm-hmm. but again, if something strains your body, it is basically giving physical stress
0: mm-hmm.
1: to your body.
0: Okay.
1: It's putting a lot of pressure on your body.
0: Right.
1: And so he's saying, it looks kind of easy, doesn't it?
0: Mm-hmm.
1: And he says, no, this is a lot harder on the body than you would imagine.
0: 이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몸에다가 무리를 주는 것이다.
1: Yeah.
0: So strain on the body.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이나 무리를 얘기라고 이왕이면 put이랑 같이 엮어서 알아두면 좋겠네요.
1: Sure.
0: Right? Put strain on something?
1: Yeah, you can put strain on your eyes too if you look at your phone all the time.
0: 눈에 무리를 줄 수 있다라고 할 때도 그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1: Yeah, put strain on your back because you're sitting all day long.
0: That's right.
1: Okay.
0: Are you talking to me? 저한테 얘기하는 거. 제가 계속 앉아 있으니까 계속 잔소리 하시거든요. 사랑의 잔소리가 요즘 장난이 아닙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Kim 42, who was the band's conditioning coach through their first four tours, compared its members to professional athletes. But unlike athletes, he said K-pop stars must train to develop stamina and prevent injuries while also maintaining the specific physique that their industry demands. It's a job that puts much more strain on the body than most people realize, he said, speaking at his fitness club in Seoul, South Korea.
0: 네, 노래 듣고 파트 2로 넘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Atomic Kitten with All Together Now.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 트레이너는 BTS 멤버들이 20대 초반이던 시절부터 함께 일하기 시작해서 팬데믹이 시작될 때까지 BTS하고 함께 투어를 다녔고요. 현재는 다른 유명인들과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도대체 몸을 관리를 할까요? 그럼 두 번째 파트 이어서 만나볼게요.
1: The actors and K-pop stars who make up about half the club's clientele define their figures by targeting specific body parts, Kim said. Warming up on a stair machine is preferable to running on a treadmill because it burns calories and builds gluteal muscles without bulking up calves, for example.
0: 클럽 고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배우와 케이팝 스타들은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몸의 라인을 만든다고 김 트레이너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러닝머신에서 달리는 것보다 계단 오르기 운동기구로 워밍업 하는 것이 더 선호되는데 이는 종아리 근육을 과하게 키우지 않으면서도 칼로리를 소모하고 둔근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위별로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도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디테일되어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1: It's very specific.
0: Right? Mm-hmm. Okay.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The actors and K-pop stars who make up about half the club's clientele define their figures by targeting specific body parts, Kim said.
0: 클럽 고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배우와 K-pop 스타들은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몸의 라인을 만든다고 김 트레이너는 말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the club이라고 하는 건 the fitness club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클럽의 clientele의 about half를 메이크업하는 그런 스타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 조금씩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반 정도를 메이크업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혹시 메이크업은 화장 메이크업도 아닐 것 같고
1: No, it is not that makeup.
0: 얼마 전에 했었던 지어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메이크업 and excuse도 아닐
1: that's
0: 것 같고
1: That's not, this and this is why English is so hard.
0: 왜 이렇게 뜻이 많은 거예요?
1: That's right. 네. And that's why it's like a never-ending less, you know, challenge.
0: Right.
1: So in this context, mm-hmm. if actors and K-pop stars make up a certain, okay. you know, the club's clientele,
0: yes.
1: it means that they form, they compose of.
0: Mm.
1: So it says here, like, half of the customers mm-hmm. are actors and K-pop stars.
0: 아, 지금 composed of라는 표현이 훅 들어왔어요. 이게 보통 아마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도 학창시절에 이런 거 들어봤을 것 같거든요. 아, 뭔가 be composed of 해가지고 뭔가 구성하다라고 해서 그것과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1: Yeah.
0: 그래서 절반 정도를 구성한다. 결국 차지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1: Right? Yeah, that's right.
0: So make up about half. 근데 여기서 또 half 하고 나서 뒤에 the club's clientele 이라고 했어요.
1: Clientele.
0: 아니, clients도 아니고 이건 uh-huh. 뭘까요?
1: Okay, so you can think of this like clients,
0: yes.
1: but it is a list of clients, right? Okay, now, so you may wonder, okay, couldn't it be customers?
0: Mm-hmm.
1: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customers and clientele?
0: Mm-hmm.
1: So usually the distinction is that clientels are people who come on a regular basis.
0: Okay.
1: And that you have this sort of relationship with those customers.
0: Okay.
1: Okay. And also, too, it does feel a little upscale,
0: mm-hmm.
1: like a club, mm-hmm. like a nice club.
0: All right.
1: All right. Or a spa.
0: Mm-hmm.
1: Okay. Or country club.
0: Okay.
1: Okay. So you've, in those sort of places, for some reason, mm-hmm. the word clientele is used.
0: 맞아요. 그럴 때 customers라고 yeah.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1: Yeah, and customers, of course, are, it's more mm-hmm. having to do with sort of everyday yeah. sort of retail stores.
0: Right, right.
1: Mm-hmm.
0: 이 client라고 하는 게 뭐 물론 이제 의뢰인 이런 뜻도 될 수가 있겠지만
1: mm-hmm.
0: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고객인 거잖아요.
1: Yes.
0: 그 중에서도 customer 대신에 client를 쓰게 되면 조금 더 수준이 있는 느낌의
1: yeah.
0: 그것을 좀 주는 거죠.
1: 그렇죠? Yeah.
0: 뭔가. Mm-hmm. 그리고 여기서 clientele이라고 하는 거 결국엔 clients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층, 집합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의 반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actors and the K-pop stars, right?
1: Right.
0: Okay, 이어가 볼게요.
1: Warming up on a stair machine is preferable to running on a treadmill because it burns calories and builds gluteal muscles without bulking up calves, for example.
0: 예를 들어, 러닝 머신에서 달리는 것보다 계단 오르기 운동 기구로 워밍업 하는 것이 더 선호되는데, 이는 종아리 근육을 과하게 키우지 않으면서도 칼로리를 소모하고 둔근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Stair machine. 이게 아마 한국에서는 천국의 계단 뭐 이렇게 알려져 있을 거예요.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1: oh,
0: 뭐 모르겠어요.
1: 그...
0: 저도 맞나요? 예, 네, 제가 하도 운동을 요즘에 안 다녀가지고.
1: Oh, stairway to heaven.
0: Yeah. 헤븐까지가 버리면 왜냐면 저는 진짜 헤븐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러닝 머신 뭐 okay. 사실은 treadmill이라는 단어가 맞죠. 러닝 머신은 콩글리시고요. 달리는 것보다 그렇게 stair machine. 을 하는 것이 더 선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builds gluteal muscles라는 yeah. 게 얘기가 나와요.
1: Yeah.
0: 왜냐하면 그것은 calorie를 당연히 태우겠죠. 얼마나 힘든데요.
1: Yeah.
0: 당연히 태우겠지만 또한 단순한 muscles가 아니라 gluteal muscles를 build한다.
1: Okay.
0: 뭐예요? 어디 muscle예요?
1: Okay, 이거? so this 네. is your butt muscle.
0: Oh, okay.
1: Okay. So gluteal is the medical term.
0: Okay.
1: And it's the more, you know, scientific wording.
0: 엉덩이 근육이네요.
1: That's right.
0: Okay. Butt muscles 하니까 확 들어오네요.
1: Butt muscles.
0: Okay.
1: But we do actually use, you know, trainers and
0: 네.
1: Coaches. They do use this word. Because, you know, butt, it sounds very...
0: Right.
1: very casual.
0: 맞아요.
1: Right.
0: 근데 이게 진짜 우리말로도 엉덩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보다 둔근을 키우다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calves를 bulk up 시키지 않은 채라고 했거든요.
1: So, especially women don't like thick calves, like bulky calves.
0: 종아리 말하는 거죠.
1: That's right. So if you bulk them up, it just means to make them bigger.
0: 더 굵게 만드는 거예요.
1: Yes, that's right.
0: Oh, okay.
1: So they say that here, you know, if you do the stair machine, you can avoid bulk.

0: preferable to running on a treadmill because it burns calories and builds gluteal muscles without bulking up calves, for example.
1: 네. 자, 장윤희 님이요. 천국의 계단 맞아요 하셨습니다. 어우, 다행이네요. 근데 지옥의 계단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 3분만 해도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0: Stairs are so hard.
1: 정말 예지입니다. 네. 자,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단어들 중에 3대 영양소가 아닌 것을 뽑아주세요.
0: No numbers. Mm-hmm. Protein, collagen, fat, carbohydrates.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오죠.
0: Well, we started off talking about BTS, yes. So we have to listen to some BTS. It's Dynamite.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Deep Dive Daily. 어떤 제목의 이야기를 만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How will BTS endure a grueling world tour? We asked their ex-trainer.
0: BTS는 어떻게 고된 월드 투어를 버텨낼까? 그들의 전 트레이너에게 물었다라는 내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돌은 정말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실력은 당연히 이제 물론이고 여러 가지 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요. 근데 BTS는 이 여러 해 동안 시각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멤버들은 근육을 키워야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멤버들은 체중을 줄여야 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파트 들어볼게요.
1: Fans noticed that some members were more muscular after they returned

0: from the mandatory South Korean military service. Kim, who keeps in touch with the band, said he tried to talk one of them out of bulking up in the military. When these seven members are on stage, if some are very broad and others are slim, the overall balance is off, he said.
1: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일부 멤버들이 더 근육질이 됐다는 것을 팬들도 알아챘습니다. 멤버들과 꾸준히 연락을 유지하는 김 트레이너는 그중 한 멤버에게 군에서 너무 몸을 키우지 말 것을 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곱 멤버가 함께 무대에 섰을 때 어떤 멤버는 체격이 아주 크고 또 어떤 멤버는 마른 편이며 마른 편이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와,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보는 건데 거기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가 너무 많네요.
0: I mean, you know, I mean, I would just like to have a little muscle. I like, I'd be, that would be just wonderful.
1: 근데 but, 밸런스가 깨진다고 하니까.
0: But you can't be too, you can't have too many muscles. That is hard.
1: Imagine.
0: Imagine, yeah.
1: Imagine I were one of those members, right? Standing with them.
0: I can't imagine. 아, Sam.
1: 상상하지 말아주세요. Okay.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깨진다. That's 그거죠. Right.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0: Fans noticed that some members were more muscular after they returned from their mandatory South Korean military service.
1: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일부 멤버들이 더 근육질이 됐다는 것을 팬들도 알아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이 정말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그,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오게 되면 거기서 막 운동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들을 이제 팬들이 노리스를 했다. 그러니까 알아챈 거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세히 보고 또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근육질이 됐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나요?
0: In English, we would say muscular.
1: Muscular.
0: Muscular.
1: 아, 그럼 이거 그대로 muscle에서 간 단어네요.
0: And you just add that AR, muscular.
1: Right. Muscular.
0: Okay, so here, this is basically... If you say to someone, oh, like, oh, he's really muscular, it's visibly noticeable. So it is different from saying, oh, I've got like, you know, my muscles, I've got good muscle weight or mass. No, we're talking about the visual.
1: 아, 오케이. 그러면 좀 말랐던 사람이, 어, 근육이 조금 생겼어. 그러니까 근육이 좀 붙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muscular 하다는 거는 굉장히 뭔가 built 돼 있는 느낌을 주는 거네요.
0: Yeah, you can see it.
1: Okay. Right. So 근육질에 혹은 근육이 발달한 근데 특히나 눈에 띄게 잘 발달되어 있는 신체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갈게요.
0: Kim, who keeps in touch with the band, said he tried to talk one of them out of bulking up in the military.
1: 멤버들과 꾸준히 연락을 유지하는 김 트레이너는 그중 한 멤버에게 군에서 너무 몸을 키우지 말 것을 권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He tried to talk one of them out of bulking up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bulk up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Yeah, we just talked about calves and bulking up calves.
1: Yes.
0: In the world of like fitness, to bulk up means to add more muscle.
1: 그러니까 원래 뭐 물건 살 때도 벌크로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뭉치로. So bulk up 한다는 거는 몸집을 키우거나 근육량을 늘리는 것을 얘기를
0: That's
1: 할 수가
0: right.
1: 있겠네요. 근데 그거 하는 거로부터 그 멤버 중에 한 명을 talk out 시켰다. Talk out of it, right?
0: Yeah. Talk someone out of something.
1: Mm-hmm.
0: So That someone is thinking about doing something.
1: Okay.
0: So you have that situation. Mm-hmm. And in this case, usually men who go into the military,
1: right.
0: they have a plan. The plan is to bulk up.
1: Right.
0: Because, you know, you've got a lot of physical exercise in there.
1: 굉장히
0: yeah,
1: 몸 키우고 올 거야.
0: That's right. Mm-hmm. But so if you want to talk someone out of that, it means to try to persuade someone not to go do that.
1: Okay. 그러면 talk라고 하는 게 여기서 단순하게 야야야야야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다에 더 가깝겠네요.
0: So,
1: 설득해서 꺼내는 거네요.
0: That's it. Because it is talk someone out. And out is a very important preposition.
1: Right, right. Yeah. 어, 뭔가 계획에서 나와. 그거는 안
0: Come
1: 돼.
0: Come out. Yeah, that's right. Come
1: 맞아요.
0: out.
1: 그래서 어, 아마 어떤 분들은 이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 그러면은 이렇게 설득을 하거나 좀 꼬셔서 뭘 하게 만든다.
0: Come in.
1: 아, 근데 into의 반대로 out을 쓰니까 못하게 말리다가 되겠습니다.

0: very, very nice. 자, 이어가 볼게요.
1: When these seven members are on stage, if some are very broad and others are slim, the overall balance is off.
0: 일곱 멤버가 함께 무대에 섰을 때 어떤 멤버는 체격이 아주 크고 어떤 멤버는 마른 편이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몸이 broad하다는 거는 그냥 built 돼 있다라는 느낌일까요?
1: Yeah, okay. muscular.
0: 뭔가 근육이 있고 덩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슬림은 당연히 긍정적인 표현이긴 하죠. 나름대로 날씬한 정도가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the overall balance is off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overall balance를 얘기를 좀 해주세요.
1: Okay, so overall balance is just like you look at the big picture. So when you stand back and you look and you see the overall balance.
0: Okay.
1: Okay. So the whole thing.
0: 전체 뭐 멤버들을 봤을 때 큰 그림을 보는 거를
1: Yeah, you're looking at the whole, you know, all of the seven members.
0: 다 같이 있었을 때 그런 전체적인 밸런스, 균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off가 됐다고요?
1: Okay, so if it is off, if the balance is off, there's a mismatch. It means like, oh, wait a second, this doesn't look, you know, even.
0: 뭔가 맞지 않는데 느낌 자체가.
1: There's something wrong here. Right.
0: 그래서 뭔가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Size가 off하다. 뭐 sound가 약간 off하다. 그래서 보통 off는 완전히 뒤틀린 거는 아니지만 살짝 정상인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거기에서 벗어났다라는 느낌. 그렇죠? Yeah.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거나 살짝 깨지다라고 할 때 overall balance is off.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Fans noticed that some members were more muscular after they returned from their mandatory South Korean military service. Kim, who keeps in touch with the band, said he tried to talk one of them out of bulking up in the military. When these seven members are on stage, if some are very broad and others are slim, the overall balance is off, he said.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Beyoncé with Liz.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How will BTS endure a grueling world tour? We asked their ex-trainer. 이야기 계속 만나볼게요. 자, 운동만큼 중요한 게 식단인데요. 그렇다면 공연을 앞둔 아이돌의 식단은 어떨지 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1: As for BTS's diet, Kim said that he aimed for a proper balance of macronutrients such as protein, fat, and carbohydrates to fuel their performances, rather than banning specific foods. Does the band get to eat Korean fried chicken? Yes, of course, he said with a laugh. Kim gave massages, and rehabilitation treatments to prevent ankle, knee, hip, and shoulder injuries, which are common for dancers.
0: BTS의 식단에 대해 김 트레이너는 특정 음식을 금지하기보다 퍼포먼스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 3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멤버들이 한국식 치킨도 먹을 수 있었을까? 그럼요, 물론이죠. 라고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김 트레이너는 댄서들에게 흔한 발목, 무릎, 고관절, 어깨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마사지와 재활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와. 그리고 다행입니다. Fried chicken.
1: So they're human. They're human. They eat fried chicken. Good for them.
0: 아, 이거, 안 그러면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1: Of course.
0: Alright. 자. 그렇다면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As for BTS's diet, Kim said that he aimed for a proper balance of macronutrients such as protein, fat, and carbohydrates to fuel their performances rather than banning specific foods.
0: BTS의 식단에 대해 김 트레이너는 특정 음식을 금지하기보다 퍼포먼스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 3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여기 나왔어요. As for BTS diet이라고 했는데요. As for 이렇게 하면은 뭐뭐에 관해서 말해보자면이란 느낌이에요. So BTS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단에 관해서 말해보자면, he aimed for a proper balance of macronutrients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뭔가를 aim한다는 거는 어떤 뜻으로 여기서 쓴 건가요?
1: Well, just like an archer aims for that bullet hole, right. You know that right bullseye. Yes. Uh-huh. Then it's the same thing. That is kind of your purpose, your intention.
0: Okay.
1: You are working toward a goal.
0: Okay. Mm-hmm. 뭔가를 타겟으로 하는 거네요. Yeah. 그렇죠? 이렇게 활을 쏘는 것처럼 mm-hmm. 결국에는 뭔가를 목표로 하거나 추구한다라고 할 때 aim for something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so 그 Kim이라는 사람이 aimed for a proper balance of macronutrients라고 했는데요. I mean, nutrient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영양소 이런 뜻인 건 mm-hmm. 알겠는데 macronutrients는 뭘까요?
1: Right. In the food nutrition or mm-hmm. food science they have these two categories, 네. macronutrients, and followed here in the passage is basically protein, okay. fat, and carbohydrates.
0: 아, 그러니까 단백질, 그리고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을 얘기를 하네요.
1: And then we have micronutrients,
0: Ooh, okay.
1: which are vitamins and minerals.
0: 아, 그것들은 그러니까 macro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다량 영양소라고 볼 수 있고 micro, right?
1: 아, 그러면
0: 미량 영양소, 뭐 예를 들어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겠네요.
1: Yes.
0: Okay, right. So 그런 것들의 좀 적절한 balance를 이제 목표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어가 볼까요?
1: Does the band get to eat fried Korean fried?

0: chicken? Yes, of course, he said with a laugh. Kim gave massages and rehabilitation treatments to prevent ankle, knee, hip, and shoulder injuries, which are common for dancers.
1: 그렇다면 멤버들이 한국식 치킨도 먹을 수 있었을까? 그럼요, 물론이죠. 라고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김 트레이너는 댄서들에게 흔한 발목, 무릎, 고관절, 어깨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마사지와 재활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마사지라고 하는 건 당연히 마사지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Rehabilitation treatments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Rehabilitation treatments. So rehab for short.
1: Yes.
0: Yeah. And basically, this is often common for athletes who get injured.
1: Mm-hmm.
0: Maybe they break their legs.
1: Right.
0: Or maybe they strain their back.
1: Okay.
0: And so these rehabilitation treatments are treatments that help them restore their body to their normal function.
1: 아, 그럼 원래 기능을 하던 대로 다시 restore, 한마디로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treatments니까 재활치료라고 볼 수
0: yes,
1: 있겠네요.
0: That's right.
1: mm-hmm.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행했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여담인데요. 제가 이제 TV, EBS TV 방송에서 이제 왕초보 영어라는 프로그램도 하거든요.
0: Sure.
1: 근데 거기서 이제 몇 천에 이렇게 특집 콘서트 같은 걸 했어요.
0: Uh-huh.
1: 근데 그거 이제 그 프로그램 1부 직전에 마지막 리허설을 하다가 종아리가 빵 터졌습니다.
0: No.
1: 아,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그걸 하게 됐는데.
0: What happened?
1: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컨디셔닝 트레이너가 없어서 그래요. 저 코치가 없어서 그래요.
0: You 네. didn't have your personal conditioning trainer.
1: 함께 하게 해주세요.
0: 코치.
1: 네. 아, 그냥 그때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0: Okay.
1: 네.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As for BTS's diet, Kim said that he aimed for a proper balance of macronutrients such as protein, fat, and carbohydrates to fuel their performances rather than banning specific foods. Does the band get to eat Korean fried chicken? Yes, of course, he said with a laugh. Kim gave massages and rehabilitation treatments to prevent ankle, knee, hip, and shoulder injuries, which are common for dancers.
1: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한 전문가가 K-pop 스타들의 운동 루틴이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4분짜리 댄스 무대가 1500m 달리게 하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체력을 또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K-pop 스타들은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것을 견딜 수 있는 기본 체력을 기른다고 해요. 자,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음 단어들 중에 3대 영양소가 아닌 것을 뽑아주세요라고 했는데요. Protein, collagen, fat, carbohydrates. 어떤 게 정답일까요?
0: The answer would be collagen.
1: 네, 이거 흔히 말하는 콜라겐인데
0: yes.
1: collagen이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응시권은 진순나비님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0: Congrats!
1: Alright, 자,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집니다.
0: Let's listen to the song Don't Go Yet by Camila Cabello.

0: 오늘의 Deep Dive Daily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1: Sam, BTS 멤버들이 월드 투어 중에 4시간밖에 못 자는 거 들었어?
0: 스케줄이 완전 살인적이지. 난 일주일 만에 지쳐버릴 듯. 내가 노래를 못해서 다행이지. 아이돌 됐으면 그런 생활 절대 못 버틸 거야.
1: 진심으로 말하는데 문제는 노래 실력만이 아닐걸?
0: 뭐야, 얼굴이야? 문제가 여러 가지 있죠. 얼굴, 체력,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정어리가 터졌었다고.
1: Yeah.
0: 그때 그 step by step이라고
1: yeah.
0: 그 you know New Kids on the Block.
1: Oh, yes, yeah. Right?
0: 그거 댄스를 연습을 했거든요.
1: Did.
0: 근데 다 연습해 놓고 막판에 팡 터졌습니다.
1: Oh my goodness.
0: 그래서 저는 아무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1: Okay.
0: 슬프죠?
1: That's alright. At least you tried.
0: I tried. Okay. Uh-huh. Okay.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난 일주일 만에 지쳐버릴 듯이라는 것에서 나온 말이죠. 완전히 지친다라는 표현인데요. 왠지 또 우리 스타일로 단순하게 뭐 exhausted 이런 거 안 쓸 것 같아요.
1: No. How about this? I'd burn out in a week. Burn out.
0: Mm-hmm. 근데 요즘 좀 유행어 비슷하게 번아웃이 왔어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지침이 왔다라는 느낌이 되는
1: That's
0: 거네요.
1: That's right. Okay. I mean, so this is kind of, you know, we've talked about entering the vernacular,
0: yes.
1: right? Everyday language.
0: Uh-huh.
1: It's like this English expression has entered the Korean vernacular.
0: 한국식 뭔가 구어체.
1: Burnout.
0: 그런 거에 이제 burnout이 이제 껴 들어가게 된 건데. 그래서 여기서 말한 burnout은 동사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치다. 타서 없어지는 거네요.
1: Yeah, that is right. And so in this case, very specifically, I feel that because of this real intense physical thing that you have to do.
0: Okay.
1: It literally is like your body is on fire. It's
0: okay.
1: like it's just burnout.
0: 진짜 타서 like, 없어질 정도로 지친다라는
1: yes.
0: 느낌. 그래서 아니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exhausted이라는 단어를 형용사처럼 써도 되고 뭐 drained, right?
1: Yeah,
0: 뭐 이런
1: right.
0: 것들도 가능하겠지만 burnout은 정말 완전히 지치다라는 느낌으로 강조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So if you don't take breaks, you'll burn out quickly. 뭐 이런 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쉬지 않으면 금방 번아웃이 올 거야. 지칠
1: yeah,
0: 거야.
1: That's right.
0: 자, 그거 외에도 사실 희한한 표현, 좀 희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trust me 이렇게 좀 이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뭐예요? 갑자기 왜 trust me 이렇게 얘기를 쓰는 거예요?
1: Okay, so native speakers use this expression a lot.
0: Yes.
1: Trust me. Meaning, what, are you gonna lie? No, it's kind of like listen to what I have to say. And I know what I'm talking about. Okay? So trust me.
0: Okay.
1: Believe in what I'm saying.
0: All right. So 문장 뭔가를 말하기 전에 hey, trust me 하고 얘기를 하면 나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1: yeah.
0: 아 진짜인데 라는 약간 추임새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It is.
0: 하도 원어민들이 trust me 해서
1: yeah.
0: yeah, I trust you, but yeah. stop saying that.
1: So say for example, yeah, that's right. I trust you. Uh-huh. So it has nothing to do with like, oh, I have faith in you or
0: okay.
1: trusting in you, but it's okay. more like, oh, please believe what I'm going to say to you right
0: okay.
1: now.
0: Okay. What I'm about to tell you
1: what
0: is
1: What am I about to tell
0: true.
1: you
0: okay.
1: is true.
0: Okay. 자, 그럼 배운 표현들 떠올

0: 돌리시면서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볼게요.
1: Sam, did you hear BTS members sometimes sleep only 4 hours during world tours?
2: Yeah, their schedules sound absolutely relentless. I'd burn out in a week. Oh, thank goodness I can't sing. If I became an idol, I would never survive that life.
1: Trust me, your singing wouldn't be the only problem.
2: Is it my face?
1: Maybe.
2: My looks?
1: Yeah.
3: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Likewise, Mayu Sam,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this evening with a song by Robin Thicke. It's Blurred Lines.
0: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stay cool. It's a little warm today. See you tomorrow. Bye-bye.
0: Bye. Everybody get up.

0: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 직장 생활에만 해당되는 줄 아셨다면 오해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겪을 수 있는 일인데요. 독일에는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해 나라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 약 3주. 진지하게 요양이 필요하단 의료 진단을 받은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전문 클리닉에서 치료와 상담, 자녀와의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서비스를 경제적인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휴가 비용 대부분은 공공의료보험이 지원하고 직장 급여도 그대로 보장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아이들의 내일, 또 우리 모두의 내일이 행복해진다는 것.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계속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이제 스승의 날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요 표현들 다 열심히 하셔서 꼭 스승의 날에 영어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what's today's expression?
1: Today's expression is, you always encourage me.
0: You always encourage me 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은 항상 저를 격려해 줘요 라는 표현이죠. Encourage 라는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평생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격려와 북돋움. 그래서 선생님께 선생님이 나한테 해준 응원과 나를 이렇게 격려해 준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를 좀 진심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죠. You always encourage me. 자, encourage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쉬워요. Courage가 용기잖아요. In, E-N 혹은 E-M이 붙잖아요, 앞에. 그러면은 그 뒤에 오는 내용을 이렇게 이끌어주거나 주는 느낌이 있어요. So, empower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Power를 주다. Encourage는 용기를 주다이기 때문에 격려해 주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1: Enlighten.
0: Oh, enlighten. 그렇죠. 그래서 EN, EM이 붙었다. 그럼 그 뒤에 오는 것을 준다라는 느낌이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You always encourage me 이 표현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You always encourage me.
0: You always encourage me 였습니다. 자, 일단 당신은, 당신이 주어죠. 당신은 영어로 you죠, you. 그래서 you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동사가 오잖아요. 행동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오는데 격려해주다가 와야 되겠죠. 격려하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encourage를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항상 격려하다라고 할 때는 always encourage라고 하시면 돼요. You always encourage. You always encourage.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동사를 수식하는 단어는 뒤에 붙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은 앞에 붙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시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you always encourage, 그 다음에 me, 나를 격려하는 거니까 그 대상은 맨 뒤에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encourage 뒤에는 me가 곧바로 붙지 to me라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죠. 어떤 거는 to를 쓰고 어떤 건 안 쓰니까 그때그때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ncourage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encourage me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하면서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1: You always encourage me.
0: You always encourage me.
1: You always encourage me.
0: You always encourage me.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It's time for pattern practice.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Today's pattern is you always 뭐뭐.
0: You always 뭐뭐라고 해서 당신은 항상 어떠어떠해요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encourage를 썼지만 이제는 좀 다른 행동들을 넣어서 상대방의 반복적인 행동이나 어떤 습관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이런 게 너무 좋다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것도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좀 좋은 거에 한번 먼저 포커스를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It's recommended never to make you always sentences when you're arguing with someone.
0: 아, 맞아요. 누구랑 싸울 때는 절대 you always를 안 쓰는 게 좋겠죠.
1: 네.
0: 네.
1: 그래서
0: you
1: 좋은
0: 것만, say that.
1: 네. 좋은 example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0: 네.
1: You always make me smile.
0: Oh, that's what you do, Zach.
1: Yeah.
0: 그쵸?
1: We make each other smile.
0: 맞아요. 그리고 우리 에런 PD님이 오늘 또 이렇게 생강차와 맛있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사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You always mm-hmm. make us smile.
1: 맞습니다.
0: 네. You always make me smile. 당신은 항상 저를 웃게 해요 라는 말이죠. 참 좋은 말이네요. 그쵸? 잭스 mm-hmm. 말씀하신 것처럼 싸울 때 You always make me smile. 이렇게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상대방도 웃겠죠.
1: Confusing.
0: 아, 이거 confusing 할까요?
1: You always understand me.
0: 아, 이것도 참 상대방의 기분이 좋은 말이네요. Understand는 이해하다잖아요. You always understand me라고 하면 당신은 항상 저를 이해해줘요 라는 말이죠. 싸울 때 You always understand me. 이렇게 되면 싸움이 끝나겠네요. 네, 그 말은 네. 네, you always는 싸울 때 쓰지 말라는 얘기 돌려서 한 건데 understand가 잘 안 되죠. 제가 좀 이상하게 얘기해서. 네, 하여튼 you always understand me. 이것도 알아두면 mm-hmm. 좋겠죠.
1: You always give me good advice.
0: 아, 우리 잭쌤이 딱 그래요. 제가 고민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정말 좋은 충고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당신은 항상 저에게 좋은 조언을 해줘요. You always give me good advice. Give가 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give me는 나에게 주다. Good advice, 좋은 조언입니다.
1: Mm-hmm.
0: 자, 그럼 우리 또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볼까요? 아까 제가 생강차와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에린 PD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또 커피를 사왔어요. Zach Sam, here's coffee for you. 여기 커피 있어요. I figured you needed some. 필요할 것 같았어요.
1: You always cheer me up. 당신은 항상 저를 기운내게 해주네요.
0: 기운나죠? 좋아요. Cheer 누구누구 up. 누구누구를 기운나게 해주다 라는 뜻이죠. cheer 하면 우리 cheerleader 생각나죠? 네, cheerleader들이 우리를 기분 좋게 이렇게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해주잖아요. cheer up. 요거 자체도 약간 좀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을 때 쓸 수 있어요. 기운내, cheer up.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화이팅 대신에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cheer up. You always cheer me up.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You all-

0: always do your best.
1: Do one's best는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you always do your best. 당신은 항상 최선을 다하네요. 아, 정말 듣기 좋은 칭찬일 것 같아요.
0: Mm-hmm.
1: 그죠? You always do your best. What else?
0: You always want more.
1: 아, 이거 약간 부정적인 건가요? 싸울 땐 절대 mm-hmm. 쓰지 마시고요. Want more. 더 원하다. 너는 항상 mm-hmm. 더 원해. 라는 말인데.
0: Yeah. If I ask my daughter, uh-huh. do you want ice cream? She will always say yes.
1: You always want
0: She
1: more
0: always
1: ice
0: wants
1: cream.
0: More ice cream.
1: That's right. 네, 뭐 좋은 것도 있네요. Want more 네. 하는 거. What else can we say?
0: You always amaze me.
1: Amaze me. 나를 놀라게 한다. 근데 이게 놀라는 게 좋게 놀라는 거예요.
0: 네.
1: Amazing. 우리 amazing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amaze는 나를 항상 좋게 놀라게 해.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계속 잘해내나 봐요. 그죠? 하나 더 해볼까요?
0: You always take time for me.
1: Take time for me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항상 내준다라는 뜻인 거죠. 참 고마운 사람이네요. 그쵸? You always take time for me. 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저도 감동받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you always 뭐뭐라는 표현들을 쭉 한번 공부해봤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0: You always make me smile.
1: You always make me smile.
0: You always understand me.
1: You always understand me.
0: You always give me good advice.
1: You always give me good advice.
0: You always cheer me up.
1: You always cheer me up.
0: You always do your best.
1: You always do your best.
0: You always want more.
1: You always want more.
0: You always amaze me.
1: You always amaze me.
0: You always take time for me.
1: You always take time for me. 네, 이렇게 해서 같이 You Always 뭐뭐 연습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볼게요.
2: 포기할 뻔했어요.
3: 하지만 안 했잖아. 네가 자랑스럽구나.
2: 선생님은 항상 저를 격려해주시네요.
3: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란다.
1: 아, 선생님들은 항상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도 격려해주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내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해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포기할 뻔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포기하다는 여러분 give up.
0: 포기, give up.
1: 이란 표현을 쓰겠죠. 근데 뭐뭐 할 뻔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말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안 했잖아. 아하. 그런데 너는 안 했다. 어떻게 말할까요? 네가 자랑스럽구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랑스러운 proud를 쓰면 되겠죠? 네, proud는 뒤에 항상 대상이 오기 전에 of를 씁니다. 선생님은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네요. 이 표현은 여러분 영어로 아하. 생각이 나시죠? 우리 열심히 연습했던 표현이에요.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란다 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도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기는 here. 뭐 그런 게 들어갈 것 같고 문장이 전체 다 연상이 안 되더라도 단어라도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영어로 대화를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I was about to give up.
5: But you didn't. I'm proud of you.
4: You always encourage me.
5: That's what I'm here for.
1: 아하, 포기할 뻔했어요.
4: I was about to give up.
1: 다시 한번.
0: I was about to give up.
1: I was about to give up. 이라고 했죠? About to 뭐뭐가 뭐뭐 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I was about to 뭐뭐라고 해서 제가 포기하려고 했어요 라는 말이 되죠. 하지만 아직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give up이 이제 포기하다니까 뒤에 붙여준 거고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0: 하지만 안 했잖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1: But you didn't. I'm proud of you.
0: 하지만 안 했잖아.
2: But you didn't.
0: But you didn't. But you didn't give up. 인 거죠, 그쵸? 근데 give up은 생략이 된 거입니다. 그래서 너는 포기하지 않았잖아. But you didn't. 그러면서 내가 자랑스럽구나라고 얘기를 했죠.
2: I'm proud of you.
0: I'm proud of you라고 했어요. I'm proud of 뭐뭐는 나는 누구누구가 자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you를 넣어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네가 자랑스럽구나라는 말이 된 거죠. 자, 이 다음 문장은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선생님은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시네요.
3: You always encourage me.
0: 그쵸?
2: You always encourage me.
0: You always encourage me.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란다.
1: That's what I'm here for.
0: That's what I'm here for. One more time.
2: That's what I'm here for.
0: That라는 거는 누군가를 격려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란다를 That's what I'm here for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what이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문장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한다기보다 문장 전체를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굳은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That's what I'm here for.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That's what I'm here for.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를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2: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3: I was about to give up.
1: But you didn't. I'm proud of you.
3: You always encourage me.
1: That's what I'm here for.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listen and repeat. 발음을 연습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죠?
2: You always encourage me.
0: You always encourage me. 자, 일단 연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You always, Z로 끝나죠? 근데 뒤에 encourage하고 연음이 돼서 always encourage, always encourage. 이렇게 살짝 Z 발음으로 연음이 돼요. 그리고 encourage는 여기 부분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encourage라는 거. 마지막 G 발음도요. 물론 여기는 G라고 쓰여져 있긴 하지만 약간 프랑스어 발음처럼 Z. 이렇게 좀
2: 네,
0: 고급스럽게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ncourage 이렇게 그다음에 me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2: You always encourage me.
0: You always encourage me.
2: You always encourage me.
0: You always encourage me.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도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선생님께 쓸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해보자면,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You're a great teacher 배웠고요. 그 다음에 당신에게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2: I learned so much from you.
0: I learned so much from you.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2: Thank you for teaching us.
0: Thank you for teaching us. 그리고 오늘 배운 표현, 당신은 항상 저를 격려해줘요.
2: You always encourage me.
0: You always encourage me. 참 좋은 표현들이니까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이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우리 선생님께 이번 주에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루 더 남았잖아요. We have one more episode of Thankful Expressions. 그러니까 꼭 내일도 오셔서 배워서 또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겠죠?
2: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2: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ooch.
0: 자, Easy English. 그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해 봄직하다 싶은 것들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좀 모아보고 있는데요.
1: Right.
0: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생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그죠?
1: 어떤 말일까요?
0: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좋았던 거 좀 기억하는 거 있니?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1: Okay.
0: 근데 그러나 우리가 맨날 하는 말만 하게 된 경향이 있어요.
1: So even things we say become routine. Like repeated every day, right? So sometimes we need to sort of think outside the box and be creative. And make our conversation more colorful.
0: 네,
1: right?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도 예전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누가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은, 야, 나는 이런 말 할 것 같지 않고, it never really resonated with me라고 할까, 울림도 없고.
1: Right.
0: 절대 내가 이런 말 안 할 것 같았는데 생각을 조금 바꿔서 아 이런 말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해서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 본 적도 있고. 별거 없어요. 그냥 벽 쳐다보고 거울 쳐다보고 말해봤거든요. 단어만 좀 바꿔봐가지고. 그랬더니 실제 그 말을 또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1: It's good to learn these expressions because when you meet different people, sometimes you'll just remember them with different people.
0: Right.
1: When you're talking to different people.
0: Exactly. Yeah. 바로 그겁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말하는 기회는 나에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걸 찾아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1: Exactly right.
0: 네,
1: yeah.
0: 조금 더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면 뭐 이렇게 더 넓어진다, 사고의 영역이 그쵸. 넓어진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1: Mm-hmm.
0: 근데 그게 별거 아니고요. 나는 안 할 것 같은 말인데 한번 해볼까 싶으면 또 하게 되더라는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Please try using these expressions with variety of people.
0: 네,
1: yeah.
0: 사람이 없으면 그냥 AI라고도 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1: That's a good idea.
0: 네, 그렇습니다.
1: Right.
0: 그럼 잘 받아주더라고요. 자, 74쪽입니다. 그 14일 목요일이고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자신이 나는 이런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화제로 넘어갔어요. 과연 나의 부모와 같은 부모가 되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와는 다른 부모가 되고 싶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너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니?
1: 그럼. 난 내 아이들에게 좀 더 열려있고 싶어.
0: 어떻게 열려있다는 거야?
1: 난 아이들이 나에게 와서 대화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면 좋겠어.
0: 그건 정말 효과가 크지. 효과가 크다라는 건 이제 다른 뜻보다도 그건 참 중요하다. 그렇게

0: Wait.
1: That's
0: 이런
1: right.
0: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미소 하나로 정말 많은 것들을
1: Yeah.
0: 우리가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다라고
1: That's
0: 한다든지,
1: right.
0: 좋은 결과로. 네. 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너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보니? 라고 시작하는데요. 나는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거. 자, 이걸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1: Do you ever think about what kind of parent you want to be?
0: 바로 이겁니다. Do you ever think? 일단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너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니? 가끔이라도 있니? Do you ever think? 그 다음에 about 뭐뭐뭐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뭐뭐뭐에 해당하는 말은 바로 어떤 종류의 부모가 너는 되고 싶은지, What kind of parent you want to be? 네, 이렇군요.
1: Yeah, do you ever think about 이 표현 자체도 이 패턴도 참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0: 네.
1: Do you ever think about movies? Do you ever think about 뭐 eating chocolate?
0: 아,
1: Something that
0: 진짜?
1: you commonly think about or ever think about is it's a common phrase that we say every single day.
0: 네.
1: Like, what are some things you generally think about every day?
0: What to write about next month?
1: 그쵸?
0: 네.
1: So, do you ever think about writing about space
0: Sure.
1: or travel to space
0: Yeah. 아,
1: or
0: 저기 travel to space까지 so I'll get space sick or air sick.
1: 스페이스 그거 말이 되네 그거.
0: 아, 그렇죠. 멀미할 것 같은데. Yeah, do you ever think about 방금 주신 말씀의 포인트는 결국은 저렇게 그 문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흔하다는 얘기예요.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do you ever think about 이라고 사실 말하지 않고 보통 우리는 넌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되고 싶어? 라고 좀 직설적으로 묻는 경우가 있죠. 뜬금없이, 넌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되고 싶니? 라고 할 때, What kind of parent do you want to be? 이렇게 물을 수가
1: That's
0: 있어요.
1: not bad.
0: 그렇죠.
1: That's okay.
0: 예. 네.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What's one good thing you remember about your mom? 이렇게 한 것처럼,
1: Yes.
0: 상대방이 대답하기 좀 쉽게,
1: Yes.
0: 좀 대답하기 수월하게, 너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니, 없니부터 하게 되면 조금 생각하는 시간도 벌게 되고요.
1: Right.
0: 예, 조금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What kind of parent do you want to be? 라고 해도 물론 되지만 그러면 이제 바로 답을 생각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Do you ever think about? 하고 시작하게 되면 아, 내가 생각을 한 적이 있나? 없나? Yes or no? 부터 답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1: 제가 딱이 질문을 들었을 때,
0: 네.
1: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영어에서는 좀 약간 다양하거든요.
0: 어.
1: 근데 What kind of parent do you want to be? It's perfectly fine.
0: Right.
1: 괜찮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Do you ever think about what kind of parent you want to be? Let's think about this together.
0: 그렇죠.
1: Let's share some ideas.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0: 좋은 생각이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나는 이런데 혹시 너도 그러니 같이 얘기 좀 해봐도 되겠니? 라는
1: Yes.
0: 의도로
1: Right.
0: Do you ever think about 혹시 대근 뭐뭐를 하슈? 라는 뜻으로 Do you ever think about 그 다음에 What kind of parent you want to be? 라는 말이 뒤에 정작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직설적으로 지나치게 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Do you ever think about? 라고 넌지시 돌려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1: Yes.
0: Do you ever think about what kind of parent you want to be, 주치생님?
1: Yes, I'm already a parent,
0: Yes.
1: and I'm still thinking about
0: Right.
1: what
0: Because they're
1: kind of
0: growing
1: parents.
0: up.
1: 이런 표현도 있어요. What kind of parent I should be?
0: Ah.
1: I need to be a better parent. Spend more time with my children. 매일매일 생각하죠.
0: 네,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이미 많이 they're already teenagers. One of them is
1: One of them is,
0: a teenager가 되면은 그 아무리 나는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그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1: 그럴 수 있죠,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parent가 되기 위해서.
1: Right.
0: 네, 자, do you ever think about What kind of parent you want to be? 이긴 문장을 크게 세 도막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Do you ever think about what kind of parent you want to be?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만약에 그 뮤지션이라면 Do you ever think about what kind of singer you want to be? 라고 한다든지 Do you ever think about what kind of actor you want to be? 라고 한다든지
1: Artist,
0: Artist, 그렇죠.
1: teacher.
0: 네, 다양하게 또
1: 네.
0: 질문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들어볼게요.
2: Do you ever think about what kind of parent you want to be?
0: 자, 그랬더니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1: I do.
0: I do. 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대답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벌 수가 있죠. I do. 그런 다음 나는 내 아이들에게 좀 더 열려

0: 갖고 싶다.
1: I want to be more open with my kids.
0: I want to be. 자, 아까는 what kind of parent you want to be 라고 물었잖아요. Mm-hmm. 그래서 내 대답이 I want to be. 나는 어떻게 되고 싶냐 하면 more open. 좀 더 열려 있고 싶어. 누구를 상대할 때? With my kids. 나의 아이들을 상대할 때 말이야.
1: I want to be more open with my kids. Talk more freely, talk more openly.
0: 그렇죠.
1: You become, I guess, closer that way.
0: Mm-hmm.
1: 영어 이런 단어 있죠. Transparent.
0: Transparent.
1: 투명하다고.
0: 그렇죠. 네.
1: I want to be more transparent with my kids.
0: 오, 그럼 아빠가 무슨 생각하는지 많이 보이게요?
1: Open and honest.
0: Open and honest.
1: With each other, right?
0: 아,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That can be a lot for anyone.
1: It's not easy.
0: 네,
1: yes.
0: 누구에게라도 그건 참 큰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m-hmm. 자, I want to share my thoughts or feelings more honestly. 뭐 이런 뜻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겠죠.
1: Mm-hmm.
0: 근데 more를 굳이 붙인 이유는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충분히 open 하시겠지만 난 그보다 더 open 되고 싶다. 아마 이런 단 아닐까요?
1: Right.
0: I want to be more open with my kids. 자, with를 붙여서요. 누구누구를 대하면서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Mm-hmm.
0: 네. 자, 그랬더니 그 open 어떤 식으로 말하는 거야? So open how?
1: Open how?
0: 네. 무슨 말일까요?
1: 뒤에 꼭 올라가야 돼요. 네. Open how?
0: Open how?
1: So how do you want to be open? In what ways? Give me some details. How do you want to be open with your kids?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대화에서는 like grades라고 해서 예를
1: That's
0: 들어달라고
1: right. mm-hmm.
0: like grades 그러니까 성적 말하는 거야 라고 해서 어제 대화에서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두 단어짜리인데요. Open how라고 해서 open인 건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open how 이렇게 묻는 거군요.
1: In what ways do you want to be open? With your kids.
0: In what ways do you want to be open with your kids?
1: Yes.
0: 당신의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오픈하고 싶다는 말이냐.
1: 자,
0: 이걸 이 길고 긴 말을 딱 두 단어로 open how 라고 물었습니다.
1: 근데 이 문장 자체가 네. I want to be more open 그랬잖아요.
0: 네.
1: So open has many definitions. It can mean different things to different people.
0: 어.
1: So in from your experience What do you mean by open?
0: 그렇지.
1: Right?
0: 바로 저거다. What do you mean by open? 그 굉장히 좋은 말이다. 그러니까 open이라는 말로 당신이
1: right.
0: 의미하는 건 뭡니까?
1: Yes.
0: What do you mean by open? 이때 by를 써서요.
1: Right.
0: 그 뭐뭐라는 단어로서 당신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What do you mean by open? 그러니까 open이라니요? Open how? 이렇게 물었습니다.
1: Open how?
0: 네,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I do. I want to be more open with my kids.
3: Open how?
0: Open how?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뭐라고 답하고 있을까요? 나는 아이들이 나에게 와서 편안하게 와서 대화했으면 좋겠다. 즉, 이걸 바꿔서 나에게 와서 대화하는 것을 편하게 느끼길 바래.
1: I want them to feel comfortable talking to me.
0: 바로 이겁니다. I want them to feel comfortable talking to me. 자주 말씀드린다마는 영어 문장은 짧던 길던 간에 웬만하면 세도막 정도로 나눠지는 거로 볼 수가 있거든요.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I want them. 나는 일단 그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I want them to feel comfortable. 편안하게 느끼기를 talking to me. 나에게 말하는 거에 있어서.
1: Right. 네. I want them to feel comfortable talking to me.
0: I want them to feel comfortable talking to me.
1: 이 comfortable 단어 자체가 원래 comfort able 이잖아요.
0: 네.
1: 근데 발음은 comfortable 안 그러고 comfortable.
0: comfortable.
1: comfortable.
0: comfortable.
1: 좀 약간 예외적인 발음이죠.
0: 네.
1: comfortable.
0: comfortable.
1: Yes.
0: 그러니까 comfortable. 그래서 comfortable. 맞나요?
1: 이 fort 발음이 없죠.
0: 네.
1: 그냥 foot.
0: Comfortable.
1: Comfortable.
0: Comfortable.
1: Yes.
0: 맞아요, 선생님?
1: That's right.
0: 네, comfortable. 아, 그렇구나. 이게 R이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comfortable 이럴 것 같지만 꼭 그럴
1: right.
0: 필요 없이, 아니, 그럴 필요가 없이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 그렇죠.
0: comfortable. Comfortable. 이렇게.
1: Feel comfortable.
0: 네, 편안하게 느끼다가 되겠습니다.
1: Mm-hmm.
0: 자, 긴장하거나 굳어있지 않고요. 편안하고 느긋한 거. 이게 바로 comfortable이 되잖아요.
1: Yes.
0: 이것도 복잡해서 comfy라고도 하지 않나요?
1: 아, 맞아요. Feel
0: 네.
1: comfy.
0: Comfy.
1: 좀 아주 좀 이렇게 편한 사람들끼리.
0: 네.
1: It's kind of a very shortened form.
0: 어.
1: Comfy.
0: Comfy.
1: It's kind of like slang.
0: 그렇죠.
1: Comfy.
0: 어. 그러니까 어떤 뭐 파자마가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그럼 comfy해 보여요.

0: 뭐 소파가 comfy 해 보인다라고는
1: Right.
0: 하지만 여기서처럼 feel comfy talking to me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1: No, usually like a pillow or something you can actually feel. We say it's comfy. But here you want to say comfortable.
0: 어떤 그 감정을 말할 때는
1: Yeah.
0: comfortable 이란 단어를 끝까지 마련해 주신
1: Yes.
0: 게 좋겠습니다. 자, I want to가 아니고 I want them to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 하기를 바래. I want them to feel comfortable talking to me. 자,
1: Yes.
0: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많은 다른 면에서도 효과를 볼수 있지.
1: That goes a long way.
0: 바로 이겁니다. That goes a long way. 자,
1: Yes.
0: that could mean a lot.
1: Yeah.
0: 정말.
1: That goes a long
0: That
1: way.
0: goes a long way.
1: It will have many different impact in their life.
0: 그렇습니다.
1: Yeah.
0: 그 부모에게 가서 내가 편안하게, 내가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편하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1: Yeah.
0: 성장하면서 좋은 효과가 있겠어요.
1: It goes a long
0: It
1: way.
0: goes a long way.
1: Yeah.
0: 효과가 있다. 우리말로 효과라고 하는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우리
1: Right.
0: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팩트가 있다.
1: 예.
0: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That goes a long way가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바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삶의 목표는.
1: This is about your life.
0: 네, 그렇습니다.
1: Yes.
0: 애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I want my children to feel comfortable talking to me. Talking to me and my husband.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1: I feel the same way.
0: 네, 자, 이 부분 들어볼게요.
2: I want them to feel comfortable talking to me.
3: That goes a long way.
0: 네, 우리말로 그렇게만 된다면요. 너무 좋지라는 뜻으로 보통 말할 때 That goes a long way 같은 표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 Yes.
0: 전체 대화 들어볼까요?
3: Do you ever think about what kind of parent you want to be?
2: I do. I want to be more open with my kids.
3: Open how?
2: I want them to feel comfortable talking to me.
3: That goes a long way.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어떠세요? 평소에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해보긴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 Do you ever think about? 도 있었고요. I want them to. 나는 그들이 이러기를 바래요. 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자, 입에 아직 잘안 붙는다 싶으시다면 지금 기회로 여러분과 함께 말하기 연습 좀 해보도록 하죠.
1: Let's go.
0: 너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 Do you ever think about what kind of parent you want to be?
1: Do you ever think about what kind of parent you want to be?
0: 하지. I do.
1: I do.
0: 나는 내 아이들에게 좀더 열려 있고 싶어. I want to be more open with my kids.
1: I want to be more open with my kids.
0: 어떤 식으로 열려 있다는 거야? Open how?
1: Open how?
0: 그러니까 난 아이들이 나에게 와서 대화하는 것을 좀 편하게 느끼면 좋겠다는 거야. I want them to feel comfortable talking to me.
1: I want them to feel comfortable talking to me.
0: 그렇게만 되면 정말 큰 효과가 있지. That goes a long way.
1: That goes a long way.
0: 여기까지입니다.
1: 오, fantastic.
0: 잘하셨어요. 자, 문장이 길면 길수록 뚝뚝 끊어서 한번 따로따로 발음 연습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함께하신 모든 내용은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서 다시 또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영어 배워봐 쉽고 확실하게
1: Easy
0: Easy English.
1: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툭, 자려고 누웠다가도 툭 떠오르는 일생각. 보고서는 어떻게 수정할지, 상사에게 메일은 왔을지 걱정하다 보면 식사하란 가족의 말도 들리지 않고 방 정리도 깜빡하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에 몰두해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엔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서 더 그럴까요? 우선 1 생각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청소도 괜찮고 컬러링북 칠하기처럼 단순한 활동도 괜찮으니 몸을 움직여 신경을 분산해 보세요. 평소 해보지 않은 것,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걸 시도해보면 일에 얽매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해소될 겁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일은 여기서 한다, 이 시간에 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임을 잊지 마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destabilize. 뜻은 불안정하게 만들다, 동요시키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if escalating tensions in the Middle East continue to destabilize the global economy, the number of people worldwide facing acute hunger could exceed 364 million in 2026. 여기서 destabilize의 의미는 상태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Rising prices could destabilize the market. 물가 상승이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destabilize the economy.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불안정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Destabiliz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우리 집에 카레가 있어요. 아주 많이 만들었어요. 당근이 들어있어요? 그럼요, 토끼님, 어서 오세요. 고기도 들어있어요? 그럼요, 호랑이님, 아주 맛있겠죠? 감자는요? 그럼요, 고라니님, 감자도 있어요. 정인하 작가의 그림책 우리 집에 카레가 있어요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조현우가 부른 카레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정인하 작가의 그림책입니다. 우리 집에 카레가 있어요. 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우리 집에 카레가 있어요. 아주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그림과 함께 있는 그림책인데요. 이 토끼가 묻습니다. 당근이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럼요. 어서 오세요. 하고요. 예, 호랑이는 고기를 좋아하나 봐요. 고기도 들어있어요? 하니까, 그럼요. 오세요. 고라니는 감자를 예, 선호했습니다. 계속 이어져요. 뒤에 손님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카페인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집에 카레가 있어요. 아주 많이 만들었어요. 라고 북카페에서 얘기를 하면 거기 이것도 들어있어요? 라고 어떤 질문 넣고 싶으실지 궁금합니다. 각자의 카레 취향을 좀 알아볼까요? 우리 바게트 PD님은 토마토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토마토를 굉장히 좋아하는 카레에 들어간. 그리고 우리 케이크 감독님은, 기술 감독님은 감자와 당근. 아, 둘이나. 감자도 있어요? 당근도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아, 지금 토끼와 고라니와 취향이 같으신 거네요. 그리고 우리 참깨나라 조연출님은 감자가 있어요? 감자가 인기가 많네요. 우리 북카페 수뇌부 사이에서는 아, 그렇게 물으신다고 했고요. 우리 참현정 작가님은 그냥 요건 없죠?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이런 것도 있죠. 그 재료는 안 들어가죠? 하고 싶은 사람. 지금 토끼는 당근이 들어있냐고 물었는데 우리 참현정 작가님은 당근은 없어요? 없죠? 이렇게 당근 불호. 아, 카레에 들어간 당근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카페인님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실까요? 카레에 들어가면 특히 좋아하는 그런 재료들이 있죠. 브로콜리도 있고, 뭔가 이런 고로케 같은 거딱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양파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저는 밥만 있으면 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그림책 귀엽게 시작하다가, 뭔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 있는데 밥이 없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나 또 왁자지껄 웃으면서 그 위기 아닌 위기를 극복합니다. 너무나 귀여운 그림책이어서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와 함께 보셔도 좋고, 그냥 어른이 봐도 이 동심에 그냥 훅 빠져드는 느낌. 함께 둘러앉아서 원형 식탁에서 카레, 한술 뜨는 느낌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박준용님. 맛있는 카레 이야기로 시작하는 고은 작가님의 북카페 향기롭죠? 좋네요. 오늘 점심은 카레로 덕분에 정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또 영향을 끼치는 거군요. 카레. 박진경님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햄, 고기 중엔 어떤 거 들어갔어요?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모두 들어갔어요. 라고 하시면, 이런 답을 받으시면 오실까요? 특정 옷을 좋아하실까요? 김성길님. 단호박도 들어있나요? 하셨는데요. 그럼요, 선경님. 단호박도 들어있어요. 라고 아마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화, 이 그림책 안에서 라면요. 어떤 질문 하실지 궁금합니다. 계속 열어두고 있을게요. 최준호님,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에 사연을 길게 정성스럽게 남겨주셨는데, 우리 수뇌부 모두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금요일 코너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금요일 1부 코너, 칭찬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올려주셨는데, 금요일 1부에 우리 또더 클래식 코너가 개편 이후에 생겼죠. 그 코너에 또그 느낌이 있어서, 그 코너에 대한 그 사연들이,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 많이 오는데, 사연을 또 소개할 수가 없었어요. 소개할 만한 틈도 없고, 좀 결도 다르고, 막 이렇게 묵직한 그 고전을 전달하다가 갑자기, 와, 사연이 왔어요!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흐뭇하게 사연을 읽고만 있었는데, 오늘 또 준호님 사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어서요. 다시 듣기 목록을 보다가 이언 맥큐언의 속죄를 보게 됐어요. 이 책을 사놓고 지겨워서 덮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더 클래식 코너로 스포일러를 당하기는 싫어서 다시 듣기는 미루고 몇 번에 걸쳐서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책을 덮은 후 다시 듣기로 한번 또 들어봤어요.
저 혼자 작품을 읽을 때는 속으로 브라이어니에 대한 짜증을 품고 읽었는데, 예, 소설 속 주인공이죠. 그런데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해석과 감상은 다른 결의 맛이 있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해석도 들을

기회가 생기니 혼자서 하는 섀도우 독서 모임, 혼자서 하는 독서 모임을 즐길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네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와, 이게 한 작품 한 작품, 한 주에 우리가 이제 그 고전을 하나씩 새롭게 규정하는 고전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또 카페인들이 사연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준호님 사연처럼 이렇게 나 혼자 읽었을 때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었는데, 혹은 뭐 그냥 그랬는데, 요즘 다른 느낌으로 또 북카페를 통해서 접하니까 새롭게 보이더라 하는 사연들도 꽤 많이 이렇게 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 더 많은 고전들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이 책도 고전이라고 할 만하지 않나요? 세상이 멸망하고 책한 권만 남는다면 이거여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거 있다면 우리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도 많이 이 후보작도 올려주세요. 우리 함께 나눠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집에 카레가 있어요? 한다면 양파 달달 볶아서 넣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볶은 양파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커피 소년, 제이레빗 혜선이 함께한 곡, I Hate Onion. 네, 그래서 이 곡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요. 미카 콜렉티브의 사르 파파트야까지 두곡 이어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에 카레가 있어요. 오늘 문장 카펫으로 깔면서 시작했는데요. 1867 쓰신 카페이님, 지금 우리 집에 모기가 있습니다. 모기. 카레랑 바꿀까요? 하셨습니다. 어제 여름에 신호탕 같아서 벌써 걱정입니다. 껄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여름에 신호탄 그러네요. 모기가 등장했고, 진짜 요즘 뭐 테라스에 있는 카페 이런 데 가면 이거 모기야? 모기가 보이더라고요. 아마 곧 지하철에도 등장할 것 같고요. 제가 지하철에서 자리를 기꺼이 양보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 바로 모기이기도 하거든요. 아, 여름이 이렇게 오나 봅니다. 오늘 날씨 확실히 여름 같기도 하고요. 우리 카레에 대해서는 카레 재료 정말 다양합니다. 902 쓰시는 카페이님. 저는 고명으로 파랑 마늘칩이요. 파와 마늘칩. 초등 아들은 소시지가 있어야 카레 먹어요. 전 저녁으로 카레요. 하셨습니다. 아, 메뉴 선택 고민되시면 북카페에 오시면 됩니다. 네, 매일매일 음식 얘기를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또 이렇게 가끔 영감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재상님, 우리 이재상 작가님, 이길상 작가님이시죠? 지금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이재상 카페이님. 예전에 어머니가 카레에 고구마를 넣어주셨는데 달달하니 맛있었어요. 하셨습니다. 고구마. 아, 그러네요. 저도, 양파보다 고구마? 여기 한 표? 지금 갑자기 옮겨갑니다. 고구마 들어가면 사실 맛있죠. 카레에 그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지는 느낌도 있고, 지금 보니까 사과, 새우, 어제의 영향으로 토란. 토란 들어간 카레? 네, 어떨까요? 마늘, 브로콜리, 그리고 닭가슴살, 수제비, 옹심이, 완두콩, 병아리콩, 양배추, 어묵, 반숙 계란 후라이. 아, 그리고 또 신민호님은 베지테리언이어서 고기 빼주세요 하기도 했고요. 정말 다양한 취향이 있습니다. 여지영님 사연도 돋보였어요. 김치도 주나요? 네, 김태윤님도 김치에 한표 하셨고요. 다 있습니다. 네. 고기 뺀거 채식 버전 따로 할게요. 아무튼 다 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1310 쓰시는 카페이님, 같이 먹을 사람도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건 확실히 있습니다. 북카페에 지금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2시까지 함께 이렇게 충분히 취향껏 준비한 이 풍성한 양의 카레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껏 드세요. 네. 지금 앞에 있습니다. 일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가 다정한 참견이죠. 오늘은 다정한 말 한마디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살면서 누구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이 되는 건 거창한 조언이나 어려운 격언이 아닌 소중한 이가 건네는 다정한 한마디의 말일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 시간이 약이다. 다 지나간다. 내가 곁에 있을게. 같은 흔한 말. 너무 많이 쓰고 들어 무슨 효력이 있을까 싶은 이런 고전적인 위로의 말들이 실은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보증된 위로였음을, 그래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임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한국인 최초로 도쿄대학 교수가 된 강상중 교수 역시 그랬습니다. 일본 최고 학부, 독일 유학까지 마치고 나름의 연구 성과를 냈지만 제일 한국인이었기 때문인지 늦은 나이까지 대학에 자리 잡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수입에 기대 살며 이대로 영영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했고,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도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했죠. 그 즈음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울적감까지 찾아들던 시절. 그를 잡아주었던 건 그가 믿고 의지하던 목사님이 건네준 구약 성서 속 한 구절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니 라는 문장입니다. 불안에 사로잡혀 초조해하던 강상준 교수는 이 말을 듣고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모든 일에는 저만의 때가 있는 거구나 하고요. 이 한 구절 덕에 강상준 교수는 불안의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책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에 그 마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가 기다려준다는 안심. 그것이 있기에 사람은 지금 여기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서두르지 않으면 늦는다거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같은 초조함에 휩싸여 행동에 나선다면 마음이 깃들지 않은 어중간한 상태로 일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불우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올 시간을 믿고 기다릴 것. 그저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열심히 살면서 그때를 기다릴 것.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띄워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나니라고 하는 이 구절에 큰 감동을 얻게 된 이야기,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는 저를 슬프게 만드는 어떤 감정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나에게 왔던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아, 내가 그걸 놓쳤어. 라는 생각. 여기에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뭔가 그게 저를 갉아먹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또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지금 이런 말. 때가 기다려준다는 안심. 여기에 이르게 되면 정말 얼마나 기운이 날까 싶습니다. 막 서둘러 숙성되지도 않은 것으로 막 초조함과 이런 채로 뛰어들지 않아도, 아, 아직 때가 오지 않았던 거구나. 내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고 나는 천천히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질 것만 같더라고요. 오늘 일카 우리 카페인 분들께도 아주 다정한 참견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45 쓰시는 카페인님, 다정한 참견. 저에게 친구가 해준 말입니다. 대충 살아.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버거워질 때 말해주니 살갑게 들렸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럼요. 이게, 내가 힘들 때 친구가 나에게 대충 살아라고 얘기를 해준 것은, 이건 진짜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말고 너 지금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여기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네 몫을 다하고 있어. 라는 아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위로의 말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덕분에 더그 살가움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카레 음식 무엇을 넣느냐로 이 사연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거기서 이어가서 지금 필라님은 카레 같은 사람은 뭘 품어도 만난 분위기를 만들겠어요. 여기에 이르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에 카레가 있어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든 거, 놀라오세요. 그 초대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카레라고 하는 것이 뭐 누가 이 재료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다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을 다그 집이 다 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른 품을 가진 사람, 어떤 그런 세계, 사회에 대한 상징 아닐까?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도 이 그림 책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 음식 재료에 대한 얘기로도 충분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그긴 사연 보내주셔서 우리 수뇌부 어깨가 으쓱 올라가게 해주셨던 이 최준호님이 또 이제 사연을 주셨네요. 저도 긴 터널 속에서 지내고 있어요. 터널 속에서도 잘 지낼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터널이 또 바깥보다는 많이 좁은 세상이라 조금만 밝혀도 쉽게 환히 밝아져요. 너무 큰 야망을 기준으로 보면 터널 속 어둠이지만 일상 스케일로 보면 또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하셨습니다. 와, 이거 놀라운 발견인데요. 터널은 좁잖아요. 그래서 빨리 터널을 이렇게 지나갈 때는 아, 답답하다. 빨리 이 어두운 터널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좁기 때문에 조금만 밝혀도 쉽게 환히 밝아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진짜 놀라운 발견.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진짜.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터널이, 진짜 즐겁게 쉽게 더 밝아질 수 있는 세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도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삶과 터널을 통과해서 벗어난 적이 있는 삶은 분명히 결이 다를 테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 오늘도 일카 통해서 많이 떠올리게 됐습니다. 성장한 기분입니다. 퀸의 Somewhere Only We Know 그리고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기 기쁨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플루엔셜에서 펴낸 한은형 소설가의 산문집 먹는 기쁨에 대하여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카페인분들 소울푸드 뭔가요? 질문 받으시면 어떤 대답 하실까요? 카레인가요? 모두가 다? 지금 점심 메뉴 카레 얘기 너무 많은데 아, 카레가 소울푸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힘들 때 내 영혼을 위로할 정도로 내가 의지했던 음식은 이겁니다 하는 거 아마 다른 메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한은형 작가의 소울푸드는 계란밥이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내게 익숙한 계란밥은 따로 있다. 날달걀을 넣고 간장을 살짝 뿌려 불균질하게 비벼 먹는 밥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의 상태다. 갓 지은 밥이어야 하고 아주 잘 된 밥이어야 한다. 이상하게도 나의 집은 다른 음식은 맛있는 편이었지만 밥은 그저 그랬다. 늘 물이 지나치게 많아 상당히 질척한 상태가 되기 일쑤였고 밥을 좋아하는 나는 계량컵을 써보라고 탄원하기도 했지만 주방의 책임자는 계량컵을 쓰는 걸 수치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러니 밥이 잘 된 날은 운이 좋은 날이었다. 이 운수 좋은 날, 아빠는 날계란을 숟가락으로 톡톡 깨뜨려 밥에 올렸다. 여기에 밥 숟가락으로 진간장 하나. 아빠의 질척한 계란밥을 한 숟갈 맛보고

눈을 꼭 감고 먹었다. 그러면 비린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다. 비린내를 감수하면서도 먹고 싶을 정도로 유혹적인 음식이었던 것이다. 계란밥은 자주 먹고 싶었지만 자주 먹을 수가 없어서 더 먹고 싶었다. 밥이 잘 되는 날은 그리 자주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소울푸드 하면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계란밥이다. 나의 날계란밥 사례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지극히 소박한데 엄청나게 입맛을 당기는 그런 계란 이야기. Q의 아빠는 아침마다 날계란을 드셨다고 한다. 유리컵에 담긴 간장과 참기름 뿌린 날계란 두 개를 아침마다 먹고 출근하는 아빠를 보고 나도 저거랑 똑같은 걸로 아침을 먹겠다고 그의 엄마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나였어도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계란프라이를 올린 계란밥보다는 날계란을 얹은 계란밥이 더 당긴다. 그러니까 날계란 바다. 어린 시절 먹었던 정통의 계란밥은 아니고 지라시 스시에 날계란을 얹는다든가 날계란을 찍어 먹는다는 이유로 샤브샤브보다 스키야키를 좋아한다든가. 어린 시절 먹던 날계란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노른자만 먹는다. 스키야키를 먹을 때야 흰자와 노른자를 함께 휘졌지만 평소에는 분리한다. 분리한 노른자를 여유가 있을 때는 알까

소설가 한은형 에세이 먹는 기쁨에 대하여 읽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치와 이길이가 부른 계란이 왔어요. 띄워드렸어요. 8916 쓰시는 카페이님, 오, 날계란밥. 쉰이 넘어서까지도 너무 좋아해요. 저도 어릴 적 아버지 뜨거운 흰밥 속에 묻어놓은 그 날달걀이 저의 최애 음식 중 하나였죠. 흰밥 속에다 묻어둔 거예요. 날달걀이 살짝 이렇게 그 열기로 익도록 아버지께서 쓱쓱 비벼서 한 숟갈씩 떠주셨었죠. 기분 좋은 추억입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 진짜 추억의 음식이겠네요. 7179 쓰시는 카페인님은 저는 물 듬뿍 진 밥을 좋아합니다. 밥 취향도 다르죠. 다 이게 고슬고슬한 거, 고두밥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밥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7179 쓰신 카페인님께는 진밥이 소울푸드라고 합니다. 밥이 질게 된 날은 밥이 너무 맛있어서 반찬 없이 밥만 먹기도 합니다. 하셨습니다. 소울푸드 얘기들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날계란보다 날달걀이라고 발음하고 싶어 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이 작가의 섬세한 그 취향 고백도 재미나고요. 이번에는 깨있는 인생이라는 글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깨가 있는 인생입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이 음식에 관한 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지만 이 한은형 작가도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겁니다. 어떤 것일지 바로 만나러 가시죠. 들깨는 빼주세요. 식당에 갈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었다. 들깨에는 원한이 없다. 단지 어떤 음식이든 잊지 않고 들깨를 토핑하는 한국 음식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게 들깨로 뒤덮어버리면 들깨의 맛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특히 선지해장국이나 곱창전골, 감자탕에는 들깨를 뿌려나올 확률이 거의 85%쯤이라서 들깨 유탄을 맞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정신을 차린다 함은 이런 것이다. 들깨는 빼주세요라고 말하기. 그래서 나처럼 들깨 비호인을 만나면 반갑기 그지없다. 내가 입맛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양식

집을 하는 아저씨도 그랬다. 우리는 문자로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시시콜콜한 걸 문자로 할 만한 사이는 아닌데. 아저씨, 들깨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 나, 그러니까요. 치즈 토핑 하는 것도 아니고. 아저씨, 들깨 수제비 같은 거 왜 먹는지 모르겠어. 나, 그런 거 파는데도 싫음. 그랬었는데 들깨 순두부를 좋아하게 되고야 말았다. 들깨 수제비 같은 거 왜 먹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의 말에 한술 더 떠 그런 거 파는데도 싫다고 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하고 조롱받아도 어쩔 수 없다. 사실이 그러하니까. 꽤나 당황스럽다. 내 인생에 들깨가 들어올 줄이야. 발단은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두부집에서였다. 문제의 그날 동행이는 들깨 순두부를 시켰고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렇게 말했다. 들깨 순두부? 그랬었는데 순전히 들깨 순두부 같은 건 무슨 맛이지? 싶어서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 덜어 먹다가 인생이 바뀌고 말았다. 모든 게 바뀐 건 한순간이었다. 미처 한 입을 다 먹기도 전에 이러면서 들깨 순두부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하고 말았다. 내 거보다 맛있는 것 같아 라고. 들깨 순두부를 시켰다고 12조로 말하던 20분 전에 나는, 들깨 순두부를 파는 식당도 싫다고 했던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안창피해? 라고 그는 나를 보며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안창피하다고 말했다. 들깨 순두부가 맛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면 창피했다. 웃지 않으려고, 얼굴 빨개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지. 그러고는 이렇게 들깨 순두부를 그리워하고 있다. 들깨 순두부 맛집을 검색해보기도 하고 두부집에 가기 위해 예술의 전당에 갈 일을 만들기도 하면서 말이다. 소극적인 자세다. 레시피는 찾아보지 않고 있다.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들깨 국물로 된 음식을 먹어본 게 다 해봤자 10번도 안 되기 때문이다. 들깨를 불호했던 만큼이나 들깨 경험치가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어떤 들깨 국물이 맛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서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나 할까? 지금은 그저 경험할 때라고 생각한다.

윤현상, 에이핑크 윤보미가 함께한 곡, 밥한끼 해요, 띄워드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한은영 소설가 에세이, 먹는 기쁨에 대하여 나눠봤습니다. 지금 카레에서 들깨순두부로 훅 이동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우리 지금 카페인 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수뇌부도 지금 술렁술렁술렁 점심 메뉴 항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4798 쓰시는 카페인님, 들깨순두부 담백하고 고소하고 정말 맛있죠? 아, 먹은 지꽤 오래됐는데 조만간 먹으러 갈 거예요 하고 사연 주셨고요. 아, 우리 카페인 분들도 아마 이렇게 아, 나의 소울푸드도 있고 그리고 왜 싫어했지 싶을 정도로 충격적으로 내 인생에 들어와 버린 그리고 나가지 않을 그런 음식도 아마 기억을 이렇게 뒤져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이책 통해서 굉장히 동기부여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지는 책이기도 하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아, 이용성님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된 어떤 경험 때문에 날계란이나 반숙을 못 드신대요. 김영하님은 군대에서 비빔밥 나올 때 날계란 나왔는데 그 맛이 괴로웠다고 하시고요. 이렇게 나에겐 어려운 식재료야 하시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어떤 계기로? 이상하게 그집 반숙은 내 안에 들어왔어 하는 경험들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너무 좋아했는데 멀어진 음식도 생겨날 수 있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이제 뒤로 하고 우리 음악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면 또 새로운 얘기로 빠져드시게 될 겁니다. 미미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라랜드 캐스트의 Another Day of Sun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0: 사진부터 최근의 사진까지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에요. 1999년에 스포츠 전문지 사진 기자로 경력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2년부터 로이터 통신에서 활약을 하면서 퓰리처 상까지 수상한 손꼽히는 기자인데, 뭐이 정도 경력을 갖고 있으니까 또 전문가니까 요즘 누굴 만나도 사람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1: 그쵸.
0: 당신은 AI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뭐 이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시대에

0: 다른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두 장은 확신한 것은 정보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럴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미미님이 굉장히 막그 모퉁이 돌아가지고 한참 줄서 있는 맛집에 한 일원이 돼서 그 대기열에 이렇게 밈밈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실제라고 전 믿지 않을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아마 제가 지나가는 장면을
0: 네.
1: 줄에 선 것처럼 찍지 않았다면.
0: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서가지고 막 번호표 들고, 예를 들면 카레를 먹겠다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실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는 AI 생성물일 것 같은데? 이런 차원인 거죠.
1: 그렇죠.
0: 접근.
1: 이게 AI가 바꿔놓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0: 네.
1: 또 저자가 얘기하는 게 사진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어떤 게 좋은 사진이냐,
0: 네.
1: 어떤 게 멋진 사진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0: 네.
1: 판단의 방법들이.
0: 그렇죠.
1: 요즘에 그 판단이 뭐냐? 얼마나 좋아요가 많이 있느냐.
0: 아, 좋은 사진이 아니라 이제는 좋아요 붙은 사진,
1: 그렇죠.
0: 많이 붙은
1: 그것이
0: 사진.
1: 마치 좋은 사진인 것처럼 이해되고 인정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0: 근데 사실 둘은 구분해야 되지 않아요?
1: 그래서 작가가

0: 거잖아요.
1: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계속 어떤 찍는 것과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작가도 사진을 뭐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뭐 보도 사진도 있고, 뭐 어떤 건 접사도 있고, 뭐 많을
0: 그렇죠.
1: 텐데, 본인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을 채택한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사진을 찍는 사람 관점에서.
0: 찍는 사람 관점.
1: 즉, 사진가 자신을 만족시키는 사진. 예. 둘째는 사진을 보는 사람. 즉, 관람자를 만족시키는 사진. 그리고 셋째는 사진에 찍히는 사람, 피사체를 만족시키는 사진인데, 이게 사진 역사의 초기에는 완전히 분리돼 있었죠.
0: 그렇죠.
1: 왜냐하면 찍는 사람은 전문 기술자고,
0: 맞아요.
1: 피사체도 예를 들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초상화를 대체하는 기술이었으니까. 그리고 관람자가 이제 있는 것일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도 대부분 초상화라고 하면 가족들일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찍는 사람이 대체로 나와 관련된 걸 많이 찍잖아요.

0: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진기자 김경훈의 책 AI 시대의 사진, 북다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1867 스승 카페이님 휴대폰 갤러리 탭에는 반려견 괌순이 사진만 있다고 합니다. 백장미 같은 우리 괌순이, 다른 이름은 마리. 아, 요즘은 사진 한 장으로 영상도 만들어주던데 얼굴이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아요. 역시 날것은 아무리 잘난 기계라도 못 따라가나 봅니다. 아, 날것은 영원하다. 아, 기계는 아무래도 흉내낼 수 없다. 이거 지켜지나요? 저도 약간 불안한데. 네. 아무튼 심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1: 네.
0: 실제 결과는 어떨지
1: 이
0: 몰라도.
1: 반려묘나 반려견 사진 찍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1971님처럼 아이들 사진. 아기가 태어나면 대부분 카메라를 사더라고요.
0: 아, 카메라를.
1: 네. 더
0: 네.
1: 잘 찍어주고 싶어서
0: 그렇죠.
1: 그몇년 동안이 평생 가장 많은 사진을 찍는 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0: 아, 진짜요?
1: 네.
0: 와.
1: 그
0: 그리고,
1: 1971님은 그렇게 많이
0: 네.
1: 찍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자랐는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찍는 것 같아요.
0: 네.
1: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0: 아무튼 나에게 소중한 것을 찍는 거가 된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사진을 보통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0: 네.
1: 클라우드에 전체를 보관해 두잖아요.
0: 네.
1: 예전처럼 사진을 골라서 삭제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찍어서 그냥 뭉텅이로 넣어두고 언젠가 필요할 때 내가 넘겨보거나 또는
0: 네.
1: 그것도 귀찮아도 스마트폰이 알아서 뭐 봄이 되면 봄날에 갔던 여행지로 소환시켜준다.
0: 그렇죠.
1: 이런 경험이 쌓이는 것 같아요.
0: 이게 확실히 필름 카메라 시대만 있었던 그 시대에 비해서 디지털 카메라 넘어오면서 사진 더 많이 찍게 됐고 스마트폰 시대 되면 더 많이 찍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중한 것이 더 줄어든 게 아니라 더 많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1: 그쵸. 그건
0: 예.
1: 기술이 우리에게 준 풍요라고 할수
0: 맞아요. 더
1: 있겠죠.
0: 발견하게 된 거니까. 아, 박윤정님, 요즘에는 야구장 직관 사진이 많네요. 직관 가기 좋은 계절이니까요.
1: 아, 야구장도 가면 정말 사진 끝없이 찍거든요.
0: 아, 미미님 폰에도 많겠어요.
1: 꽤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아, 1545 스승 카페님, 반짝 미미님,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찍는군요. 순전히 나만을 위해 저도 찍습니다. 아, 나만을 위해서.
1: 근데 이런 분들이 셀카는 별로 없어요.
0: 그쵸. 셀카하고는 좀 다른 거죠.
1: 네, 저도 셀카는 뭐 찍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제가 기억하고 제가 만났던 장면들.
0: 네. 맞아요. 저도 제 셀카는 잘 찍지 않아요. 잘못 찍어요. 셀카 익숙하지. 그러니까 저 사진을 많이 찍는데 누가 찍어주길 바라지. 제가 찍는 거는, 뭐, 저를 찍는다는 것은 이제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찍는다는 거죠. 네. 그럼 한번 이책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생겨난 전에
0: 네.
1: 없던 상황들을 좀 만나볼 텐데, 작가가 소개해 주는 이 에피소드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0: 네.
1: 이런 건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뭐 사진 콘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AI를 활용했는데
0: 네.
1: 그냥 몰래 냈어요.
0: 아.
1: 그래서 상을 받았어요. 나중에 밝혀져서 취소가 돼요.
0: 네.
1: 이런 일들은 요즘 모든
0: 많죠.
1: 영역에서
0: 네.
1: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반대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일스라는 사진가가요, 카리브해 북부에서 그 플라밍고 사진을 찍었는데,
0: 네.
1: 이 사진을 인공지능 사진전에 출품한 거예요.
0: 오.
1: 그런데 마침 이 사진이 플라밍고가 이게 자기 배를 긁는

0: 긁으면서 고개를 네. 숙이고 있는 사진이라서 네. 좀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누가 딱 보면 아, 인공지능이 맞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아서 네. 출품을 했고 상을 받습니다.
1: 그 여기 지금 앞에 실려 있잖아요.
0: 네.
1: 그렇죠? 이게 굉장히 초현실적이긴 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정말.
0: 이 반대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는데 네.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의도를 갖고 출품한 걸 거잖아요. 뭐 속이려고 상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1: 네.
0: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1: 어.
0: 이걸 알리기 위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 직후에 작가가 네. 주최 측에다가 이 사진 사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게 아니고 인간이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1: 와,
0: 이걸 알려줘요.
1: 뭔가 통쾌해요.
0: 그렇죠.
1: 네.
0: 왠지 네. 우리가 AI를 좀 한방 먹인 것 같은 느낌이
1: 우리가
0: 들죠.
1: 우리가 침투했어 그 세계로. 맨날 당하기만 하다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0: 그래서 그 심사위원과 주최 측이
1: 네.
0: 이 작가의 메시지에 공감하면서 되게 감사를 표했대요. 왜냐하면 우리도 인공지능 사진전을 하면서도
1: 네.
0: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거죠.
1: 와.
0: 그런데 이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1: 그렇죠.
0: 이후에 AI로 생성된 이미지만 출품 가능이라는 규정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1: 규정 추가가 됐군요.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가 된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재밌습니다. 근데 진짜 어느 쪽이든 이제 구분이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근데 그걸 인정하게 되면 사진이 뭐냐? 그럼 어디까지 사진이라고 부를 것이냐? 이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작가는 용어 얘기를 꺼내요.
1: 용어?
0: 네. 사진이라는 말 자체가 사진술이라는 기술이 발전하기 전부터 있던 말이래요.
1: 네.
0: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실물과 똑같이 정교하게 그려낸다. 이런

0: 통해서 물론 이제 비슷한 이미지의 자료는 확보해서 활용하겠지만 거기 결과물에 나온 대상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요즘에 나오는데 그래서 나온 용어가 포토그래피랑 구분해서요. 프롬프트 그래피. 이전에는 그냥 AI 포토그래피라는 용어를 썼대요. 그런데 저자는 AI 포토그래피라는 용어는 이 본질적인 차이를 담아내지는 못하니까 그냥
1: 그렇죠.
0: 포토그래피에는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쓰고 있는 프롬프트 그래피가 좀더 적절한 용어 같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1: 와, 프롬프트 그래피. 이거 왠지 사진의 영역 말고도 뭐이 다른 출간물부터 시작해서 다 이게 왠지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용어
0: 그렇죠.
1: 규정 자체가?
0: 요즘에 그책 표지에 쓰이는 이미지들도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책 표지 디자인을 AI에게 맡기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쓰이는 특정한 이미지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하지만 내가 그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AI를 활용해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책 안에 일러두기나 판권면에 표지의 이미지 일부는 AI를 통해서 생성했습니다. 이런 표기를 해두긴 하는데 근데 얼핏 봐서는 뭐 AI가 했는지 사람이 그렸는지
1: 그렇죠.
0: 사실 구분하거나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1: 그렇죠. 참 고민할 것이 많습니다. 아, 이용성님, 사진은 뭐랄까,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만드는 감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

0: 젊은 세대는
1: 네.
0: 어떤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어.
0: 왜냐하면 인화를 사실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1: 맞아요.
0: 출력도 사진이
1: 맞아요.
0: 찢어진다?
1: 그렇죠. 그걸 찢어진 걸 다시 또 붙이고 막 이러는 거.
0: 네. 물론 뭐 이제 김성호 가수가 부른 회상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
1: 네.
0: 그녀의 모습은 요즘 같으면 소셜 미디어를 찾아가서 보긴 할 텐데.
1: 그렇죠. 하나 한줄한줄다 따지면 사실은 너무 멀어지는
0: 네, 근데
1: 감성이긴 하지만.
0: 이용성 님이 얘기해 주신 게
1: 네.
0: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랑 사진의 결정적 차이라고 작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 없는 게 뭐냐? 시간과 감정이라는 거예요.
1: 시간과 감정.
0: 네. 사진이라고 하면 찍은 사람이 있고,
1: 네.
0: 찍힌 사람이 있고,
1: 그쵸.
0: 그거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볼때 프레임 안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1: 그렇죠.
0: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 먹은 음식을 기록하고 싶어서 찍어뒀어요.
1: 네.
0: 그걸 나중에 보면 내가 그걸 먹으려고 그 식당에 갔던 걸음.
1: 그쵸.
0: 그러니까 이걸 막 내가 구체적으로 떠올리지 않더라도 그게 총체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진에 다른 의미가 나에게 생기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에는 없다라는 거죠. 딸깍하는 순간 만들어주니까.
1: 그렇죠. 결과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진이라는 게 그렇죠.
0: 그렇죠. 그리고 이 작가 같은 경우는 보도사진 작가잖아요.
1: 네.
0: 예전부터 현장에 가는 것에 대한 경험과 이제 그런 원칙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로 보도하는 기자는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 가지 않고도 정보를 취합해서 기사를 쓸수 있잖아요.
1: 네.
0: 그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사진으로 보도하는 사진 기자는 현장에 가지 않고는 일을 완결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도사진을 찍었던 이 저자의 사진이야말로
1: 네.
0: 인공지능과 구분되는 결정적 차이를 갖고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6363 쓰시는 카페이님은 제 폰에는 건강해지는 운동 방법, 레시피 이런 거 캡처한 게 많네요.
0: 이건 정말 큰 차이죠. 옛날에 사진 찍을 때는 이런 정보성 얘기들을 사진 찍지 않았죠. 메모를 했죠.
1: 그렇죠. 맞아요.
0: 근데 지금은 이걸 다 사진 찍어서 바로바로 공유하고 올리잖아요.
1: 맞아요. 메모장처럼 쓰는 거죠.
0: 이건 정말 큰 차이가 맞는 것 같아요.
1: 그 다음도 볼까요?
0: 네, 7609님께서 16년 전 아이 임신하고 DSLR을 샀어요. 만삭이 되고 본격적으로 진통이 오고 병원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남편은 소풍 가는 사람처럼 들뜬 마음으로 카메라를 챙기더라고요. 저도 물론 아이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 남편이 얼마나 얄밉던지요. 흐흐.
1: 소풍 가는 마음으로.
0: 철없는 모습.
1: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카메라 챙기셨으니까. 그것도 보면
0: 야,
1: 추억이지 않을까
0: 근데 이
1: 싶기도 하고.
0: 7609님 사연
1: 네.
0: 보고 나니까 카메라 산업이 발전되고 유지되려면 저출산 문제가
1: 다
0: 해결돼야 될
1: 연결되어
0: 것
1: 있는
0: 같아요.
1: 거군요. 네. 진짜. 인간이 그렇게 가장 많은 사진을 찍는 시기가 그때라고 하니까. 이 사진, 인간의 삶에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영역인데, 지금 우리 오늘 해볼 법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이어갈게요.
0: 네, 이번 노래는 조금은 요즘 사진 얘기입니다.
1: 네.
0: AI까지는 아니지만 21학번이 부른 스티커 사진입니다.
1: 스티커 사진, 21학번의 스티커 사진은 정말.
0: 좀 다르죠. 저는 이제 00학번이니까
1: 네.
0: 옛날에 이렇게 한 컷씩 스티커 뜯어서 하는 거였잖아요.
1: 그렇죠.
0: 요즘에는 그 4컷짜리.
1: 그래요. 그 네컷 사진 여기저기 있잖아요.
0: 네.
1: 여기 밑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로비에도,
0: 아,
1: US
0: 그래요?
1: 로비에도. 네. 언젠가 한번 같이 찍어요. 내려가는 길에.
0: 알겠습니다.
1: 네. 스티커 사진 듣고 오시죠.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가 오늘 들고 온 책은 김경훈 기자의 책 AI 시대의 사진입니다. 아, 8916 쓰시는 카페이님, 저는 길 풍경 사진이 많아요. 평소에 걷기를 좋아해서인가? 구불구불한 흙길, 돌길, 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길 옆으로 하늘로 쭉쭉 뻗은 나무들, 꽃 이파리들까지요.
1: 이 사연을 그냥 읽는데
0: 네.
1: 사진의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0: 그렇죠. 맞아요. 무슨 모네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막 들고. 아, 여지영님은 미미님 덕분에 생각해봐야 하는데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너무 좋네요.
1: 감사합니다. 뭐제 덕분은 아니고 이제 김경훈 작가님 덕분에. 네.
0: 또 이렇게 골라서 소개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또더 공감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 이책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만이 할수 있는 영역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죠.
1: 그렇죠. 근데 그게 뭔지는 사실 머릿속에 잘안
0: 어딘가
1: 떠올랐거든요.
0: 있을 것이다라고.
1: 작가님이 답을 주더라고요.
0: 진짜요?
1: 본인이 생각을 해봤대요. 요즘
0: 네.
1: 특히 상업 사진들 있잖아요. 뭐 물건을 모델링해서 찍는 그런 뭐 쇼핑몰에 올리는 사진.
0: 네.
1: 요즘에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면 배경 다 지워주고 뭐 각도도
0: 맞아요.
1: 맞춰주고 뭐
0: 맞아요.
1: 하이라이트도 넣어주고 다
0: 네.
1: 해주잖아요. 되게 많이 AI가 진출하고 있는데 그런 상업 사진 분야에서 AI가 진출하기 제일 어려운 분야가 뭘까? 본인이 생각해봤더니 웨딩 사진이라는 거예요.
0: 웨딩 사진?
1: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0: 네.
1: 내가 실제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내 일생일대 이벤트고 내 진짜 경험과 감정이 기록되기를 원하지. 그걸 뭐 AI를 활용해가지고
0: 네.
1: 그러니까 보정이 아니라
0: 아, 완전히.
1: 네, 없는 걸 만들어주고 뭐
0: 아, 그렇죠.
1: 이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0: 그렇죠.
1: 예.
0: 아무리 이게 훨씬 더 싸다. 비용이 절감된다 하더라도. 시간도
1: 그렇죠.
0: 짧게 걸린다.
1: 그렇죠.
0: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사람은 없겠죠.
1: 맞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어떤 인간의 경험 또
0: 네.
1: 특별한 추억 이런 게 결국 담겨 있는 사진이 AI 생성 이미지와 인간이 찍는 사진의 차이일 텐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0: 네.
1: 우리가 그 경험조차도 속을 수 있다라는 사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0: 전 지금 인간의 그래 의례와 관련된 것들, 뭐 웨딩 사진, 뭐 생일 파티 아니면 뭐 졸업식, 입학식 이런 것들은 대체 불가능하겠다 싶었는데 속을 수 있다고요.
1: 네. 2002년 뉴질랜드에서 사진을 이용한 기억 조작 실험을 합니다.
0: 네.
1: 어떤 사람들을 모으냐면 열기구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일단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가자들의 가족한테
0: 네.
1: 그 사람들 어린 시절 사진을 받아서 몇 장에다가는 그 참가자가 열기구 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0: 네.
1: 합성해서 진짜 사진도 보여주고
0: 네.
1: 조작한 사진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 속 장면 떠올려 보세요. 그때 열기구 되게 재밌게 타지 않았어요? 이렇게
0: 네.
1: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0: 그러면요?
1: 사람들이 참 못됐죠.
0: 네. 아니, 별 실험을 다 한다 싶긴 한데, 또 재밌네요. 이 결과가 어떨지.
1: 처음에는 아, 나 기억 안 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0: 네.
1: 아니, 한번 기억 안날 수도 있지만 눈을 감고 한번 잘 상상을 해보세요. 시간을 줄 테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0: 네.
1: 결국에 한 참가자 가운데 절반은 아, 맞다. 나 그때 탔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0: 네.
1: 사진에 없는 장면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사진엔 타는 장면이 있잖아요.
0: 네.
1: 아, 이때 나 타고 나서 막 울었는데.
0: 뭐야, 메소드 추억이에요? 뭐야, 갑자기 이렇게까지 몰입해서.
1: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0: 네.
1: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뢰감,
0: 시각적인 거에도 우리
1: 믿음
0: 약하잖아요.
1: 이런 게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죠.
0: 미미님 이럴 것 같으세요? 근데?
1: 아니, 저는 안 그럴 것 같다고
0: 네.
1: 생각했는데 이 사례를 보고 나니까
0: 아,
1: 자신 없다.
0: 확신할 수 없다.
1: 네. 그러니까 내 사진인데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
0: 네.
1: 그럼 뭐가 필요하냐? 작가는 우리가 요즘 리터러시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네.
1: 문해력 얘기할
0: 그쵸.
1: 때 비주얼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술적으로 구분하거나 밝혀낼 재간은 없다. 그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0: 그렇죠.
1: 우리가 봤을 때좀 맥락이 궁금한 거,
0: 네.
1: 의심스러운 거 이러면 찾아볼 수는 있잖아요. 아,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인가?
0: 네.
1: 정말 이 배경이 이게 맞나?
0: 네.
1: 이런 것들을 내가 더 검색해 보려고 하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이상한 사진들을 걸러낼 수 있는 어떤 필터는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사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을수록
0: 네.
1: 오히려 쉽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렇죠. 와, 이제는 정말 그 사진 찍는 그 행위, 그것을 또그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1: 그래서 그걸 기술에게 그냥 막

0: 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 네.
0: 예전에 우리 사진 인화하면 거기 사진 오른쪽 아래 같은데 노란색, 주황색으로 사진 찍은 날짜 같은
1: 어,
0: 것들이
1: 맞아요.
0: 적혀 있었습니다.
1: 그쵸.
0: 이것처럼 지금도 그냥 디지털 서명이라고 해서 아예 카메라에다가 그 기능을 원칙적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은 어디에 가도 어느 장소에서 언제 찍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1: 근데 아예 진짜 누군가 그것을 아예 이렇게 딱 공략해서 그 디지털 서명을 흉내낸다거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력에 맡기기 시작하면 결국 우린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게 저자의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비주얼 리터러시라는 거죠.
1: 어렵습니다. 이게 참 사진 도둑만 기억을 추억을 도둑맞는 느낌도 들고 그쵸. 자, 7609 쓰시는 카페인님, 사진이란 결과보다 과정이 있기에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따라오지 못하는 건 바로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찍는 상황과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면서 그 영혼의 울림을 느끼는 것 같아요. 모든 예술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쇼팽의 곡을 AI가 완벽히 연주할 수는 있지만 그 연주 듣고 눈물을 흘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연주하는 이와 듣는 이의 영혼의 연결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0: 이글한 편이 나와 있는데요.
1: 맞아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쇼팽의 곡을 AI가 완벽, 그러니까 이게 AI가 지금 연주하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아니냐에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0: 그렇죠. 모르고 들었을 땐
1: 그쵸?
0: 뭐 느낄
1: 구분해낼
0: 수도
1: 수
0: 있죠. 우리
1: 있는가?
0: 뭐 히든싱어란 프로그램
1: 아,
0: 보면
1: 맞아요.
0: 본인도 구분을 하지 못하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 지금 AI 시대의 사진에도 앞에 20장 있었던 것처럼, 그쵸?
0: 3637님, 저는 요양원에 계신 아빠 사진을 많이 찍어요. 꽃 사진도 찍긴 하지만 지금은 간직할 사진을 많이 찍어요. 이런 건 정말 기술이 전해준 풍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네.
0: 예전에는 카메라도 고가였고, 필름도 비쌌고,
1: 네.
0: 많이 찍을 수도 없었고, 아껴 찍어야 됐고.
1: 그렇죠.
0: 그런데 요즘에는 뭐 사진뿐만 아니라 부모님 영상 많이 남겨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진과는 정말 다르다고 친구들이 저에게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더라고요.
1: 네.
0: 꼭
1: 영상의
0: 영상을
1: 감동이라는 걸 수도
0: 많이
1: 있죠.
0: 찍어두라고.
1: 맞아요. 음성까지 들리고 표정이 다 움직이는 게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박진경님, 90년대에 친구가 처음 사진을 배울 때 인물 사진 많이 찍어줬어요.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친구가 오케이 할 때까지 얼굴 떨리게 웃으며 반사판용 화이트보드 들고 부들부들 팔 떨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0: 아, 정말
1: 하셨습니다.
0: 추억이네요. 이때 이 사진 갖고 계시면 너무 궁금하네요.
1: 아, 그러네요 진짜.
0: 이게 그 보통 사람들이 최대한 웃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는
1: 네.
0: 모델들이 웃는 이 입꼬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1: 더 진짜 건다 느낌으로
0: 그렇죠.
1: 귀에다가
0: 경련이 날 정도라고 생각해야 모델들이 하는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1: 네. 아, 이렇게 지금 너무 이론을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우리가 이제 좋은 사진, 나쁜 사진 구분이 필요한 시대가 올것 같은데, 그런 시대에 맞는 노래 골라왔습니다. 세인트 에티엔의 노래고요. 더 배드 포토그래퍼입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경훈 작가의 AI 시대의 사진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614 쓰시는 카페이님, 맞아요. 세월이 지나면 내가 그때를 기억하는 건지, 그때 찍은 사진의 이미지를 기억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진 프레임, 그것이 이제 기억의 어떤 단위처럼 되기도
1: 그렇죠.
0: 하고,
1: 그리고 그 사진의 장면이 난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0: 네.
1: 사진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죠.
0: 그렇죠. 믿어보고 싶기도 하고, 열기고, 그거 뭐먼 얘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0: 네.
1: 6998님께서 저는 93 학번인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친구랑 둘이 핀란드 산타 마을에 갔었어요. 관광객이 우리 둘뿐이었어서 그곳에서 찍은 사진은 저 혼자 있는 것뿐이에요. 아, 둘밖에 없으니까 서로 찍어준 것밖에 없는 거군요. 둘이 함께 찍은 게한 장도 없어요.
0: 네.
1: 사진에는 그 친구가 없지만 그 사진은 다 친구가 찍어준 사진.
0: 아, 그쵸.
1: 그래서 제 기억에는 친구가 남아 있어요.
0: 맞아요. 아, 진짜 그 사진
1: 아.
0: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찍어주는 사람까지
1: 맞아요.
0: 포함인 거잖아요. 우리의 기억으로는.
1: 그렇죠.
0: 아, 너무 멋있는 사연이네요.
1: 그래도 때로는 같이 들어간 사진을 남겨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1: 저는 동생하고
0: 네.
1: 해외 트레킹을 자주 다녔었는데, 둘이 같이 사진 잘안 찍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같이 온그 일행 가운데 어떤 분들이
0: 네.
1: 몰래 한두 컷 찍어주시기도 해요.
0: 아.
1: 그래서 킬리만자로에서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는데,
0: 네.
1: 어떤 그 동료 한 분이 찍어주신 그 저희들이 같이 걷는 뒷모습.
0: 그건 진짜 우리가 찍을 수 없는 사진인 거잖아요.
1: 그렇죠. 근데 그 사진을 저는 제가 킬리만자로에 갔다 왔던 모든 사진 중에 가장 자주 보게 되고, 뒷모습이지만 앞에 저와 동생의 표정이 그려져요.
0: 와, 너무 좋은데요? 예, 네, 많이 사진, 이게 함께 하는 사람들과 사진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그
0: 진짜.
1: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말이
0: 이 시대에도
1: 아니더라고요.
0: 더 유효해진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자,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사진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책 통해서 좀 읽을 수가 있죠?
1: 네, 본인 경험이 담겨 있는 건데, 본인이 사진 기자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0: 네.
1: 자동 초점 기능이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반 셔터를 누르면

0: 초점을 딱 잡아주는데 네. 그게 거의 즉각적이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런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고 또 그 전에는 그걸 본인이 다 맞췄어야 되죠.
1: 아.
0: 노출과 뭐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와
1: 네.
0: 이런 걸다 맞췄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걸 기계가 해주니까 사진가는 사진 찍는 사람은 프레이밍이라든지 어떤 뭐 각도를 잡을 것이라든지
1: 네.
0: 이런 것에 더 신경 쓸수 있게 된 것이고
1: 그렇죠.
0: 또 한편으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셔터 스피드 같은 게 엄청 빨라지니까
1: 네.
0: 화살이 날아가는 장면 같은 거
1: 아,
0: 이런 거 이제 드라마틱하게
1: 와.
0: 보여줄 수 있고
1: 네.
0: 또 반대로 저속 셔터를 활용해서 노출을 뭐 길게 하면서
1: 네.
0: 왜 우리 뭐 도로 막 찍을 때 도시에 차들이 막 불빛 나면 이동하는 것 같은 사진들 볼수
1: 그렇죠.
0: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길게 찍었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1: 선을 이루잖아요, 막 이런 거.
0: 그렇죠.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한다면 새롭고 멋진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1: 네. 좋은데요. 지금 들려주시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사진 찍고 싶은 막그 욕구가 들어요.
0: 맞아요. 저도
1: 내가 찍고
0: 오랜만에
1: 싶은.
0: 카메라 옛날 거 한번 찾아봐야 되나 싶었는데,
1: 네.
0: 근데 이분 이제 직업이잖아요. 아, 이 직업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느꼈던 장면이
1: 네.
0: 있는데, 작년 11월에 국제 피겨 스케이팅 대회를 취재를 갔는데 하루 동안 찍은 사진이 12,000장이라는 거예요.
1: 와.
0: 이게 필름의 시대였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건데
1: 그렇죠.
0: 디지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만큼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요즘엔 그런 기능도 있대요. 미러리스 카메라로 이제 찍을 때 사전 촬영 기능이 있대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생각해 보면 셔터를 누르기 전에 일단 내가 눈으로 대상을 보잖아요.
1: 네.
0: 그리고 내가 이걸 찍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손가락이 셔터를 눌러서 촬영하는 과정인데,
1: 그렇죠.
0: 이 과정을 짐작해서 셔터를 완전히 누르기 전에 장면들도 카메라가 찍어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술이죠.
1: 어떤 게 좋은 거죠, 근데? 그러면?
0: 내가 혹시 놓칠 수 있잖아요. 내 뇌로
1: 야.
0: 생각이 가서 동작에 오기까지
1: 네.
0: 그 찰나에 내가 원하던 장면이 지나갈 수 있죠.
1: 네.
0: 근데 그것까지도 기록해준다는 거예요.
1: 이 기술 좋은 것인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요, 약간?
0: 저자는 기본적으로는 기술의 진보를 최대한 이용하자는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네.
1: 뭐, 놀라운 기술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중요한 건 진짜 본질이다라고 하는 태도, 사진. 예, 어떤 좋은 사진을 찍을 것인가, 어떻게 찍을 것인가 하는 그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0: 맞아요. 저자가 전하는 태도 중에 인상적이었던
1: 네.
0: 게 사진에는 정답도 승패도 존재하지 않다. 네. 근데 우리는 아까도 좋은 사진의 이제 기준이
1: 네.
0: 좋아요를
1: 아,
0: 받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내가 어떤 정말 내한테 중요한 기억과 감정을 담아놓은
1: 네.
0: 사진이지만 올렸는데 좋아요가 적어. 이러면 왠지 이 사진 별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정답도 승패도 없다라는 얘기가 너무 와닿았고
1: 와.
0: 결국 기준은 뭐냐? 내가 찍고 싶은 대상을 나의 시각으로 담으면 충분한 것이다. 그게 사진가로서 자신이 수십
1: 네.
0: 년 활동해 오면서 내린 정답이자 자신의 성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 와, 성취라는 표현까지. 정말 굉장히 이제 기술의 그 진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가파르게 다가오고 있는 그 시대를 지금 온몸으로 관통하고 있는 저자잖아요.
0: 그렇죠.
1: 기자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 하실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우리가 이 기술을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사진을 아무 때나 정말 원하는 만큼 다 찍을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구잡이로 사진을 찍는 스냅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세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매몰되기보다는 스스로를 비주얼 스토리텔러. 그러니까 나는 막
1: 네.
0: 찍어서 그냥 누가 봐도 좋을 만한 사진 하나를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흡족한 사진.
1: 그쵸.
0: 그런데,
1: 기준은 나로 일단.
0: 네. 근데 그 사진이 흡족한 이유는 뭘까? 그 이야기는 뭘까? 이런 걸 함께 생각하는 사람?
1: 네.
0: 이런 사진가가 각자가 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왜 우리가 글쓸 때도
1: 네.
0: 다독, 다상량, 다작 이 얘기를 하잖아요.
1: 그쵸.
0: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독, 여러 사진들을 충분히 많이 봐라. 그리고 다상량, 내가 어떤 사진을 언제 어떻게 찍을지. 그 상황에 가면 일단 카메라 먼저 찍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아, 요거 내가 카메라로 찍으면 어떤 게 담길까? 어떤 각도로 찍는 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진이 나올까? 이런
1: 네.
0: 걸 일단 생각하라는 거예요.
1: 그쵸.
0: 그리고 나서 다작, 많이 찍으라는 거죠. 이 비율을 4대 4대 2로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1: 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율까지 알려주시는 거네요.
0: 네, 근데 전 생각해보니까 요즘 우리가 사진 찍을 때는 거의 1대 1대 8 아닐까?
1: 아,
0: 찍고 나서 거꾸로죠. 찍고 나서
1: 그쵸.
0: 생각.

0: 시작하죠.
1: 그렇죠.
0: 네.
1: 찍고 나서 결과물 보고서 이제 고르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아, 약간 달라져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0: 그래야 AI 시대든 어떤 시대든 새로운 기술이 오든 말든 나만의 사진, 그리고 내가 사진이라고 믿는 것,
1: 네.
0: 사진에 남기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저는 최근에 여행지에서 그 사진 찍으시는 그네 분의 할머니를 봤던 게 있는데 너무 인상적이에요. 저 누가 사진 찍는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 멀리서. 가끔은 몰래 제 폰으로 전체 전경을 막 담아두기도 하고. 근데 왜 봤냐면, 아,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분의 할머니가 다 알록달록한 어떤 뭐 페도라 같은 그런 모자를 다 쓰고 계시고, 여행지지만 다 뭔가 이렇게 운동화가 아니라 그 약간 힐 같은 걸 신으신 거예요. 조금 두툼한 이제 굽이 있는 힐을 신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빼 입으셨어요. 네 분이 한 조가 돼가지고 똑같은 자세를 하나씩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면 이제 나머지 세 사람이 여기서 뭐 이모님 역할도 해주고 막그 조명은 아니지만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표정 잡아주고 찍고, 그리고 나오면은 또그 다음 사람이 가고, 그러고서 잠시 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쉬다가 또 하고, 진짜 한 시간을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시간이 아마 그분들이 담아준 사진 안에 공기처럼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남이 볼 때도 이 정도인데.
0: 그
1: 그치?
0: 말씀 들으니까 저는 부모님 생각이 나네요.
1: 그런 사진의
0: 네,
1: 과정을.
0: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1: 네.
0: 가장 많이 찍고 하는 피사체는 여러분일 겁니다.
1: 아.
0: 근데 여러분들이 하이몰 이런 거 사진 찍어 이러니까 잘안 찍어주잖아요, 사실 자식들이.
1: 그쵸.
0: 그러니까 꽃사진을 찍으시는
1: 아.
0: 거겠죠.
1: 아, 우리 많이 반성합니다. 네. 열심히 사진 찍어주고,
0: 네, 그리고 그렇게
1: 찍히고.
0: 찍혀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아, 오늘 또 좋은 책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0: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이지형의 찰칵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책 읽을 시간이 있어? 난 너무 바빠서 없던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야, 나도 짬 내서 읽는 거야. 책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고 일기 쓰는 것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부 묻는 것도 일부러 다 시간을 내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바쁜 와중에도 아끼고 아껴서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 그거야말로 애정이고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뭘 하면서 보내셨나요? 하루의 끝에 두 시간, 귀한 시간을 내어준 바다님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는 시간.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도영의 노래, 나의 바다에게. 우리 바다님들에게 들려드렸던 첫 번째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 5월 14일 목요일이죠. 오늘 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이유로 라디오를 키셨나요? 누워서 쇼츠를 볼 수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많잖아요. 영화도 있고, 아니면 일찍 주무실 수도 있고요. 그 많은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청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면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러 짬을 내서 해야 되는 것들. 하지만 바쁘면 못하는 것들도 참 많죠. 밀리게 되는 거 많잖아요. 저도, 와, 운동 좀 이렇게 러닝도 좀 하고 싶고. 다 핑계일 거야, 그런데, 그쵸? 근데 최근에 진짜 저는 영화를 못 봤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영화 볼 그런 느낌이, 저 드라마도 참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좀못 보게 되고 많이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절대로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매일 밤 10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거. 그런 거 보면 저도 어쩔 수 없는 라디오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가우디 가우스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죠.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김지은님, 주성현님은 생선님, 오늘 처음 왔습니다. 이렇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도 와주셨고요. 4584님은 월, 화, 수, 목, 금 계속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랑해요, 생선님.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네요. 민사남매님, 민사남매맘. 어머니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이제 들어와서 비빔면도 만들어 달라 그러고 고기도 구워 달라고 해서 이제 다시 저녁 시작입니다. 이러셨는데 지금 참 한창 먹을 나이니까 또이 시간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한 5시, 6시에 먹고 나면 지금 참 배고플 나이고 고등학교 또 1학년이니까 또 이해해 주자고요. 맞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반디엠 메시지도 당연히 무료고, 오늘처럼 보이는 라디오 할 때는 유튜브 댓글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 기다리시는 해정승제 크로스 많이 기대해주고 계시죠? 주얼리 윤혜정 선생님과 바다님들이랑 같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나누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테고, 응원 아니면 자랑, 저 이만큼 성적 올랐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부터 미리 사연 보내주세요.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엄마! 제 흙 먹어! 입니다. 누가 흙을 먹냐고요? 원숭이가요. 스페인 남부에 지브럴타라는 영국령 지역이 조그맣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바위산이 있는데 거기에 원숭이가 230마리가 사는데 와, 요즘에 이 원숭이들이 흙을 먹는 모습이 포착되기 시작했대요.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이 휴가철에 더 많이 보인다 그러는데 이유가 뭘까요? 관광객, 휴가철이랑 연관이 되는데 예측이 좀 되시나요? 연구진들은 이 현상을 정크푸드 때문에 그렇다. 관광객들이 원숭이를 만나면 신기하니까 이게 먹던 과자, 감자칩,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주면 원숭이가 뺏어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소화불량이 생겼답니다. 이 230마리의 원숭이들이 배도 아프고 장 속에 미생물 환경이 싹 다 망가진 거지 뭐. 그래서 흙에 있는 박테리아, 미네랄 이런 것들로 망가진 장을 회복하려고 계속 흙을 먹는 거래요. 와, 가공식품이 진짜 몸에 안 좋긴 안 좋나 봐요. 우리 사랑스러운 이 원숭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리스토퍼와 이영지가 함께 부른 트러블 듣고 왔습니다. 정크푸드를 먹고 소화불량에 걸려서 흙을 퍼먹고 있다는 원숭이. 와, 그런데 이게 원숭이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숭이보다 훨씬 더 가공식품을 달고 살잖아요, 진짜. 우리들의 장은 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도 저만은 좀 다행인 게, 얼마 전에 대장 내시경 했는데 분홍색으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예뻐요. 근데 우리가 원숭이처럼 흙을 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흙도 또 얼마나 오염이 많이 됐겠어요. 몸에 좋은 음식, 좀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데 또 정장구바다님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4052님. 흙보다 가공식품이 몸에 더 나쁘다는 게 신기해요. 그런 거보다는 가공식품이 뭐더 나쁘다라는 거보다는 동물이랑 사람이랑 먹는 거. 왜 우리 강아지들한테 초콜릿 주면 큰일 나잖아요. 뭐 그런 느낌도 있겠죠, 뭐. 그쵸? 또 이건 완전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밴드 이름 중에 브로콜리 너마저라고 아세요? 브로콜리 너마저 아시죠? 우리 경청에서도 여러 번 노래 많이 들려드렸는데, 지금도 이름이 독특한데 밴드 이름을 정할 때 고민이 정말 많았대요. 후보들이 정말 많았대요. 그중에서 브로콜리 너마저가 있었는데, 브로콜리 너마저 말고 하나가 더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엄마 쟤흙 먹어, 그거였대요. 와, 똑같잖아요, 그죠? 엄마 쟤흙 먹어. 만약에 밴드 이름을 엄마 쟤흙 먹어로 했으면 지금, 와, 노래를 틀어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틀어드리죠, 뭐. 브로콜리 너마저가 부릅니다. 앵콜 요청 금지.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풍성한 선물 타임.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절대로 어렵지 않는다는 것.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장르 불문 생선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내 입에는 너무 맛있는. 독특한 조합도 좋고요. 독특한 조리 방식도 좋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귤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분이라든가. 밥을 콜라에 말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 이런 거.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특히 소개팅에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별난 취향, 음식 취향을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 앱과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있지의 노래입니다. 케이크.

있지의 노래 케이크 들었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그동안 말하기 쉽지 않았던 나만의 별난 음식 취향 마음껏 공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저는 뭐 특이하게 먹는 것보다 맛있게 먹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편인데, 그래도 특이한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냉면에 겨자 넣죠? 냉면에. 초계국수에도 겨자 넣고. 그런데 물냉면 색깔이 어떤 색깔이 보통 회갈색이잖아요. 저는 겨자를 얼만큼 넣냐면, 회갈색이 연두색으로 바뀌면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휴지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눈물이 나거든요. 눈물 나니까, 이렇게

먹는 느낌. 또 먹고 싶네요. 냉면 진짜 맛있지 않습니까? 심지영님, 제 취향 저격 질문인걸요. 저는 생크림 케이크에 김치를 싸요. 진짜? 생크림 케이크에 김치? 농담이 아니고요. 의외로 이 조합이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정말 충격이네요. 너무 충격이어서 선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응? 손손님, 전 밥에 고추장, 소세지, 치즈 파놓고 비벼 먹는데 요거는 적은 것 같은데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저 안에 냉장고에서 열어서 비밀 뭘 그냥 입맛 없을 땐 비벼 먹으면 맛있으니까 참기름 딱 넣어서 있는 거 그냥 소세지랑 여기 치즈 있으면 치즈 좀 넣고 야채 중에 파가 있으면 좀 넣고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4062님은 어머나 어떡해요 진짜. 수박을 진짜로? 괜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쌈장에 찍어 드신대요. 나 싫은데 이거. 그럼 달콤하고 짭짤하고 시원하고 아주 맛있다고요. 난 저거는 봤어. 난 진짜 정형돈 씨 알죠, 여러분? 우리 공개 방송에도 와줬잖아요. 그 친구는 순댓국 먹을 때 슬러시랑 같이 먹어요. 난 너무 웃겨. 슬러시 있잖아요, 얼음. 그러니까 순댓국 먹고 슬러시 먹고 순댓국 먹고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형 이렇게 안 먹어? 이러는 거야. 정말 진짜 음식 취향을 양지영님은 초콜릿 위에 소금 뿌려 먹는다. 이거는 소금 솔트 초콜릿 있잖아요, 요즘 그쵸? 2302님은 밥에 초콜릿을 녹여서 초코 안에 들어있는 그 파이. 그거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대요. 찰떡 안에 들어있는. 나 진짜 독특하시다. 2302님한테 뭐 하나 드리죠. 너무 좀 증오스럽지는 않으니까, 혐오스럽지는 않으니까. 치킨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치킨도 어떻게 드실래나? 초콜릿 발라 드시는 거 아닐까? 정8087님은 저는 된장국에 밥 비벼 먹을 때 치즈랑 고추장 넣는다고. 슬라이스 치즈 반 개랑 고추장 티스푼 하나. 제가 이 치즈밥을 초등학교 때 알았어요. 그때는 보온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었는데, 제 짝의 엄마가 항상 보온 도시락 그 뜨겁잖아요. 밥 방금 푸면. 그 위에다가 슬라이스 치즈, 노란 거. 하나 딱 얹고, 이렇게 탁 이렇게 팍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얼마나 예쁜데. 그렇게 딱 열자마자 그 밥알 모양으로 치즈가 쫙 녹여가지고 쫙 있는데 내가 한번 나한입만 먹어봐도 돼?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치즈밥이 뭔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클로버님은 양념치킨 양념에 감자칩이랑 새우과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햄냐님은 저는 냉면에 식초 한 통을 넣어서 먹어요. 나 어떡하면 좋아. 햄냐님, 뭐 드릴까요? 햄버거 드릴까요? 햄버거를 식초에 좀 담가가지고 빼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한 번쯤 더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조금 전에 사연, 읽어드렸는데, 제가 몇 분에게 드렸죠? 지금 두 분에게 드렸나요? 나머지 두 분, 이분 드리자. 4062님. 수박을 쌈장에 찍어 드신다 그랬으니까 이분에게 좀 이렇게 속이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부 관리하시라고 시카 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밥에 소세지, 치즈, 파 넣고 비벼 드시는 손손님에게도 치킨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비벼서 치킨이랑 같이 비벼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난 후에 경청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름과 아이디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요. 해정승재 크로스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도경수의 노래입니다. 팝콘.

0: 나 오늘도 AI랑 상담했잖아.
1: 왜 AI랑 상담해? 해정승제 크로스가 있잖아.
0: 해정승제 크로스?
1: 어, 그래. AI처럼 칼잡은 아니어도 얼마나 진심이 가득하다고.
0: 이름이 뭐라고?
1: 해정승제 크로스.
0: 오, 이름도 정말 좋은데. 해정
1: 승제 크로스! 크로스!

0: 이 대본에 라디오 광고 톤으로 부탁드려요 라는 말을 보고 도대체 어떤 게 라디오 광고
1: 이거 맞아요?
0: 그러니까 하면서도 이게 라디오 광고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맞다고.
1: 아, 네. 아, 잘했군요.
0: 잘했네요. 아, 라디오 광고 패러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 노래도 연기도 광고도 못하는 게 없는 오늘 아주 핑크색 예쁘게 옷을 입고 오신 윤혜정 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윤혜정입니다. 네.
0: 이야, 교직에 계시니까 상업 광고는 또 못 찍는데 오늘 네. 라디오 광고는 또 하셨네요.
1: 경청이고 EBS니까 얼마든지 예. 가능하죠.
0: 아, 그럼요. 그쵸. 예, 여기는 상업 광고가 전혀 없는 곳이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중에 좀, 선생님이 지금 저기 아니라면, 지금 교직에 있지 않아요?
1: 네.
0: 다른 직업을 가졌다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광고가 들어왔어. 그럼 네. 하실 거 아니에요?
1: 아, 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0: 뭐?
1: 그 인별그램 DM이 왔는데, 네.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네. 그 의상 브랜드인 거예요. 제가 경청 공개 방송 하려고 그 브랜드 옷을 샀거든요.
0: 아, 진짜? 네.
1: 근데 거기서 이제 뭐 광고 모델, 뭐 이게, 뭐 섭외 전화 갔더라고.
0: 아까워.
1: 못하죠 뭐.
0: 아까워. 정말. 네. 어떡하면 좋아.
1: 아니
0: 광고는 못 치고 제가 오늘 쇼츠를 봤더니 우리 내일 스승의 날이잖아요.
1: 네네.
0: 거기 케이크를 선생님들은 먹지 말라는 지침이 있던데 선생님은 케이크도 못 먹을 거고 이제 광고도 못 찍고 선생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1: 스승의 날 때 뭐 꽃이나 이런 거 못 받잖아요.
0: 아 꽃도 못 받아요? 근데 케이크는 좀 심했다. 애들이 이렇게 돈 좀 보시 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케이크 그거 먹지 말.
1: 스승의 막 노래 부른 다음에 케이크를 딱 잘라서 나는 못 먹고.
0: 학생들한테는 줘도 돼요?
1: 학생들은 네. 자기 이게 돈을 이렇게 모아서 샀으니까 되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아,
0: 그게 이제 불법인 거예요? 먹으면?
1: 그런 이제 지침들이 있잖아요.
0: 정말 아 진짜 저거 너무 아깝다 진짜.
1: 아침에 막 붕괴했어요 막.
0: 아 진짜요.
1: 치사해 막 이러면서
0: 치사해 그러셨어요 정말. 네. 우리 오프닝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바다님들 중에서도 AI 상담하는 분들이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1: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선생님들이랑 이제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예. 많으세요.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분야들 있잖아요.
0: 예.
1: 각각의 분야에서도 상담을 많이 하시고 그냥 속상해서 AI랑 이렇게 대화도 예. 많이 하신 것 같고.
0: 그리고 요즘은 그 질문을 AI로 그 공부하다가 네.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1: 아 공부할 때 AI 사용하는 거 예. 괜찮아요.
0: 진짜 네. 많이 사용해요.
1: 네네. 그때 작년인가 우리 티처스 찍었을 때
0: 예, 예.
1: 그때까지만 해도 AI한테 수능 문제 풀리면 만점 못 받았잖아요.
0: 못 받았는데 지금은 뭐 많이 그렇죠. 지금 국어도 만점입니까?
1: 올해 장난 아니에요. 너무 잘 풀어요.
0: 너무 잘 풀어요.
1: 네.
0: 와 완전히 진짜 AI의 속도는.
1: 그러니까요.
0: 수학도 조금 이상하게 풀고 막 숫자 대입해서 풀고 그러다가 지금은 설명까지 꽤 괜찮아요.
1: 근데 작년에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한 퀴즈 같은 거 제가 문장을 막 만들어 놓고서 예. 이거 문장 성분이랑 품사로 다 분석해 이러면 예. 많이 틀렸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제가 막 혼냈어요.
0: AI한테.
1: 이건 가장 기본 문법 개념인데 뭐 이것도 모르면 어떡하니? 막 그랬는데
0: 진짜?
1: 지금은 모르겠네. 시켜봐야 되겠다.
0: 지금 한번 시켜보세요.
1: 수능 문제나 수통 문제는 정말 잘 풀더라고요.
0: 그러니까 수능 문제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도 이제 잘 푸는구나.
1: 네, 맞아요.
0: 와, 정말. 선생님이랑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AI한테 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상담해 볼 테니까 고민거리, 응원 메시지가 필요하신 분은 AI 가지 마시고 저희 혜정 승재 크로스 언제나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예체능계에서 인문계로 진로를 바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예체능을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늦게 예고를 준비하느라 그랬는지 사실 공부는 아예 손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고 공부하는 습관도 잘 잡혀 있지 않습니다. 공부해야지 하는 생각만 하면서 매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진짜 너무 막막해요.
0: 정명주 바다님이 보내주신 사연. 입시에 대한 고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와, 명주님뿐만 아니라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을 탐색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방황한다 그럴까?
1: 네.
0: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2년 동안 또 공부를 아예 떠났고 정말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꽤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 기간을 좀 공부를 안 해서 두려운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중학교 2학년 때 예고를 했다가 예체능을 했다가 왜 또 그렇게 금방 바꿨는지도 참
1: 그쵸?
0: 궁금하네요. 그렇죠?
1: 네.
0: 처음부터 보통 한 초등학생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1: 그렇죠. 예체능은 좀 일찍 시작하는데
0: 예. 그러다가 또 2년 공부 안 하고 2년 동안 해보다가 또 곧바로 또 바뀌었으니까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1: 네.
0: 우리 정명주 바다님이랑 전화 연결이 또 돼 있다고 하네요.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받아주실까요?
1: 여보세요. 명주야.
3: 여보세요.
1: 안녕.
0: 안녕하세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3: 아니, 뭐라고 말해요?
0: 뭐라고 말하려면 그러면 자기소개를 지금부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다님들한테.
3: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사연 보낸 고등학교 1학년 정명주라고 합니다.
0: 아, 사연 보낸 고등학교 1학년 정명주 학생이에요.
3: 네.
0: 아, 목소리가 되게 앳되다.

0: 어? 지금 휴대폰으로 하고 있어요?
1: 네.
0: 아, 그렇구나. 약간 끊기나? 일단 뭐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떻게 신청하게 됐어요? 원래부터 이 경청을 들었었어요? 언제부터 들었었어요?
1: 제가 윤혜정 선생님을 좋아해서
0: 좋아했어.
1: 그랬구나.
0: 저는 지금부터 잠깐 쉴 테니까요. 얘기해보세요.
2: 명재 선생님이 좀 삐치실 때가 있어.
0: 언제부터 들었어요? 그러면 항상 목요일마다 들어요?
1: 네, 윤혜정 선생님 인스타 팔로우 하고 나서부터 쭉 들었어요, 목요일마다.
2: 그랬어?
0: 거기 그 승재.chung라고 인별그램 그거는 안 하셨어요?
1: 그거는
2: 했다 그래.
1: 했어요.
0: 어렸을 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랬구나. 윤혜정 쌤 수업을 언제부터 들었어요, 그러면? 아, 약간
1: 쟤는
0: 끊긴다.
1: 그만두고부터 들었던 것
0: 아,
1: 같아.
0: 예체능 그만두고부터. 그만둔 지가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자마자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 예고를 아예 안 가고 일반 고등학교로 간 거예요?
1: 안 가고 일반고로 간건 맞는데, 완전히 그만둔 건 올해 2월 말딱 입학할 때쯤이었던 것
0: 아, 입학할 때쯤에 어떤 거 했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1: 같아요. 저는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음악학이라고 하는 걸 주전공으로 했었고, 부전공이 클래식 작곡이었어요.
2: 클래식 작곡.
0: 음악학이랑 클래식 작곡, 음악 쪽이네요.
1: 네, 한 번만 더 말씀해
0: 음악 쪽이네, 음악 쪽, 그치?
1: 주세요. 네.
0: 지금 우리 명주 학생 장소가 어디예요? 집 아니에요? 아니면 바깥이에요? 약간 끊기는 것 같아서.
1: 집 아니에요.
0: 집 안에 있는 거야?
1: 네.
0: 그렇구나. 원래 집에서 좀 이렇게 잘 끊겨요?
1: 아니요.
0: 그런데 오늘은 좀 끊긴다. 그치? 오늘 컨디션이 좀 그런가 보다. 집안 분위기가.
2: 네.
0: 음악학은 뭐예요? 음악학은?
1: 음악을 정말 학문으로 다른 타 학문들과 연계해서 공부하는 그런 전공인데, 정말 국어, 문학 이런 쪽이랑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학이랑도 연결해서 하고, 사회랑도 연결해서 하고 하는 학문이에요.
0: 그거랑 클래식이랑. 근데 음악학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완전 예체능 쪽이라기보다 교과과정이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고.
1: 네.
0: 그러면 예체능 쪽으로 연습했었던 거는 그럼 작곡 쪽이었네요.
1: 네, 맞아요.
0: 그런데 또 어떤 계기로 다시 인문계 학교로 진학하게 됐어요?
1: 이제 좀 빠르게 예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몰아붙이듯이 급하게 하게 돼서 되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많이 힘들었어서 되게 고민하다가 그냥 그만두게 됐어요.
0: 마음도 급하고 그런 마음도 좀 들고 막 그랬었나 보다.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아닌가부터. 그쵸?
1: 네.
0: 지금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련은 없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 진학을 할 생각인 거잖아요.
1: 네.
0: 어떤 과목이 그렇게 힘들길래 이렇게 너무 힘듦을 토로했을까?
1: 수학이요.
0: 응?
1: 수학이요.
2: 수학.
0: 그러면 지금 팔로우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거를
2: 뒤끝이 있으셔.
0: 아니, 수학을 좋아하면 평상시에 환경을 수학화시켜야 해요. 무슨 말이 안 나와요. 전혀 중학교 2학년 거부터 잘안돼 있구나.
1: 네.
0: 어느 정도로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이 가장 기억 남는 게 어디까지는 제대로 알아요?
1: 근데 제가 학교 수업은 또 열심히 들었어서 약간 군데군데 좀 되게 예를 들면 함수 같은 건 아예 비어 있고
0: 아이고.
1: 연산 부분은 그래도 거의 다할줄 알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띄엄띄엄
0: 띄엄띄엄.
1: 네.
0: 그거 다싹다 메꿔야 되거든.
1: 네.
0: 그래서 지금 수학의 걱정인 거를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감이 아직 안 오는 거예요?
1: 네.
0: 지금 뭘로 하고 있어요?
1: 말해도 되나?
0: 학원 다니고 있어요? 그냥 학원인지 인터넷
1: 아,
0: 강의인지?
1: 인강으로 하고
0: 아, 인터넷 강의로
2: 있어요.
0: 하고
1: 네.
0: 있구나. 그게 수준에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중학교 과정이 듬성듬성 돼 있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이해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1: 그래서 하다가 모르는 개념 나오면 유튜브에서 막 찾아보고
0: 아.
1: 다시 하고 그렇게 해요.
0: 자, 내가 하라는 대로 할수 있어요? 윤혜정 쌤 수업도 들었고 했으면 EBS 듣잖아요.
1: 네.
0: 거기에 그 50일 수학이라고 있는데.
1: 아, 네.
0: 그거 한 번도 강의 안 봐봤죠?
1: 한번 봤어요.
0: 언제 봤어요?
1: 그거 겨울방학에 한 번?
0: 한번 봤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70강 다 들었어요?
1: 아니요.
0: 어디 들었어요, 그러면?
1: 그 모르는 부분 어디더라?
0: 씨, 나
1: 모르는
0: 진짜
1: 부분만.
0: 지금 잘 들어봐요. 내가 지금 하는 말잘 들어야 돼, 명주.
1: 네.
0: 머릿속이 많이 띄엄띄엄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1: 네.
0: 차라리 명주한테는 뭐가 더 좋냐면 뇌를 우리가 조각할 수 있으면 밀고 다시 까는 게 제일 좋거든, 지금 명주 상황에서. 그런데
1: 네.
0: 지금 명주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알고 있는 띄엄띄엄 붙어 있는 쪽이 있다 보니까 비어 있는 것만 채우려고 골라서 듣고 있는 건데
1: 네.
0: 그건 매우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1: 아.
0: 전체적으로 중간에 조금이라도 구멍이 뚫려 있으면 사고 과정이 연결이 끊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각을 못하고 암기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거든.
1: 네.
0: 그래서 50일 수학을 아는 부분이더라도 그거 2분의 1, 3분의 1 분수, 통분,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는 것도 상관없어.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쫙 메꾸는 강좌이기 때문에
1: 네.
0: 1강부터 70강까지 최대 배속 1.2배속으로 해서 최대 1.0배속 좋고
1: 네.
0: 그렇게 일단 빨리 끝내세요. 그게 너무 중요해. 지금은 명주가 현재 학교 진도 맞춰서 해봤자 그거는 다 땜빵이란 말이 틀린 뭐 나쁜 말은 아니니까 뭐라 그래야 되니? 이렇게 그냥 임시방편으로 지금 붙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1: 네.
0: 끝내야 돼.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내신 시험 대비는 해야 되니까 그 공부를 하는 거를 말리진 않겠으나
1: 네.
0: 여름방학이 되기 전까지 하루에 그게 어려운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강씩은 쭉 들을 수 있거든. 그러면 한 달이면 끝나거든.
1: 네.
0: 그렇게 완벽하게 끝낼 생각을 하세요.
1: 네.
0: 그러면 보는 눈 완전 달라지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도 되게 많이 편해질 거예요. 고1 과정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1: 네.
0: 그렇게 할수 있어요?
1: 네.
2: 오, 자신감이 생겼어.
0: 그러면 진짜 편해질 거예요. 윤혜정 선생님한테 궁금한 점도 물어보세요.
1: 아, 그 국어 문법이 너무 어려운데, 제가 근데 나비효과는 완강했거든요.
2: 나비효과 뭐 인문편 아니면 수능편?
1: 그
2: 인문편 본
1: 인문편 다
2: 거지?
1: 완강했는데, 그 이번 시험에서 다 괜찮았는데, 그 문법만 너무 많이 틀려서 문법 심화 문제 같은 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2: 근데 명주야, 그
1: 네.
2: 인문편은 선생님이 이제
1: 네.
2: 예비고의를 위해서 하면서 중학교 문법을 이제 너희들이 많이 잊어버리거나 거의 안 했거든.
1: 네.
2: 근데 사실 우리 공통국어에 있는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다루고 있는 개념이. 이제 화원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1: 네. 네.
2: 국어 시험은 학교마다 정말 선생님들이 어디 깊이까지 가르치시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시는지가 너무 달라. 그래서
1: 네.
2: 지금 1학기, 선생님이 항상 말한 게 1학기 중간고사가 중요한 거거든? 1학기
1: 네.
2: 중간고사 때 우리 선생님이 우리 공통국어 교과서에 있는 문법 개념을 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진짜 교과서에 있는 딱그 정도 수준으로만 내시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시는지 네가 스스로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1: 네.
2: 강의를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진짜 내 거로 다 소화한 게 아니지.
1: 네.
2: 강의 듣고 워크북도 풀었어?
1: 네.
2: 워크북 풀면서
0: 대답
2: 진짜
0: 잘해.
2: 그 해설을 내가 완벽하게 소화했는지 그것도 이해해야 돼. 근데 인문편은 조금 쉬운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르치시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 수능편에 있는 문법도 한번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거 들어봐도 괜찮고 교재는 없더라도 학교
1: 네.
2: 교과서를 가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 교과서에 있는 걸로만 가르치시는지 아니면은 선생님이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 가지고 문법 문제를 좀더 풀어주시는지 그것도 다르기 때문에 네가 그걸 한번 잘 체크하고 챙겨봐야 돼. 그
1: 네.
2: 문법을 너무 많이 틀렸다면 사실 개념을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 알았지?
1: 네.
2: 그리고 국어 수업 들은 날 당일 복습은 하니?
1: 아니요.
2: 문법은 해야지.
1: 아, 맞아요.
2: 그래. 들은 날그 시험 범위, 그 오늘 수업 들었던 그 범위를 그날 공부 안 하고 나중에 몰아서 하면 기억이 나겠어? 안 나지.
1: 아니요.
2: 개념의 남용과도 지금 어제 들은 거 아니잖아. 한참 됐을 거 아니야. 몇달 됐을 거 아니야. 다 까먹어, 문법은. 문법은 강의 한번 들었다고 내거 되는 거 절대 아니야. 누적 반복 복습해야지.
1: 맞는
2: 맞지?
0: 맞는
2: 강의를 복습해라. 알았지?
1: 말씀이시군요. 네.
0: 아니, 여기 이렇게 남겨줬잖아요, 사연에.
1: 네.
0: 공부하는 습관도 잘 잡혀 있지 않고 공부해야지 하는 생각을 있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공부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수학도 이제 답변을 들었고 국어도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하면 시작하고 나면 또 길이 보일 거야. 자기 상황도 좀 알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1: 네.
0: 대답은 또 넹! 그러면서 잘하네.
2: 제가 오늘도 되게 저희 학교 아이들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0: 아,
2: 제가 이제
0: 그러셨구나.
2: 아이들과 챌린지를 하느라고 상담을 많이 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얘기를 꼼꼼하게 학원은 어떻게 다니는지 들어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주도 아마 평상시에 공부를 안할것 같은 느낌이야, 선생님 생각에는.
1: 맞아요.
2: 그치? 그럼 시험 기간에만 하거든? 그럼 선생님이
1: 네.
2: 이렇게 물어봤어. 너 시험 준비 몇주 하니? 4주는 하니?
1: 저그좀 좋아하는 과목은
2: 그치.
1: 사주는 하고
2: 좋아하는 거
1: 싫어하는
2: 잘하는
1: 건
2: 것만 하고 싫어하는 건안 하지? 시험 범위를 못 훑어. 그렇게 하면 안
1: 네.
2: 돼.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특히 국어는 내가 오늘 학교에서 진도 나간 부분 있지?
1: 네.
2: 그러면 그날 저녁에 거기 교과서, 거기 학습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그 출판사 문제집 있지?
1: 네.
2: 자습서나 문제집. 거기에 나와
1: 네.
2: 있는 부분은 매일매일 조금씩 해줘야 되는 거야. 국어는 거의 매일 들었잖아.
1: 맞아요.
2: 알았지, 명주야? 네가
1: 네.
2: 안 해서 못한 거야.
1: 맞아요.
2: 하면 달라져.
1: 네.
2: 알겠지? 할수 있어. 너 책도 많이 읽는다며. 문법은 책 읽는 독서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0: 맞아요. 네. 얘기 잘 들었죠, 명주 학생?
1: 네.
0: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우리 명주가 신청곡 바다님들이랑 같이 듣고 싶다고 신청곡 있다면서요. 한번 얘기해 줄래요?
1: 그 아일리 분들의 I like you, no? With my fiction?
0: 아일리세? 아니, 본인이 신청한 거잖아. 아, 두 곡을 다 좋아하는구나.
1: 죄송해요. 네, 그래서 뭘 신청했는지 기억이 안
2: 미드나잇 픽션.
0: 미드나잇 픽션을 신청해 줬어요. 이거 같이 들을까요?
1: 네.
0: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나중에 공부 그렇게 해서 50일 수학은 어디까지 했고, 나비 효과 어떻게 됐고, 이런 이야기 해서 다시 한번 남겨주세요, 명주 학생. 안녕히 계세요.
1: 네, 감사합니다.
2: 명주 잘할 수 있어.
1: 네, 정쌤 사랑해요.
2: 나도.
0: 진짜 미치겠군요, 정말.
1: 근데
0: 저희는.
1: 진짜 사랑해요.
0: 정말? 얼만큼?
1: 완전 많이.
0: 완전 많이 사랑해요. 그래요, 잘 들어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저랑 혜정쌤은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리시 부릅니다. Midnight Fiction.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2: 저는 주얼리 윤 윤혜정입니다.
1: 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되게 기분 상하세요.
2: 아니 이렇게 다양한 이런 뾰로롱 소리를 돌아가면서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2: 전 좋습니다.
1: 뾰로롱 너무 그러니까 매주 바뀌는 이 뾰로롱 소리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좀 짧아지면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없으면 진짜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2: 그렇죠.
1: 이제 바다님들의 고민이 뾰로롱하고 사라질 차례인 것 같은데 아니 댓글이 너무 웃긴 게 아까 제가 막 얘기할 때는 쌤 또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랬는데 쌤 얘기할 때는 해정 쌤도 무서워요 쌤도 무서워요 우리가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되게 수학이랑 국어 얘기할 때 무섭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막 이게 있나 봐.
2: 제가 학교에서는 또 네. 무섭거든요.
1: 아 진짜 무서운 선생님이세요?
2: 저요? 네. 뭐 저희 학교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네. 애들이랑 재밌고 친하고 막 할 때 이렇게 하지만 네. 혼내야 될 때는 와,
1: 따끔하게 혼내요? 네. 애들 울고 그래요?
2: 네. 남자애들도 울어요.
1: 어떻게 혼내는데?
2: 그냥 팩트를 말하죠.
1: 넌 인간이 아니야?
2: 아유 그게 팩트예요.
1: 아니 어떻게 하길래 남자애들 울어요?
2: 네.
1: 그러니까 선생님 좋아하는 선생님이 실망하셨다는 것 때문에 울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선생님한테 실망을 드렸구나.
2: 뭐 어쨌든 다 잘 되라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나한테 화를 낸다는 건 선생님이 나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1: 사랑하는 거야 진짜로. 나 그 네. 얘기를 몰랐다. 관심 없고 사랑이 없으면
2: 안 혼내요.
1: 아예 뭐 그냥 내버려둬.
2: 화가 안 나요.
1: 그러니까 네. 화를 낸다는 게 나 얼마나 고마운 건지를 이제 알겠더라고. 네.
2: 근데 아 진짜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럴 때는 답답하잖아요.
1: 그러니까
2: 내 자식한테 화나는 것처럼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관심 없으면
1: 아예 안 나요.
2: 뭔 그럼요. 상관? 그럼요. 화 안 나요.
1: 그럼요.
2: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 기분 때문에 짜증이 나서 짜증을 풀어내는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짚어주시면서 화를 내는 선생님은 아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구나라고
1: 맞아.
2: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1: 맞아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주성현님은 저 수학 처음으로 90점 넘었어요. 브라보.
2: 잘했어.
1: 잘했습니다.
2: 너무 잘했어요.
1: 권나온님은 사회 수행평가 열심히 준비해서 30개 중에 29개 맞췄어요. 처음에는 하나 틀린 게 너무 아쉽고 속상했는데 그래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2: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저 나온이 29개 맞혔어요라고 썼잖아요.
1: 예.
2: 이거 너무 훌륭해요. 보통은 맞췄다고 하거든요.
1: 그치. 그러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2: 그거는 이렇게 맞대어서 그거 맞추는 거고 문제를 맞출 때는 맞췄다.
1: 그렇지. 너 나랑 듀엣 한번 맞춰볼래 할 때가 맞추다고.
2: 네, 그렇죠.
1: 이건 맞혔다라고 써야 네. 된다는 거. 역시 또 국어사의 맞을까
2: 훌륭합니다.
1: 온채원님. 선생님 저 한 시간만 지나면 생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나요. 빰빠밤빠밤빰 콩콩콩.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
2: 이거 막 해줘야 되는데.
1: 그러니까. 3398님. 두 아이 대신 제가 두 선생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방송이네요. 이렇게 학부모님도 잘 듣고 계시네요.
2: 감사합니다.
1: 맞습니다. 바라님들이 또 남겨주신 사연 중에서 바람님이라고 또 계시네요. 이분의 사연도 지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 고민이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중학생 때부터 아주 친한 베프가 있는데요. 올해 초에 그 친구한테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사이가 너무 나빠졌거든요. 힘든 마음은 이해가 되고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제 마음도 편하지가 않아요.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계속 들으니까 가끔은 좀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게다가 제 위로도 요즘은 잘 통하지가 않거든요.
4: 아, 네가 뭘 알아. 너같이 행복하게 사는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3: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하면 좋을까요? 힘든 친구 옆에 잘 있어주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1: 이런 고민을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한창 예민한 청소년 시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좀 부모님들의 사이가 나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 기댈 수 있는 그게 울타리가 쫙 무너지는 느낌일 거예요. 세상 무너지는 느낌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조금만 언성 높아져도 막 심장 두근두근거리고 막 잠도 못 자고 자 일부러 안 잤거든요. 일부러 막 엄마가 막 이렇게 간혹 가다가 막 이렇게 나는 니네 아빠랑 못 산다 이제 막 이러면 이제 엄마 도망갈까 봐 잠도 못 자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에 대한 거는 특히 청소년 바다님들은 정말 속상하고 하루 종일 학교 가도 그 생각만 나고 한다라는 게 너무 공감이 돼서 그런데 또 우리 친구 바다님들은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입장도 참 힘들 거야. 같이 덩달아서. 그렇죠. 그런 느낌일 것 같다라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좀 해줬네요. 끝머리에 이제는 가끔은 좀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친구는 이제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약간 해결해 줄 수도 없는
2: 없죠.
1: 거고.
2: 없어요.
1: 그냥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첫 번째 좀 예전에 저럴 때 있잖아요. 선생님도 한 20살 넘고 한 30살 가까이 돼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장례 직장 갈 일이 생기잖아요.
2: 네.
1: 그때 되게 막 찾아보고 이거 어떻게 절하는 건지부터 찾아보고
2: 맞아요.
1: 무슨 말을 건네야 되는데 마음이 어쩌십니까? 이러는 것도 되게 어색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2: 맞아요,
1: 이러는데
2: 맞아요.
1: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분이 하는 얘기, 힘든 얘기를 그냥 가만히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속 들어주고 그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게 힘들고 그럴 때도 뭔가를 내가 얘를 위해서 해결해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아유 힘들겠다. 아유 그래 어떡하니 하면서 옆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도 큰 위로가 될 테니까 그러는 방법이 제가 지금 생각해낸 유일한 방법이네요. 어쩌겠어요. 예.
2: 위로하는 거 저도 너무 어려워요.
1: 어려워,
2: 진짜 저도
1: 정말.
2: 너무 어렵고 이렇게 말하면 이런 부분에서 속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그렇고 저도 제 나이에도 저한테 고민을 말하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1: 맞죠.
2: 근데 이걸 어떻게 위로해줄까? 저한테도 너무나 힘든 일이고 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친구가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진심으로 해줄 수 있는데 고민을 많이 털어놓는 사람들은 자기도 마음이 힘들어진대요.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1: 맞아.
2: 그럴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근데 지금 딱 이 친구가 그런 것 같아요.
2: 저는 때로는 전화통화로 이렇게 그 힘든 얘기 들어주고 그럴 때 가끔은 저도 너무 바쁘니까 그냥 서로 같이 전화를 그냥 연결된 상태에서 그냥 저도 제 일을 하고 그 친구도 일하다가 가끔씩 얘기하고
1: 그래.
2: 이럴 때도 있어요. 그냥 같이 같이 있어준다는
1: 그래.
2: 거 그냥
1: 그게 위로가 된다니까.
2: 전화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네가 뭘 알아 너는 행복한데 이렇게 말하면 정말 이 친구들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1: 너무 속상하지.
2: 그렇죠.
1: 네가 뭘 알아.
2: 저도 막 고민했거든요. 뭐라고 조언을 해줄까. 근데 참 너무 어린 나이에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시기도 지나갈 테니까 그래도 옆에 있어주세요.
1: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같이 우울한 얘기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재미난 이야기도 같이 해주고
2: 맞아요. 기분 전환.
1: 기분 전환도 해주고 같이 막 야 이거 봤어? 야 이 영상 봤어? 진짜 웃기지 않아? 이러면서 이 친구도 힘든 마음이 잠시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나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얘가 너무 울적할 때는 나도 같이 울적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좀 같이 내가 더 힘나는 이야기나 뭐 완전 다른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얘가 또 씩 웃거든. 그래서 야 내가 또 널 보니까 또 웃긴 웃는다 이러면서 조금 위로가 되고 이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진짜 우리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힘드네요.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지 몰라서.
2: 그러니까 진짜 위로하는 거 너무 어려운
1: 어려워,
2: 일이에요.
1: 정말. 우리 같은 어른들도 그러니까 바다님들도 힘든 시간 잘 보내고 있는 친구 그래도 좀 더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네.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바다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고민을 듣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 정말 많으실 텐데 유튜브 댓글이나 반디앤 메시지 아니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1045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곡 듣고 저희 다시 오겠습니다.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어른이 될 시간.

0: 옥상 달빛의 노래, 어른이 될 시간 들었습니다. 해정승재 크로스, 바람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죠. 친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힘든 이야기를 고스란히 듣느라고 같이 지치는 것 같다고. 바다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김지은님은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내 마음도 지켜야 될것 같아요. 네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같이 있어주고 싶긴 한데, 근데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수 없어서 좀 속상해. 라고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1: 아,
0: 라고 이렇게
1: 정말.
0: 또.
1: 아, 왜전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지혜님, 대단하다.
0: 그치. 되게 현명한 답변이잖아.
1: 솔직한
0: 그쵸.
1: 답변.
0: 요한님은 고민이 될 때는 솔직한 게 답일지 몰라요. 나는 진심으로 너에게 위로가 되고 주고 싶은데 네가 위로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나도 좀 힘들다고 말해보라고. 비슷한 느낌이죠,
1: 네,
0: 그죠?
1: 네.
0: 7172님은 네가 뭘 알아 같은 말도 지금은 너무 속상하니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 진심은 아니지 뭐. 조금만 지나면 그동안 이야기를 들어준 친구가 엄청 고마울 거라고. 맞아요. 나중에는
1: 네.
0: 금방 알게 될 거예요. 라라라 3333님. 저는 친구들 고민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한다고. 나한테라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어머, 뭐야. 성직자급이야, 지금. 혼자 짊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 내려 들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정말, 아, 진짜, 와, 이런 사람이 성직자 같은 거 해야 되는데,
1: 전 너무
0: 정말.
1: 부족해요. 근데 제 친구들이, 딸과의, 사춘기가 온 딸과 고민, 그 갈등 때문에 고민할 때, 제 친구들이 각각의 캐릭터가 되게 다 강한 캐릭터예요. 서로 다르지만. 근데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일 때,
0: 아,
1: 그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0: 갈등이
1: 예.
0: 있구나.
1: 진짜, 다들 운전하면서 뛰쳐나가더라고요, 집을, 엄마들이. 근데
0: 정말?
1: 그 친구들과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0: 예.
1: 너랑은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아들만,
0: 오.
1: 둘만 있는 네가 뭘 알아? 라고 얘기했거든요.
0: 정말?
1: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친구들한테 죄송하고, 그래, 내가 너희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하면서 이해도 되고,
0: 진짜.
1: 그렇더라고요, 진짜.
0: 어떤 게 있지? 아들보다 그러면 딸의 그런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들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1: 그쵸.
0: 중고등학교 사춘기 때는 딸이 좀 엄마랑, 근데 엄마랑은 평생 싸우면서 가는 게 딸인데
1: 그
0: 또.
1: 딸들이 다셋다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진짜. 근데 시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다
0: 돌아와요. 아,
1: 돌아왔어요. 네.
0: 돌아와요. 다 돌아와, 진짜. 그리고 평생 친구잖아, 엄마랑은. 결혼해서도
1: 그럼요.
0: 친구고,
1: 그럼요.
0: 엄마 뭐 하는데?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끝까지 그 티격태격 하는 거 있죠? 그거 끝까지 가더라고. 끝까지,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그러면서 친구처럼 살더라고요. 거의 딸은. 엄마랑.
1: 그래도 저희는 그거 몰라요. 힘냈으면
0: 아,
1: 좋겠습니다.
0: 그러네. 아, 그러네. 선생님은 그 느낌이 없네.
1: 아직 모르죠, 아직.
0: 진짜? 선생님, 딸 있어야 되는데. 아우, 진짜 결혼도 안한 내가 할 말은 아니잖아. 정말. 미치겠네요, 정말. 아까 바람님은 너같이 행복한 애가 뭘 알아, 이렇게 친구의 말에 서운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시은 바다님도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수학 을잘 못하고 영어도 어렵고요. 사실 암기 과목도 잘안 돼요. 가끔 부모님이 저한테 너 그냥 기술 배울래? 아, 대학 포기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처 받기 전에 공부를 좀 해요, 그러면. 아니, 잠깐만. 아니,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이 사람아.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어렵고 암기 과목도 안 된다 그러면 공부 안 하는 거야. 암기 과목이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고 수학은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그런다 그랬어야지. 아니,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엄마가 얘기하는 너 기술 배울래? 대학 포기할 거야? 이게 그냥 욕이라고 받아들일 것도 아닌 게 정말 부모님은 그렇게 한번 물어보인 걸 수도 있어요. 얘가 공부 쪽에는 아예 관심이 없나? 그리고 옛날에는 무조건 다 공부만이 성공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그게 아닌 거를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은 예전처럼 이게 아주 유명한 문장이잖아요. 너 기술 배울래? 대학 안 갈래? 이거. 그걸 그냥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그냥 너 어떤 생각인지 엄마 입장에선 좀 그런 것 같은데 얘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딴 쪽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답해서 하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섭섭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공부를 조금 엄마 아빠한테 얘가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라는 느낌 그 느낌으로 속상해하는 모습이라든가 좀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은 와야 되는데 아예 안 하는 느낌이라서 지금 너 기술 배울 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공부하고 엄마랑 진지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중학교 3학년이라서 좀 아직 어리긴 한데요. 객관화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0: 이제
1: 객관화.
0: 무서워질 것 같다. 여러분, 이제 공포영화가 시작됩니다.
1: 나름대로의 공부가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안쓰러워하실. 얘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0: 그래, 내
1: 나오는구나. 이게
0: 말이.
1: 아니라 어떤 객관화된 그 자기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오늘 상담을 많이 하고 와서 그래요.
0: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 오신
1: 하나하나
0: 거잖아요.
1: 따져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네가 공부를 안한 거구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오늘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 기뻐하자. 난 기쁘다. 너희의 성적이 지금 그 지경인 게 안에서였다. 그러니까
0: 그렇지.
1: 우린 이제부터 하면
0: 하면
1: 된다.
0: 오를 일밖에 없는
1: 그렇죠. 그렇게
0: 거야.
1: 말했거든요. 할수 있을 거야.
0: 그래, 이건 해야 돼. 특히 야, 암기 과목도 안 된다라는 거는 안한 거랑 같은 거야. 이건 해야 돼. 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아 얘가 하면 되는구나라는 그걸 해야지 이렇게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할 아, 내가 진짜 그럴 시간에 빨리
1: 저는 제 아이들한테 진짜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상처 같은 건 받아오는 거 아니야. 누가 준다고 해서 내가 받지 않으면 되거든요.
0: 그치, 맞아.
1: 상처 받지 마, 얘들아. 누가 준다고 해서 그런 건 받아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내가 단단해져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 문자잖아요. 너 그냥 기술 배울래? 대학 포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말씀하셨으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0: 상처를, 아마 이거죠, 뭐.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너 그냥 가서 기술이나 배워. 너,
1: 그쵸.
0: 야, 너는 대학을 아니야. 너 글러먹었어. 막
1: 그쵸.
0: 이랬겠지. 엄마가. 그러니까
1: 그랬을
0: 좀.
1: 때.
0: 와, 근데 또 자기 자식한테 오죽 답답했으면 또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조금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아까 윤혜정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안쓰럽게 하라니까. 그렇게 되면, 나도 그 선생님이랑 티처스에서 학생들도 많이 보고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봤지만, 우리가 안쓰러울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성적은 안 나와도, 얘한테는 아이, 무식이 좀 해! 이런 애들이 있고, 큰일 났네. 한번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얘가 계속 이 방향으로 가네. 이러면 시간만 낭비인데,
1: 네네네,
0: 이런 애들이
1: 맞아요.
0: 있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성적이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그래야지 좀 뭔가 엄마 아빠도 이렇게 상처되는 이야기 안 하실 테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1: 그리고 지금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진짜 너무 열불 나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아직 어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도 정말 우리가 사실 남들한테 친절한데 아이들한테는 가장 불친절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0: 화가지.
1: 아이가 상처받을 만한 그런 표현을 조금 내가 좀 꾹꾹 눌러주시고
0: 맞아.
1: 정말 격려가 되게 커요. 정말 되게 커요. 제가 시간이 얘기해도 될까요? 네.
0: 얘기하세요.
1: 제가 얼마 전에 교무실에 있는데 행정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그때가 이제 6월 모의평가 재수생들 다시 도전한 학생들 접수받는 때였거든요. 근데 졸업생이 접수하러 왔다가 선생님을 뵙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 보내시라고 해서 왔는데 얘가 제가 이제 그 재작년에 가르쳤던 아이들이라서 전학년을 다 들어갔거든요. 당연히 제가 얼굴을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왔는데
0: 모르겠는 거예요?
1: 모르겠는 거예요. 저 너무 당황했어요.
0: 그랬겠다.
1: 그랬더니 선생님 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맨날 마스크 쓰고 있었고 맨날 수업도 잘 안 듣고 막 그랬기 때문에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 졸업생이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 어떻게 그렇게 맨날 안 하다가 선생님이 진짜 너 얼굴 기억 못할 정도면 너 진짜 안 했던 건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결심했어? 라고 얘기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시고 그냥 정말 툭 지나가는 말로 너 하면 되겠다.
0: 그
1: 한마디가 그 한마디가 얘를 바꿨대요.
0: 정말.
1: 네. 근데 그런 말을
0: 처음 들은 거예요.
1: 부모님이 얘는. 해주시면.
0: 어머, 그렇겠다.
1: 네, 진짜.
0: 진짜. 아니, 차라리 더 잘 먹히는 거는 칭찬, 격려는 부모님이 하는 게 훨씬 더 잘 먹힐 거고, 나쁜 얘기, 이렇게 혼내주는 얘기나 정신 바짝 차, 그거는 우리가 하면 훨씬 더 잘 먹혀요.
1: 맞아요. 그러니까
0: 부모님은 집에서, 야, 너 하면 되겠는데? 진짜, 나도 지금 살짝 찡했어.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다고 지금 네. 올라온 거잖아요.
1: 네.
0: 어머. 이 방송 들으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은 생각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저희 계속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나상현 씨 밴드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클로버.

0: 네임님이 보내주신 사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상현 씨 밴드의 클로버 듣고 왔고요. 네임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시험 기간에 해정승진 크로스로 위로를 많이 받아서 제 사연도 보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중학교 때 임원 활동도 하고 평균 90점은 유지했기 때문에 너무 안심했었던 건가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원은 그만두고 자기 주도로 공부를 해왔는데 그래도 평일 순공 10시간은 채웠는데 첫 모의고사에서 4등급, 3등급. 내신은 모의고사보다 더 나빠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한데 투정 부리는 것 같아서 속 시원하게 말할 곳이 없었어요. 두분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제가 먼저 한마디를 거들자면, 고1이면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 그럼요.
0: 때 학습법을 그대로 유지해서, 중학교 때는 사실 깊은 사고방식은 필요하지 않고 계산 연습만 많이 하면 되거든요.
1: 맞아요.
0: 교과 과정이.
1: 국어도요.
0: 아, 국어도 그래요? 그렇구나.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의 문제 형식부터 확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놀랄 가능성이 높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공부 방법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고친 느낌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잘 이해를 못 시키는데, 그냥 선생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해서 내가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이 돼야지 나도 똑같이 따라 풀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태도를 한번 바꿔보고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1: 네.
0: 쌤도
1: 이 학교는요, 지금, 모의고사가 4등급, 3등급이 나왔는데, 이게 나쁜 등급이 아니거든요. 첫 등급으로 했을 때. 그리고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더 충격적이라고 한걸 보니까, 일단 국어가 학교 시험이 내신식이 아니라 정말 수능식의 문제일 거예요. 비슷한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기출분석을 잘해야 되고, 오늘 저희 학교에 정승희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올라와서 1학년 1학기 시험에서 5등급 나왔다고, 나뭐 자퇴한다, 뭐 한다, 이런 학생들 이해가 안 된다고, 정말 입시를 이해를 못 하는 거라고. 이게 우리 학생부에서 11111111 이것도 훌륭해 보이겠지만, 54321, 이게 대학에서는 더 궁금하고, 더, 와, 얘 회복 탄력성이 있는 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0: 아니,
1: 거예요.
0: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진짜
1: 그럼요.
0: 들어가요, 그게?
1: 그럼요. 학종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0: 오오오
1: 이렇게 내가 처음 첫 시험에서 이렇게 그리고 아직 기말고사 보지도 않았고 수행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구나.
1: 내가 첫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막막 좌절하고 이거 안 된다. 나는 뭐 자퇴를

0: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실수를 하고 성적이 낮았지만 내가 이걸 극복하고 이렇게 성장한다 보여주는 그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험 충격받고서 속상하고 답답해 이게 아니라 빨리 정신 차려서 그 시험지를
1: 또
0: 기출 분석을
1: 무서워.
0: 해서
1: 또 무서워.
0: 기출 분석을 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의 살 길을 찾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이제 뭐 정신 차리고 잘 하면 돼. 너무 속상해하고 완전히 망쳤다라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야.
0: 순공이 10시간인데 성적이 이렇게 나온 거는 시간 문제는 아닌 거고 이제 방법 문제인
1: 맞아,
0: 거예요.
1: 방법
0: 공부
1: 문제야.
0: 방법 상담해야 됩니다. 선생님, 학교에 있는 각 과목 선생님과.
1: 그래요. GOD817님,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련회 갔다. 너무 재밌었겠다. 제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점심 먹을 때 앞자리가 그 여자애여서, 친구들 다 보고 있을 때 고백했는데 차였어요. 친구들 다 보고 있어서 그래. 이거 창피해서.
0: 근데 너무 용기 있다. 어떻게 친구들 다 보고 있는데 그때 고백한 거야?
1: 근데 이 여자애는 너무 놀래지. 친구들 다 있는데
0: 그쵸.
1: 그러면.
0: 드라마가 아니거든. 당황합니다.
1: 저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아니, 살아가는 건 문제 없어. 야,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니야. 평생 계속 그렇게 차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익숙해지고, 왜? 선생님, 안 차여봤구나? 차여보면서 다음번에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부족한 부분 뭐였지? 뭐 때문에 차였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 오답노트 정리하듯이 정리해가면서 나가면 돼요. 뭐가, 뭐 어떻게 살아가긴 뭐 어떻게 살아가. 괜찮아.
0: 근데 친구들 다 보고 있을 때 고백했는데 차여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죠?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조금 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1: 왜?
0: 일단
1: 예.
0: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지금 고민이잖아요.
1: 그럼 이 친구를 걱정해줘야 돼요? 이 친구는 저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거를?
0: 아, 어쨌든 아니 살아갈 수 있겠다
1: 진짜,
0: 이거죠.
1: 정말. 진짜, 정말 색다른 시선이다, 정말. 어떻게 살아가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또, 쌤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멋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여자애들 사이에서 제 멋있는 애로 소문날 수도 있어.
0: 맞아요. 맞아.
1: 진짜, 어떻게, 요즘
0: 용기 있잖아.
1: 애들은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는데, 요즘 애들일수록, 얘는 요즘 애랑 달라. 진짜, 좋아한다고 딱 하는데,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받아줬을 텐데, 이럴 수도 있어, 지금.
0: 맞아.
1: 그죠? 자신감을 갖고,
0: 멋있는
1: 좀더
0: 친구예요.
1: 연애 상담을 좀더 깊숙하게 하고 싶으면, 사진이랑 같이 보내주는 거 좋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내가 하고,
0: 스타일링?
1: 완전 해주지. 저처럼 이렇게 검정색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닐 수 있게 제가
0: 네,
1: 해드리도록
0: 믿어도
1: 할
0: 돼요?
1: 테니. 그럼. 완전 돼요. 그렇습니다. 와, 선생님 벌써 34분 38초가 지나고 있네요. 진짜 빨리 맞춰야 될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와. 이수연 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친구들에게 잘 상처받는 딸에게. 상처는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아까 그 말씀 다시 해주시면 좋겠어요. 곧 아이랑 만나는데 집에 가는 길에 아이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왜? 왜요? 왜요? 부담스러우세요?
0: 아니요. 아까랑 똑같이 말하면 돼요?
1: 예, 그럼요.
0: 저는 제 아이들과 학교 아이들한테도 이제 얘기해 주는데, 우리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야, 상처 같은 건 받는 거 아니야.
1: 그렇지.
0: 그런 건 누가 준다고 해서 받아오는 게 아니야. 받지 마.
1: 그래, 노 땡큐하면
0: 그쵸.
1: 되잖아요.
0: 제가 이거 선생님한테 이렇게 줬을 때 선생님이 안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1: 그쵸.
0: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얘기했을 때 이걸 내가 상처로 받으면 상처가 되는 거지만 됐고 하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이
1: 맞아.
0: 되는 거거든요.
1: 어쩌라고 이러면 된다니까.
0: 그럼요. 우리가 좀 단단해질 필요가 있으니까 얘들아, 상처는 누가 준다고 받지 말고 거절합시다.
1: 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혜정 승재 크로스. 진짜 마칠 시간인데, 선생님, 한번더 소개를 해 주십시오. 고민 있는 바다님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0: 아, 고민 있는 바다님들은요, 우리 인별그램 DM, 반디앱, 메시지, 유튜브 댓글,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모두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전화 연결을 원하는 바다님들은 비밀글을 이용해서 사연 남긴 다음에 저 전화 연결 원해요 하면 저랑 1부에서 같이 한번 혜정쌤이랑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통화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0: 그럼요.
1: 어, 오늘도 너무 좋았고 냉 그랬잖아요.
0: 너무 귀여웠어요.
1: 어, 너무 귀여워요. 우리 윤혜정 선생님과는 또 여기서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우리 바다님들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1: 안녕히 가세요. 저는 노래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몽니가 부르는 망설이지 마요. 박혜원의 주인공 연습.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자니님의 사연. 저는 곱슬머리인데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이거 아빠한테 물려받은 건데 머리가 부피를 너무 차지해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울지 마요. 저는 진짜 부러운 게 곱슬머리. 저는 4주마다 한 번씩 파마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쪽으로 쫙 쏠리는 머리라서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곱슬머리는 참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 자니님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청국장을 잘 먹고 머리카락이 풍성하고 체육 수업을 하고 온 날이면 근육통이 생기는 초등학교 6학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울지 마세요. 203 하나님. 4학년인 딸은 아직 꿈이 없다네요. 근데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학교 급식표는 어찌나 잘 외우는지. 꿈은 몰라도 급식표는 잘 아는 딸. 뭐가 되든 응원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급식에 진심인 학생은 엄마 일하는데도 막 전화해서 엄마 와 오늘 점심에 돈가스 나왔는데 진짜 맛있어 막 이런데요. 얼마나 좋아요. 한창 잘 먹을 나이 키도 쑥쑥 크고 그러려면 급식에 관심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뭐. 그리고 그렇게 한 분야 이렇게 열정적인 친구는 또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278 하나님의 사연. 엄마 휴대폰을 우연히 봤는데요. 저한테 보내려던 톡이 남아있더라고요. 딸, 점수 너무 신경 쓰지 마. 열심히 했으면 된 거야. 정말 감동이었는데 왜 보내진 않으셨을까요? 마음이 바뀐 건 아니겠죠?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열심히 하면 된 거야 그랬잖아요. 점수 너무 이게 진심은 맞는데 괜히 보냈다가 점수 상관없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할까봐 보낼까 말까. 안 보내기로 결정했으면 지우기를 했겠죠. 백스페이스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신 게 아닐까.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 하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 보내주십시오. 반디 앱은 무료고요.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아이유의 관객이 될게. 소수빈의 에브리.

정승재의 경청 5월 14일 목요일 이제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유튜브 댓글에서도 요 하트 적혀 있는 상자가 뭔지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내일 스승의 날이라고 윤혜정 선생님이랑 저한테 바다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스티커 붙여서 간식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아까 윤혜정 선생님도 꼭이 얘기 너무 고맙다고 얘기 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서혜지 바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강아솔의 노래예요. 다 고마워지는 밤. 맞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게 고마운 사람입니다. 내일도 우리 반갑게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님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코잘 자요. 안녕.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케냐 서부 지역의 장례식에서 그들을 볼 수 있답니다. 고인을 기리며 통곡하고 전통 장송가를 부르는 그들, 장례가 끝나면 사례를 받고 돌아가는 그들은 케냐 장례 문화의 새로운 현실을 반영한 직업군인 전문 조문객입니다. 케냐를 포함한 동아프리카 부족 공동체는요, 이 장례식의 규모와 조문객 숫자로 고인의 사회적 위상을 판단해 왔다는데요.

그래서 고인의 가족 친지는 장례식 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한다죠. 하지만 도시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요, 과거처럼 이 대가족이 장례를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구조는 약해졌고 결국 조문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전문 조문객 중에는 청년들이 많은데 돈벌이를 위해 곡을 하고 이 노래를 하다 보면은 어느덧 진심이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시작은 돈이었는데 어느 순간 진정이 되는 것. 누군가를 위해 울고 겸허히 노래하는 행위 자체에서 이 진심이 우러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케냐의 아티스트 소티 솔 그의 노래 Brighter Days.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웨토 가스펠 콰이어의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웨딩싱어, 뭐 피로연, 회갑연, 각종 연회,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뮤지션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고용돼서 흥을 돋구는 그런 일은 흔한데 이런 거는 흔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케냐에는 이게 사업적으로 이렇게 좀 활발히 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받고 보통 2, 3일 있다가 장지로 가는 그래서 발인을 하잖아요. 요 케냐에서도 이 전문 조문객단은 발인 날 장례식장을 떠나면서부터 그 일이 시작된답니다. 쭉 계속되는 뭐 행렬이 될 수도 있고 뭐 차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인이 이제 발인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곡을 하고 울고 예. 근데 이게 사업적으로 케이터링도 준비가 된다는데요. 케냐 장례식에도 이렇게 음식 대접을 하는 문화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뭐 발인지에서 필요한 뭐 이런 텐트라든지 기물도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앞서서 그 고인의 사회적 위상을 아 이렇게 조문객이 많구나 또 이렇게 화환이 많이 왔구나 오 저 좀 대단하신 분도 이렇게 문상을 오셨네 뭐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하는 거는 케냐와 예, 한국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세계 어디나 그렇겠죠. 간소화된 뭐 풍습을 가진 나라에서는 뭐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문화적으로 이 또 이런 걱정도 있답니다. 그 망자의 영을 혹시나 환하게 하면 안 된다. 제대로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에서 이런 전문 조문객을 고용해서라도 망자의 영을 기쁘게 보내드려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사업이 번성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예. 그 실제로 전문적으로 조문하는 한 청년이 그럽니다. 이게 뭐 범죄를 하거나 저지르거나 요행을 바라는 것보단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인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죠.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돌아가신 분이 내 친지나 가족이었다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 곡을 하고 슬픔을 표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4230님께서 오래전 할머니 장례식이 생각나네요. 라고 쓰시면서 입관 후 덮은 흙을 두 발로 다지면서 일꾼들이 부르던 노래 별 감정 없이 의무적으로 부르는데 오히려 가식없게 들렸던 기억이 그러고 보면 케냐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요. 라고 쓰셨습니다. 저승재물 풍습이라고 뉴스에 가끔 그 동남아나 그쪽 소식 보면 종이돈도 태우고 뭐 고급차, 아파트, 명품 이 모형들을 이렇게 망자를 위해서 태우던데 그 생각도 나네요. 매일 오후 2시 한번, 밤 12시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앱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은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5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 초대 이벤트 오늘도 시작합니다. 민요 재즈그룹 휴명상각 싱어송라이터 민수 포크듀오 여유와 설빈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무대까지 이렇게 네 팀의 무대 펼쳐지고요. 관람 원하시면 세음행 홈페이지 공개방송 신청방 게시판에요. 나에게 세음행은 땡땡땡이다 이렇게 사연 적어 보내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예, 당첨되실 수 있고요. 좋은 사연은 또 공개방송 때 소개하도록 하고요. 이 실황은 6월 22일 월요일에 방송으로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음악 두 곡입니다. 콜롬비아의 밴드 모라트의 두 카르텔, 너의 감옥. 그리고 스페인의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 라비안 게리다의 라 베르다드, 진실. 두곡 듣고 오죠.

진실을 말해줄게요 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내용이었네요. La verdad, 진실.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La bien querida 노래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 콜롬비아의 밴드 모라트의 두 카르텔, 너의 감옥이었습니다. 물질을 쫓아 떠난 여자에게 그게 너의 감옥이 될 거야 라고 노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입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요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1995년 산레모 가요제 공연 실황으로 그해 우승을 차지한 곡 Come Sapere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를 듣고 계십니다. 이탈리아 팝의 산실이자 실록 산레모 가요제에서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을 세운 곡이죠. 이탈리아 팝의 전설 도메니코 모두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승 그리고 비평가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입니다. 여성 음악가로서도 최초였죠. 그 이름은 지오지아입니다.

조르지아의 산레모 기록과 함께 그녀의 가창력과 해석력은 제3 정평이 났습니다. 일례로 생전에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그녀와 협업하며 이탈리아에서 내 손가락 안에 드는 목소리라고 극찬했답니다. 1994년 산레모 가요제 신인 부문에서 그녀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 또한 매 순간 기민하게 선율을 타는 보컬리티라고 평가했고요. 이후 함께 듀엣곡을 발표하기도 했네요. 이 영광에는 두 가지의 다른 배경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먼저 조르지아는 어려서부터 유명 성악가 밑에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으며 엘리트의 코스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레사 프랭클린, 엘라 피츠제럴드, 스티비 원더를 들으며 클래식 음악이 아닌 소울 팝 디바로 궤도를 수정합니다. 급작스러운 변절은 아니었고요. 조르지아의 아버지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소울 블루스 장르의 아티스트 주니오 도드라니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 아버지의 무대를 어릴 적부터 가까이서 지켜보며 자란 환경과 더불어 직접 제작한 라이브 음반이 평단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결심을 굳히게 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레모 가요제에서 새로운 신화를 쓴 후에 조르지아는 이탈리아의 거장 비노 다니엘레를 프로듀서로 영입하고 싱어송라이터로서 본격적인 성공 스토리를 써나갑니다. 초창기 휘트니 휴스턴에 비견될 정도로 고음역대의 R&B 스타일을 선보였던 그녀는 중반기에 접어들며 어쿠스틱 팝 발라드,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소울이 자리잡고 있었죠. 이탈리아에선 조르지아의 독창적인 소울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지중해성 소울, 메디테라니안 소울이라고도 부르더군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이탈리아의 휘트니 휴스턴, 미국 소울 재즈 팝을 R&B를 이탈리아 팝으로 안착시킨 주역 보컬리스트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 조지아였습니다. 첫 곡은 대상과 비평가상 동시에 산레모 가요제에서 수상한 그런 기록을 세운 전설적인 곡 Come Saprei,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였습니다. 1995년도 그가 발표한 음반 Come Thelma and Louise 수록곡인데요. 이 앨범 제목도 재밌네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올해 칸 영화제 대표 포스터의 주인공이 바로 이 텔마와 루이스였는데, 칸에 초연된 지 35년 주년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칸 영화제 측에서 선정해서 포스터로 만들어 걸은 거랍니다. 이 곡은 에로스 라마조티가 작곡자로, 공동 작곡자로 참여를 했네요. 물론 판매도 엄청났고, 데뷔 2년 남짓된 조지아를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곡이 되었고요. 휘트니 휴스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곡의 분위기, 곡의 형식, 무엇보다도 조지아의 보컬 그 역량을 느낄 수 있는 곡이죠. 특유의 그 R&B를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그 떨림, 그 멜리스마,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타고난 그런 역량이 또 그런 것들이 돋보이네요. 혹시나 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건 뭐 표절 시비 뭐 이런 건 없었나? 초반에라도 전혀 없다네요. 그러니까 곡도 잘 썼단 얘기겠죠. 그 뉘앙스를 아메리칸 R&B, 특히 휘트니 휴스턴 같은 풍의 그 R&B성을, 그런 소울을 에로스 라마조티 등과 함께 잘곡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 곡, 이것은 최근의 곡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12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G. 자신의 이름의 머리 글자를 딴 데뷔 31년 차의 그 시점에서 까마득한 후배인 블랑코와 함께 작업한 결과물이었습니다. La cura per me, 내 마음의 치유제였고요. 블랑코 이 아티스트는 2022년 산레모에서 브리비디, 오한이라는 제목의 곡을 동료 아티스트 마무드와 함께 불러서 우승을 차지했던 이력이 있죠. 그 후배와 작업하는 젊은 작곡가 프로듀서들과 작업하는 목적으로 만든 앨범이 바로 이 G 음반의

주된 고리였답니다. 그러면서 조지아가 이렇게 말했다네요. 현재와 동시대적으로 소통하되 젊음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 했다. 신중한 말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제 팻 메테니의 사이드 아이 프로젝트도 우리 김밥의 영혁 씨가 소개하셨었는데 조지아도 이렇게 후배 제네레이션과 함께하는 행보를 보이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탈리아의 1990년대 지형은 그러니까 뭐 전통 발라드와 깐손의 중심이었다는데요. 이 시내 R&B 소울의 요소를 자연스럽게 정착시켰다. 조지아가 한국에도 그런 아티스트가 떠오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박정현 가수님이 있죠. 그리고 이 곡들이 두 곡만 들어봤지만 와 정말 난이도 극상의 곡이잖아요. 보컬리스트의 이 기준을 높였다.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아 그리고 라우라 바우지니 엘리자와 함께 현재 진행형으로 이탈리아 팝의 3대 여성 아티스트로 아직도 건재한 조지아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뒷부리 음감회가 있죠. 세아라. 음악 두곡 듣고 오죠. 1991년 알랑 바숑의 마담 랩. 마담 뚜가 아니라 마담 꿈이네요. 꿈의 의인화. 예. 꿈이 인간을 유혹하고 현실에서 납치한다. 그런 여성적 존재로 묘사한 곡입니다. 이어서 이전에도 소개했던 곡이죠. 파스칼 오비스포와 크리스토프가 함께하는 Le Tourne Coeur, 매혹자, 현혹하는 자. 세 음행이 전한 노래로 가사도 소개한 적이 있는 곡이네요. 아무튼 두 곡에 이어서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분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엘리스 헤지나가 부르는 브리가스 눈까 마이스, 싸움은 이제 그만입니다.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 작곡, 비니시우스 디 모라이스 작사, 이 조합이 만든 수많은 명곡 가운데 하나죠. 1974년 음반 앨리스 앤 톰에 수록된 이 노래에 앨리스 헤지나가 노래를 불렀고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피아노 연주, 건반 연주를 맡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연인이 있는데 갈등과 이별을 반복한 후에 이제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안정기로 접어든다는 그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이야기입니다.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그는 다가왔고 미소 지었고 내 사랑을 쟁취했어. 그러더니 울음을 터뜨리는 거야. 그 슬픔을 달래준 건 나였지. 사랑은 우리의 시간을 아프게 만들지. 결국 우리를 화해로 이끄는 것도 사랑이지만 얼마 후 이번엔 내가 그로 인해 절박해졌어. 그는 기꺼이 날 건져주었지. 우리 사랑은 오래 계속되리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더군. 또 한 번, 그리고 평생토록. 가장 좋은 건 평화롭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이제 그만.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세 명이 전하는 노래 브라질의 두 거장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스의 작품 브리가스 눈까 마이스 싸움은 이제 그만 앨리스 헤지나의 노래로 잘 들었고요. 노랫말도 잘 음미해 보았습니다. 평화기가 왔다 그러는데 음악은 그 뒷부분이 긴장감이 더 생기는데요. 평화가 가짜 평화인가? 아무튼 자,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아립의 음악 정찬 이어집니다. 브라질의 아티스트 파울라 모렐렌바움의 노래로 조빔의 곡한곡더 듣죠. 인센사테즈 어리석음.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0: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3: 난 입으로 하는데.
2: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3: All in one
2: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 프랑스의 작곡가 르네 오브리의 1989년 음반에서요. Les Voyageurs, 여행자들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시간 문자로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3482 감사드리고요. 계절 바뀔 때마다 듣곤 하던 율디의 음악이 있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봄에 벚꽃 떨어질 때 그리고 가을 낙엽 떨어질 때 되새기곤 하는 떨어져 버린 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것이 삶의 애달픔이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래서 3482님에게는 최고의 계절송이다 라고 저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의 세 번째 음반에 수록된 돌아오지 않아 들어볼 텐데요. 떨어지는 것 중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떨어지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요즘은 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은 될 수 있으면은 안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아무튼 3482님 고맙습니다. 함께 듣죠. 돌아오지 않아 듣고 이어서 이하립의 음악정찬 시작합니다.

0: 그녀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요.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손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이제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 네. 짧게 시간 잠깐 써가지고 네. 그 정 떨어진다는 얘기를 좀 정리를
1: 맞아요.
0: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1: 저한테만 떨어지신 거잖아요. 정이.
0: 맞아요.
1: 다른 분들은 아닙니다. 네.
0: 생각보다 무서운 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닙니다. 그 뭐 삶에 이렇게 살다가 아우 그런 쓰기 겁나네 이제는 정이 떨어졌다는
1: 가볍게
0: 말을 하면
1: 이제 정을 생각하신 거죠.
0: 그런데 네. 이제 이건 정말 핵폭탄급의 그런 감정일 수도 있겠구나 누구에게는. 그런데 그걸 느끼고 싶지 않다 그런 거니까.
1: 맞아요.
0: 예, 그런 거를 저도 은연중에는 아 그건 정말 마지막으로 봐서

0: 어느 정도 지켜내야 되는
1: 맞아요.
0: 그런 거구나.
1: 마지막 선.
0: 네,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구나. 그 얘기였어요. 네. 뭐 집값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섭나?
1: 너무 무섭죠. 네. 아우,
0: 아무튼
1: 살 떨린다.
0: 네, 거기까지만 쓰고요. 그
1: 네.
0: 얘기는 월요일쯤 저희가 그 이해아립씨 생각하면서 뉴스를 전했거든요. 아, 아립씨가 귀가 많이 이렇게 간지럽겠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그 뉴스
1: 깜짝
0: 아이슬란드에
1: 놀랐습니다.
0: 가면요. 그 무형문화재 유네스코 지정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것을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있대요.
1: 네.
0: 이건 뭔지 아시나요?
1: 아, 몰랐는데 느낌이 옵니다. 네. 저랑 밀접한 관계라면 뭐, 전 수영선수니까.
0: 수영선수가 많이 돌아다니나요? 아이슬란드에?
1: 아무래도 물에 관련된 수영장이 아닐까.
0: 그
1: 네.
0: 뭐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그렇겠죠.
1: 네네.
0: 수영장이 그렇게 많대요.
1: 진짜 제일
0: 뭐
1: 부러운 일입니다.
0: 야외 수영장 같은 경우는 날 추워지면 뭐 온천수 끌어다가도 뭐 채워놓고 그렇게
1: 네.
0: 해서 국민들이 다 물개처럼 수영을 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1: 정말 해가 너무 짧게 뜨고, 저 항상 그 날씨에 핀란드, 아이슬란드 있거든요. 항상 체크하는데, 너무 춥거든요.
0: 왜 체크하세요? 혹시라도
1: 아직은 해가 떠 있나? 약간 해가 너무 짧으니까, 언제든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드는 곳이라서, 그래서 항상 꿈꾸고 있는데, 뭐 이렇게 또 이번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다음에는 아이슬란드에서 뵙겠습니다.
0: 더 활발히 많이 만드는 거 아니야? 막 바로 옆에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러면.
1: 물구덩이만 있으면 그냥 바로 뛰어들 수 있게. 네.
0: 아무튼 핀란드에 가면 사우나가 많고 영국에는 펍이 많고 뭐 이렇듯이 아이슬란드는 이제 수영장입니다.
1: 그래서 같이 이제 들어간 사람들끼리 물 담그고 이야기 나누고
0: 거기
1: 어디서 왔어? 뭐몇 살? 뭐
0: 예전에는
1: 이러면서.
0: 총리님께서 거기서
1: 네.
0: 이렇게 뭐그 국민들하고 뭐 이렇게
1: 소통.
0: 타운홀 미팅 이런 거 했다 그러는데 수영복 입고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거 힘들었을 텐데 아무튼 수영장이었습니다. 그간 오늘 갑자기 더워졌는데 수영장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오늘 특히
1: 오늘도 열심히 음파음파
0: 움파움파 하고
1: 푸파하고
0: 오셨나요?
1: 네, 푸파푸파하고
0: 근데 오늘 복장은 움파 복장이 아니라
1: 네.
0: 약간 좀그 누구죠? 그 만화에 나오는
1: 달려라 하니?
0: 잘 뛰는 애
1: 네.
0: 한이군요.
1: 네,
0: 한이.
1: 오늘 머리도 약간 이렇게 양쪽으로 양갈래를 따가지고 방금 달리고 온 사람 얼굴도 약간 그을린 듯이 그러고 왔습니다.
0: 정찬 메뉴가 또 약간 또 그런 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소개해 주세요.
1: 네, 오늘은 달리기를 위한 음악, 달리기를 할때 듣는 음악. 그래서 일명 러너스 플레이리스트입니다.
0: 러너스 플레이리스트. 좋네요.
1: 네.
0: 스위머스 플레이리스트가 먼저 나올 줄 알았더니 러너스
1: 네,
0: 플레이리스트가
1: 아무래도 좀 매니아층이니까 스위머스는 그래서 약간 러너스가 요즘에
0: 요즘
1: 러너 인구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0: 한 2천만 되나요? 어린잡아.
1: 그럴 것 같아요. 경복궁에 한 3천만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주변에 정말 걸으시는 분이 없어요.
0: 다
1: 네,
0: 뛰어다녀요.
1: 다 뛰어다니시고 제 친구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늘어가면서 애들이 얼굴이 반쪽이 되어가는 얼굴 뭐야? 너 누구야?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0: 뭐 먹으면서 좀 뛰셔야 될 텐데.
1: 그리고 북페어에 전에 한번 했었는데 다 아웃도어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했더니 집에서 여기까지 뛰어왔어요. 약간 요렇게 해서 정말 정말 대단하구나 하면서 오늘은 러닝 하시는 분들 또 인구도
0: 한
1: 많으니까.
0: 십수년 전에 그런 러닝 붐처럼 그거 있었는데, 사이클링 붐.
1: 그쵸.
0: 자전거에서 막다
1: 맞아요.
0: 이 스판덱스 입고,
1: 맞아요.
0: 이 안전모 쓰고,
1: 맞아요.
0: 그때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막, 저 경기도에서 강남 쪽으로 스튜디오에 자전거 타고 가서 연주를 막
1: 맞아요.
0: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0: 힘이 없어가지고.
1: 지금 러너스들에게 좀그 사이클 하시는 분들 밀린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또 이럴 때 흐름을 바로 타야 되니까
0: 흐름을 타야죠.
1: 흐름에 바로 타서 오늘은 또
0: 러너스 플레이리스트.
1: 네.
0: 기대하겠습니다.
1: 골라봤습니다.
0: 보통 귀에 이어폰들 다들 꽂고 러닝 하시죠?
1: 그렇죠. 저는 사실 저도 한때 러너의 시절이 있었는데, 러너를 할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 음악이었어요.

0: 아, 버티게 하는.
1: 네, 그래서 1시간, 1시간 반짜리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행복하게 뛰는 거죠. 이 노래가 끝나면 같이 러닝도 끝나게.
0: 그렇구나.
1: 네.
0: 하긴 걸으면서 저는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1: 네.
0: 걸으면서 뛰면서는 안 해봤는데 노래에 집중이 잘 되던가요?
1: 완전 그냥 노래에 따라서 제 마음도 함께 날아갑니다.
0: 그러면 그 중점적으로 러너스 플레이리스트는 어떤 식으로 어떤 템포에 어떤 리듬에 뭐 이런
1: 그게 이제
0: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
1: 러닝마다 다른데 오늘 뭐 이렇게 약간 뭐 어필 구간도 있고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싹 몸을 데우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짜가지고
0: 자세한.
1: 네, 한번 가도록 하고요. 뭔가 비트, 베이스, 드럼 앤 베이스가 되게 중요한 그런 음악들이 항상 주로 선곡이 됐고 플레이리스트에 오르더라고요.
0: 쿵, 빡,
1: 네.
0: 이거에 맞춰야 되니까.
1: 네, 순대대 순대대 이런 건좀 어렵고.
0: 스텝이 꼬일 수가
1: 네,
0: 있겠네요.
1: 스텝이 아니죠. 그리고 도파민이 너무 터지면 바로 또 주저앉는 그런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0: 참고로 순대대 순대대는 약간 디스코풍이죠.
1: 네, 디스코는 그래서 오늘 조금
0: 자제하고.
1: 자제하면서 준비해봤습니다.
0: 스트레이트한 리듬으로
1: 네.
0: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곡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진짜 컬렉티브 소울 기억하십니까?
0: 저 오늘 아리티
1: 네.
0: 덕분에
1: 네네.
0: 이런 밴드가 있었지 다시 리마인드가 되면서 한 20년 만에 듣는 것 같아요.
1: 우리의 기억 속에서 까맣게 지워진,
0: 정말 까맣게.
1: 네네네. 그런 그 팀인데, 저도 이 러닝 하면서 이 노래를 듣고, 다시 그때 추억이 막 스멀스멀 피어오르면서, 그치. 이렇게 달려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이 10세기 말에 이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2000년도 초반에도 꽤나 인기가 많았었죠?
1: 맞아요. 지금 이 앨범이 1999년 독사지라는 그런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지금 2024년에도 활발하게 앨범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0: 맞아요. 그리고 그 싱어분이 특히나,
1: 맞아요.
0: 정말, 정말 더 멋있게 나이가 드신 거더라고요.
1: 안 그래도 우리 에드 롤랜드 형님께서 너무
0: 롤랜드 형이죠.
1: 멋있었는데, 네. 이 노래도 직접 작사, 작곡하시고, 근데 멋있게 늙는 거는 이분들도 많이 러닝을 하시지 않았을까.
0: 그렇군요. 건강한 삶을 살아야 그렇게 되는 거겠죠?
1: 그렇겠죠.
0: 러닝도 하고, 규칙적으로 잠도 잘 자고, 음식도 잘 챙겨 먹고. 근데 곡 제목이 런이네요, 런.
1: 런입니다.
0: 이건 약간 도망의 의미일 텐데.
1: 뭔가 약간 그 상업주의나 어떤 현실에 대한 회의, 비판에서부터 출발한 노래인 것 같고, 뭔가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달리자. 약간 요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기타 비트에 맞춰가지고 약간 어쿠스틱한 기타 소리 나거든요. 그거에서 이제 달리다가 중간에 이제 현이 쫙 나오고 그러면 또 갑자기 풍경이 확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러닝에 일단 달려.
0: 달려.
1: 네, 일단 뭐, 생각하지 마. 달려. 이런
0: 혹시
1: 시작의 노래로.
0: 내리막에 와도 달리나요?
1: 내리막에서, 진짜 내리막에서는 거의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0: 큰일 나잖아요.
1: 피켜! 이러면서 달리고.
0: 이거는 오늘은 그냥 평지에서 첫
1: 평지에서,
0: 곡은
1: 네, 달려봅니다.
0: 1999년 미국의 얼터너티브 록 밴드 컬렉티브 소울의 발표곡입니다. Run.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첫 곡으로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과 함께하는 이하립의 음악정찬 음악으로 차린 이 코스 요리 오늘의 첫 메뉴는 콜렉티브 소울의 런이었습니다. 27년 전 음반에서 들어봤고요. 그들의 대표곡이고 당시는 차트 뭐 1, 2위를 다투는 그런 싱글들을 많이 발표했던 그런 밴드였죠. 지금도 뭐 현재 진행형이고요. 오늘의 테마 달리기를 위한 음악 러너스 플레이리스트 첫 곡으로 차분한데요.
1: 네, 맞아요.
0: 당시에 이런 곡들 많았죠. 내추럴 드럼 위에 약간 룹이 겹쳐진 듯막 이렇게 들리는 그런 드럼 사운드 스타일.
1: 그리고 약간 투기타 양 왼쪽 오른쪽에
0: 맞아요.
1: 녹음해가지고
0: 랩트
1: 많이 했죠.
0: 라이트로 나눠진 기타의 조합 이런 것들도 오랜만에 참 반갑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전 러닝은 안 하지만 정기적으로 꾸준히 듣는 곡이에요. 이거 들으면서 걸으면 안 뛰어도 뛰는 느낌 들어요.
1: 맞습니다.
0: 아, 진짜요? 김아리님께서 이걸 꾸준히 정기적으로 들으신다고요?
1: 예, 진짜
0: 와.
1: 대단하십니다. 근데 안 뛰어도 뛰는 느낌 너무 괜찮지 않아요?
0: 네.
1: 그냥 덤으로 얻는 것 같잖아.
0: 그러면 살도 그냥
1: 그냥 알아서 칼로리 제로가
0: 안 빠지는데 빠진 느낌? 뭐 이런 건가요?
1: 칼로리 태우는 느낌. 노래만 들어도 그거 너무 좋은데요?
0: 와, 그런 음악을 내가 쓰면
1: 제로 콜라처럼.
0: 나는 대박 나는 거죠.

0: 정찬, 오늘 러너스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네, 두 번째 곡은 그 중멈마. 중요한 건 멈추지 않. 중요한 건 멈추지 않은 마음.
0: 멈마.
1: 중멈마.
0: 발음도 어렵네.
1: 발음 너무 어렵죠?
0: 중멈마.
1: 네.
0: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저쪽 건너방에. 중엄마. 중엄마.
1: 네. 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그책 에세이 중에서도 적어도 나는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뛸 때는 정말 걷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걷는 것처럼 천천히 뛰어도 좋은데
0: 네.
1: 이제 걸으면 다시 회복으로 돌아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살살 진짜 걷는 것처럼 느리게 해도 뛰는 그 몸가짐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0: 그러네요.
1: 예, 그래서 두 번째 노래 레드 칠리 페퍼스의 Can't Stop으로.
0: 이 노래 들으면서 좀 발동을 걸어야 돼요.
1: 네네.
0: 이거 좀제 기준으로는 좀 이거 맞춰서 어떻게 뛰지? 막 이런 느낌인데.
1: 두 박자에 한 박, 두 박자에 한 번씩 뛰어야 될것 같은
0: 두
1: 노래.
0: 박자에.
1: 처음에 엄청나게 막또 달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드럼 비트 막 이거 듣다 보면 약간 꼬일 수 있는데, 중간에 또 조용해지는 또 약간 이렇게 이게 있거든요. 업다운이 있어서. 그거를 바라면서 기타 솔로 나올 때까지 또
0: 쉴
1: 이렇게.
0: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와요.
1: 네, 나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1: 일단 심장 박동을 이 드럼 비트에 맞춰가지고 Can't Stop 가자.
0: 알겠습니다. 이게 모방하는 삶을 선택하지 마라. 뭐 이런
1: 맞아요.
0: 교훈이 있다고 그러는데
1: 네.
0: 모방하는 삶을 선택하지 말라고.
1: 네.
0: 알겠습니다. 뛰는 것도 혹시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 누구 방법, 누구 메소드 뭐 이런 게 있어요?
1: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람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달린다는 거는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 스스로와의 경쟁이고
0: 그러네요.
1: 과거의 나를 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요행이나 어떤 팁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꾸준함, 성실함,
0: 꾸준함.
1: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레드 칠리 페퍼스의 2002년 여덟 번째 음반 By the Way 수록곡입니다. Can't Stop. 멈출 수 없어. 듣고 오죠.

0: can't stop the spirits when I need you. This life is more than just a read-through.
1: 랩, 펑크, 펑크락, 예, 독보적인 그런 음악 세계의 밴드이죠. Red Hot Chili Peppers의 Can't Stop이었습니다. 2002년 8집 수록곡이었고요. 오늘 이하립의 음악 정찬 달리기를 위한 음악 러너스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플리의 베이스에 맞춰서 달리면은 캘리포니아 바닷가 달리는 기분이 들까요? 언제 들어도 좋네요. 조이선님께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2: 맞아요. 그런 느낌 있죠.
1: 네.
2: 네, 그 캘리포니아 가보지 않았지만 네. 그 따가운 햇살의 느낌. 근데 막 땀이 막 끈적이지 않는 아주 상쾌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노래에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1: 플리 도 그렇고
2: 네.
1: 앤서니도 그렇고 항상 우통을 벗고 다니잖아요.
2: 네.
1: 거기서 보면서 야 따뜻하긴 따뜻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 이 악동들의 음악으로 진짜 뮤비에도 막 뛰어오고 이러고 보니까 아주 오늘의 러닝과 맞을 것 같습니다.
1: 자 스피디하게
2: 네.
1: 다음 러너스 플레이리스트
2: 네,
1: 곡
2: 오늘
1: 소개해 주시죠.
2: 듣기만 해도 칼로리 제로의 음악들.
1: 네.
2: 네. 오늘 이번 곡은 어필에 약간 올라섰을 때 이제 숨을 고르면서
1: 네. 오르막이에요.
2: 속, 이제. 네, 속도를 낼 수가 없죠. 일단.
1: 네.
2: 그러니까 뭐 일명 욕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1: 네.
2: 네.
1: 소리는 안 내더라도 입모양이라도.
2: 이러면서. 네. 네, 그래서 무려 레드핫 칠리 페퍼스 약동들도 하지 않았던 욕을
1: 예.
2: 또 이 노래 약간 섞여 있는데 이제 클린 버전으로
1: 저희가 청소를 했어요.
2: 듣게 될 거고요. 네. 롤라 영의 메시라는 곡을 골라왔는데요.
1: 네.
2: 굉장한 또 어마어마한 친구죠. 이게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인데
1: 네.
2: 그 중국계 아버지와 영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1: 그래요.
2: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기타 노래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네네.
2: 그래서 2024년 2집에 수록된 메시라는 이 노래가
1: 아, 그래미도 받았네요?
2: 네. 그래미에서
1: 팝 솔로 퍼포먼스
2: 맞아요. 심지어 네. 신인상의 노미네이트가 됐었는데
1: 네네네.
2: 신인상은 올리비아 딘이 받고 최우수 팝 솔로 퍼포먼스로 이 메시라는 노래가
1: 네네.
2: 수많은 경쟁자들을
1: 네,
2: 제치고 수상하는 이변을 일으켰는데요. 이 노래는 침실에서 기타를 들고 두 개의 코드로 만든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1: 단 두 개의 코드로 진행이 되나요?
2: 네, 진행도 두 개의 코드로 진행이 됩니다.
1: 네.
2: 근데 그 롤라 영이 한 말은 메시는 ADHD의 찬가 같은 곡이다.
1: 아.
2: 네, 그래서 뭐 연애나 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감정들을 담아냈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날은 너무 지저분하고 어떤 날은 너무 깔끔해가지고 제 안에서 어떤 균형을 찾기 위해서 만든 노래다라고 하는데
1: 네.
2: 저는 오늘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유머를 위해서
1: 네.
2: 메시
1: 네.
2: 메시의 신이
1: 왜? 메시의 신?
2: 아 이게
1: 축구 선수 메시?
2: 네네. 저 축구 선수 메시를 떠올리면서
1: 엄청난 발놀림으로 그 네네네. 발재간으로.
2: 축구가 사실은 정말 쉼없는 뛴박질이잖아요.
1: 거의 뭐 단내 날 때까지 뛰고 더 뛰어야 되잖아요.
2: 심장이 한 두세 개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메시의 신이 이 나의 러너스 플레이리스트에 강림하면 좋겠다.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함께 듣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1: 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롤라 영이 부르는 메시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이 음악으로 차려낸 코스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이고요. 오늘 선곡 테마 달리기를 위한 음악 러너스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방금 세 번째 메뉴 듣고 왔죠. 롤라 영, 메시. 저희의 배려로 클린 버전을 전해드렸습니다. 뭐 음악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보는 순간 크게 될 상이군. 뭐 이런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데.
1: 네, 그 파워가 노래할 때 느낌이랑 이런 게확 다가와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너튜브 댓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노소가 다 좋아해서 저는 60살입니다. 이 노래 듣고 펑펑 울었어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0: 그 정도로.
1: 어른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큰 에너지를 많은 분들이 느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0: 오늘 롤라 영의 음악도 요즘 음악 같지 않게 4분 후반대로 끊었는데요. 이거 뭐 보통 한 2분 후반대, 3분대 이렇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이거 두개 코드로 만든 음악이에요 했는데 전혀 그렇게 단조롭게 느껴지지 않는
1: 네.
0: 퍼포먼스였습니다.
1: 너무 훌륭한 노래입니다. 발음이 꼬이네. 메시의 신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네.
0: 발재간을 부리고 계시죠?
1: 네.
0: 자, 이제 내리막인가요?
1: 이제 일단 오리막 날았으니까 내리막을 싹 내려가면서 풍경을 좀 감상하려고 합니다.
0: 이건 뛰는 것도 달리는 것,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느 정도의 그런
1: 네.
0: 모습으로 가는 건가요?
1: 그리고 뭔가 이제 중력과 나의 다리와 힘이 알아서 이제,
0: 콜라보.
1: 예,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가면서 이 노래가 이제 롤러코스터의 불어오라 바람아라는 곡인데요. 제가 한창 한강에서 달리기 할때이 노래가 딱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너무 이제 신이 나더라고요. 힘이 나는 곡이고 가사도 약간 그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가사를 의미하면서 여기에 어마어마 이제 그 카온이라고 하죠. 베이스랑 카온이 막
0: 가온
1: 네, 카온이
0: 타악기.
1: 네, 그 카온의 이제 심장박동을 딱 맞춰서 함께 뛰어 내려가시면 시원한 바람을 덤으로 맞을 수 있지 않을까?
0: 알겠습니다. 뭐 안타까운 거는 롤러코스터가 이게 이제 마지막 음반이었다는 거 정도겠네요.
1: 네, 그게 제일 아쉽죠.
0: 신나는 음악 롤러코스터의 불어오라 바람아 듣고 오죠.

0: 한국의 시드 재즈 음악의 선구자 격인 3인조 롤러코스터의 5집 마지막 앨범에서요. 오늘 이하립의 음악청찬 달리기를 위한 음악 러너스 플레이리스트 네 번째 곡으로 불어오라 바람아 듣고 왔습니다. 아 좋다. 좋다라는 생각이 또 든 그런.
1: 심장박동이 멈추질 않네요.
0: 오늘 선곡 좋은데요? 지난 시간 좋았는데
1: 아유.
0: 요즘 선곡이 약간 물이 올랐다? 뭐 이런 느낌인데. 안정숙님께서 목요일의 음유시인, 목요일의 제철 가수, 목요일의 여신 이하립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1: 제가 사과 먹고, 네, 음유시인이 됐습니다.
0: 진짜 제가
1: 감사합니다.
0: 문소라님도
1: 네.
0: 제가 무지하게 좋아했던 그런 좋아하는 곡들이 좌라락 나와서 너무 즐거워요라고 꺄오 이렇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아까 김아리님께서도 그 주기적으로 듣는 음악이라고,
1: 네,
0: 예.
1: 그러니까요.
0: 그,
1: 진짜
0: 뭐였죠?
1: 약간 콜렉티브
0: Collective
1: 소울의
0: Soul의
1: 런,
0: Run,
1: 네,
0: 예.
1: 그래서 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느낌이 너무 네, 행복합니다.
0: 오늘 마무리도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어떤
1: 오늘
0: 곡인가요?
1: 마지막 곡을 되게 고민을 많이
0: 네.
1: 했어요. 2분을 할까, 2분을 할까. 그러니까 런닝의 마지막 우리가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 좀
0: 네.
1: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처음에는 이제 닥터 펑크의 하더, 베러, 페스터,
0: 아,
1: 스트롱 이거를 이제 할까 그러다가 그냥 너바나의
0: 네,
1: Smells Like Teen Spirit로
0: 어,
1: 아무래도 10대 어영어 10대 10대 어떤 그걸로 가자. 10대 향기로 가자.
0: 예,
1: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골랐고요. 이 노래 혹시 그
0: 이 사연이 있던데
1: 네,
0: 기가
1: 이거
0: 막힌 이게 이런
1: 예.
0: 스토리텔링이 있구나 싶은 게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런
1: 예.
0: 사실이에요?
1: 심지어
0: 예.
1: 틴 스프릿 스틱이라고
0: 예.
1: 이게 데오드란트의 이름이고요.
0: 틴 스피릿이라는 게 데오도란트 상품명이었다고요?
1: 네, 상품명이고
0: 그렇다면 이 곡의 제목은 그거와 밀접한
1: 밀접한
0: 연관?
1: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썰이 있는데
0: 예.
1: 그 커트 코베인 당시 여자친구가 이 틴 스프릿이라는 데오드란트를 썼대요. 근데 이거를 전해 들은 데이브 그롤의 여자친구가 커트 너한테 틴 스프릿 향이 나.
0: 아, 그래서
1: 약간
0: 커트 스멜스 라이크 틴 스피릿 이렇게 표현한 거군요.
1: 네, 그래서 그걸 낙서한 걸 보고
0: 예.
1: 이제 이 노래를 썼다라는 설도
0: 아,
1: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그동안 알던
0: 예.
1: 뭔가의 반항적이고
0: 청년
1: 어떤
0: 세대 뭐 이런
1: 네,
0: 이
1: 막
0: 응집된
1: 부르짖음
0: 예.

0: 응축된 뭐 이런 거 아니고.
1: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다라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0: 아, 그리고 땀나는 게 러닝이니까 데오도란트 좀 바르고 뛰는 것도.
1: 여러분께 트윈스프릿 데오도란트 추천드립니다. 좋은 향기와 함께 뛰는 것도.
0: Smells like. 네. 야리치는 Smells like 뭔가요?
1: 핸드크림 같은 거.
0: 핸드크림?
1: 그냥. 네네. 네.
0: 다이알비누 뭐 이런 거.
1: 다이알비누죠. 네. 저 노랑비누 아직도 씁니다. 네.
0: 자, 오늘도 정말 흥미로웠고 잘 들었습니다. 좋은 네. 곡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좋은 기운으로 보내십시오.
0: 고맙습니다. 널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훌륭입니다.
0: 여기 약국 맞아요?
1: 오늘도 역시나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하긴 한쪽에는 약이, 다른 쪽에는 책이 빼곡하니 그럴만도 합니다.
0: 왜 약국에서 책을 팔아요?
1: 그러게요. 저는 어쩌다 약국에서 책을 팔게 됐을까요? 약사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증상에 맞는 약을 추천해도 됐어요 하고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많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정한 인사는 허공으로 날아가기 일쑤죠. 그렇게 마음이 쓸쓸해질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원래 본업이 아닌 딴짓이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약장 한쪽을 치우고 책을 한 권, 두 권 꽂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절 보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처럼 훌륭한 딴짓을 하고 있다고. 지루하고 힘겨운 일상을 견디게 해주는 약. 책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60페이지 今日の漢字
1: 오늘의 한자는 조을호 호기심
0: 好奇心 好奇心を 持つことは 学びの 第一歩です
1: 学び 배움을 말하죠 第一歩 하면은 첫걸음 첫 단계란 뜻으로 호기심을 持つことは 호기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学びの 第一歩です 배움의 첫 단계예요 호불호 또는 편식이라고 할 때는 스키 좋아하는 것과 키라이 싫어하는 거죠. 子供の頃は 어릴 적에는 스키 키라이가 激しかったけど 편식이 아주 심했는데 이마와 난데모 타베마스 지금은 뭐든 잘 먹어요. 스키 키라이라고 하는 것을요. 편식이란 뜻으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또는 호불호 뭔가에 대해서 싫고 좋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도 스키 키라이가 하게시라고 합니다. 바람직하다 마음에 들다.
0: 고노마시 아레와 샤카이신 토시테 고노마시쿠 나이 타이도 데스네.
1: 저건 샤카이진 토시테 사회인으로서 고노마시 바람직하다. 고노마시쿠 나이 타이도 데스네.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죠.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 고노마시쿠 나이라고 합니다.

0: 新玉ねぎ、
1: ヘッヤンパ。
0: 玉ねぎには普通の玉ねぎと春に旬を迎える新玉ねぎがあります。
1: 玉ねぎにはヤンパエヌ、普通の玉ねぎと일반ヤンパは春に旬を迎える。じゃあ旬하면은제철입니다。旬を迎える하면은제철을맞다라는뜻으로春に旬を迎える新玉ねぎがあります。봄에제철을맞는햇 양파가 있습니다. 신따마네기 또는요, 일상생활에서는 뭐 신따마 이렇게도 부르고 있죠.
0: 収穫後、普通の玉ねぎは天日干しなどで表皮を乾燥させるため、
1: 자, 天日干し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햇볕에 말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수확 후, 普通の 玉ねぎは 일반 양파는 天日干しなどで 그 볕에 말리는 등으로 이 효희を 간소사세르, 겉껍질을 건조시키기 때문에
0: 皮の色が茶色に変わります。
1: 껍질색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양파 사면은요, 양파 껍질이 이렇게 갈색이잖아요. 요런 상태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0: 一方、新玉ねぎは収穫後早い段階で出荷され、
1: 한편 이 신따마네기 햇 양파는 수확 후 하야이 단카에 슈카사레르 수확 후 이른 시기에 출하되며
0: 水分を多く含むため、皮は薄く柔らかいのが特徴で、
1: 水分を多く含む、水分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이 皮, 껍질은 우스크 야와라카이, 아주 얇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며
0: 一般に白っぽい色をしています。
1: 일반적으로 시로뽀이 흰빛을 띱니다. 시로뽀이 이로 하면 좀 희귀무례한 그런 색을 하고 있습니다.
0: さらに、新玉ねぎは辛味が控えめで、水分を多く含んでおり、
1: 자, 가라미가 控えめだ. 控えめ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적음. 그런 편인 것을 말하거든요. 카라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좀 매운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니, 게다가 이햇 양파는 가라미가 控えめで 매운맛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수분을 오구 含んで 우리 수분이 아주 많으며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0: 食感が柔らかいので、サラダなどの生食に向いています。
1: 生食, 이게 생식입니다. 생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食感が 야와라카이노데, 식감이 부드러워서 사라다 등, 샐러드 등 생으로 먹기에 적합합니다. 무이테 이르, 뭐뭐에 적합하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はい、皆さん 대変 お疲れ様でした.
0: ホームページなどにコメントを残してくださった方の中から抽選で、YBM より就職や昇進に役立つ SJPT の受験資格を差し上げます。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過ごしください。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일하다 보면 다 써놓은 보고서도 두 번, 세 번 들여다보고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게 맞나? 수없이 고민할 때 있죠. 그러다 진짜 실수라도 하면 크게 움츠러들고 동료들이 하는 격려도 그저 위로하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일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단 욕심에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계속 성취감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매출을 올리거나 승진을 하겠다는 식의 커다란 목표보다는 오늘 회의를 잘하자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하나씩 해내다 보면 자신감도 확신도 생길 테니까요.

0: 아, 누군가 격려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1: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2: 大家好,我是王乐.
3: 오,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2: 给生活减点速.
3: 오호.
2: 오, 不是加速,是减速.
3: 减速.
2: 오.
3: 给生活, 삶에게.
2: 慢慢的减速. 慢慢.
3: 속도를 늦춰주세요. 그러니까 삶의 속도를 늦추자.
2: 不是加油,加油,是慢慢.
3: 不要着急,不要勉强,不要太拼了.对对对.给生活减点速. 세 단어 보겠습니다. 감소하다.
2: 减速.
3: 减速. 얼굴빛, 안색.
2: 气色.
3: 气色. 气色不错嘛. 오, 안색이 좋아요. 气色. 요즘, 근래.
2: 这阵子.
3: 这阵子. 탁구.
2: 乒乓球.
3: 乒乓球. 乒乓, 乒乓.
2: 乒乒乓乓, 乒乒乓乓.
3: 네.
2: 对,我们也有这样的词。是吗?就叫乒乓乒乓,乒乒乓乓。乒乓球,
3: 탁구입니다. 확실히, 정말로?
2: 确实.
3: 确实. 좋다, 괜찮다?
2: 不错.
3: 不错. 스트레스를 풀다?
2: 解压.
3: 解压. 야리인데요. 지혜가 해결하다잖아요. 解决压力. 그러니까 解压. 스트레스를 풀다? 갈증을 풀다.
2: 解渴.
3: 네, 解渴. 渴가 갈증이죠. 그래서 解渴, 답답함을 풀다.
2: 解闷.
3: 解闷. 闷, 답답하다. 解闷. 당연하지. 그런 그렇지.
2: 那可不.
3: 那可不.
2: 에이, 不能说 那可不. No, no, no. 不可以. 这个要必须要注意语气. 这个不能太标准.
3: 对,
2: 对, 那可不.
3: 那可不. 사실 이러한 말들은 이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익혀두는 것이
2: 对对对.
3: 훨씬 좋습니다. 글자를 풀면 그럼 가능하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냥 나可不 이렇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성조를 너무 지켜서 나可不. 不行,不行,不行,不行,听不懂,听不懂.对.
2: 听不懂.对,这是最大的问题,对方听不懂.听不懂.
3: 나可不는 결국에는 상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한다.
2: 对.
3: 맞아, 맞아, 맞아. 나可不. 이렇게. 당연하지, 그런 그렇지. 스트레스.
2: 야리.
3: 야리. 사라지다, 없애다.
2: 消.
3: 消. 구속, 공의 속도.
2: 求速.
3: 求速. 짜릿하다, 신나다.
2: 过瘾.
3: 过瘾. 전문가, 프로선수.
2: 专业的.
3: 专业的. 专业가 이제 전공인데 보통 이제 프로선수를 칭할 때도 专业的. 비교가 되지 않는다.
2: 没法比.
3: 没法比. 근데 만약에 이게 没法比가 하나의 문장이라면 没法 그 法 할 때를 얼화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2: 没法.
3: 네, 没法比. 이렇게. 자기만족으로 즐기다.
2: 自娱自乐.
3: 自娱自乐. 그대로 自娱 스스로 노는데 즐러. 아, 즐거워요. 즐거워요.
2: 所以他有的时候是 褒义好的意思, 也有的时候是
3: 그렇죠.
2: 也有的时候是 贬义. 你自己开心, 别人我们都没有感觉.
3: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도 되고요. 또 부정적인 건 아닌데 혼자서만 즐겁네.
2: 对,
3: 이런 느낌.
2: 对,
3: 그럴 때 自娱自乐. 이렇게 충분하다.
2: 足够.
3: 足够. 마침 때마침.
2: 正好.
3: 正好. 운동하다.
2: 运动.
3: 运动.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4: 你最近气色真好。是吗？我这阵子周末去打乒乓球，感觉确实不错。打乒乓球很解压吧？那可不。 打几个小时球，什么工作压力都消了。球速应该很快吧？打起来肯定很过瘾。跟专业。

0: 业的没法比，但是自娱自乐足够了。
1: 我正好想学点新运动，什么时候带我也去试试？
0: 好啊，这周六怎么样？
2: 너 요즘 안색이 정말 좋은데?
3: 你最近气色真好。
2: 气色不错呀！你最近气色그대로안색입니다，气色真好，정말좋은데，真不错，真不错。그래？나요즘주말에탁구치러가는데，확실히괜찮아。
3: 是吗？我这阵子周末去打乒乓球，感觉确实不错。
2: 是吗？그래？我这阵子都최근 요즘을 얘기하는 거죠? 저 전즈 周末 주말에 취다 乒乓球 주말이면은 탁구를 치러 갑니다. 이거 예비 활동 막. 취다 乒乓球 감觉 确实 不错. 확실히 느낌이 좋아요. 감觉 确实 不错. 탁구 치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
3: 打乒乓球很解压吧？
2: 打乒乓球很解压吧？스트레스풀려요？没错，这个我最近开始打乒乓球，
3: 真的？
2: 其实
3: 哦，洪老师，以前我记得您是喜欢散步，还有在家里边做运动，但是现在打乒乓球了。
2: 只能这样。我们家孩子开始打乒乓球学习，然后他没有对手。
3: 原来如此，被迫运动。
2: 有点劳动的感觉，
3: 劳动，对，这是运动还是劳动？
2: 但是打好了还是比较
3: 运
2: 舒
3: 动
2: 服
3: 还是
2: 啊！
3: 运动？
2: 对，没错。所以打乒乓球很解压吧？当然了，몇 시간 치고 나면 업무 스트레스 싹 사라져.
3: 那可不，打几个小时球，什么工作压力都消了。
2: 그렇습니다. 나 거부 위에 저희 교재에 보면 느낌표 있거든요. 이게 바로 느낌대로 말해요를 표시를 하려고 끈적안주에쇼 거기서 설명한다라는 느낌표.
3: 아하, 这个很有意思的提示啊，
2: 요 간제
3: 有感
2: 봐.
3: 觉，有感觉。
2: 나 거부가 여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냥 나 거부 不行，
3: 对，
2: 나
3: 那
2: 거부
3: 可不。
2: 끈적안주에쇼 그래서 나 거부 다 지거 샤오셔치오 몇 시간 동안 딱 치고 나면 나 지거 샤오셔치오 什么 공조 야리 어떠한 그런 업무 스트레스 또 샤오라
3: 消除了，
2: 샤오 사라집니다. 샤오
3: 没有了，
2: 녹아버립니다. 싹 사라지는
3: 解
2: 거죠.
3: 压了，
2: 对 공속도가 꽤 빠르지.
3: 球速应该很快吧？
2: 구속이죠. 지우수 탁구공 속도죠. 지우수 인가에 很快 봐. 빠르죠.
3: 飞来飞去啊，
2: 对，但是他是比较熟练的，
3: 熟练的人才能，
2: 对，一般这个刚刚开始学习的，
3: 就是乒乓乒乓啊，这个是
2: 那就
3: 初学者
2: 专业的话，咚哒咚哒咚哒咚
3: 哦，
2: 哒，
3: 明白了。
2: 对，球速应该很快吧？빠르지，치면정말짜릿짜릿하겠어。
3: 啊，打起来肯定很过瘾呢、啊。
2: 그러니까요打起来肯定很过瘾짜릿짜릿하다过瘾뭔가만족한기분상태그것이过瘾이건이제다양한곳에쓰일수있어요맛있는거먹고나서할수있고이렇게통쾌한일过瘾프로선수들과비교할순없지만그냥혼자즐기기엔충분해
3: 跟专业的没法比。但是自娱自乐足够了。
2: 그러니까요，跟专业的没法比，비교할수가없죠，没法比。但是하지만自娱自乐혼자서뭐괜찮은데，足够了，충분합니다。나도마침새로운운동을좀배워보고싶었는데언제나도한번데려가줄래？
3: 我正好想学点新运动，什么时候带我也去试试？
2: 그러니까요，我正好마침想学点儿。좀 뭔가를 배우고 싶었어요. 무엇을? 신운동, 새로운 운동을 좀 배우고 싶었는데 什么时候, 언제, 带我, 나를 데리고 예, 去试试, 나를 좀 데리고 가줄 수 있어? 试试? 오, 좋지. 이번 주 토요일 어때?
3: 好啊，这周六怎么样？

0: 58쪽입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꼬인 짜릿하다, 신나다, 끝내주다. 주말을 오후 내내 공을 쳤더니 정말 끝내줬어.
1: 周末打了一下午球，特别过瘾。
0: 周末 주말에 달러 이샤오 그대로 오후 내내 치오. 特别 꼬인 정말 아주 짜릿짜릿하고 끝내줬어. 기분 좋아서 통쾌했어 꼬인. 이집 마라탕은 정말 기막히게 맛있다.
1: 这家店的麻辣锅吃着真过瘾。
0: 그렇습니다. 저자디엔더 마라고 그 마라탕이죠. 마라고 吃着 真过瘾. 아 기가 막힙니다. 기막힙니다. 真过瘾 정말 맛있다라는 얘기죠. 단숨에 드라마를 세편 연달아 봤더니 정말 너무너무너무 짜릿하다.
1: 一口气看了三集电视剧，看得太过瘾了。
0: 그렇습니다. 이 口气 한 번에 단숨에 看了 三集电视剧라고 하면은 선생님 여기서 이제 세 편이라고 했는데 그 편이라고 하는 것이 드라마 개별 편수가 아니고 1부, 2부, 3부 만약에 이게 20편짜리 드라마면 3회를 본 거죠.
1: 韩国这边的话，我们是用那个像有点像古代的小说，一回、二回、三回，对吧？啊，我觉得也很好。第一回、第二回、第三回，我
0: 그러니까요.
1: 们现在用第一集、第二集、第三集。
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싼지 电视剧를 이제 세편 연달아서 봤더니 세 편이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3회.
1: 아, 对。
0: 드라마가 만약에 16부작이다. 그러면 3부까지 본 거죠.
1: 对。
0: 예, 그렇죠. 정말 세 편, 16부작인 세 편의 드라마를 본것 아닙니다. 그렇게 보려면 밤새 아오 예. 看不完. 看得 太过瘾. 두 번째, 没法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비교할 수 없다. 직접 만든 것이 백화점에서 파는 것과는 확실히 비교가 안 되지만 담긴 정성은 다르다.
1: 自己做的跟商场里卖的确实没法比，但心意不一样。
0: 그러니까 自己做的 직접 만든 것이 跟商场里商场 여기서 이제 백화점이라고 해도 되고 쇼핑몰이라고 해도 되고 일단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쇼핑몰 卖的确实 확실히 没法比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만든 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일단 心意 마음만은 不一样 다릅니다. 이 자리는 저쪽 자리와 완전 비교가 안 된다.
1: 这个位置跟那边完全没法比。
0: 这个位置 이 자리는 跟那边 저쪽 자리와는 완전没法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즉석 사진은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전문 촬영과는 비교가 안 된다.
1: 这种随手拍跟网红那种专业摄影没法比。
0: 제가 设备 보이야.
1: 아, 对，设备不一样，而且后期的这种修图也不一样。
0: 当然，这个而且技术，这
1: 啊，
0: 是这个基本的。
1: 基本的。
0: 对，这种随手拍，你看，대충 탁 찍은 거 随手拍跟网红 influencer 的那种专业，哦，다릅니다。摄影没法比。59쪽입니다。心灵鸡汤。
1: 当你认为累时。想想有人比你更努力，
0: 哦，但是不要太拼了，
1: 就是你前面让人不要太拼，后面又让人家拼。
0: 对，본문내용다시한번듣겠습니다。
2: 你最近气色真好。
3: 是吗？我这阵子周末去打乒乓球，感觉确实不错。
2: 打乒乓球很解压吧？
3: 那可不，打几个小时球。什么工作压力都消了，
2: 球速应该很快吧？打起来肯定很过瘾。
3: 跟专业的没法比，但是自娱自乐足够了。
2: 我正好想学点新运动，什么时候带我也去试试？
3: 好啊，这周六怎么样？
0: 怎么说这么说이렇게말해요60쪽입니다주말부터 몸을 움직였더니 컨디션이 확 달라졌어요.
1: 自打周末动起来，整个人精神头都不一样了。
0: 运动好啊. 自打某某로부터 自打周末动起来 주말부터 움직였어요. 动起来，整个人精神头。 精神头 컨디션이 뽀이양라 달라졌습니다. 바쁠 때는 모르는데 한가해지고 나면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알게 돼요.
1: 忙的时候觉不出来。 一闲下来才知道自己有多累。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금요일 파트 5, 6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5월 말 시험이 있어요. 진짜 마지막 날. 그래서 조금 지루하고 지칠 때가 됐습니다. 아직 시험 때까지 좀 보름 정도 남아있고, 이럴 때 실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꾸준히 하시고, 연습량을 늘려서 자신이, 이 속도도 붙고, 제 시간에 문제도 풀 수 있고, LC도 좀 더 잘 들리고, 이런 걸 느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점수로 이렇게 확인될 때 행복한 것이고, 알았죠? 우리 교재 83쪽에 문제가 나옵니다. 해설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110번. Employees, 직원들, at Altis Dynamics의 직원들은 must remain blank 해야 된다. With their schedules, 스케줄에 있어서 블랭크 해야 된다. As project timelines continue to shift. 왜냐하면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이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막 일정이 불안정해요. 그러기 때문에 유연한 상태로 있어야죠. 그죠? 유연하게. 그게 flexible이죠. 그래서 문맥에 맞는 게 씁니다. A번은 capable, 능력 있는, 그냥 그 뜻이에요. Be capable of, 이렇게 많이 쓰이죠. of랑 잘 어울려요. adaptable, 적응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전치사 to랑 잘 어울려요. 그리고 movable, 이거는 옮길 수 있는인데 그 자체가 직원들이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 유연한 거죠. 어디 뭐 직장을 옮기거나 장소를 옮기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적절한 어휘는 flexible입니다. 110번 들어볼까요?
1: Employees at Altis Dynamics must remain flexible with their schedules as project timelines continue to shift.
0: 111번 단어 간의 관계를 잘 봅시다. 빈칸 뒤에 herself 다음에 to가 나와요. 이 to랑 잘 어울리는 단어여야 돼요. 그리고 의미도 맞는 단어. 예를 들어 assign도 뭐 to랑 어울릴 수 있고 dedicate도 apply도 뭐 어쩌다 to랑 어울릴 수 있죠. 근데 의미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니까 for over 20 years, 20여 년 동안 Dr. Salgado는 has dedicated herself, dedicated herself, 자신을 전념하여 어디에 전념하였냐면 to improving community health services. 이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에 아주 전신했다. 전심으로 헌신했다. 이런 얘기죠. 뭐 A번은 일자리를 배정받았다 이럴 때 쓰이고 diminish는 줄이다 이런 단어고 apply는 적용하다인데 안 맞죠? 앞에 분위기가 이렇죠. 지난 22여 년간 어디에 전념하신 뭐 이렇게에 대한 문맥에 맞기 때문에 dedicate oneself to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헌신 삼총사 수동태로 be dedicated to be devoted to 이런 거 있죠. 이런 단어가 이제 헌신하다, be committed to 이거 이제 삼총사라고 보통 부르죠. 그런 거로도 이제 같이 정리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번 단어가 안 외워지시는 분, 이거 줄이다죠, 줄이다. 이게 안 외워지시는 분 이제 단번에 외우게 해드릴게요. 이 단어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미니, 작게 만들다잖아. 미니로 만들다. 작게 만들다가 줄이다가 되죠. 그렇게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정답은 C번, 111번 들어볼까요?
2: For over 20 years, Dr. Salgado has dedicated herself to improving community health services.
0: 112번,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이다. 딱 보니까 뭐 형용사 하나밖에 없네요. C, successful strategy, 성공적인 전략. 시험장에서는 이거 뭐 3초 문제죠. 이게 탁 찍고 넘어가야지. 뭐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니까 같이 이제 다른 연습도 하는 거예요. 독해력. The latest promotional campaign, 최신 홍보 캠페인 by Vista Branding Group의 이 캠페인은 was a successful strategy, 아주 성공적인 전략이었다. To elevate the profile of its luxury client, 고급 고객들의 프로파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아주 성공적인 전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아무튼 명사 꾸미는 것은 형용사 C가 정답. 112번 들어볼까요?
3: The latest promotional campaign by Vista Branding Group was a successful strategy to elevate the profile of its luxury clients.
0: 113번입니다. 여러분, readily available은

0: 토익 때부터 지금 신토익 때까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딱볼때 available 나오고 그 앞에 빈칸이 있다. 근데 보기 중에 readily 있다. 이건 뭐100% 정답이에요. 이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이 토익이 좋아하는 유형이 있죠. 그 문제가 있죠. 그럼 그거에 적응하셔야 남보다 3초, 5초 한 문제당 그 정도 더 빨리 풀수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 속도가 누적이 돼서 세븐의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 자, A recent civic report. 그 최근의 도시 보고서는 indicates that 대디아를 암시해 보여줍니다. Citizens, 시민들이 tend to be more satisfied,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In areas,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where subway services are readily available, 전철 서비스가 쉽게 이용 가능한 그런 곳에서 더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죠. readily available은 덩어리로 암기하시면 좋고요. 그럼 이 단어랑 잘 어울리는 단어 정리해 볼까요? readily accessible, readily apparent, readily identifiable, readily obtainable, readily understandable, readily comparable, readily measurable, readily transferable. 예, 나중에 다시 듣기로 참고해 보세요. 근데 외우기 싫으면 최소한 readily available은 꼭 덩어리로 암기해 주십시오. 113번 들어볼까요?
1: A recent civic report indicates that citizens tend to be more satisfied in areas where subway services are readily available.

EBS 김대균 토이킹 파트 5, 6 진행 중입니다. 이제 파트 6입니다. 같이 볼까요? Launching a Digital Design Studio. 여러분, 이 스튜디오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원룸 아파트도 스튜디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스튜디오도 스튜디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디자인실 이 정도로 번역해도 좋아요. Starting a Digital Design Studio. 이 디지털 디자인실을 시작하는 것은 requires careful preparation. 조심스러운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A helpful first step. 도움이 되는 첫 단계는 is to determine, 결정하는 것이에요. Which group of customers, 어떤 그룹의 고객들을 your services will support, 당신의 서비스가 지지하느냐, 도와주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정확히 어느 사람을 고객으로 하고 있는지 우선 정해야죠. After that, 그 다음에 You should establish a mission statement. 어떤 임무에 대한 어떤 성명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that blank with 동그라미 with the expectations of your intended clients. 의도된 당신의 고객의 기대와 일치하는 그런 어떤 임무 성명을 세워야 돼요. 성명이라 그랬죠. 하여튼 임무의 어떤 기본 틀을 세워놔야죠. Aligns with가 일치하다예요. 알았죠? 고객의 이 기대에 일치하는 걸 해야죠. 저도 이제 토익을 막 여러분에게 또 취향에 맞게 또 점수가 올라가도록 준비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 막 혼자 막 떠들면 그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그게 비윤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춰서 뭘 해드려야 돼. 아무튼 여기도 aligns with, 일치하는. 그래서 여기 with랑 어울리는 게 ABCD 중에 aligns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저 지나가다 보면 어느 자동차 수리점에 휠 얼라인먼트 이런 말 들어봤죠. 한글로 써 있기도 하고 거기에 얼라인먼트가 이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얼라인, 바로 일치시키다. 바퀴를 다 네 개를 균형 잡아서 일치가 되도록 만들어야 자동차가 잘 나가죠. 그죠? 그거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죠. Another key step, 또 다른 주요한 단계는 is creating a professional website. 전문적인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That highlights blank. 이렇게 나와줬어요. 무엇을 강조하는? Your studio can provide to potential customers. 당신의 그 이

0: 스튜디오가 이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무엇을 강조하는, 무엇을 강조하겠어요? 이제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강조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네요. 강조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벌써 번역을 했는데, The thing which의 의미의 것, 것의 의미가 what이에요, what.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what your studio can provide, 당신의 스튜디오가 잠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는 전문적인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래야 문맥이 맞죠. 그래서 웹사이트를 멋지게 만들어야 좀 사람들이 신뢰를 하죠. 여기 잘 해놨는데 뭐 이러면서 그 문맥에서 133번 문장을 골라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D예요. A strong first impression can attract prospective clients. 강력한 첫인상이 장차 고객이 될 가망 고객을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저 웹사이트가 좋으면 여기 좀 프로페셔널한데 여기 한번 이용해 볼까? 뭐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맥에서 뒤에요. 이 웹사이트가 자신의 회사의 얼굴이죠. 그래서 이제 잘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거죠. Industry colleagues, 업계 동료들은 can also become a valuable source of referrals. 아주 가치 있는 소개의 원천이 되죠. Referral, 아주 좋은 단어죠. So, 그래서 developing strong professional networks, 강력한 직업적인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is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일은 저쪽에 맡겨.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스튜디오를 계속 소개하겠죠. 누가 믿으면, 신뢰를 가지면. This strategy, 이러한 전략이 is particularly black, 특히 유익합니다. 특히 유익해요. 언제? When your company is just beginning operations. 당신의 회사가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할 때는 이 전략이 특히 좋아요. 쓸모 있어요. 이 beneficial이 좋은 단어죠. 의미가. 그래서 134의 정답이고, 시험에는 정답이 useful. useful이었어요. useful. 너무 정답이 똑같으면 위험하니까 좀 바꿨어요. Useful이 시험에는 나왔고 Beneficial로 비슷한 문맥을 잡아드린 겁니다. 여기 이제 Beneficial, Useful, Helpful, Effective, Advantageous, Valuable 이런 게 여기 들어가면 딱 맞죠. 알았죠? 그리고 아까 그 What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What 예문을 좀 하나 만들어 드리면 이 안내 책자는 우리 회사가 다른 컨설팅 회사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 걸 영어로 만들면 This brochure explains what sets our company apart from other consulting firms. 이렇게 쓰입니다. This brochure explains what sets our company apart from other consulting firm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요 what이 시험에 출제됐던 것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맥을 보시면서 131에서 134 함께 들어볼까요?
1: Launching a digital design studio. Starting a digital design studio requires careful preparation. A helpful first step is to determine which group of customers your services will support. After that, you should establish a mission statement that aligns with the expectations of your intended clients. Another key step is creating a professional website that highlights what your studio can provide to potential customers. A strong first impression can attract prospective clients. Industry colleagues can also become a valuable source of referrals, so developing strong professional networks is essential. This strategy is particularly beneficial when your company is just beginning operations.
0: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110번. 어떤 시간을 유연하게 계속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유연한, flexible이 정답.
1: Employees at Altis Dynamics must remain flexible with their schedules as project timelines continue to shift.
0: 111번, dedicate oneself to. 헌신하다, dedicated가 정답.
2: For over 20 years, Dr. Sal Dargo has dedicated herself to improving community health services.
0: 112번,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이다. Successful strategy, C가 정답.
3: The latest promotional campaign by Vista Branding Group was a successful strategy to elevate the profile of its luxury clients.
0: 113번 readily available 덩어리로 암기하십시오. readily가 정답.
2: A recent civic report indicates that citizens tend to be more satisfied in areas where subway services are readily available.
0: 반복이 자신감을 낳습니다. 131에서 134 문맥을 파악하시면서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Launching a digital design studio. Starting a digital design studio requires careful preparation. A helpful first step is to determine which group of customers your services will support. After that, you should establish a mission statement that aligns with the expectations of your intended clients. Another key step is creating a professional website that highlights what your studio can provide to potential customers. A strong first impression can attract prospective clients. Industry colleagues can also become a valuable source of referrals, so developing strong professional networks is essential. This strategy is particularly beneficial when your company is just beginning operations.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킹 자료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데입니다. 여기 파트 5, 6 고난도 문장 Be it ever so 이 표현입니다. Be it ever so late, I will finish it. 아무리 늦어도 제가 그 일을 끝내겠습니다. 명령문인데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Be it ever so small, it matters.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Be it ever so humble,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아무리 초라해도 내 집만한 곳은 없다. 이때 비동사, 동사 원형이 쓰이게 됩니다. However tired you are, keep working. 아무리 피곤해도 계속 일하시오. No matter how busy you are, call me. 아무리 바빠도 나에게 전화하십시오. 이게 소위 양보 구문이죠. 이렇다 하고 양보해보자. 그렇다 하더라도 뭐해라. 아, 그런 의미의 뜻으로 양보라는 말이 쓰인 것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아래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강조드렸죠. 이 단어가 불가사한 명사라는 거. Her professionalism impressed the clients. 아, 그녀의 전문성, 이 태도가 고객들을 감명시켰다. 이 단어는 S가 붙지 못하고 그 앞에 어도 올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0: 가보도록 할게요.
1: Yes.
0: 정말 뭔가 이렇게 그 가르친다는 느낌보다는 그
1: Yeah.
0: 여러분들이랑 쉐어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즐길 수 있다는 거
1: Yeah.
0: 그런 거가 진짜 블레스된 것 같아요.
1: I think so. And I think that's a teacher's job, right? To make learning fun.
0: Yes.
1: Yeah.
0: 저희가 그걸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1: Yes.
0: Okay, 자, 오늘은 페이지 넘버 80에 보시면 AI를 함부로 대한 걸 후회하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친구 둘의 대화를 한번 그려봤어요.
1: 네.
0: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AI를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들
1: 맞아요.
0: 이제 쓰게 되는데,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말을 하다 답답한 부분이 나오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안 그런 게 아니고요. 답답하거나 하면.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약간 후회도 하고 그런 대화 만들어봤습니다.
1: Okay, 좋아요. Here's today's dialogue. Friends who wish they'd been kinder to their AI.
0: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1: Let's go.
2: I used to talk down to my AI and even swear at it.
3: Same here. I'm going to watch my language from now on and add sir or ma'am.
2: I'm pretty sure it's been talking behind my back this whole time.
3: I'm confused because it showers me with compliments all the time.
2: Well, it's usually a sweetheart, but it sometimes pulls random lies out of thin air.
1: And now here are today's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0: 네, 오늘의 도전 문장 대화로 구성을 했고요. 마유 그리고 친구 세리나 사이의 대화입니다.
1: 네, 뭔가 이 저번에 뉴 스토리 아티클 듣고 나서 하는 대화 아닐까요? 네.
0: 그렇습니다. 나내 AI한테 깔보듯이 얘기하고 심지어 욕도 하고 그랬어.
1: 나도 그래. 이제부터는 말 조심하고 선생님이나 부인 같은 존칭도 넣을 거야.
0: 걔가 그동안 내내 내 뒷담화를 했을 거 아니야.
1: 헷갈리는 게내 AI는 매번 나한테 칭찬을 쏟아붓거든.
0: 뭐 평소엔 다정한데 가끔씩 난데없이 뜬금없는 거짓말을 지어낸단 말이지.
1: 우리 큰일 났어.
0: 그렇죠. 지금 AI 지금 뉴스를 듣고
1: 네.
0: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1: 오케이.
0: 나 복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 있는 문장 다 영어로 바꿔볼 거고요. 그 와중에 핵심 표현들이 중요한 게 많아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표현은요. 누군가에게 깔보듯 얘기하다.
1: 아하.
0: 누군가에게 깔보듯 얘기하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1: 영어로는 talk down to 목적어.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talk 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느낌이에요?
0: 느낌이 깔보는 거네요.
1: 네, talk down to someone.
0: 와, 굉장히 신기한 게, look down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예를 들어서 look down on someone 이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Yeah.
0: 그거는 이제 깔보듯이 이렇게 대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와, 얘는 talk to someone인데 down 하면서 하는 것이다.
1: 네.
0: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흐름이 비슷하네요. 두
1: Yeah.
0: 개가.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그 건방진 상사는 그의 직원들을 깔보듯 얘기했어. 자, 그 건방진 상사는 아래로 얘기했어.
1: The arrogant boss talked down
0: 그의 직원들에게.
1: to his employees. The arrogant boss talked down to his employees.
0: 네, 벌써 눈이 아래로 이렇게 보는 느낌이
1: 네.
0: 나와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감히 깔보듯 얘기하는가? 자, 어떻게 네가 감히 아래로 얘기하는가?
1: How dare you talk down
0: 나에게.
1: to me? How dare you talk down to
0: 네.
1: me?
0: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백만장자의 아들은 우리를 깔보듯 얘기했어. 그 백만장자의 아들은 아래로 얘기했어.
1: The millionaire's son talked down
0: 우리에게.
1: to us. The millionaire's son talked down to us. 선생님, 문장들 정말 재밌어요.
0: 무슨 뭔가 왕이 나와야 될것 같구만.
1: 네,
0: 그렇죠?
1: 맞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talk to someone은 똑같은데 down만 중간에 넣어주면 깔보듯이 되는구나.
1: 네.
0: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껏 내내, 이제껏 내내.
1: This whole time. This whole
0: This
1: time.
0: whole time.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옴을 강조할 때쓸 수가

0: 있겠습니다. 그래서 have been ing 이런 시제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오, 네,
0: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1: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제껏 네네라고 하셨잖아요. 한국말로는 네네 강조하지만 영어로는 whole에 강조하면
0: 아,
1: 더 느낌이 있어요.
0: 굳이 whole time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1: 네네.
0: 단어만 넣으면 되는 거죠?
1: 맞아요.
0: 오케이. 자, 다음은요. 혼란스러운이라고 할 때.
1: confused.
0: confused.
1: 중간에 S가 있는데요. Z 발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0: Okay. confused. Z-E-D처럼요.
1: Yes.
0: Okay. 쏟아 붓는 거. 다음은 쏟아 붓다 되겠는데요.
1: 네. 선생님, 샤워하실 때 물이
0: 네.
1: 쏟아 붓잖아요.
0: 네. 물이 쏟아 붓는데. 그렇죠. 네.
1: Yes. So in English, we would just say shower.
0: shower. Okay.
1: Yeah.
0: 오늘은 굉장히 특이하게 물을 쏟아 붓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쏟아 붓는다로 나올 겁니다.
1: 네. 근데
0: 네.
1: 보통은 이거는 좋은 것 갖고 얘기를 많이
0: 아,
1: 해요.
0: 뭔가 좋은 칭찬
1: 네.
0: 얘기하거나.
1: 아니면 my boyfriend showered me with gifts. 야.
0: 선물로 나한테 쏟아 부었다. 그러니까
1: 네.
0: 왕창 줬다.
1: 맞아요. 샤워를 시켰어요. 그걸로. 와우.
0: 뭔가 이거 남편분한테 받고 싶어서 그런 거
1: Oh,
0: 아니죠?
1: maybe.
0: 예문? 오케이.
1: 남편.
0: 오케이. 자, 다음은요. 칭찬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compliment. compliment.
0: compliment. Okay. So,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칭찬하면 praise라는 단어, 뭐 나쁜 단어는 아니지만 걔는 거의 찬양하는 수준으로
1: Yeah.
0: 굉장히 공식적으로 칭찬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1: Yes.
0: 그렇죠? 자, 다음은요. 뜬금없는.
1: Random. Random.
0: 우리 야 그거 갑자기 뜬금없다 황당한데 이렇게 얘기를 할때 영어에서는 that was very random 뭐 이런 식으로 쓸 때가 있죠
1: Yeah.
0: 그렇죠 right random하다 뭐 무작위로 얘기를 꺼내니 이런 느낌
1: Very random.
0: right 마지막으로요 덩어리 표현이 긴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난데없이 지어내다 난데없이 지어내다
1: Pull something out of thin air. Pull something out of thin air.
0: 이게 뭘까요?
1: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게이 공기에서 갑자기 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0: 갑자기
1: 마법처럼.
0: 말도 안 되게 지어내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오케이. So thin air이라는 게 공중을 얘기를 할수 있겠고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ull something out of thin air. 난데없이 지어내다. 좀 이따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Yes.
0: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네,
0: 오늘의 주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욕을 하다, 목적어에게 욕을 하다.
1: Here today's key expressions. 네, swear at 목적어. Swear at someone.
0: 아, 이 swear가 맹세한다라고 쓸 줄만 알았는데,
1: 네.
0: 욕을 하다로 쓸 수도 있네요.
1: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전치사는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0: Okay.
1: 누구한테 욕을 할 때는 swear at를 씁니다.
0: Right.
1: 근데 누구한테 맹세를 할 때는 to를 써요. I
0: 오.
1: swear to you, I didn't eat your cookie.
0: 아, 너한테 맹세할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 하나로 완전히 뜻이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1: Yes.
0: 물론 이제 전치사가 아예 없다면 맥락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1: Yeah.
0: 그렇죠? 근데 욕한다라고 할때 curse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1: 네, 맞아요. Curse도 자주 쓰는 단어예요.
0: Okay.
1: 네.
0: So 그것도 so curse at someone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난 절대 아무에게도 욕을 해본 적이 없어. 자, 난 절대 욕을 해본 적이 없어.
1: I have never sworn
0: 아무에게도.
1: at anyone. I have never sworn at anyone.
0: sworn은 그러면 swear의 PP 형태네요.
1: Yeah.
0: Okay. 자, 다음은요. 그녀는 그녀의 컴퓨터에게 욕을 했어. 막 답답했나 봐요.
1: Yeah.
0: 자, 그녀는 욕을 했어.
1: She swore
0: 그녀의 컴퓨터에게.
1: at her computer. She swore at her computer.
0: 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말 조심하다. 말 조심하다.
1: Watch one's language. 좀 특이한 표현이죠.
0: 네.
1: Watch one's language.
0: 이게 결국에는 watch 한다는 게좀 주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단어 선택을 잘 해라라는 뜻이 되겠죠.
1: Yeah,
0: 그렇죠?
1: this is very common for parents if they
0: Okay.
1: hear children swearing,
0: Okay.
1: right? They might say, hey, watch your language.
0: 이거는 관용적으로 거의 굳어져 있는 수준이네요. Watch your
1: 네.
0: language.
1: Yeah.
0: 그러면 단어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1: 맞아요.
0: 이런 느낌. 그러니까

0: 잘못 들으면 우리말로는 말 조심하다니까 watch your words라고 할것 같은데 그게
1: 네.
0: 아니라 language를 쓰네요.
1: 맞아요.
0: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이봐, 너말 조심해. 그러니까 단어를,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가 뭔가 말을 안 좋은 걸 했다.
1: Yeah.
0: 그러면은 이봐, 너의 언어를 주시해.
1: Hey, watch your language. Hey, watch your language.
0: 두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말하는 거좀 조심해야겠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린 우리 언어를 주시해야겠어.
1: We should watch our language.
0: 그 아이들 앞에서는.
1: In front of the kids. We should watch our language in front of the kids.
0: 네, 이 굉장히 특이한 게 부모님 입장에서 본인들의 아이를 얘기할 때 앞에 더를 많이 씁니다,
1: Oh,
0: 그렇죠? So the kids라고
1: yeah.
0: 해서 my kids라고 굳이 쓰지 않죠, 그렇죠?
1: You know, I know which kids we're talking about. The
0: 그렇죠?
1: kids.
0: Not just any random kids, right?
1: Yes.
0: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1: Talk behind one's back. 이거는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0: 네.
1: 이해하시면 이제 상상이 될 거예요.
0: Right.
1: Talk behind one's back. You're saying something usually negative behind that person.
0: 아, 등 뒤에서요.
1: Yeah.
0: 오케이. So 등 뒤에서 한다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왜 그러겠어? 나 절대 너의 뒷담화를 하지 않을 거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 난 절대 얘기 안할 거야.
1: I would never talk
0: 너의 등 뒤에서.
1: behind your back. I would never talk behind your back.
0: 바로 앞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1: That's true. I just tell it to your face.
0: 자, 두 번째는요. 난, 제인이 나의 뒷담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왠지 그런 것 같아. 이런 거. 자, 난 느낌이 들어.
1: I have a feeling
0: 제인이 얘기하고 있다는
1: that Jane is talking
0: 내등 뒤에서.
1: behind my back. I have a feeling that Jane is talking behind my back.
0: 네.
1: Has she said anything to you?
0: 너의 느낌이 맞았어. 막 이러면서. 오케이.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렛츠 스타트 라이팅.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마유가 내 AI한테 깔보듯이 얘기하고 심지어 욕도 하고 그랬어. 자, 난 아래로 얘기하곤 했어.
1: I used to talk down
0: 내 AI에게.
1: to my AI.
0: Right? 그리고 심지어 욕을 하곤 했어.
1: And even swear
0: 그것에게.
1: at it. I used to talk down to my AI and even swear at it.
0: Right. 여기서 보면 뒤에는 swear이라고 기본형을 쓰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 앞에 used to랑 같이 물린 겁니다.
1: Yeah.
0: 그렇죠? So I used to swear at it 이렇게 되겠죠.
1: That's right.
0: 자, 그랬더니 세리나가 나도 그래. 이제부터는 말 조심하고 선생님이나 부인 같은 존칭도 넣을 거야. 제 주위에도 이런 친구들 있어요.
1: Oh, really?
0: 자,
1: Oh.
0: 여기도 같아.
1: Same here.
0: 난내 언어를 주시할 거야.
1: I'm going to watch my language
0: 이제부터 계속.
1: from now on.
0: 그리고 선생님이나 부인을 추가할 거야.
1: And add sir or ma'am. Same here. I'm going to watch my language from now on and add sir or ma'am.
0: 네.
1: 물론 여기서 me too도 할 수도 있죠. 근데
0: 그렇죠.
1: 원어민들은 same here도 정말 많이 써요.
0: 맞아요. 뭐 same here or 그냥 same 이런 식으로.
1: Yeah.
0: 자, 마유가 걔가 그동안 내내 내 뒷담화를 했을 거 아니야. 자, 난 꽤나 확신해.
1: I'm pretty sure.
0: 그게 내등 뒤에서 얘기해 오고 있다고.
1: It's been talking behind my back.
0: 이제껏 내내.
1: This whole time, I'm pretty sure it's been talking behind my back. This whole
0: 네,
1: time.
0: this whole time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have been ing라고 하는 시제를 또 쓰니까 잘 어울리죠, 그렇죠?
1: Yeah.
0: 계속 해왔다 이러면서. 자, 세리나가 헷갈리는 게내 AI는 매번 나한테 칭찬을 쏟아붓거든. 자, 난 혼란스러워.
1: I'm confused.
0: 왜냐면 그게 날 샤워시키기 때문에.
1: Because it showers me
0: 그 칭찬들로 매번.
1: with compliments all the time. I'm confused because it showers me with compliments all the time.
0: 네.
1: This is true. I think certain AI, it's so friendly.
0: I know.
1: Yeah.
0: 그래서 이거 정확한 정보인가 싶잖아요. 이게 약간 주의해 봐야 되는 게 정보
1: Yeah.
0: 같은 거 물어볼 때
1: Yeah.
0: 내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근데

0: 그때 이런 건 저런 거 아닐까? 하고 반문을 하면 아니야 이렇게 확실하게 안 하고 맞네.
1: Oh,
0: 너의 말이 맞아. 이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Right. 여기서 너무 좋은 표현인 게요. Shower someone with 뭐 compliments든 뭐가 됐든 간에 누군가를 shower 시킨다 with something else 하면 가지고 그걸 쏟아 붓는다. 같이
1: 맞아요.
0: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1: Yeah, you are getting a lot of that from something, right? Yeah.
0: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유가. 뭐 평소엔 다정한데 가끔씩 난데없이 뜬금없는 거짓말을 지어낸단 말이지. 자, 그건 보통 다정한 사람이야.
1: Well, it's usually a sweetheart.
0: 하지만 그건 가끔씩 랜덤한 거짓말들을 꺼내.
1: But it sometimes pulls random lies
0: 희박한 공기로부터.
1: out of thin air. Well, it's usually a sweetheart, but it sometimes pulls random lies out of thin air.
0: 네.
1: 선생님, what does it mean? It's usually a sweetheart.
0: Sweetheart. 원래 sweetheart 한 거는 굉장히 다정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물론
1: 네.
0: AI는 사람은 아니지만
1: Yeah.
0: 그런 뭔가의 하나의 주체이다 정도가 되겠죠.
1: 맞아요.
0: Right.
1: 그리고 뭔가 내말 되게 잘 듣고, 약간
0: 맞아요.
1: 이런 거는, Oh, you're such a
0: I
1: sweetheart.
0: know.
1: 이런 말 많이 합니다.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I used to talk down to my AI and even swear at it.
3: Same here. I'm going to watch my language from now on and add sir or ma'am.
2: I'm pretty sure it's been talking behind my back this whole time.
3: I'm confused because it showers me with compliments all the time.
2: Well, it's usually a sweetheart, but it sometimes pulls random lies out of thin air.
0: 이제껏 내내
1: This whole time,
0: 쏟아붓다
1: shower,
0: 뜬금없는
1: random,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에게 깔보듯 얘기하다.
1: talk down to 목적어,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에게 욕을 하다.
1: swear at 목적어.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라이팅.
1: Alright, that's it for today. 오늘도 정말 재밌는 표현들 많이 나왔어요. 사실 요즘에 이런 대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AI
1: It's
0: 관련돼서
1: very
0: 그렇죠.
1: realistic, 선생님.
0: Yes. 고민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된 내용이니까 하나의 시리즈를 공부하듯이 다시 돌아가서 복습해
1: Yes.
0: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Yeah.
0: Right.
1: Alright, don't forget to join us tomorrow for the review. Bye for now.
0: Bye.

원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고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0: environment has really changed in terms of what consumers want.
1: 자, 수십 년간 그 전 세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가보면 진열대에 거의 뭐 한 칸을 다 차지하는 것이 가공식품, 뭐 쉽게 말해 과자, 초콜릿 이런 거였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점점 더 불고 있는 이 건강 트렌드가 있잖아요. 짜고 달고 이걸 덜 먹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우리가 개티형에서도 워낙 단골 기사로 다뤘었던 그 비만 치료제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걸 더 많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식탐 자체가 줄은 거예요.
0: 그렇죠. 네,
1: 간식에 대해서.
0: 네.
1: 피조세 어떠세요?
0: I still crave chocolate so much. I'm not on those dieting drugs. I maybe need them in the future. But you can definitely see if it would tamp down your cravings for chocolate and high sugar foods, that's going to affect the businesses selling those foods,
1: 맞아요.
0: right?
1: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기사는 이런 이제 트렌드가 확연하게 뭔가 자리 잡으면서 이 전 세계 거대 식품 회사들이 뭐 감자칩, 초콜릿 이런 뭐 정크푸드와 같은 그런 스낵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매출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문을 좀 분사해서 팔거나 이렇게 구조조정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기사가 될 정도면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0: 그렇죠. Yeah. So these companies really trying to be more flexible. And a lot of these big brands have so many sub-brands underneath them. That used to be seen as a strength, but that's changing as well.
1: 맞아요.
0: Let's check it out. It's in three parts as always. In the May book, turn to page 80 for part one.
2: Big food companies slim down as consumers shun packaged snacks. Major food companies are increasingly selling brands or breaking apart businesses as demand for packaged snacks weakens. Firms such as Unilever, Kraft Heinz, and Keurig Dr. Pepper are restructuring portfolios to focus on stronger product lines. Industry analysts say these moves reflect changing consumer preferences and pressure from investors seeking improved performance.
1: 자, 이 지금 예로 나온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식품 거대 공룡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지금 이제 살찌지 않는 그런 식품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 좀 절체절명의 혁신 과제를 떠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 설명한 기사예요. 자, major food companies.
0: Major food companies are increasingly selling brands or breaking apart businesses as demand for packaged snacks weakens.
1: 살찌는 음식의 대명사가 바로 이 packaged snacks입니다.
0: 그렇죠.
1: 뭐 가장 대표적으로 감자칩. 맛은 있죠. 짜고 달고. 자, 다만 많이 먹거나 계속 매일 먹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체중 조절이나 이런 건 도움이 안 되겠죠. So major food companies are increasingly selling brands or breaking apart businesses. 근데 이제 식품 회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브랜드 자체를 매각한다든가 사업 부문을 분할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보를 점점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면서?
0: As demand for packaged snacks weakens, right? So there's a reduction in the desire to buy those things.
1: 맞아요. Packaged 하면 이제 포장된이란 뜻이니까 포장, 가공식품, 간식류에 대한 수요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서 아예 사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큰 기업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Major food companies.
0: Major food companies are increasingly selling brands or breaking apart businesses as demand for packaged snacks weakens.
1: Break apart 한다는 얘기는 뭐 일부 사업 부문을 떼내서 분산한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0: Yeah, split a large company into smaller entities, right? Break apart a business, break apart a team as well means maybe selling some members off to another sports team. Firms such as Unilever, Kraft Heinz, and Keurig Dr. Pepper are restructuring portfolios to focus on stronger product lines.
1: 자, 이들 회사들이 restructuring portfolios to focus on stronger product lines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구인 것 같아요. Restructuring 표시 잘 해놓으세요. 이 사업 부문을 구조조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투자 목록을 말하는 건데
0: 그렇죠.
1: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 같은 투자은행들이 여기서는 이 기업들이 정말 수십 개 많게는 막 100여 개 이상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네. Yeah.
1: 그런 어떤 사업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사업 부분에 걸쳐서 모아기 위해서 to focus on stronger product lines.
0: Yeah, product line. Remember, we've talked about that. That's a range of products under a single brand,
1: 그쵸?
0: right? So maybe their dairy product line or their snack product line.

0: 맞아요. 좀더 경쟁력이 더 높은 그런 제품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네덜란드 합작 기업인데 그 아이스크림 브랜드 중에 그 하겐다즈 있잖아요.
1: 네.
0: 예, 그라든가 뭐 립톤 홍차 있죠.
1: Oh, that's
0: 그런
1: massive.
0: 예, 그런 거 만드는 회사고 크라프트 하인즈는 뭐전 세계 케첩 시장 1위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아마 한60% 될 겁니다.
1: 와우.
0: 전 세계 케첩 10개 중에 6개는 여기서 만드는
1: 네.
0: 거예요. 그 밖에도 뭐 맥스웰 하우스 커피 있잖아요.
1: The instant coffee, been around
0: 예,
1: for decades,
0: 거기
1: hasn't
0: 만드는 회사고
1: it?
0: 그 닥터페퍼라고 돼 있는 데는 음료 만드는데 그 닥터페퍼라든가 스냅플이라든가 근데 여긴 약간 그 음료 쪽을 많이 하는 세븐업도 여기 거고
1: 그쵸.
0: 근데 음료 브랜드만 여기도 100개가 넘어요.
1: Wow. And they're massive in the States as well, aren't they? And they're all restructuring, saying that even if you're a huge company, you're still affected by
0: 맞아요.
1: this, right? Firms such as Unilever, Kraft Heinz, and Keurig Dr. Pepper are restructuring portfolios to focus on stronger product lines. Industry analysts say these moves reflect changing consumer preferences and pressure from investors seeking improved performance.
0: So 왜 이렇게 사업 부문 매각이라든가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changing consumer preferences 이게 가장 크죠. 예.
1: 네.
0: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반영된 부분이고요. And pressure from investors seeking improved performance. 투자자들, 즉 주주들을 말하겠죠. 이 회사들이 이제 공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는 회사들이니까 이 주주들이 점점 실적 개선을 요구하면서 안 되는 사업품 팔아내라는 얘기죠. 잘 되는
1: Exactly.
0: 사업품만 갖고 있고.
1: Focused on the well-performing brands and get rid of the ones that are losing you money. Industry analysts say these moves reflect changing consumer preferences and pressure from investors seeking improved performance. Here's part two.
2: Consumers have gradually shifted towards fresh foods and healthier options rather than traditional processed products. Rising prices, growing health awareness, and the popularity of weight loss medications have further reduced demand for sugary or salty snacks. As smaller brands and private label products gain ground, large food manufacturers have struggled with slower sales and declining market share.
0: Okay, part 2 보겠습니다. Consumers.
1: Consumers have gradually shifted toward fresh foods and healthier options rather than traditional processed products.
0: 자, 소비자들의 이제 선호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잘 설명을 하고 있죠. Gradually shifted toward fresh foods and healthier options. 자, 신선식품이라든가 좀더 건강한 그런 식품군으로 갈아타는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제 이게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라 gradually라는 건 매년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bit by bit, right? And doing that rather than going for the traditional processed products, as we mentioned earlier, packaged foods, processed products, they're the ones that have been altered from their natural state.
0: 그렇죠. 전통적인 가공식품 제품들보다는 신선식품이나 건강식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소비자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잘 이야기를 해줬네요. Okay, one more time.
1: Consumers have gradually shifted toward fresh foods and healthier options rather than traditional processed products. Rising prices, growing health awareness, and the popularity of weight loss medications have further reduced demand for sugary or salty snacks.
0: 제일 중요한 큰 트렌드는 이제 건강 인식이 이제 재고가 된 부분이겠죠. 가격 상승 이슈도 있고 요즘 뭐 가공식품류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1: 네.
0: 유가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So rising prices, growing health awareness 이건 건강 인식 얘기고 and the popularity of weight loss medications. 이게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거예요. 네. 그 체중 조절 다이어트 약이 워낙 보편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have further reduced demand for sugary or salty snacks. 달거나, 이제 sugary라고 하죠. salty, 짜거나, 우리 이제 단짠 단짠. 그런 류의 어떤 스낵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식탐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간식 자체를 안 찾는 거예요.
1: 그렇죠. You're not really craving any foods, let alone these ones that are bad for you, right? And those are seen as the representative worst ones, sugary or salty. Rising prices, growing health awareness, and the popularity of weight loss medications have further reduced demand for sugary or salty snacks. As smaller brands and private label products gain ground, large food manufacturers have struggled with slower sales and declining market share.
0: Okay. As smaller brands

0: 얘기는 입지가 확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1: Yeah, to make progress, or maybe if you're thinking of a race, they're catching up on. They're not so far away from the other bigger
0: 맞아요.
1: companies.
0: 시장에서는 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는 의미를 gain ground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So large food manufacturers have struggled with slower sales. 그래서 큰 식품 회사들이 판매 둔화세의 어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and declining market share. 시장 점유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 As smaller brands and private label products gain ground, large food manufacturers have struggled with slower sales and declining market share. Here's the third and final part.
2: To respond, many corporations are divesting weaker brands and concentrating on their most competitive offerings. Consultants note that these changes can simplify operations and help companies adapt to evolving markets. However, some analysts argue that selling assets alone may not solve deep-rooted problems unless companies also invest in innovation and rebuild their core brands.
0: 자,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건강식품 개발과 같은 그런 혁신들이 더 큰 과제이긴 하겠죠. 단순 구조조정만으로 해결될 문제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To respond, many corporations are divesting weaker brands and concentrating on their most competitive offerings.
0: Invest는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0: Divest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1: Yeah, that's selling off some kind of, in this case, business interest or subsidiary.
0: Getting rid of, in other words.
1: Yeah, exactly.
0: 그러니까 divest는 처분하다, 매각하다 이런 뜻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그런 식품 기업들이 이와 같은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they're divesting weaker brands. 경쟁력이 약한 브랜드들을 처분 혹은 매각하고 있고요. And concentrating on their most competitive offerings. 가장 그 회사에서 경쟁력이 높은 그런 제품들에 아까 focus라고 했지만 여기선 concentrate라고 했죠. 집중하고
1: yeah.
0: 있습니다.
1: Exactly. Okay? Same meaning. To respond, many corporations are divesting weaker brands and concentrating on their most competitive offerings. Consultants note that these changes can simplify operations and help companies adapt to evolving markets.
0: 자, 컨설팅 업계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이 can simplify operations. 브랜드를 100여 개 이상 운영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잘 안 되는 사업들을 좀 매각하고 브랜드를 분할해내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운영 구조가 좀 단순화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1: 그렇죠. 응? And help companies adapt to evolving markets. 응. Yeah, the smaller you are, the more flexible you are. So you can change to when the market tastes or consumer tastes change.
0: 그렇죠. 어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adapt란 건 적응한다는 얘기니까 기업들이 적응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몸집을 이제 줄였을 때 얘기입니다. 너무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1: Consultants note that these changes can simplify operations and help companies adapt to evolving markets. However, some analysts argue that selling assets alone may not solve deep-rooted problems unless companies also invest in innovation and rebuild their core brands.
0: Selling assets alone, 자산 매각만으로는, alone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것만으로는 이런 얘기잖아요.
1: 그렇죠. Yeah, 예를 들어 just
0: 뭐,
1: that.
0: 맞아요. 뭐 September alone 그러면 9월에만 이렇게 딱 하나를 점 찍어서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산 매각만으로는 may not solve deep-rooted problems. Deep-rooted은 이제 뿌리 깊게 박힌 문제. 다시 말해 그 fundamental한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1: Yeah, ones that by definition aren't easily or quickly fixed, right? Unless companies also invest in innovation and rebuild their core brands. So these two things have to be done alongside that, right? The opposite of divest, invest, but in innovation, in being creative.
0: 맞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사업 매각만으로는 안 되고 그 대신 기업들이 invest in innovation, 혁신에 투자를 하고 and rebuild their core brands. 그 기업의 코어, 즉 핵심 브랜드들을 잘 다시 재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다시 거듭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란 얘기예요.
1: Mm-hmm. Right, one more time. However, some analysts argue that selling assets alone may not solve deep-rooted problems unless companies also invest in innovation and rebuild their core brands. Time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all in one go. Try out the multiple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3: 웰컴 어보드
4: 입이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반갑습니다.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이고요.
5: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10년 차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10년 동안 입사 동기들은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퇴사하기 시작하더니만, 동기 중에는 이제 본인 혼자 남았다고 합니다. 네. 와, 내가 10년을 버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으시대요.
3: 아하.
5: 해외에 살아보는 거.
3: 아.
5: 어허.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입장과 함께하고 계신데 결심을 하셔서 사연을 쓰신 거예요. 10년 차가 딱 되는 해에 퇴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셨대요, 지금.
3: 우리 청취자님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목표를 딱딱딱딱 세우시고 그걸 실천을 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공개적으로도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 물론 이제 뭐 익명으로 하시는 거지만 필명으로 하는 거죠. 그래도 나 많천 아니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잖아요. 호주로 가신대요.
3: 네.
5: 뭐 이제 이 선택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겠다.
3: Yeah.
5: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단을 내렸다고 하십니다. 자,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네, 주인공 새싹 사연이고요. 부천에 사는 입지형으로 영어 마스터 예정인 햇부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5: 호주로 가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아 이거 하나라도 더 외워야겠다. 더 써야겠다. 내가 현지에 가서 그런 의지가 불타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네.
5: 아 호주 저도 가봤는데 너무 좋은데 부럽네요. 예. 자, 오늘 사연 내용 저희가 한 줄 한 줄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들어보실게요.
6: 10 years at work and resignation. This year marks my 10th year as an office worker. When I first joined the company, I used to say I'd quit after just 1 year. So it's hard to believe I've stayed with the same company this long. Most of the people I started with have already left the company, and now there's no one from my original group. Watching my coworkers leave one after another made me waver too. But I have received recognition for my skills at work, and I've gained confidence. Still, there is a long-standing item on my bucket list, living abroad. That's why I've been practicing speaking with Ipteung and other content to improve my English. To pursue my dream, I've decided to resign this summer when I reach my 10-year mark. Then I'll head to Australia. Sometimes I wonder if it's the right choice. But I've made up my mind that it's better to try and regret it than the other way around.
5: 자, 오늘 좋은 문장들이 너무 많네요. 그 글귀들을 하나하나 영어로 이제 바꿔보죠. 자, 올해로 어느덧 10년 차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3: This year marks my 10th year as an office worker.
5: 그렇죠. 뭐 시제로 풀어내는 방법 있고 올해가 10년째다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죠. 이번엔 이렇게 갈게요. 후자 쪽으로 this year 이게 주어죠. 그러려면 동사가 marks가 나와야죠. marks my 10th year 10년차다. 뭐로 as an office worker 직장인 10년차인데 입사 초기만 해도 1년만 버티다 퇴사하겠다던 내가 한 회사에서 이렇게 굳건히 버틴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3: When I first joined the company, I used to say I'd quit after just 1 year.
5: I would quit이죠? 그렇죠? I used to say,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곤 했었다. I would quit after just 1 year. 1년 정도 다니고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언제? When I first joined the company. 우리 이제 입사 초기 이런 말 할 때 영어 단어가 join 되게 좋아요. When I first joined the company. 그 표시를 해두세요. 네, 저 처음 입사했을 때, 그런 시점 잡을 때.
6: So it's hard to believe I've stayed with the same company this long.
5: So it's hard to believe. 믿기지 않는다라는 얘기 해주셨으니까 I have stayed with the same company. 그냥 끝에다가 this long. 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회사와 함께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네요. 자, 입사 동기들은 벌써 회사를 다 떠났고요. 지금은 남은 동기가 한 명도 없습니다.
6: Most of the people I started with have already left the company. And now there's no one from my original group.
5: Mm-hmm.
6: Most of the people I started with. 자, most of the people I joined the company with. 비슷한 말이 되겠죠.
5: 그렇죠.
6: 입사 started, 동기들.
5: Started work with.
6: Right.
5: 그렇게도 표현했었잖아요. 입사 동기들요, 며칠 전에. 예.
6: Have already left the company. 회사를 이미 떠났고. And now, 지금은, there's no one from my original group.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같이 입사했던 그 동기 그룹. 의 멤버는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
5: 네. 동기 중에 나 혼자 남았다는 네. 얘기죠. 네. 자, left the company, 이제 회사를 떠났다, 퇴사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동기들의 퇴사 러시를 지켜보면서 물론 제 마음도 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6: Watching my coworkers leave one after another made me waver too.
5: 퇴사 러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 명 떠나고, 두 명 떠나고, 세 명 떠나고 이런 식으로 one after another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씩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made me waver too. Waver가 뭘까요, 여기요?
6: 네. Waver. Waver라고 하면은 just basically means that you're not sure, right? 근데 만약에 조금 외우기 쉽게 waver는 막 손을 흔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흔들려요, 마음이.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5: 그게 waver.
6: You're less certain.
5: 이 waver가 여기서 이제 동사잖아요. Made me waver. 나도 마음이 좀 흔들렸다. 긴가민가 했다 이거예요. 그 waver라고 그래요. 그래서 watching my coworkers leave one after another, 동기가 한두 명씩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made me waver too. 내 마음도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 하지만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이제는 자신감도 좀 붙었습니다.
6: But I have received recognition for my skills at work and I've gained confidence.
5: Received recognition이라고 하면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네. 회사에서 능력 인정받았다 이럴 때 쓰기 딱 좋은 표현이 I have received recognition for my skills at work and I've gained confidence. 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자신감이 붙은 상황인데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오랜 버킷리스트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6: Still, there is a long-standing item on my bucket list, living abroad.
5: 그게 바로 해외에 살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자, still, there is a long-standing item on my bucket list. 누구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항목들이 몇 개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거를 통한 1번으로 갈게요. 그렇죠? 저는 오래전부터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혹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자, 전 오래전부터 정말 해보고 싶은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 할 때 쓰세요. 자, There is
6: a long-standing item on my bucket list.
5: 아예 통한 게 할게요. One more time.
6: There is a long-standing item on my bucket list.
5: Okay. 자, 그게 바로 이제 해외에 사는 거다. 바로 뒤에다가 living abroad. 요 뒤에다 설명을 본인 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외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입티영과 다른 콘텐츠들로 스피킹 연습을 하면서 영어 실력을 열심히 갈고 닦아왔습니다.
6: That's why I've been practicing speaking with 입티영 and other content to improve my English.
5: 그렇죠. 입티영하고 여러 콘텐츠 이용해서 영어 스피킹, 특히 말하기를 현지에 가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스킬셋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초점을 두고 많이 영어 공부를 해오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좋아요.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딱 10년 차가 되는 올 여름에 퇴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6: To pursue my dream, I've decided to resign this summer when I reach my 10-year mark.
5: Resign은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오랜 기간 커리어를 쌓다가 막 퇴임할 때 주로 쓰는 단어이기는 하나, 한 10년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한다라고 할 때도 쓴다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네. 그래서 I decided to resign this summer는 퇴임이 아니라 퇴사의 의미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뭐 그냥 조금 더 여러분이 편한 말로 가면 I decided to quit my job.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말이긴 하죠. 네. this summer when I reach my 10-year mark.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10년 차가 딱 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요. To pursue my dream.
6: To pursue my dream, I've decided to resign this summer when I reach my 10-year mark.
5: Mm-hmm. 자, 그리고 저는 호주로 떠날 것입니다.
6: Then I'll head to Australia.
5: 떠나다 하니까 I'll leave my country to go to Australia. 이게 좀 길어지잖아요. 짧게 가는 방법은 Then I'll head to Australia. 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주로 향할 예정입니다. 자, 가끔 이 선택이 맞나? 긴가민가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6: Sometimes I wonder if it's the right choice.
5: 우리도 결정해놓고 이거 잘한 건가?
6: Yeah.
5: 환불 받을까?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거. Mm-hmm. 자, 오늘 통학 2번 이걸로 갈게요. Sometimes I wonder if it's the right choice. 두 번만 읽어드릴게요.
6: All right, let's do it together. Sometimes I wonder if it's the right choice. Sometimes I wonder if it's the right choice.
5: 가끔 이게 맞는 선택인지 긴가민가 할 때도 있다고요. 자, 하지만 안 하고 후회하느니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6: But I've made up my mind that it's better to try and regret it than the other way around.
5: 자, 그 뒷부분 먼저 보세요. It's better to try and regret it.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뭐보다 than 뒤에 또 설명하는 것보다 the other way around 하면 거꾸로 보다가 되잖아요. 그럼 아주 효율적인 영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통왕이 문장 하나만 더 갈게요. 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아서 이걸 3번으로 지정합니다. It's better. 한 번 더요.
6: It's better to try and regret it than the other way around.
5: 그렇죠. 그래서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 자, 통왕기 문장 총 3개 드렸습니다. 앞에는 마음 먹었다는 얘기죠. I've made up my mind that 뒤에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전체 내용 영어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6: 10 years at work and resignation. This year marks my 10th year as an office worker. When I first joined the company, I used to say I'd quit after just 1 year. So it's hard to believe I've stayed with the same company this long. Most of the people I started with have already left the company, and now there's no one from my original group. Watching my coworkers leave one after another made me waver too. But I have received recognition for my skills at work, and I've gained confidence. Still, there is a long-standing item on my bucket list, living abroad. That's why I've been practicing speaking with Eepteung and other content to improve my English. To pursue my dream, I've decided to resign this summer when I reach my 10-year mark. Then I'll head to Australia. Sometimes I wonder if it's the right choice. But I've made up my mind that it's better to try and regret it than the other way around.
3: 패턴 프랙티스.
5: 자, 82페이지 첫 번째 표현부터 보겠습니다. 믿기 힘들다. What do you say?
6: It's hard to believe. It's hard to believe I've stayed with the same company this long.
5: 한 회사 이렇게 오래 내가 있었다니 믿겨지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들이 얼마나 빨리 자랐는지 믿겨지지 않는다.
6: It's hard to believe how quickly they've grown up.
5: 어찌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믿기 힘들 정도다.
6: So much has changed that it's hard to believe.
5: 뒤쪽에 줘도 되죠?
6: Yes.
5: 이야, 너무 변했다. 안 믿긴다 이런 말 할 때. So much has changed that it's hard to believe. 오케이. 자, 그다음 꿈을 쫓다. Pursue one's dream.
6: I've decided to resign this summer to pursue my dream.
5: 우리는 각자의 꿈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을 좀 미뤘다.
6: We put off getting married to pursue our dreams.
5: 나는 아직 꿈을 이룰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6: I still have plenty of time to pursue my dream.
5: 뭔가 인생에서 꼭 하겠다는 어떤 목표 같은 걸 dream이라고도 하니까 I still have plenty of time to pursue my dream. 오케이. 자, 결단을 내리다, 마음을 먹다, make up one's mind,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6: I've made up my mind that it's better to try and regret it.
5: 이럴 때도 써보세요. 그 친구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녀는 결단이 확고했다, 이미 마음을 먹었다.
6: I tried to convince her, but she had made up her mind.
5: But she had made up her mind. 이미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이제 설득하는 게 힘들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자, 나 아직 결정 안 했으니까 자꾸 재촉하지 말아라.
6: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so don't rush me.
2: 이렇게 하면 되네요. Yeah. Don't rush me. Uh-huh. 야, 나 지금 아직 결정 못 했으니까 자꾸 얘기하라고 하지 마라, 아직은. So I haven't made up my mind yet, so don't rush me. 이렇게 해도 연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6: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7: Did you really decide to quit your job?
6: Yes, I've completed 10 years at the company.
7: After 10 years, you must be on a stable path by now.
6: That's true, but I have always wanted to try living abroad.
7: Oh, I see. Where are you planning to go?
6: I've decided on Australia. I'm reading up on the country every day.
3: So the man begins by saying, Did you really decide to quit your job?
5: Mm-hmm. 이게 이제 큰 결심이니까 정말 회사 그만두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이런 뉘앙스죠. So, did you really decide to quit your job? Okay.
3: Yeah. The woman says, Yes, I've completed 10 years at the company. Complete니까 완성했다. 여기서 뭐 10년을 채웠다 이 느낌이잖아요.
5: 그렇죠. 네. 회사에 벌써 10년째 다니며 만 10년 이제 꽉 차간다는 얘기죠. I completed 10 years. Okay.
6: So the man says, after 10 years, you must be on a stable path by now.
3: 그러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5: 그렇죠.
3: 아니, 10년 차면 이제 막 안정적인 거 아니야? You must be on a stable path.
5: 우리도 뭐 안정적인 궤도란 말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stable path라고 본 거죠. 이제 뭐 회사에 10년 차면 알 거 다 알고 안정적인 커리어 유지가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느냐 얘기한 거고요.
3: 네. That's true, but I have always wanted to try living abroad. 뭐 그렇긴 한데 정말 예전서부터 늘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거든. I have always wanted to try living abroad.
5: Want 동사도 완료시제 사용이 가능해요.
3: 네.
5: 그 전부터 계속 그런 소망이 있어 왔다라는 어감으로 I have always wanted to try living abroad. 해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다. Okay?
3: 아, 그렇구나. Oh, I see. 하면서 Where are you planning to go? 어디로 갈 계획인데? 했더니 여자가 I've decided on Australia. I've decided to go to Australia도 물론 좋지만 어떤 결정을 했다. 무엇으로 결정했어? I've decided on Australia.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5: Decide 동사 자체는 자동사잖아요. I decided Australia 이렇게 못해요.
3: 네,
5: 왜냐하면 뭐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호주라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I decided on Australia 이렇게 붙이는 게 맞겠죠. on 동그라미 잘 쳐놓으세요.
3: 네, 그러면서 I'm reading up on the country every day. 그러니까 호주에 관한 모든 정보, 그러니까 모든 information을 지금 엄청 공부를 하는 거예요.
5: 그렇죠.
3: Right? I'm reading up on the country, Australia every day.
5: 그렇죠. 이것도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이것저것 계속 읽어본다는 얘기인데 우리말에 공부하다예요. 이게 read up on이라는 특수구동사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용하게 고치에서 많이 써요. 자, 84페이지에 5개 영작 쭉 다 해보시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3번과 4번만이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6: And that's all for today, everyone. Have a beauti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5: Bye, everyone.
6: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this week, we're learning expressions to say to your teacher because today is...
1: Is it Teacher's Day? Wow!
0: 네, 오늘이 Teacher's Day,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쭉 선생님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고요. 오늘도 역시 하나를 배우려고 합니다. Do you have Teacher's Day? In America?
1: I don't remember.
0: Day는 없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내일 리뷰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겠지만 딱 스승의 날, 하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주 동안 뭔가 선생님을 이렇게 기념하는 주를 갖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승의 날 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은 뭔가요?
1: Today's expression is Your class is always fun.
0: Your class is always fun.
1: Always 또 나오네요.
0: 또 나오네요.
1: Yesterday's expression was you always encourage me.
0: That's right.
1: Today's expression, your class is always fun.
0: 복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always fun이라고 했는데 제가 듣고 싶은 말이라서 our start English section, time, 이 항상 fun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표현을 가져왔는데 네, your class, 당신의 수업은 is always fun. 항상 재미있어요 라는 말입니다. 자, your class is always fun. 이 표현 잘 기억하시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Your class is always fun.
0: Your class is always fun. 자, 일단 당신의 수업이라는 게 오늘의 주어죠. 그래서 your class가 되겠죠. You가 아니라 your, 당신의 요 표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소유격의 표현이죠. So your class, class는 수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물론 다른 경우에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어이긴 하나 your class, 가장 기본적으로 수업이라는 뜻이죠. 뭐 lesson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자, 일단 your class, your class는 3인칭 단수예요. 그렇죠? class 하나죠, 수업.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는 여기서 is가 돼요. Your class is. 그런데 항상 어떻다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always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Your class is always 뭐뭐가 되겠죠? 당신의 수업은 항상 어떠어떠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떠어떠하다는 거를 뒤에 넣어주면 되는데 fun, 재미있는 이라는 뜻에 fun을 넣어주시면 돼요. Your class is always fun. 자, 그런데 만약에 Your class is always funny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항상 웃겨.
0: 맞아요. 좀 다른 의미가 되죠. 그래서 fun하고 funny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겠죠. Your class is always fun.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Your class is always fun.
0: Your class is always fun.
1: Your class is always fun.
0: Your class is always fun.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문장을 파헤쳐 봤고요.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어떤 패턴이죠?
1: Well, the sentence your class is always fun. We're going to change your class to something else. So, Momo is always fun. But then maybe it's not fun, so we're also going to change fun. Momo is always Momo.
0: 그렇죠. So, Momo, 이제 your class 대신에 다른 걸 넣고 is always, 혹은 Momo가 복수일 수도 있으니까 are always,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지, fun 대신에 또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해 볼까요?
1: That is always boring.
0: That 뭔진 모르겠지만 그것은 is always boring. 항상 지루해요. Nah, that is always boring. I hope that is not Start English.
1: Well, I have a Start English book right here.
0: Mm-hmm.
1: This book is always inspiring.
0: Oh, 다행이네요. Mm-hmm. Good segue. 자, this book, 이 책은, is always inspiring.
1: And that sentence came from the book.
0: 아, 그러게요. Inspiring, 영감을 주다, 뭐 주는이라는 표현이죠. 이 책은 항상 영감을 줘요. This book is always inspiring.
1: Her smile is always warm.
0: Is her here, Erin?
1: I think so.
0: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her smile, 그녀의 미소는

0: is always warm. 항상 따뜻해요. 에린 PD님, 웃어보세요. 따뜻하네요.
1: 따뜻하네요.
0: 네. Her smile is always warm.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잭쌤,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1: 무슨 아이디어요?
0: How do you like my idea? 제 아이디어 어때요?
1: Your ideas are always interesting. 당신의 생각은 항상 흥미로워요.
0: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좋은 포인트를 해주셨는데요. Interesting이 흥미롭다라는 말도 되지만 흥미로워요. 이런 느낌도
1: 신기하네요.
0: 있어요. 맞아요. 그런 네. 뉘앙스도 있어요. 그래서 interesting이라는 단어는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진짜 흥미롭다라는 말인지 아니면 신기할 정도로 이상해요인지 네, 그거는 네.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흥미롭다고 한 거죠? 재밌다고?
1: 네네.
0: When else can we use this pattern?
1: Oh, and that sentence used are. Your ideas are always interesting. Let's do another one with are.
0: Okay.
1: Your videos are always helpful.
0: 아, 요즘은 정말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너무 도움을 받은 영상이 있어요. 그럴 때는 your videos, S죠? 당신의 영상들은 are always helpful. Helpful 하면은 유익한, 도움이 되는 이라는 표현이죠.
1: This place is always quiet.
0: 어, quiet 하지 않았네요.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자, perfect timing이었네요. 자, quiet는 조용한이라는 뜻이잖아요. This place, 이 장소는, 이곳은 is always quiet. 항상 조용해요. 라는 말이죠. 뭐, this place는 카페일 수도 있고요. 공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 스튜디오일 수도 있고요. 그쵸? 어디든지 상관없겠죠. Any more?
1: Sure. The beach is always relaxing.
0: 아, 진짜 상상만 해도 relaxing 되는데요. The beach, 해변가는 is always relaxing. 항상 휴식을 주는 편안함을 느끼게 해줘요. 라는 말이죠. Relax 하게 해주는 거죠.
1: Our house is always messy.
0: 저희 집 얘기하는 거예요? 자, our house, 우리의 집은 is always messy. 항상 엉망진창입니다. 어질러져 있어요 라는 말이네요. Ah, yeah, true that. Our house is always messy.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Okay. My commute is always long.
0: My commute. Commute은 출퇴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가고 오고 하는 것은 is always long. 항상 깁니다. Are you seriously talking about me?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뭐 is always 뭐뭐라는 표현을 함께 연습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들 생각해보세요.
2: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3: 감사합니다, 바든 선생님. 선생님 수업은 항상 재미있어요.
2: 그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기쁘네요.
0: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말로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영어 표현들 잘 기억이 나셨나 모르겠네요. 일단 처음에 선생님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이 표현 우리 이전에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에 이 표현 앞부분이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편집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바든 선생님. 아하, 감사합니다는 뭐 땡큐죠, 그렇죠? 바든 선생님.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일단 바든은 우리 잭쌤의 성이고요. 그러면 teacher Barden?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Or Barden teacher?
1: Yes.
0: Zach teacher?
1: My students used to, always would call me Zach teacher. Because it was Zach too weird 선생님. For them to use the American style of 아하, Mr. Barden.
0: 그렇군요. Did you just give it away?
1: 알려줬네요.
0: 네. 선생님 수업은 항상 재미있어요.
1: 아하.
0: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해 주니 정말 기쁘네요. 오호. 자, 너무 기쁘다. 이거 우리 이전에도 했어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Glad 나옵니다.
0: 맞아요. 그거를 응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를 영어로 들어보면서 내가 생각한 표현들이 나오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4: That's all for today.
5: Thank you, Mr. Barden. Your class is always fun.
4: I'm so glad you think so.
0: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4: That's all for today.
0: 아하, that's all?
1: For today.
0: For today. That's all.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1: I was thinking of that's all, folks.
0: 아하, 그것도 있죠. 자, that's all 정말 많이 씁니다, 그렇죠? Mm-hmm. 근데 that's all for today라고 하면 오늘은 여기까지예요라는 뜻으로 수업도 여기까지예요, 뭐 회의도 that's all for today, 아니면 오늘 하루 일한 것도 that's all for today, 다 끝이 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감사합니다, 바든 선생님.
5: Thank you, Mr. Barden.
0: 감사합니다, 바든 선생님은?
1: Thank you, Mr. Barden.
0: Thank you, Mr. Barden이죠. 자, Mr. Barden 이렇게 얘기했는데 mm-hmm. 보통 미국에서는 Mr. 다음에 성을 써서 mm-hmm. 선생님을 부르죠.
1: 네.
0: 그래서 저는 Miss Shin이 될 거고요.
1: Right, or an older person, or mm-hmm. your friend's parents.
0: 아, 맞아요. 친구 부모님도 제가 만약에 우리 잭쌤의 아버님을 만나면 Hello, Mr. Barden. Mm-hmm. 이라고 처음에 네.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친근한 사람들은 Oh, you can call me Patrick. 뭐 이런 식으로 right, 얘기를 yeah. 하겠지만 처음에는 Mr. 뭐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예의 바른 mm-hmm.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수업은 항상 재미있어요.
5: Your class is always fun.
0: 선생님 수업은 항상 재미있어요.
1: Your class is always fun.
0: 이거는 여러분 잭슨과 함께 따라 하셨죠? Your class is always fun. 네, 잘하셨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니 정말 기쁘네요.
4: I'm so glad you think so.
0: 다시 한번.
1: I'm so glad you think so.
0: I'm so glad. 나는 너무 기뻐요. You think so.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 여기서 so는 그렇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1: And this is a very good way to receive a compliment. Mm-hmm. A lot of people don't know what to say when they get a compliment.
0: 맞아요.
1: So a good way to receive a compliment is to say, I'm glad you think so.
0: 맞아요. 누군가가 칭찬을 해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좀 어색할 때가 있잖아요. 뭐 땡큐라고 하면은 내가 인정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I'm so glad. 혹은 so 빼고 I'm glad you think so. 이렇게 말하면 아주 좋은 대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 쭉 봤고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들어볼 텐데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4: That's all for today.
5: Thank you, Mr. Barden. Your class is always fun.
4: I'm so glad you think so.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listen and repeat, 발음 연습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메인 미션 센텐스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1: Your class is always fun.
0: Your class is always fun. 이었죠. 자, 연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Your, 이 부분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Classes, 여기 연음이 되죠. 그래서 S 발음으로 sis라고 하는데 이 뒤에 S는 또 Z 발음이에요. 밑줄이 A까지 이렇게 쭉 그어져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책 갖고 계신 분들은 84쪽에 밑줄 A까지 그어주세요. 그러면 class is always 이렇게 연음이 되는 거죠. Your class is always fun. Fun은 F 발음 주의해야 되는데요.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댄 상태에서 푸라고 하는 것처럼 바람만 내뿜는 소리죠. 요거예요. Fun. Fun. 연습할 때는 요 바람

0: 소리를 좀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And I have a little one-o-min tip for you.
0: Oh, what is your one-o-min tip?
1: Well, there's two words in here that we say differently when we go fast or slow.
0: Oh.
1: The word your, 정확하게 your, 오 소리 나와요. 근데 빨리 하면 your.
0: Your.
1: And always, 그 a's, a 소리 나와요. 근데 빨리 말할 때는 always. A 조금 없어져요.
0: 조금 없어지죠. Always. Always. 네. 이렇게 좀 사라집니다. 모음소리가. 빨리 말하면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연습하면 여러분들도 원어민처럼 발음할 수 있어요. 원어민 팁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두 가지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연습해 볼게요.
1: Your class is always fun.
0: Your class is always fun.
1: Your class is always fun.
0: Your class is always fun. 여러분, 짧게 하는 거 되셨나요? 안 됐어도 괜찮아요. 연습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습하면서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음되는 거는 여러분, 많이 연습할수록 좋으니까 그거는 천천히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도 끝이 났습니다.
1: Mm-hmm.
0: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생님께 쓸 수 있는 말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들 다 기억해서 잘 써주시고요. 특히 오늘 배운 Your class is always fun. 이것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1: And if there's a teacher in your life, go to that teacher now and say all five of this week's sentences and that teacher is going to be so glad.
0: 아, 지금 당장 가야 돼요? 만약에 첫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오전 일찍인데 지금 가면 주무시고 계실 텐데
1: 만날 때
0: 아, 만날 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배운 다섯 가지 표현 다 사용해 보세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Wonderful job, everyone.
0: 지금까지 킹앤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쉽고 확실하게
5: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저는 이보영이고요.
5: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오늘 금요일 15일 순서 80쪽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5: Yes.
0: 자, 오늘은요. 두 친구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셨어요? 자, 이 대화에서는 뭔가 책임감 또 당당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 봐요.
5: Responsibility.
0: Responsibility.
5: That's something we all need to learn, even as adults.
0: 그렇죠.
5: 그렇죠.
0: 네. 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의 뭐 거의 공통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어디 가서도 당당해라, 할 말은 해라, 뭐 이렇게 기죽지 말아라. 이제 우리 기죽지 말라고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5: Generally we say be brave.
0: Be brave.
5: Be courageous.
0: 그렇죠. 용기를 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당하게 할

0: 출발을 해라라는 말을 영어로 또 어떻게 할수 있을지. 물론 그때 it takes up a lot of courage and brevity. 어떤 그런 용감함이 필요하기도 한데 그 상황 자체 당당히 말하고 의견을 표현하다. 저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1: Oh, it's not easy because we all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So it's not easy to be brave, especially when you're scared.
0: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스케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 수업 시간 중간에 저 화장실 다녀와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전잘 못했어요.
1: 그러셨구나.
0: 네,
1: 지금은 잘하시잖아요.
0: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맞습니다.
1: 지금은 잘하시잖아요.
0: 지금은요, 그냥 조용히 나가죠.
1: 그냥
0: 뭘
1: 말
0: 말을
1: 없이
0: 해요.
1: 그냥
0: 아, 그게 나은 거 아니에요? 말해야 되나?
1: I think that actually is better.
0: 네.
1: Just quietly leave.
0: Well, it depends. 네,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그렇게 당당히 말하고 의견을 표현하라고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너는 너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뭘 배웠다 싶니?
1: 엄마는 늘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셨어.
0: 와, 그거 진짜 대단한 교훈이다. 난 말이야,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당당히 말해도 괜찮다고 배웠어.
1: 그래서 그게 너에게 정말 확실하게 남았구나.
0: 그렇지. 네. 그래서 그게 너에게 정말 확실하게 남았구나. 무슨 뜻이에요? 제가 너무나 아무 때나 너무나 당당한 뜻인가요?
1: 확실하게 남았다. 뭐그 기억하고 잘 간직했다는
0: 네.
1: 뜻이잖아요.
0: 네. 좋은 뜻을 한 말이죠?
1: 영어로는 어디 달라붙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0: 네, 맞아요.
1: Stick.
0: 네.
1: That really stuck with me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0: 그렇죠.
1: we will get to that in just a moment.
0: Yes. 나 조금 있다가 자세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너는 너의 어머니를 생각해 볼 때, 아, 난 이거 하나 참 배웠다 싶은 게 과연 뭐냐고 묻습니다.
1: When you think about your mom, what did you learn from her?
0: 네, when you think about your mom, 여기까지 먼저 보자면 네가 너의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까지입니다. When you think about your mom,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원래 질문이 이어지는 거죠. 무엇을 너는 그분으로부터 배웠니? What did you learn from her? 네.
1: When you think about your mom, what lessons did you learn from her? What values? What principles?
0: 와.
1: Basically, life lessons, right?
0: 그렇습니다. What lessons 하게 되면 인생의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1: 교훈 이런 것들이죠.
0: 교훈. 그렇죠. 아까 또 있었는데 principles 하면은
1: Principles,
0: 원칙에 대해서 배웠느냐.
1: Or values.
0: values 어떤 가치에 대해서 배웠느냐. 이런 말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뭐뭐일 때라고 해서 조금 이제 그 역시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when으로 시작한다는 건데요. when you think about 즉 네가 뭐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작 묻고 싶은 질문이 이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네가 너의 아버지를 생각을 할때 뭐를 할때 가장 즐거웠니? 무엇을 즐겁게 했니? 라고 한다면 거기 교재 82쪽에 나와 있습니다. When you think about your dad, 그다음에 뭘 너는 즐겁게 즐겼니? 아버지와 같이 하면서
1: What did you enjoy doing with him most?
0: 그런 식으로 What did you enjoy most? 해도 되겠죠? Doing with him, 아빠와 같이 하면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 So, do you have fun memories with your dad or mom growing
0: 그렇죠.
1: up?
0: 바로
1: 이런
0: 그겁니다.
1: 질문이죠.
0: 네. Do you have any fun memories with your parents? 라고
1: That's
0: 한다든지
1: right.
0: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걸 조금 풀어서 When you think about your mom, what did you learn from her? 자,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묻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들어볼까요?
2: When you think about your mom, what did you learn from her?
0: What did you learn from her? 그랬더니 엄마는 늘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셨어.
1: She always told me to take responsibility for my choices.
0: She always told me. 어머니께서는 늘 나에게 말씀하셨지. She always told me. 자, told는 tell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하셨다. She always told me 뭐뭐 하라고. 그다음에 to 뭐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To take responsibility. 자, 책임을 질 것을 항상 말씀하셨다는 거죠. Right. 무엇에 대해서? From my choices. 나의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1: We always say take responsibility for your actions.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0: 네.
1: So because actions have consequences.
0: Actions have consequences.
1: Please remember this phrase. Actions have consequences.
0: Actions have consequences.
1: Right. 그러니까
0: 행동은 항상 그 결과와 함께 생각해야 된다.
1: That's why we need to be responsible for our actions.
0: What was the sentence again, please, 선생님?
1: Actions have consequences.
0: Actions have consequences. 그렇죠.
1: That's right.
0: 행동은 어떤 행동이든 꼭 결과가 따르게 마련이다.
1: Yes.
0: Have를 right. 쓴다는 거군요.
1: Mm-hmm.
0: 네. 저는 그 whenever I ask my mom, should I do this or that? What do you think? 그 A를 해야 될까요? B를 해야 될까요? What do you think is the better choice for me? 라고 여쭤보면 right. either way라고 항상 하셨어요. Either way.
1: 둘 다 좋다.
0: 어, 이래도 네. 좋고 저래도 좋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but what's important is that you take responsibility for your choices.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다 가치가 있고 다 좋은데 it really depends what you really want.
1: That's right.
0: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1: Take responsibility.
0: Take responsibility. 책임을 지다가 되겠습니다.
1: Mm-hmm.
0: For my choices.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1: 다시 한번.
0: 네?
1: She always told me to take responsibility for my choices.
0: She always told me to take responsibility for my choices. 네. Tell 누구누구 to 뭐뭐 하면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하라고 말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1: Right.
0: Told me to 하니까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가 되겠습니다.
1: 보잉쌤, when you think about your mom, because she was such an amazing person, amazing mother, she taught you many things. Can you think of maybe one other thing that she told you growing up that you remember, like lessons or values?
0: Other than taking other than responsibility this, for
1: right.
0: my choices? Be punctual.
1: Oh, that's a good one.
0: Punctuality.
1: Punctual. P-U-N-C-T-U-A-L.
0: 네.
1: Punctual.
0: 네.
1: What does it mean to be punctual?
0: To be on time.
1: Be on time.
0: 네.
1: Don't be late.
0: 그렇죠. 아, 근데 물론 그게 늘 지켜지진 않죠. And she even, you know, she had a hard time being punctual sometimes.
1: Right.
0: 그렇지만 그래도 왜냐면은 she hates wasting.
1: Wasting time.
0: 그 나의 시간이나 남의 시간이나 시간을 yeah. 낭비하는 것이
1: right.
0: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1: So always be on time.
0: 네.
1: That's right.
0: 그렇습니다.
1: That's very important.
0: 우리 선생님.
1: For us, my parents were away a lot because I got separated from my parents since middle school. So they would always write me letters and they would call me. And one lesson I remember is be kind to others. Because if you're mean to others, It's not, 내가 욕먹는 게 괜찮은데 부모까지 욕먹고 형제들까지 욕먹으면 안 되니까 always be kind to others.
0: Otherwise, you'll make us all look bad.
1: That's right. 네 혼자 욕먹는 게 괜찮은데 우리 다까지 욕먹으면 안 되잖아.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0: 아니 맞는 말씀이죠. Yeah. Big disgrace in our family.
1: Don't disgrace your family.
0: 그렇죠. 집안에 누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1: That's
0: 생각으로
1: right.
0: 항상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1: Right.
0: 아니 선생님 제가 그 말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순수한 좋은 레슨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1: Yeah.
0: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she always told me to take responsibility for my choices 였습니다. 들어보세요.
3: She always told me to take responsibility for my choices.
0: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야, 그거 참 좋은, 멋진 교훈인데?
1: That's a great lesson.
0: That's a great lesson. 그렇죠. 누가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나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셨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거 중요하지. 그렇지.
1: 중요하죠.
0: 중요하지.
1: Good.
0: 네, 그렇죠.
1: 그러면 안 되죠.
0: 그거 안 돼요?
1: 좀 더. That's a great lesson.
0: That's a great lesson.
1: That's a wonderful lesson.
0: 아, 이렇게 정말 좀 더 적극적인 반응으로.
1: Yes. Yeah.
0: That's a great lesson. 아, 정말 훌륭한 멋진 그런 교훈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 얘기를 할게. 난 말이야. 나는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당당히 말해도 된다고 배웠어.
1: I learned it's okay to speak up when something feels unfair.
0: 네. 자, 이제 네 얘기를 들었으니까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I learned, 나는 이렇게 배웠어. I learned, 아까는 엄마가 나에게 말씀하셨어. She always told me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나는 이렇게 배웠어 라고 주어가 I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 learned, it's okay, 그래도 된다고, to speak up, 당당히 내 의견을 말해도 된다고. 언제?
1: Right.
0: When something feels

0: Don't just be quiet.
1: Yeah.
0: Say something.
1: Yeah. Be brave. Be courageous. Say something when something is not fair.
0: 아, 그렇죠. When something feels not fair or unfair. 뭔가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여겨질 때에, 아무 때나 그러지 말고 그럴 때에, when something feels unfair, 그럴 때 가만히 있지 말고 speak up. 당당히 말해도 그래도 된다. Right. It's okay to speak up. 이라고 배웠다는 거군요.
1: Yeah. So this is a very good expression. Again, two things. Speak louder or say something courageously. Be brave and say something.
0: I have two kids.
1: Two kids, yeah.
0: The older one, when she was in high school, she was in a choir. 그 합창단에 있었어요.
1: Oh, yeah, she's a good singer.
0: Oh, 뭐 합창단에 있었는데, she really enjoyed singing. 근데 그때 합창단 선생님께서 딱 한 학생에게만 솔로를 시키는 거예요.
1: Solo
0: performance를.
1: Right.
0: 근데 제일 잘했어요, 그 친구가. 근데 my daughter didn't think it was fair. She never really gave us any opportunity.
1: Really?
0: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why don't you speak up?
1: Why don't you speak up?
0: 물론 우리말로 했죠.
1: Right.
0: 얘기해.
1: 얘기해.
0: 가서 말해봐. 나도
1: 당당하게,
0: 기회를, 나도 기회를 달라. But in a nice way, though.
1: Of course.
0: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좀 좋게 말씀을 드려봐라 그랬더니 she did and she got the chance.
1: Really?
0: To sing the solo.
1: To sing the solo part. Okay.
0: 나중에 그래서 얘기해도 된다고.
1: Speak up.
0: 왜냐면 저는 I was never like that when I was growing up. 저는 절대 그렇게 못했거든요.
1: She probably got that from her father. Maybe.
0: 아마 또 그럴 겁니다. So it's okay to speak up when something feels unfair. 네,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그게 너한테 정말 확실하게 남은 것 같다.
1: So that really stuck with you.
0: 네. 자, 이때 so라고 하는 건 그리하여,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뜻이라기보다도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자, 그러고 보니 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게 정말 너에게 확실하게 남았구나. 너 평소에 좀 그러더라 라는 뜻으로,
1: yeah.
0: 잘했다는 뜻으로 that really stuck with you 라고 했습니다.
1: That really stuck with you.
0: That really stuck with you.
1: So you remember this for a long time.
0: 그렇습니다.
1: So that really stuck with you.
0: 그 레슨이 너에게 진짜 그거 오래도록 남아서 네가 정말 그대로 하는구나. That stuck with you. Stuck는 stick의 과거형이 되는데요.
1: Yes.
0: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남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Stuck with.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공식을 열심히 배웠는데 it never sticks with me. 하면은 머리에 남질 않아요.
1: You don't remember, right?
0: 그렇죠. 머리에 남질 않아, 도대체. 그 순간에 이해가 되는데 그걸 지나고 나면 너 머리에 남질 않는다. It doesn't stick with me.
1: Right.
0: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더라고요.
1: 보영쌤이랑 영어 공부 같이 매일매일 한다면 it will stick with you. Because she's such a great teacher and she teaches in a fun and exciting way. It stays with you. It sticks with you.
0: Yeah,
1: right.
0: you wish.
1: You wish.
0: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렇게 제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1: 네, 제 얘기하는 거예요.
0: 아, 알았습니다. stick with 누구누구,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남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이 부분 들어볼게요.
2: That's a great lesson. I learned it's okay to speak up when something feels unfair.
3: So that really stuck with you.
0: 네. Mm-hmm. 그러니까 그 강하게 각인됐다라는 말이 stick with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각인됐다라고 해서요. stick with 뭐뭐. 그러니까 누구누구. 자, 어떤 조언이라든지 뭐 수업 내용이라든지 뭐 강력한 경험이라든지
1: right.
0: 혹은 누군가가 말한 아주 의미 있는 내용 등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팍 박혀서 나에게 각인됐다라고 할 때 that stuck with me라고 할 수 있대요.
1: Usually a good advice
0: 아.
1: stays with you, sticks with you.
0: 아.
1: Oh, I love that advice. It's meaningful. It stuck with me for a long time.
0: 그럼 yeah. 예를 들어서 아주 안 좋은 경험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1: that too. Yeah.
0: 그것도 stuck with me 할 수 있어요?
1: Something you clearly remember.
0: 어.
1: It stays with you. It sticks with you.
0: And it still affects my behavior.
1: That's right. That's the more important part. Yeah.
0: 그래서 내 행동이 영향을 준다.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그래도 that sticks with me 라고 할 수 있어요.
1: Yeah, that stuck with me for
0: stuck
1: a long
0: with
1: time.
0: Me for
1: yeah.
0: a long time. 아, 그렇군요.
1: Mm-hmm.
0: 자, 좋은 그런 경험, 어떤 advice 많이 여러분에게 stuck with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1: Let's go.
2: When you think about your mom, what did you learn from her?
3: She always told me to take responsibility for my choices.
2: That's a great lesson. I learned it's okay to speak.

0: Speak up when something feels unfair.
1: So that really stuck with you.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2: 자, 이제 같이 말해 보실래요?
3: Let's go again.
2: 넌 너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 뭘 배운 것 같아?
4: When you think about your mom, what did you learn from her?
3: When you think about your mom, what did you learn from her?
2: 엄마는 늘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셨어.
4: She always told me to take responsibility for my choices.
3: She always told me to take responsibility for my choices.
2: 오, 참 대단한 교훈이다.
4: That's a great lesson.
3: That's a great lesson.
2: 난 말이야,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당당히 말해도 된다고 배웠어.
4: I learned it's okay to speak up when something feels unfair.
3: I learned it's okay to speak up when something feels unfair.
2: 아, 그래서 그게 너에게 확실하게 남았구나. So that really stuck with you.
3: So that really stuck with you.
2: 여기까지입니다.
3: All right. Good job, everyone.
2: 아유, 잘하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자, 오늘 함께 하신 표현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3: And this was Jirch.
2: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3: Easy English.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0: 고급 중국어와 함께
1: 매일 20분钟
0: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1: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0: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E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 정보. 잡초는 왜 척박한 땅에서 자랄까? 거리를 걷다 보면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사이로 삐죽 잡초가 솟아오른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라기 좋은 땅도 많을 텐데 굳이 이런 척박한 곳에 털을 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식물들보다 연약한 식물인 잡초는 경쟁을 하면 질 것을 알기에 일부러 척박한 곳에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땅에 닿더라도 최대한 안전이 확보된 후에야 싹을 틔운다고 하는데요. 이 놀라운 잡초의 생존법,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한 번쯤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The Lungs of the Earth 3번이 정답입니다. 방송 후 저희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Now on to our song break. This is Irene Cara with Fame.

정경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0: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야사시 초급 일본어 이은미
3: 쇼타입니다.